0: 그런가요?
1: 그래요. 네. 네.
2: 자, 두 번째 미션은 아니 그런데 왜 목이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아유.
1: 아, 진짜 신기해.
2: 이런 느낌. 그렇죠.
1: 저도 그 생각 많이 한 적 있거든요.
2: 이게 또 근데 그 진화적으로요. 그게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얼핏 들은 건데요. 가렵게 함으로써 좀 조심을 해야 된다.
1: 아~ 아,
2: 조심을 뭐 인식하게 했다. 뭐 근데 그 정확한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하네요.
1: 그런 말도 있나 보죠.
2: 있다. 그렇죠. 자, 목이 물린데 이런 것도 영어로 할 수 있어야겠죠. 네.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 캠핑장에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래요?
2: Alright.
1: 슬기롭게
2: 도전!
3: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4: 어? Tent?
3: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4: 어, 안에 모기 진짜 많아. 맞아, 나도 여기 물린 것 같은데. 어, 근데 뭐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3: What?
4: 헌혈, 헌혈.
3: 헌혈?
4: 헌혈. Blood, blood share. Blood share with mosquitoes. It's okay.
3: It's okay.
4: Mosquito alive. Okay. Keep it up, mosquito.
3: What?
4: Right? 근데 그 모기 물린 데는 왜 그렇게 가려운 거야?
3: 어?
4: 그 모기 콕. 아, 아, 간질간질. Why?
3: Why? Oh, why?
4: 모기 콕. 아, 아, 아. Why? Itchy, itchy.
3: Why is it bite? Oh, why is it itchy?
4: Oh,
3: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4: Oh, between your toes?
3: Between my toes.
4: Oh, 그거 진짜 가려운데 어떡해.
3: Oh,
4: 나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2: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네. 오늘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휘 많이 가져가실 거예요.
1: 좋습니다.
2: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5: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6: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5: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Mm-hmm.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은 나와 있어요.
1: 그쵸?
2: 근데 텐트 안에 모기가 엄청 아우. 많아. 그러니까 미리 이게 뭔가 했어야,
1: 그러게요.
2: 잠갔어야 되는데.
1: 네. 아니면 이렇게 뭐 달팽이집 같은 모기향 있죠?
2: 맞아요, 맞아요.
1: 그거를 위험하지 않는 소리에서 피워놔야 돼요.
2: 미리 해놔야 돼요.
1: 맞습니다.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2: 오.
1: 텐트 아니니까요.
2: 네.
1: 안쪽에. So 그러면. 텐트를 써볼까요? 이거 네. 맞죠?
2: 제 생각에는 오늘 이거 비워뒀으면
1: 네.
2: 그 사이에 이렇게 익히진 못했을 거기 때문에
1: 너무 감사해요.
2: 아우 천만입니다.
1: 이렇게 배려심 많은 선생님과 우리 함께 영어를 배우니 얼마나 우리가 쭉쭉 늘어요. 그죠?
2: 느낌이 이상한데요? 기운이? 네.
1: 무슨 말씀이세요?
2: 자, T-E-N-T, tent 정답 맞습니다.
1: Yeah.
2: Alright. 자, 지금 보면 텐트에 어디에 모기가 많은 거예요?
1: 텐트 안쪽에요.
2: 그렇죠. 네. 그래서 강조하려고 뭘 썼죠?
1: Inside.
2: Inside. 오케이. 안쪽 면인 거예요. Inside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런 안쪽을 얘기를 할 때 둘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in을 더 많이 써요.
1: 네.
2: 짧잖아요. 근데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거나 막 짜증났을 때, 이 안에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는 inside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Do you understand?
1: Yes.
2: Right? So in the tent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오랜만에 기본적인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1: 네.
2: 많은 mosquitoes들이 텐트 안에 있다죠?
1: 있다.
2: 뭐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어떻게 했죠?
1: There are.
2: There is or there are. 이렇게 했습니다. 자, there는 해석하지 않아요. 거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1: 그쵸?
2: 그냥 있답니다. Alright? 근데 우리가 익숙한 게 there is 단수명사.
1: 네.
2: 이렇게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1: 네.
2: 뭐 예를 들어서 there's a dog in the room.
1: 예.
2: 이런 식으로 한 마리 얘기를 하는 거에는 익숙하지만 이렇게 복수 형태로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상하게 입영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So 그럴 때는 is가 아니라
1: are.
2: There are 뭐뭐들.
1: 예.
2: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어떤 프로그램 같은데 서머 캠프나 이런 데 보면 액티비티들이 많잖아요.
1: 그렇죠. 재밌어요.
2: 네, 활동하는 거. 그래서 엄청 많은 그런 액티비티들이 있어.
1: There 오케이. are so many activities.
2: 그렇죠.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right? 이렇게 복수형으로 쓸 수 있겠고요.
1: 네.
2: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들판이라고 할 때 field를 씁니다.
1: Field.
2: Alright. 그래서 그 필드에 말들이 있다.
1: 예.
2: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들판에라고 할 때 in the field라고 쓰거든요. The field. 그러면은 어떻게 쓸까요?
1: There are
2: 말들.
1: Horses.
2: 그렇죠.
1: In the field.
2: The field. Alright. So 중요한 거 복수로 쓸 때는 is 아니라 다시 한번
1: are
2: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복수를 얘기를 할 때 가끔가다 is를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네. 이게 이제 회화체 구어체에서는 좀 flexible하게 쓰기도 해요. 융통성 있게. 예. 하지만 우리는 맞춰주기. 네. Right? 읽어보겠습니다.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1: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2: Oh, there are horses in the field.
1: There are horses in the field.
2: Alright, 자, 질문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Yeah.
2: 있잖아, 거기 고양이들이 많아? 자, 많은 고양이들이 있니? 그리고 거기에는 마지막에 붙이면 돼요.
1: 아.
2: 자, 질문이죠, 지금.
1: 예. Yeah.
2: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Are there so many cats in there?
2: 그냥 there 하시면 돼요.
1: Oh.
2: Are there many cats there? Oh. 이렇게 하면 됩니다.
4: 대어가 두 번 들어가니까 뭔가 이상해요.
2: 좀 어색하죠, 네. 그렇죠? 오케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긴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라고 할 때는 there are, there is를 쓰는데
1: 네?
2: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is there, are there?
1: 에헤이.
2: 이 두 개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순을.
1: 네.
2: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는 항상 여러분 마지막에. There. 저건 정말 거기에란 뜻이에요.
1: 그쵸.
2: Okay?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1: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2: 네, 근데 상대방은
1: 네.
2: 우리의 미션이죠. 굉장히 쿨합니다. 뭐, 헌혈 좀 해도 되지 뭐.
1: 아.
2: 그러니까 괜찮지 뭐. 그 많이 온 거예요. 캠핑에
1: 그쵸.
2: 와서 익숙한 에이. 거죠.
4: 이 정도 모기는 감수해야지. 캠핑 와서 약간 이런 마인드.
2: 이게 또 하나의 그거야.
4: 아, 캠핑.
2: 이거 또 경험이야.
4: 그죠, 그죠. I don't mind. 나는 뭐 신경 안 써. A little blood. 약간의 피. 피를 주는 건가? 그죠?
2: 그러니까 이게 의역을 제가 한 거예요. 굉장히 의역했어요.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이거는 직역을 하면요. 뭐 피를 좀 이렇게
4: share 해도
2: 하는 거 뭔가 주는 거 그런 거나 뭐 별로 신경 안 쓴다.
4: 왠지 이거 뒤에 동사 원형.
2: Okay.
4: I don't mind share a little blood.
2: 지금 느낌이 막 그림이 그려져요.
4: 네, 피 공유하는 거.
2: 그 모기한테 어떻게 좀 하나 드릴까요? 드릴까요? 어떻게 같이 좀 이런 느낌인데
4: 피 1mm에 5,000원 드려요.
2: 그렇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의역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기 씨도
4: 네.
2: 힘들었을 거예요. 자, 제가 사용한 건
4: 네.
2: 기증하는 거였습니다. 헌혈 한마디로.
4: 헌혈이란
2: 진짜 말
4: 말을.
2: 그대로. 그래서 저는 donate이라는 동사를 쓸 거예요. 근데 모양이 조금 ing가 들어가긴 했죠.
4: I don't mind 다음에 ing였나 보다.
2: Yes. donate이라는 동사 들어보셨어요?
4: 들어봤어요.
2: donate이라고 하는 건 여기선 P니까 헌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증하다 이런 식으로도 되고 돈도 donate를 할 수가 있죠.
4: 그렇죠.
2: donate. 그러면은 기부하다가 되겠습니다.
4: 근데 사실 donate란 동사보다는 아마 많은 분들이 donation은
2: donation.
4: 그거는 익숙하실
2: 기부금
4: 것 같아요.
2: 같은 거.
4: 네,
2: right, right.
4: 네.
2: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의도로 뭔가를 나누고 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쓸 수가 있겠죠.
1: 네.
2: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뒤에 blood가 나왔는데요.
1: Yeah.
2: blood가 뭐예요? blood.
1: 피.
2: 피.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저 실수 엄청 많이 본 게 피는 blood인데 피를 흘리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얘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네.
1: bleed 아닌가요? 볼까요?
2: bleed.
1: bleed.
2: 볼게요.
1: bleed.
2: 맞습니다.
4: 맞네요.
2: 이 두 개를 반대로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블러드로 동사를 막 하려고 하시거나 이런 케이스 많아요.
4: 저도 사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으면 이게 그거 아닌가요? 했을 것 같아요.
2: Right. 네. 제가 아마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지 않았으면
4: 블리든가
2: 블러든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명사, 얘는 딱 봐도 동사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패턴. 아마 이거 왕초보 영어에서 거의 최초 수준일 거예요.
4: 어렵잖아요.
2: Right. 근데 아마 원어민들이 하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2: 상대방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괜찮아요. 저 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은 뭔가를 꺼리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 도네이팅 하는 거 나 뭐 별로 신경 안 써. 뭐 괜찮아. 꺼리지 않아. 이게 의역이 되면서 괜찮아. 이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제가 이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바꾼 건 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4: 그렇죠.
2: 나는 이 행동하는 것을 꺼리지

0: 않는다. 왜냐면 마인드가 계속 마음에 담고 있고 신경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나 그런 거안 한다. 의역돼서 ING도 괜찮아요. 이런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게 그 말이네요, 정말.
0: 맞아요. 그런데 왜 의역을 제가 잘안 쓰냐면은 이 I don't mind 이거를 의역을 해서 괜찮아 이래 버리면 나중에 상대방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Do you mind 어쩌고 이렇게 했을 때 yes라 그래야 되나 no라
1: 헷갈린다.
0: 그러나 이게 헷갈려요.
1: 아, 네.
0: 제가 진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역으로 느껴주세요. 아, mind 하는 게 이렇게 꺼리는 느낌이구나.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기다리는 거안 꺼려요. 저안 꺼려요. 기다리는 거.
1: I don't mind waiting.
0: 그렇죠. I don't mind waiting. 누군가 물어봤겠죠. 뭐, do you mind waiting? 뭐 이런
1: 그쵸,
0: 식으로, right?
1: 그쵸.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그거 공유하는 거 꺼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음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같이 좀 이렇게 먹는 거 어때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나도 내 거를 같이 공유할 테니까 당신 것도 좀 공유 이렇게 해서
1: 무조건
0: 약간
1: 음식은 그렇게 먹어야
0: 살짝
1: 돼요.
0: 짬뽕과 짜장면의 느낌?
1: 그 짬짜면으로 시키기 조금
0: 애매할 수 있거든요.
1: 속상하니까 너 짬뽕 나 짜장 이렇게 해갖고
0: That's
1: 아니면
0: right.
1: 이게 정겨워요.
0: 저는
1: 네.
0: 꺼리지 않는데요. 그거를 공유하는 거.
1: I don't mind sharing it.
0: 그렇죠. I don't mind sharing it. You can take some. 이런 식으로, right?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직역 느낌으로 가주세요. 오케이. 자, 한번 가볼게요. Oh, I don't mind waiting.
1: I don't mind waiting.
0: I don't mind sharing it.
1: I don't mind sharing
0: 아,
1: it.
0: 그런 거 꺼리지 않는다.
1: Yes.
0: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살짝 해보긴 했지만, 질문형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그러면은, 밖에서 기다리시면 꺼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1: 불편하실까요?
0: 그런
1: 약간
0: 거
1: 이런
0: 있잖아요. 그러니까
1: 느낌.
0: 뭐 예를 들어서, 밖에 택시가 오는데 그걸 놓칠 수가 있으니까,
1: 그쵸.
0: 당신은 꺼리나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할까요? Do you mind 밖에서 기다리는 거?
1: Do you mind waiting outside?
0: 그렇죠. Do you mind waiting outside? 괜찮죠?
1: 네네.
0: 원어민들이 엄청나게 예의 있게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그러게요.
0: 직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Do you mind waiting outside를 의역을 했다고 칠게요.
1: 네.
0: 밖에서 기다리셔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1: 그쵸?
0: 그러면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려고
1: 예.
0: yes 이거는 뭘까요?
1: 나 꺼려요.
0: 꺼려요. 저안
1: 예.
0: 기다릴 거예요.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You know what I
1: 우와.
0: mean?
1: 그
0: So,
1: 대답을 그러면은 반대로 해야지 긍정이군요.
0: 그러니까 반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나는 직역으로 꺼리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꺼리실까요? 이러면 no
1: No, it's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okay.
0: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의역으로 억지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네, 자, 다음은요.
1: 네.
0: 아, 그런데 왜 목이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1: 그쵸. 이게 가끔 궁금할 때가
0: 이렇게
1: 있어요.
0: 손톱으로 이렇게 막 십자도
1: 십자가,
0: 긋고 뭐 난리
1: 예,
0: 나잖아요.
1: 침
0: 네. 아,
1: 바르고,
0: 다 그렇죠? 아,
1: 예.
0: 저만 그런 거 아니군요.
1: 다 똑같아. 만국공통일걸요?
0: 맞아요.
1: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가려워?
0: 가려워.
1: 그죠?
0: 이것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1: 예. 자, 왜 이렇게 목이 물린 거는 가려울까? 그쵸? 그건데,
0: 가려운 거를 아시는 분 거의 못 보긴 했는데
1: 그건데, 그거 막,
0: 스크래치?
1: 아니,
0: 스크래치 아니에요?
1: 스크래치는 상처예요. 상처.
0: 오케이.
1: 예, 스크래치는, 예, 상처고, 제가 이 정도 알거든요. 이거 알거든요.
0: 저 약간 충격적입니다. 아,
1: 뭐 이런 느낌.
0: 충격적인일 뻔했습니다. 말을 바꿀게요.
1: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생긴 거 없어 봤는데.
0: 맞아요. 어디서 보긴 한것 같은데.
1: 어깨 너머로.
0: Alright, 자 볼게요.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1: 아니구나.
0: 자,
1: 이거.
0: 정답은 itchy. 와, 그래도 저 IT 갔을 때 대박 이랬어요.
1: 어디서 봤거든요, 제가.
0: 근데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예요.
1: 예.
0: 아, 네, 슬기 씨. 좋습니다. 자, itchy가 itchy, 이게 가려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 예.
0: 얘는 형용사이면서 강세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 오?
0: itch.

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itch 이게 아니에요.
1: 에?
0: 오케이? itchy, itchy.
1: 어?
0: 이런 느낌 가야 돼요. 왜냐면 itch 이래버리면 에? y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건 동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1: 아.
0: 자, 여러분들 강세 안 줘볼게요.
1: 예?
0: itchy. 어, itchy.
1: itchy. itchy.
0: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mosquito bites들이라고 했는데
1: 네.
0: 이 mosquito bite 자체가 이게 왠지 bite가 물다란 동사잖아요.
1: 어, 그거 아니었어요?
0: 근데 얘는 명사입니다.
1: 아~
0: 네. 그래서 a mosquito bite 하면 하나겠죠.
1: 네.
0: 그렇게 하면은 모기에게 물린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뿅 된 거. 그리고 복수 여러 개다. 그럼 복수로 mosquito bites 쓸 수가
1: 아~
0: 있는 거예요.
1: 우와.
0: 특이하죠, 그렇죠?
1: 예, 예, right. 예, 예.
0: So mosquito bites들을 왜 so itchy 해라고 했고요. 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형용사 앞에 지금 itchy 앞에 뭐 붙었어요?
1: So.
0: 자, 이것은 뭔가 정도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죠.
1: 네.
0: 하지만 무조건 부정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so 형용사 엄청나게 itchy하다 혹은 이렇게나 그렇게나 뭐뭐하다
1: 네.
0: 해서 뭔가 좀 정도를 높여주는 느낌인 거예요. 왜 그렇게나 itchy한 거야?
1: Yes.
0: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왜 이 안에 그렇게나 이렇게나 더운 거야? 자, 왜 이 안에 그렇게나 더운 거야? Is it 해야 되죠. 왜냐면은
1: 에이.
0: 날씨를 얘기를 하고 뭐 온도를 얘기를 하니까.
1: Why is it
0: 엄청 덥대요.
1: So hot.
0: 이 안에 in
1: inside.
0: In here. Right. 그러면 why is it so hot in here?
1: Oh.
0: Why is it so hot in here? So 여기서 역할 so라고 하는 건 정도가 좀 올라간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뭐 엄청 뭐 이렇게나 그렇게나 라는 느낌. 자, 이걸 볼게요. 왜 그는 그렇게나 화가 나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화난 거 무엇일까요?
1: Upset?
0: 뭐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써도 돼요.
1: Mad?
0: 오케이.
1: Yeah. Why is he so mad?
0: 그래서 why is he so mad? 그렇게나 이렇게나 엄청 이런 느낌?
1: Yeah.
0: 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Why is it so hot in here?
1: Why is it so hot in here?
0: Why is he so mad?
1: Why is he so mad?
0: All right. 자, 이것도 가볼게요.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1: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All 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And that is...
1: No.
0: 안 돼. 모기가 방금 내 발가락 사이를 물었어.
1: 아, 큰일 났다.
0: 최악인 것 같아.
1: 이거는 정말...
0: 와...
1: 와... 이게 조금 보기 안 좋거든요, 거기 긁는 게.
0: 그쵸, 그쵸. 에이. 그, 이,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1: 그러니까요.
0: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에 이제 배가 저를 방해하고
1: 아, 예.
0: 있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1: 아, 그렇군요.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발가락.
0: 발가락은 아. 뭐죠, 우리?
1: finger가 손가락인데요?
0: 그쵸.
1: 발가락은 뭐죠?
0: 그, 진짜로 finger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발가락 진... 잠깐만 생각이 왜 안 나지? 이럴
1: 아,
0: 때 있죠.
1: foot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도 hand랑
0: 발이죠.
1: finger랑 다른 것처럼.
0: That's right.
1: foot. 오, 와 발가락은 너무.
0: 자, 저기 뭐야 금요일 다음에 무슨 요일인지.
1: Saturday.
0: 우리 말로 무슨 요일이죠?
1: 토요일.
0: 자, 힌트 드렸습니다.
1: 토요일이 왜 힌트예요? 토요일이요? 토 아.
0: 네.
1: 네. My toe!
0: 애매하게 기억날 때 힌트 좀 드리도록 예. 할게요. 네. 자, 정답.
1: 아, toes.
0: 네, toes. It's okay.
1: 예.
0: 자, 일단은 T-O-E 자체가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알고 계셔도 아, 맞다, 내가 왜 기억 못했지? 이럴 수 있어요. 반복, 아직 노출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1: 네, okay? 네.
0: So, toe. 발가락, 이거는 이제 finger랑 똑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1: Yeah.
0: 자, 그리고 당연히 발가락 두 개 사이에 물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toes를 썼겠죠. 자, 여기서 지금 과거형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bite. 얘가 아까 전에는 mosquito bite가 물린 곳이라고 했었죠.
1: 네.
0: 그 물린 데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말 그대로 물다라는 동사를 쓴 거예요. 방금 물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1: Yeah.
0: 그래서 우리가 bite 현재형
1: 예.
0: 그리고 과거형도 뭐 있긴 하지만 PP 형태까지 한번 여러분 교재에 정리해 볼게요.
1: bite bit bit 아니에요? bite bit bit.
0: bite bit bit. 오케이. 오.
1: Yeah.
0: 평소에 보통 이 길이 많이 보시던데 오늘은 약간 좀
1: 그러네요. 어, 잠깐만요. 아.
0: 그렇죠. bite bit bitten.
1: 간과했네요.
0: Right. PP 네. 형태로는 이렇게

0: 됩니다.
1: 네.
0: 이 모기가 쏘는 게 아니래요. 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입이래요. 그래서 그걸로 문대요, 이렇게.
1: 어머머머머머.
0: 충격적이죠.
1: 진짜 싫어요.
0: 너무 싫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1: 너무 싫어요.
0: 상상해 보세요. 아, 그래서 바이트인 겁니다.
1: 모기는 그냥 아예 그냥 주변에 없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0: 아, 너무 너무 무서워요.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So a mosquito 한 마리가 just bit me, 나를 바이트 했잖아요. 근데 내 toes 사이에라고 했는데 between이라고 하는 게 뭐뭐
1: 사이.
0: 사이에. 그래서 between이라고 하는 건 between A and B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1: 네.
0: 아니면 between 어떤 복수 명사 이런 게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아.
0: All right.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를 쓰게 되면 뭐뭐 사이에 내 발가락들 사이인
1: 사이에.
0: 거죠. 그렇죠? 자, so for example 내 손가락 사이에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손가락들이라고 해야겠네요.
1: Between my fingers.
0: All right.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1: 아, between you and me.
0: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그래서
0: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 A and B 느낌인데,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게 날 물었어. 내 손가락들 사이에. 아, 이것도 최악이거든요.
1: 아,
0: 자, 그건 날 물었다. 어떻게 해요?
1: It bites me.
0: 과거로?
1: It bit me.
0: 아하, 내 손가락들 사이에.
1: Between my fingers.
0: 그렇죠. 자, 이거 해볼게요. 이건 너와 내 사이의 일이야. 이거 있잖아요. 이건 그냥 앞에 this is만 넣어주면 돼요. 이건 너와 내 사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아, this is between you and me.
0: That's it. This is between you and me. 이거는 진짜 영어에서 딱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1: 비밀 이야기할 때.
0: 아, this is between you and me, alright? 이렇게 또 이왕이면
1: 네.
0: 표현 알아도 줘도 나쁘지 않겠죠?
1: Yes.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bit me between my fingers.
1: It bit me between my fingers.
0: This is between you and me.
1: This is between you and me.
0: 본문 갈게요.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1: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All right, 또 동영상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Right. 그런데 왜 모기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1: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So itchy,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2: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3: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직역으로 해서 I don't mind doing something. 나 꺼리지 않는다.
1: 오케이.
0: 가보겠습니다. 나 기다리는 거 안 꺼려. 뭐 기다려도 괜찮아 정도가 되겠죠.
1: I don't mind waiting.
0: I don't mind waiting.
1: Mm-hmm.
0: 나 그걸 나눠 먹는 거 안 꺼려. 한마디로 뭐 나눠 먹어도 괜찮다.
1: I don't mind sharing it.
0: Mm-hmm. I don't mind sharing it.
1: Yep.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그러니까 나는 꺼리지 않는데요. 약간의 피를 헌혈하는 거.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3: I don't mind waiting. I don't mind sharing it.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다음은요. so 형용사 그렇게나 뭐 이렇게나 뭐 뭐 한 자 갈게요. 걔는 그는 왜 그렇게 화가 났어? 화나 있니?
1: Why is he so mad?
0: So mad. 이 안이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덥지? 주어를 is로 잡아야죠.
1: Why is it so hot in here?
0: You got it. 그런데 왜 모기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자, 모기 물린 곳은 mosquito bites 그리고 itchy가 가려운 거죠.
1: Why are
0: But
1: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Why is he so mad? Why is it so hot in here?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4: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5: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4: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2: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1: Are you okay?
0: Great job, you guys.
1: 놀랐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내가 몇 개 가져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brought a few.
0: I brought a few. A few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인데요.
1: 네.
0: I don't mind 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직역을 드릴 거예요. 의역 버전 아닙니다. 난 마유랑 일하는 거 안 꺼려. 난 마유랑이라는 거 안 꺼려.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아 뭐 이럴 수 있어 괜찮아 이 정도가 되겠죠.
1: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Then, shall we first have a mock interview?
1: Sure. I'm ready.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뭔가 고민이 될 때,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되게 절실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결정을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먼저 그 길을 간 사람, 또 그런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조언을 얻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 크리스틴과 케빈도 선배를 찾아가 조언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의 생생한 영어 표현들 한 장면씩 배워볼게요. 자, 케빈과 함께 한 선배님을 찾아온 크리스틴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아하, 케빈이 며칠 후면은 면접이 있나 봐요. 근데 이런 거 있을 때 그죠? 먼저 비슷한 경험이 있는 선배님 도움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가 조언을 좀 구해도 될까요? 오늘의 한 문장 바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조언을 좀 구해도 될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Can we get some advice도 좋습니다. 많은 조금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바로 Could we pick your brain a little? Could we pick your brain a little? 입니다. Could는 해도 될까요? 라는 can보다 조금 정중한 표현이고요. We, 저희가 pick은 파다. 그죠? 이렇게 콕콕 파는 거. 그리고 your brain, 당신의 뇌를 a little 조금. 그대로 하자면 당신의 뇌를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파봐도 될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즉,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 지혜, 경험 등을 좀 빌려주실 수 있냐? 이런 뜻이 되겠죠? 함께 말해볼게요. Could we pick your brain a little?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 번이요. Could we pick your brain a little?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하고 크리스틴이 공손하게 여쭤봤죠. 너무 좋은 친구입니다. 사실 크리스틴은 자기가 면접 보는 게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선배를 소개시켜주려 왔죠. 자, 그러면 이 선배도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하고요. 또 케빈은 거기에 대해서 바쁘신데 감사하다고 이런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선배가 바쁜데도 도와주려는 이유가 있네요. When I was in your shoes, I reached out to my older friends too. 나도 너랑 비슷한 시기에 여러 선배들의 도움을 받았었거든. 이제 그 은혜를 대를 물려서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내가 너의 입장이었을 때 in someone's shoes라는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 그 사람의 입장 또는 처지가 되어본다라는 뜻이죠. If I were in your shoes, 내가 너의 입장이었다면 I couldn't do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또는 I wouldn't like to be in his shoes. 나는 그의 처지처럼 되고 싶진 않아. 이렇게요. In 누구누구의 shoes. 기억해 두세요. Which department are you applying for? 어떤 부서에 지원한다고 했지? 하고 이제 구체적인 부서를 물어보네요. 여기에 지원하다 할 때 쓰인 표현이 apply for입니다. apply는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살짝 달라지는데요. 지금처럼 지원하다 또 신청하다 이렇게 할 때는 apply for 하고 그런 position을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요. I applied for the job. 나 그 일에 지원했어. 그 일 신청했어.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apply to 라고 하면 규칙 같은 것이 적용된다 라는 뜻입니다. The rules apply to everyone here. 그 규칙들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적용됩니다. 자, 이 점 아시겠죠? 케빈이 가고 싶은 부서는 The Marketing Department, 마케팅 부서입니다. 그런데 마케팅 부서에 지원을 하려면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게 좋겠잖아요. 혹시 너 마케팅에 경험이 있니? 물어봤더니 오, 비디오 게임 회사에서 6개월 동안 인턴도 했었고요. 그죠? 이런 경험이 우리가 또 이렇게 면접에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뿐만이 아니라 이 마케팅 컨테스트,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케빈이 실력자였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다 됐고 Then, shall we first have a mock interview? 그러면 우리 모의 면접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 mock가요, 모의, 가짜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ock test, mock exam이라고 하면 모의 시험, 모의고사, 또 mock trial이라고 하면 모의

0: 재판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케빈은 준비됐으니까 오늘 이 면접 연습을 통해서 케빈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볼게요. 이렇게 우리 오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저희가 조언을 좀 구해도 될까요? Could we pick your brain a little? 자, 비슷한 표현들 배워볼게요. 조언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I could really use your advice. I could really use your advice입니다. use는 사용하다, 활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I could really use 자체가 정말 크게 도움이 되겠다, 꼭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내가 목표로 한 대학교의 교수님께서 입시 설명회 강사로 오셨어요. 교수님, 이 대학을 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조언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I could really use your advice. I could really use your advice. 그런가 하면 이렇게 조금 더 가볍게 얘기하는 표현도 있어요. 조언 좀 주세요. Could you give me some tips? advice 대신에 tip이라는 표현을 써서 Could you give me some tips?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학교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은데 간단한 면접이 있대요. 먼저 가입한 선배에게 정보를 좀 구해야 되겠어요. 아, 정보 좀, 조언 좀 주세요. 어떡해요? Could you give me some tips? Could you give me some tips?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조언 좀 주세요 하는 표현, 그냥 ask for advice 보다도 재미난 pick your brain. Could we pick your brain a little? 이런 표현도 배워봤고요. advice 대신에 tips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I could really use를 사용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나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까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배운 내용들은 꼭 내 입 밖으로 내어서 사용해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제 EBS 초징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정말 자주 쓰는 말들 발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Real. I don't know her real name. Realistic. Let's be realistic. Reality. Is it a reality show?
0: Okay, 여러분. 오늘의 단어들 잘 들었나요? 오늘 단어들 잘 들렸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스펠링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세 개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real에서 시작해서 다 변형된 표현들이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세 단어들의 발음 확실하게 선생님이랑 정복을 해볼게요. real, realistic, 그리고 reality 발음 전부 다 어때요, 여러분? 다 all different, 다 다르겠죠? 이 세 단어들 조금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선생님이랑 같이 잡아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어. 이 단어 우리 정말 정말 자주 쓰는 아주 흔한 단어잖아요. 그런데 약간 발음을 어색하게 하는 친구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단어 real 이렇게 발음되는데요. 약간 조금 어색한 발음이라고 한다면 너무 real 이렇게 re와 얼 두 글자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는 심지어 을이라고까지 생각을 해서 real 이렇게요. real. Alright? 자, 예문 한번 볼까요? 난 그녀의 본명은 몰라. 진짜 이름은 몰라. real name은 몰라. 이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 I don't know her real name. real 선생님이 그래서 을이라고 아예 써놨죠. real name.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I don't know her real name. 이렇게 발음하면요. 정말 자연스러워요. 자, 두 번째 단어는요. realistic 이라는 현실적인 이란 뜻이죠. 이 단어. realistic. 이 단어의 발음에서는요. 강세가 중요합니다. realistic. 가운데 있는 이 리 부분을 강하게 발음해주면 돼요. realistic. 현실적인. 예문 한번 바로 볼까요?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Let's be realistic. Let's be realistic. 리 부분의 가운데 강하게 강세 주는 거꼭 기억해 주고요. 자, 마지막 단어, 별표입니다. 이 발음 많은 친구들이 조금 어색하게 발음하는 것 같아요. Reality. 여기서는요, 이 가운데 부분, 이 L 부분을 아주 길게 입을 늘어뜨려서 고무줄 발음을 내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Reality. 이게 아니고요. reality. 조금 가장하자면 이렇습니다. reality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부분이 그냥 all이 아니고요. l이라는 거. reality. 자, 예문 볼게요. 그거 리얼리티 쇼야?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야? Is it a reality show? Is it a reality show? real, l 부분에 우리 강세와 그리고 입도 크게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 자주 쓰는 세 단어 발음 연습하러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Alright. 자, 그럼 오늘의 단어들, 문장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연습 시작해 볼게요. 입에 확실하게 붙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자, 첫 번째 단어, 은근히 많이 좀 어색하게 발음한 단어라고 했죠. real 아니고요. real. 조금 뒷부분을 가볍게 좀 소리를 죽여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real.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real. 그렇죠. 한번 더. real. very good.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강세가 중요했죠? realistic. 이 리 부분에 강하게 강세를 주세요. 듣고 따라해 주세요. realistic. great. 한번 더요. realistic. good job. 마지막 단어는요. reality 이렇게 가운데 부분 강세 그리고 입을 어떻게 한다? all이 아니라 l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뜨리는 그 발음입니다.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reality. very good. 한번 더요. reality. great job. 자, 이제 문장들로 훈련을 시작해 볼게요. 난 그녀의 본명은 몰라. real name. 진짜 이름은 몰라. 자, real 발음 주의하면서 갑니다. I don't know her real name. real name. great. 한번 더요. I don't know her real name. real name. very good. 잘할수 있겠죠? real 발음. 자, 두 번째 문장.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우리 지금 너무 이상적으로 아니면은 뭔가 망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realistic, 현실적여지자라는 거 강세 주의하면서 이 문장 갈게요. Let's be realistic. realistic, very good. 한번 더요. Let's be realistic. realistic, good job.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거 리얼리티 쇼야? 우리가 한국말을 할 때는 그냥 리얼리티라고 하지만요. 영어로는 어떻게 한다? reality. L 부분 강하게 강세 주세요. 자, 문장 갑니다. Is it a reality show?

0: reality? Great. 한번 더요. Is it a reality show? Reality? Very good. 여러분 어때요? 이 세 단어 이제 발음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 잡았죠?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Real. Real. I don't know her real name. I don't know her real name. Realistic. Realistic. Let's be realistic. Let's be realistic. Reality. Reality. Is it a reality show? Is it a reality show?
0: 네, 여러분, 오늘 배운 real 변형된 표현들 이제 다 발음 헷갈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겠죠?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있고 EBS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 다시 또 만나요. Bye bye!

0: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Can. C-A-N. Can. Can. Will. W-I-L-L. Will. Will. Must. M-U-S-T. Must. Must.
0: 이제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봐요. Today, let's learn about Can I? 무엇을 해도 될까요? 아, 무엇을 물어볼 때 can을 쓰는구나. 친구들, 오늘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꼭 필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와 함께 잘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can.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무엇을 해도 되나요? Can I? 방금 제가 썼던 말처럼 써도 되고요. 자, 아주 중요해요. 이따가 예문으로 같이 알아볼게요. Can. 그 다음은 will.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미래형이에요. 여러분, 나는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이다. 난 이따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쓸 때는 will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은 must, 꼭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필수일 때 must란 단어 나오거든요. 이따 예문으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볼까요? 무엇을 할 수 있다. can. 자, a 발음이에요.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can. Good job. 무엇을 할 것이다. will. 자,

0: 끝에 o 발음까지 정확하게 내보세요. will. Very good. 무엇무엇을 꼭 해야 한다? must. 자, must가 아니라 아 소리가 나요. must. Good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Can, can. Will. Must.
0: Now let's learn some new sentences. I can cook delicious food. 나는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다. 친구들, 나는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I can 하고 꼭 동사가 나와야 돼요. I can cook. 자, 나는 먹을 수 있다는 영어로 I can eat. 아주 쉬워요.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I can cook delicious food. Excellent. Next, he will watch a movie tonight. 그는 오늘 저녁에 영화를 볼 것이다. 자, he will이 나왔네요. will 다음 꼭 동사를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미래에 무엇무엇을 할 거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얘기 때 나와요. He will watch a movie tonight. 오늘 저녁에 볼 것이다.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He will watch a movie tonight. Very good. Our third sentence is you must wear a helmet. 너는 꼭 헬멧을 써야 해. 자, 여러분 must는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아주 강한 꼭 해야 한다라는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자, you must 다음 동사가 또 나왔네요. 쓰다 wear. 자, it's your turn. You must wear a helmet. Wow, that was excellent, everyone.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Should. S-H-O-U-L-D. Should. Should. Would. W-O-U-L-D. Would. Would. Could. C-O-U-L-D. Could. Could.
0: 이제 다음 단어 알아볼게요. 다음은 should. 충고할 때 무엇을 해야 한다. 친구들, 무엇을 해야 한다인데 꼭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면 좋다라는 뜻으로 써야 돼요. 예를 들어,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너는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충고할 때 하는 거예요. 꼭 안 먹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은 would. 상상할 때 뭐뭐일 것이야. 아니면 뭐뭐 할 것이다.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따 예문으로 같이 알아볼게요. would. 그 다음은 could. 무엇무엇을 해도 되겠습니까? Could I? 또는 could you? 우리가 정중하게 부탁할 때 could를 쓰거든요. 또한 can. 할 수 있다의 과거. 할 수 있었다. 이 뜻도 있어요. 알겠죠? 뜻이 참 많아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충고할 때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 Should. Should. 잘했어요. 상상할 때 무엇무엇일 것이다. 무엇무엇을 할 것이다. Would. L 발음은 안 나요. Would. That's right. 무엇무엇을 해도 되겠습니까? 또는 무엇을 할 수 있었다. Could. 여기도 역시 L 발음이 안 나네요. Could.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Should. Should. Would. Would. Could. Could.
0: 자, 예문으로 제가 설명을 더 해줄게요. If you're tired, you should take some rest. 내가 피곤하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친구들, should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제가 알려줬죠. 충고를 하는 거예요. 꼭 휴식 안 취해도 돼요. 하지만 하면 좋다. 자, 여러분, now

0: it's your turn. If you're tired, you should take some rest. 와우, 너무 잘하는데요? Next, if I were you, I wouldn't go outside. 내가 너라면 밖에 나가지 않을 거야. Why? It's raining so much. 자, if I were you, 지금은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너였더라면, 내가 너면, I wouldn't go outside. 난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대화할 때.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If I were you, I wouldn't go outside. Wow, 이런 고급 표현을 아주 잘하는데요. Next, could I have a cheese pizza, please? 치즈 피자를 주문해도 될까요? 친구들, 우리가 레스토랑 가면 이런 표현 많이 써요. Could I have 뭐뭐를 먹어도 될까요? 또는 주문해도 될까요? 정중한 표현이에요.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봐요. Could I have a cheese pizza, please? 잘했어요.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Can, can. Will, will. Must, must. Should, should. Would, would. Could, could.
0: 친구들, 오늘은 저와 함께 조동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볼게요. Have a nice day, everyone. I'll see you next time.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0: Unit 12. L. Let's go. Phonics chant L. L, L, L. L, lion.
1: L, lion.
0: L, lamp.
1: L, lamp.
0: L, leg.
1: L, leg.
0: L, look.
1: L, look.
0: L, library.
1: L, library.
0: L, love.
1: L, love.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은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소리 친구 만날 준비 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오늘 만날 알파벳은요, 바로 L이에요. L. L. 친구들, 이렇게 L이 두 개 있죠? 자, 큰 대문자 L은요, Big L이라고 해요. Big L. 네, 그리고 작은 소문자 L은요, small L, small L.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소리가 나는 L이에요. 그럼 과연 L은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L, L, L. Very good. 자, L로 시작하는 오늘의 단어 만나볼게요. 이 단어는요, 동물의 왕이라고 부르죠. 발톱이 굉장히 날카로운, 네, 사자예요. 사자 영어로 lion, lion, lion. 너무 잘했어요. 또 L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요, 어두운 밤에 은은하게 불을 켜주는 전등이에요. 전등 영어로 lamp, lamp, lamp. Good job. 또 L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죠. 친구들, 우리가 걷거나 뛸 때 꼭 필요한 신체 부위예요. 네, 다리. 다리, 영어로는요, leg, leg, leg. Very good. L로 시작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하죠? 네, 보죠. 보다, 영어로는요, look, look, look.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자, L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 우리가 보통 여기 가면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빌리는 곳이에요. 어딜까요? 네, 도서관이에요. 친구들, 도서관, 영어로는요, library, library, library.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L로 시작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가족 아니면 친구를 볼 때 정말 우리는 이 좋은 감정이 생기죠. 이 감정,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사랑, 영어로는요, love, love, love. Excellent.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단어로 한 번씩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0: Let's go! Phonics chant L. L, L, L. L, lion.
1: L, lion.
0: L, lamp.
1: L, lamp.
0: L, leg.
1: L, leg.
0: L, look.
1: L, look.
0: The library.
1: The library.
0: The love.
1: The love.
2: 와, 이렇게 L로 시작한 단어가 너무 많아요. 신기하죠? 그럼 오늘 써니와 함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러근과 함께 말해볼게요. Let's go! Hi, Logan!
3: Hello!
2: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L이라는 알파벳을 배웠죠? 자, 큰 알파벳 L은요, Big L이었어요. Logan, 큰 대문자 L, 뭐라고 한다고요?
3: Big L.
2: 네, Big L. Logan, 작은 소문자 L, 뭐라고 한다고요?
3: Small L.
2: Logan, L,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3: La, la, la.
2: Very good. 자, 오늘 배운 단어는요, 동물의 왕, 발톱이 굉장히 날카로운 le, le, lion. 자, Logan, lion, 다시 발음해주세요.
3: Le, le, lion. Le, le, lion. Le, le, lion.
2: Good job. 자,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어두운 밤에 환하게 비춰주는 전등, 영어로 le, le, lamp 였는데요. Logan, lamp, 다시 말해주세요.
3: Le, le, lamp. Le, le, lamp. Le, le, lamp.
2: Excellent! 자, 다음 단어, 우리가 걷거나 뛸 때 꼭 필요한 다리죠. 다리 영어로 le, le, leg 였어요. Logan, leg, 발음해주세요.
3: Le, le, leg. Le, le, leg. Le, le, leg.
2: 자,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하죠? 보죠. 보다 영어로 le, le, look 였어요. Logan, 보다 영어로 뭐라고요?
3: Le, le, look. Le, le, look. Le, le, look.
2: Excellent. L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었죠? 우리가 여기서 책을 읽고 빌리는 곳, 바로 도서관. Le, le, library. 자, Logan, 도서관 영어로 뭐라고요?
3: Le, le, library. Le, le, library. Le, le, library.
2: Great job! 자, 다음은요.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를 볼 때 생기는 이 좋은 감정, 바로 사랑. Le, le, love예요. Logan, love, 다시 말해주세요.
3: Le, le, love. Le, le, love. Le, le, love.
2: Great job! 여러분, 그럼 우리 재미있게 노래로 다시 발음해볼까요? Let's chant!
0: Let's go! Phonics chant L. Le, le, le. Le, lion.
1: Le, lion.
0: Le, lamp.
1: Le, lamp.
0: Le, leg.
1: Le, leg.
0: Le, look.
1: Le, look.
0: Le, library.
1: Le, library.
0: Le, love.
1: Le, love.
2: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L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L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배워봤었잖아요. 그런 표현들로 한번 응용해서 글쓰기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4 Tuesday Polite Expressions I can write to ask who and what someone likes.
0: 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영어 표현들 우리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First, look here. Oh, there are two friends. 두 친구가 있는데 서로 찍었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같이 여행을 갔었나 봐요. I think they're looking at a picture. Maybe they're at a museum. 네, 저기 그림을 보고 있는데 뭐 박물관인 것 같네요. And here they went shopping. 아, 쇼핑을 갔었나 봐요. 이런 추억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뭘 좋아하고 또 누굴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Okay, let's review. 자, 일단 who라고 하면 누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like는 좋아하다니까 Who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누굴 좋아하니? 라는 질문이 되죠. 그래서 who로 질문이 시작된다. 그러면 누구를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like도 잘 기억해 주고요. 자, 그리고 누구가 who였다면 무엇은 what이에요. 그래서 물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what을 쓰겠죠. What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보면 넌 뭘 좋아하니? 라는 질문이 되고요. 자, I like 뭐뭐는 나는 뭐뭐를 좋아해 라는 표현이었죠. 나는 바나나를 좋아해.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쓸 수 있죠. I like bananas. 그런데 바나나 딱 하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거라서 꼭 복수로 써줘야 돼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할 때도 쓸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케일린 좋아하나요? I like Kaylin. 사람 이름을 넣어도 되고요. 또 활동을 넣어도 되죠. 나는 수영을 좋아해. I like swimming.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퀴즈 해볼까요? 여러분, 쇼핑 영어잖아요. 스펠링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나요? 자, 일단 쉬 소리는 SH로 시작하는 거죠.

0: 셔? 어떤 모음일까요? 오일까요? 아일까요? 바로 오죠. 셔, 그 다음에 핑 부분이 와야 되는데, 피는 두 개가 있었죠. 그리고 ing로 끝나서 쇼핑.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퀴즈 풀어볼까요? 그녀는 쇼핑을 좋아한다. 자, 우리 나는 뭐뭐를 좋아하는 I like였잖아요. 그런데 I가 아니라 she로 바뀌면 like도 변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변할까요? She likes. 맞아요. like가 s가 또 붙죠. 그래서 she likes shopping.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잘했어요, 여러분. 오, 너무 잘했고 복습 많이 해주세요.
1: Culture time.
2: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Today, we will look at some fruits from around the world. 오늘은 여러 나라의 독특한 과일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Let's look at the first fruit. 어느 나라의 과일일까요? 맞아요. That's right. It's from the Philippines. 필리핀 과일이에요. What are they? They are bananas. Bananas grow in tropical regions. 바나나는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 잘 자라요. The Philippines are tropical islands. 필리핀도 아열대 기후 지역 중 하나예요. In the Philippines, bananas are used in many dishes. 필리핀에서는 바나나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요. Bananas are from the Philippines. Let's look at the next fruit. 어느 나라의 과일일까요? That's right. They're from New Zealand. 맞아요. 뉴질랜드 과일이에요. What are these? They are kiwis. Originally, kiwis came from China. 원래 키위는 중국에서 왔다고 해요. Now, kiwis are a famous New Zealand fruit. 이제는 뉴질랜드의 대표 과일이에요. Kiwis are from New Zealand. Let's look at the next fruit. 어느 나라의 과일일까요? That's right. They are from Italy. 맞아요. 이탈리아의 대표 과일이에요. What are these? They are grapes. 포도예요. Grapes grow in countries with warm winters. 포도는 겨울이 따뜻한 나라에서 자라는데요. In Italy, people make juice, jam, and jelly from grapes. 이태리에서는 포도로 주스, 잼, 젤리 등을 만들고요. They also dry grapes to get raisins. 포도를 말려 콤포도도 만들어요. Grapes are from Italy. Let's look at one more fruit. 어느 나라의 과일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Mexico. 맞아요. 멕시코에서 나는 과일이에요. What is this? It's an avocado. 아보카도예요. This is the only fruit with fat. 과일 중에서 유일하게 지방을 가진 과일이에요. It's soft and it has a special smell.

0: 부드럽고 고소한 냄새가 나요. It's called the butter from the forest. 숲속의 버터라고 불려요. Avocados are from Mexico. There are so many different fruit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여러 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과일들이 있어요. I hope you will try some of these. 여러분도 이 과일들 맛보길 바라요.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1: Culture activity. 대표 과일과 나라를 바르게 연결하세요. 1번
2: Banana The Philippines
1: 2번
2: Kiwi New Zealand
1: 3번
2: Avocado Mexico
3: 자, 그럼 본격적으로 라이팅 한번 시작해볼까요? Level up 시간입니다. Okay,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자, 우리 여행을 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내 친구와 여행을 갔었어 라는 말을 한번 써볼게요. 가다는 go죠. go는 과거를 쓸 때는 갔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변하나요? 바로 went가 되죠. I went on a trip. With my friend. Good job. 자, 이제 우리는 일단 저 그림 있는 곳이 박물관이에요. 박물관에 갔었어 라고 해볼게요. 자, 박물관에 갔었다. 이미 went는 나왔죠. 그럼 박물관으로 라고 할 때는 to를 쓰죠. 방향을 얘기할 때 to를 쓴다고 했어요. 어디 어디로 이런 말. 그쵸? 자, we went to the museum. 자,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넌 누구 좋아하니? 요렇게. 누구는 뭐죠? Who죠. 그리고 좋아하다는 like. I asked, who do you like? 자, 그런데 우리 친구는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He answered, 그는 대답했어요. He, 뭐뭐, Picasso. 좋아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he니까 likes. S 붙여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뭘 같이 했을까요? 오, 여기 보니까 쇼핑을 한 것 같은데. We also went shopping. 자, 쇼핑은 우리도 가다라고 하잖아요. 영어도 가다 고가 들어가야 되니까. We also went shopping. 자, 그리고 그는 쇼핑을 좋아한다고 뭐라고 했을까요? 말을 했겠죠. 그래서 say의 과거인 said를 써준 거죠. He said he likes shopping.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것에 대해서 써봤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Trip Journal I went on a trip with my friend. We went to the museum. I asked, who do you like? He answered, he likes Picasso. We also went shopping. He said, he likes shopping.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친구와 여행 갔던 것에 대해서도 써볼 수 있겠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like를 응용해서 많이 글쓰기 해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To ask who and what someone likes. 누군가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것을 내가 쓸 수 있다는데 할 수 있죠? 그러면 체크할게요. 자, 내가 좋아할 때는 I like로 시작했지만 그, 그녀, he, she로 시작할 때는 likes로 변하는 거 꼭 잘 기억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에 어떤 걸 했을 때는 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변화된다는 거 go는 went가 되고 say는 said가 된다는 거 이런 거 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억하려면 여러분 많이 써보고 많이 말해보고 많이 복습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들 다시 한번 더 복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날게요.

0: 拜拜。
1: 생수와함께하는재난TV 국민연금유료집중도예로부터조상님들께서는음식을대할때식중독을가장조심하라하셨지요행정급이전수받은식중독예방6대원칙첫째조리시작전후식사전후에손씻기둘째음식은충분히익혀먹기셋째수돗물은끓여먹기넷째식재료에따라조리도구구분해서사용하기다섯째채소나과일은흐르는물에깨끗이씻어먹기여섯째음식의적정보관온도지키기특히야외에서는식중독균이빠르게증식하지요음식물보관과섭취에각별히주의해주십시오식중독대표증상은발열구토복통설사잠깐식중독으로인한설사가의심될때바로지사제를복용해야할까요정답은 NO! 지사제를복용하면장내독소배출이늦어질수있어위험하옵니다일할땐물이나이온음료를마셔수분을보충하고가능한한빨리병원진료를받으십시오팽정군과함께안전한먹거리로우리건강지키세요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4. Tuesday. Weather. I can talk about the weather and seasons.
0: 자, 우리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입니다.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얘들아? 얼른 쌤이랑 보러 가자. 짜자잔! Here we go! 자,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은 등장인물이 벌이랑 꽃이네요. 벌 영어로 뭐지, 얘들아? Bee, 그렇습니다. Bee, 길게 발음해줘야 돼. Bee, bee, 그쵸? 자, 근데 꿀벌은 앞에 honey만 붙여주면 된다. Honeybee, honeybee, 오케이. 자, 꽃은 영어로 flower, flower죠? 그래서 bee랑 flower가 지금 뭐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쌤이랑 한번 보러 갑시다. 짜자잔. 자, 일단 첫 번째 단어는요. weather, weather, weather. Weather, 바로 날씨, 기상이란 뜻이에요. 날씨, 바로 weather. Okay, 자, 우리 이거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Weather, weather. 좋습니다. TH가 있어서 혓바닥이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슝 들어가죠? Weather. Okay, 자, 문장 볼게요. 짜자잔. How's the weather? One more time.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today? 이 노래 혹시 불러봤어요? 쌤은 맨날 불렀는데. 자, how's the weather? 하면은 날씨가 어떤가요? 라는 뜻이죠. One more time.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이제 이 벌이 벌집에서 이제 나올까 말까 하면서 오늘 날씨가 어때? 라고 꽃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쵸? How's the weather?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rainy 나왔네요. rainy, rainy. 비가 많이 오는 이란 뜻이야. 자, rainy, 비라는 거 우리 친구들 쌤이랑 배웠었죠. 근데 rainy 뒤에 y를 붙이게 되면 비가 많이 오는 이란 뜻이 돼요. rainy, rainy. rain이 아니야. rain이 아니고 r이니까 rainy 소리 나야 돼요. rainy. 혓바닥이 뒤에 있어야겠지? r이니까 rainy. 오케이. 자, rainy 들어간 문장. 짜잔. Do you like rainy days? One more time. Do you like rainy days? 이것도 선생님이랑 배운 문장이네요. 그쵸? 자, do you like rainy days?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이야? 너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을 좋아하니? 너 비 오는 날 좋아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이 꽃들을 생각해보면 꽃들은 비가 오는 날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쵸? 자, Do you like rainy days? 라고 비, 벌이 꽃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Do you like rainy days? Okay.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Season 나왔어요. Season. 시즌이 아니고 season. Season. 계절입니다.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하는 계절. Season. Season. 발음? Season. 좋습니다. 자, season 들어간 문장 볼게요. 짜자잔. What's your favorite season?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favorite이 뭔지 다시 알려줬었는데 favorite 하면은 매우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season? 하게 되면 무슨 뜻이야? 그쵸?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뭐니?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죠? One more time. What's your favorite season? 쌤이랑 배운 문장이죠. What's your favorite season? 기억나? 자,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은요. cold 나왔습니다. cold, cold. 추운, 차가운 이란 뜻입니다. cold, cold. 오늘 여기 그림에 보니까는 날씨가 추워 보이나요? Do you think it's cold? No, 아닌 것 같죠? 자, 근데 이 B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짠! Is it cold outside? 라고 물어보네요. Is it cold outside? 혹시 밖에 춥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Outside가 밖에란 뜻이었죠. So, is it cold outside? 하면은 밖에 혹시 추워?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가 look and talk이고,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보자. 쩌점. 자, number one. Which one is a rainy day? Rainy, rainy, rainy. 무슨 뜻이야? 생각해봐. 자, A. B, C, 그림들이 다 보이죠? 어떤 게 rainy를 뜻하는지 골라볼게요.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정답은 the answer is C 되겠습니다. 그쵸? C가 지금 rainy, 비 오는 그림이죠? 잘했습니다. 자, number 2. Number 2는, 오늘 날씨가 어때? 날씨가 어때? 라고 물어보는 문장.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한번 문장 배열해 볼게요. 일단 처음에 뭐가 나와? 대문자를 골라야겠지? House가 나와야 되겠죠? House. 그 다음에 the weather 나와야겠죠? The weather.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빠지면 안 돼? 물음표가 빠지면 안 되겠죠? 자,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날씨가 어때? 이 문장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Okay?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Okay.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퀴즈 타임이었습니다.
2: Singing time.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롤플레이 타임이에요. 쌤이랑 역할극 하는 시간이죠. 연기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연기 실력을 보러 갑시다. 자, 짜잔! 오늘의 그림이죠. This is today's picture. 아까 쌤이 벌이 영어로 bee라 그러고 꽃은 flower였죠. 지금 이 둘이 weather,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상황 같습니다. 그쵸? 쌤이랑 한번 대화해볼게요. 짜잔! A가 선생님이지?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날씨가 어때? One more time.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라고 질문했어.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짜잔! It's 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그림에 보면

0: 화려하니 날씨가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짜잔, sunny. 굉장히 화창해 보이죠? sunny. 날씨가 화창한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맑은 날할때 sunny 하면 되겠죠? It's sunny.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t's sunny.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sunny라고 하는 친구들 없겠죠? sunny. 자, 강렬하게 발음해 주세요. sunny. sunny.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또 선생님 차례네. Do you like rainy days? Do you like rainy days? 레이니가 뜻이? 그렇죠. 비가 많이 오는 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Do you like rainy days? 하면은 너비 오는 날을 좋아하니? 비가 많이 오는 날을 좋아하니? 라는 뜻이 되겠죠? Do you like rainy days? 선생님이 물어봤어. 근데 이 꽃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자, 우리 친구들이 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Yes, I like days. 어떠한 날을 좋아한다고? Rainy days.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게요. 시작. Yes, I like rainy days. 좋습니다. Rainy 발음 한번 더. Rainy가 아니라 rainy. 그래서 yes. I like rainy days. 좋아요. 천천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볼게요. 이번엔 선생님 차례네. What's your favorite season? What's your favorite season? 자, favorite은 선생님이 예전에 알려줬듯이 무슨 뜻이야? 가장 좋아하는, 매우 좋아하는 이란 뜻이죠. season은 계절이란 뜻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하는 우리 계절, season이죠. So, What's your favorite season? 하게 되면은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선생님 다시 해볼게. What's your favorite season? Hey, what's your favorite season? 좋아요. 그랬더니 꽃은 뭐라고 대답할까? My favorite season is 얘들아, 꽃은 어떤 계절을 좋아할 것 같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아, 그쵸. 봄을 좋아하겠죠. 봄이 영어로 S로 시작하는데? 그쵸. 맞습니다. Spring입니다.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자, 이번 우리 친구들 해보세요. 저 완전 자신감 넘치게. 시작.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좋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야. 라고 대답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Is it cold outside? 라고 벌이 물어봅니다. One more time. Is it cold outside? 아까 sunny하다고 대답하긴 했는데 벌은 혹시 추운지 좀 궁금했나 봐. 그쵸? Is it cold outside? Is it cold outside? Cold는 추운, 차가운이라는 뜻이죠. Outside는 밖에. 그쵸? 그래서 밖에 추워라고 물어보는 거죠. Is it cold outside?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짜잔! No, it's 자, 어때요? No, it's warm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warm은 따뜻한이란 뜻이야. 근데 날씨를 보니까는 오늘 굉장히 따뜻한 하루 같죠? 그래서 No, it's warm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시작! No, it's warm. 아,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롤플레이였습니다.
1: Weather. How's the weather? Rainy. Do you like rainy days? Season. What's your favorite season? Cold. Is it cold outside?
0: Tomcat!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the weather and seasons. 나는 날씨와 계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이랑 오늘 weather, 날씨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우리 친구들 기억하는 표현들 꼭 사용해보세요. 자, 우리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2: So,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2: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3: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was quite a turn.

Take a turn and spin.

니콜 선생님, 제 짝꿍이 아무래도 수상해요. 저에게 뭘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일 있는지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너 거짓말하고 있지? 물어보고 싶은데. 상대방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물어보는 법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의 바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하, 그러게 말해요 친구들. 뭔가 그럴 때 있잖아요. 왠지 나한테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아. 왠지 나한테 이 친구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너 숨기는 거 있지?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물어보고 싶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너 뭐뭐 하고 있지? 하고 물어보는 문장들 만들어 볼게요. You lying are you lying? Are you lying? 친구도 오늘은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내 앞에 바로 있는 이 상대방에게 너 뭐뭐 하고 있는 거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기 때문에 문장에 누가라는 부분이 뭘까요? 맞아요. you가 돼야 될 거예요. 보통은 이 누가가 앞에 딱 올 건데 오늘은 뭐뭐 하는 거지?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해요? 순서를 딱 바꿔줘요. 그래서 are 뭐뭐니? you 너는 lying. lie가 거짓말하다. lying 거짓말하고 있는 우리 배웠죠?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다. 따라해 볼까요? Are you lying? Are you lying?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문장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거랑 더해서요. 이 문장이 주는 느낌을 생각해서 좀 연기하듯이 말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 거짓말하는 거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친구들. 그죠? 너 거짓말하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려면 Are you lying?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지. 한 번 더. Are you lying? Good. 자, 그럼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먼저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Kidding. For. Something. 자, 오늘도 단어 3개 우리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Kidding. Kidding. 이에요. 잉 있으니까 친구들 그 앞에 부분까지가 아 뭔가 동작이구나 하는 거 이제는 알 수 있죠. 써볼게요. kid 이 kid라는 게 우리 친구들 같은 아이를 뜻하는 말도 되지만 동작으로는 뭐 장난치다, 농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마지막 단어 하나, 글자 하나 더 쓰고 잉 붙여주면 kidding, kidding, kidding이 완성이 되죠. 그러면 kidding은 무슨 뜻이에요? 농담하고 있는, 장난하고 있는 이런 뜻이 되겠죠. kidding. 두 번째 단어는

four. Four 이에요. For는 정말 많은 뜻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은 뜻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무엇무엇을 위한 또는 무엇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으로 기억을 해둘게요. 이 for이라는 것이 앞에 look, 보다랑 같이 붙으면 look for, 보기는 보는데 무엇무엇을 찾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look for,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F에다가 or, or은 짝꿍이죠. For, for, 무엇무엇을 위한, 이렇게 우선 친구들 알아둬요. 마지막 단어는 좀 길어요. Can you read it? Something. Something이라는 단어예요. 여기까지가 some, 여기가 thing 붙어서 한 단어로 something. Something이라는 건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무언가, 어떤 거, 그렇죠?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something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S에다가 이 O는 어 소리 나네요. 소리 안 나는 E, some. 그리고 TH는 짝꿍인 거 알고 있죠? S에다가 E, NG 만나서 붙여서 something, something. 한 번 더. Something, 무언가, 어떤 것. 문장 만들기 도전. 자, 오늘은 모두 문장이 뭐예요? 너 뭐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you are이 아니라 바꿔서 are you 하고 시작을 한다. Are you 다음에 뭘 넣어줘요? 뭐뭐 하고 있는 이런 동작의 느낌 있는 ing 단어를 넣어주면 돼요. 첫 번째, 너 거짓말하고 있지? 어떻게? Are 뭐뭐니? You 너는 거짓말하고 있는. Lying. 다 붙여서 Are you lying? Are you lying?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Are you lying? 좋아요. 자, 눈빛을 거두고 두 번째 문장은 너 지금 일하고 있어? 바빠? 너 지금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볼게요. Are you는 똑같잖아요, 친구들. 그러면 공부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요거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맞아요. Are you working? Working? 붙여볼게요. Are you working? Are you working? 너 지금 일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Are you working? Good. 세 번째 문장은 너 장난하는 거지? 너 농담하는 거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그쵸? 농담이지? 장난이지? Are you에다가요, 농담하고 있는, 장난하고 있는 이런 말을 넣어주면 돼요. 요건 kidding, kidding 이라는 말 붙여서 Are you kidding? 한 번 더. Are you kidding? 근데 이 말은요, 친구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너 장난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너 장난해? 이렇게 좀 그쵸?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Are you kidding? 이렇게 할 수도 있고 Are you kidding? 이렇게 가볍게 할 수도 있다. 우리 친구들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Are you kidding? 연습해보면 되겠어요. 마지막 문장 만들어 볼게요. 마지막 문장은 막 친구가 갑자기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너 뭐 찾고 있니? Are you 찾다 친구들 해주면 돼요. 찾다는요 친구들 look 보는 건데 for 뭐뭐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거를 찾아본다 그래요. look for 이라는 말 쓸 수 있어요. 근데 look ing 맞아요. ing 붙여줘야 되겠죠. Are you? 너 뭐뭐 하니? 찾고 있는 looking for 무언가 어떤 것 something. 오, 조금 길다. 천천히 따라해봐요.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다 붙여서 한 번 더.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너 뭐 찾고 있어?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Very good. 자, 그럼 우리 만들어본 문장들 모두 모아서 신나게 첸트로 불러봐요. Let's chant! 'Are you lying? Are you lying? Are you working? Are you working? Are you kidding? Are you kidding?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Are you lying? Are you working? Are you kidding?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Yay! 너 뭐뭐 하는 거지? 하고 물어보는 문장들 또 언제 언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림 보면서 알맞은 문장 크게 외쳐봐요. 똑똑똑. 혹시 일해요?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어요? 오, 일하고 있어요? Are you? Are you working? 뭐라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활동을 중단한다고? 설마 농담이지? Kidding? Are you kidding? 꼬마야, 뭘 찾고 있니? Something?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자, 이제는 오늘 배운 내용 모두 모아서 함께 미션 해볼 시간이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옳은 단어를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Am, are, is. 선택할 수 있는 단어 3개 있어요. 그리고 you lying? 하고 물어보네요. 너 거짓말하는 거지? 라는 말이에요. Am, are, is 중에서 you와 어울리는 단어 찾아서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You와 짝꿍이 되는 것은 are. Are you lying? 이렇게 완성. 잘 듣고 주어진 단어로 문장을 완성하세요. 5개의 단어 다 쓸 거예요. 친구들은 순서만 바르게 맞춰주면 되겠다.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너 뭐 찾고 있니?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자, 확인해 볼게요. 먼저 are 뭐뭐니? You 너는 looking for 찾고 있는 something 무언가 어떤 것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이라고 했으면 정답 다음을 읽고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찾아보세요 ABC 친구들 읽을 수 있죠? 스스로 읽은 다음에 지금 보이는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 골라주면 돼요 I'll give you 3 seconds 3, 2, 1 정답은 그래요. 똑똑똑. 혹시 지금 일해요? Are you working? 이 어울리겠죠. 정답은 B. Well done! We did it!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내 눈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너 지금 뭐뭐 하는 거야? 하고 현재의 일을 물어보는 문장 만들어 봤어요. 이 문장도요. 우리 매일매일 쓸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내 상황에서 만들 수 있는 문장 영어로 도전해보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물어볼 때는 Are you 동작 ing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잘 왔습니다. 친구들, 여러분이랑 되게 친한 친구 있죠, 있죠? 한 명쯤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친한 친구한테는 어떤 얘기든 다 터놓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친구 목소리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친구가 이런 말 해주면 진짜 고맙죠. 뚱! 야, 너 마음 내킬 때 언제든지 전화해? 이런 말, 맞아요. 과연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야, 너 언제든지 전화해. 너 할 수 있을 때 그냥 내킬 때 아무 때나 전화해. 와, 이렇게 말해주면 진짜 고마울 것 같은데, 그치? 그 말을 영어로 한다면 더 멋있어 보일 것 같아요. 야! 자, 여러분 잠시 후에 영어로 하는 법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먼저 단어부터 만나봐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맞아요. 과연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만나봅니다. Okay, easy. Number. Number. 이라고 하죠. 친구들, 사실 number 이라는 단어 알 거예요. 여기 있지? 자, 뭐 zero, one, two, three. 이런 것들이 다 number, number, number. 여러 개 있으니까 numbers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숫자예요. 그쵸? 자, 숫자 말고도 여러분, 전화번호, 번호라는 뜻도 있답니다. 왜냐면 잘 봐요. 우리의 전화번호도 다 결국은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number 하면 이런 숫자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의 전화번호, 샤이니의 전화번호, 이런 전화번호를 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알아두세요. 따라서 말해봐요. Number. Number. Very good. And next. Feel. Feel. 이라는 단어가 있군요. 친구들, 보세요. 심으로 happy, sad or angry. sad. 이거는 angry 같고 얘가 sad 같다, 그쵸? 얘도 sad. 이러한 다양한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쵸? feel 하면 이렇게 느끼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feel, 다양한 감정 등을 느끼고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feel, feel. Very good. And next, considerate. Considerate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금 잘 보세요. 이분 어때요? 해피해피하게 보이는데 머릿속으로 다양한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계세요. 상대방이 내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느낄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등등 미리미리 배려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 같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considerate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누군가가 배려 깊을 때 우리 이 말 쓸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0: Yeah? Considerate. Considerate. Considerate. Very good. And next, contact. Contact. 라고 하는 단어군요. 친구들, 잘 보세요. 어? 이거 뭐예요? 맞아요. 휴대전화죠. 휴대전화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락하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말해봐요.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중요한 어휘들 쭈루루룩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1: Ahem, 나는 대화를 들을 준비가 됐구나.
0: Okay, let's go for it. You have my number, right?
1: Yes, it's 010-222-3456.
0: Feel free to call me anytime.
1: Thank you for being so considerate.
2: 아니, 저런 전화번호가 있으면 진짜 이거는 골드넘버인데? 그쵸?
0: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우리 자세히 확인해봐요. 먼저 A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Yeah, you have my number, right? 라고 하죠. 너 내 number 가지고 있지, 그치? 라고 하는데 잠깐만 친구들, number 하면 숫자라는 뜻 말고도 무슨 뜻도 있댔다? 맞아요, 우리의 번호, 전화번호라는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야, 너 내 전화번호 갖고 있지, 그치? 즉, 내 전화번호 알지? 그렇지? 라는 말이에요. 자, 따라서 말해볼게요. You have my number, right?
1: You have my number, right? You have my number, right? You have my number, right?
0: Very good. 그랬더니 B가 이렇게 대답하죠. Yes! 어, 나 너 번호 갖고 있어. 네 번호 알아. 네 번호가 it's 010. 자, 여러분 우리 어휴, 낯익은 익숙한 그런 번호 방식입니다. 그렇죠? 우리 보통 휴대전화 번호 요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010. 자, 숫자 읽을 때 그냥 하나하나씩 읽어 주시면 돼요. 걱정 마세요. 010. 그렇죠? 010. 그다음에 둘둘둘둘, 그죠? 2222, 그러니까 2222. 그 다음에 또 숫자 읽어주시면 돼요. 3456, 그죠? 네 번호 010-2222에 3456이지? 아이고, 이런 번호가 있나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그냥 적어봤어요, 그죠? 자, 여러분, 요거 숫자 읽는 거 연습하는 겸 우리 다 같이 말해볼게요. Yes, it's 010-2222. 3456.
1: Yes, it's 010-2222-3456.
0: Okay, one more time. Yes, it's 010-2222-3456. Okay, very good. 자, 이렇게 번호를 한번 읽어봤어요. 확인을 하는 과정이겠죠? 자, 그랬더니 A가 이런 말을 합니다. Feel free to call me anytime 이라고요. 자, 친구들, feel 하면 느끼다 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느끼래요? free하게 느끼래요. 어? 잠깐만. free 하면 오호, 자유로운 이라는 말인데 잠깐만. 자유롭게 느껴라? 에이? To call me anytime. 어느 때고 나에게 전화하는 것을 자유롭게 느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너 원할 땐 언제든지 call me, 전화해 라는 거죠. 어? 너 마음 내킬 때,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망설이지 말고 전화해. 이런 말인 거죠. 어,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면 되게 고맙잖아요. 그쵸? 자, 친구들, feel free to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 오면 마음껏 뭐뭐 하세요. 어, 마음 내킬 때 언제든지 뭐뭐 하세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오늘의 주요 표현이에요. 우리 이 문장 두 번 따라서 읽어볼게요.

0: free to call me anytime.
1: Feel free to call me anytime.
0: 발음할 때 feel free to, to라고 발음해도 되지만 조금 빨리 부드럽게 발음하면 feel free to call me. Free to, free to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따라서 말해볼게요.
1: Feel free to call me anytime. Feel free to call me anytime.
0: Very good. 자, 우리 이거 feel free to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How about this one? 나한테 질문하는 거 망설이지 마. 언제든지 마음껏 질문해. 라는 말로
1: Feel free to ask me questions.
2: Okay, feel free to ask me questions.
1: Feel free to ask me questions.
0: Mm-hmm. How about this one? 자유롭게 둘러보세요. 네,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껏 충분히 둘러보세요. Feel free to look around.
1: Feel free to look around.
2: Feel free to look around.
1: Feel free to look around.
0: Mm-hmm. How about this one? Yeah,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 Feel free to contact me.
1: Feel free to contact me.
2: Oh, feel free to contact me.
1: Feel free to contact me.
0: Very good. 자, 이렇게 번호 확실히 알려주고 나한테 언제든지 연락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랬더니 B가 말합니다. Thank you. 고마워. 근데 뭐 때문에 고맙냐?
1: For being so considerate.
0: 그렇게 배려심 있어서 너무 고맙다. 야, 너 이렇게 배려 많이 해줘서 고마워. 라는 말이죠. 따라서 말해볼게요.
1: Thank you for being so considerate.
2: Thank you for being so considerate. Thank you for being so considerate.
1: Thank you for being so considerate.
0: Very good. 잘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너 내 번호 알지? 그치? Speak.
1: You have my number, right?
2: 응. 번호가 010-2222-3456이네.
0: Speak.
1: Yes. It's 010-222-3456.
0: 언제든지 마음 내킬 때 전화해. Speak.
2: 야, 그렇게 배려 많이 해줘서 정말 고마워.
0: Speak.
1: Thank you for being so considerate.
0: 영어에 반하는 퀘스천!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잘 왔어요. 그러면 문제, 세 문제 잘 풀을 준비하고 온 거 맞죠? 오케이, 첫 번째 문제부터 가봅니다. 마음 내킬 때 언제든지 전화해. 과연 어떤 말이 빈칸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3, 2, 1, 띵! Time's up! Okay, feel! 친구들 말해보세요. 그렇지, free! That's right. 다 같이 읽어봅시다.
1: Feel free to call me anytime.
2: Feel free to call me anytime. Oh, feel free to call me anytime.
0: Very good. Now let's move on. Question number two. 마음껏 둘러보세요. 저 이런 말을 하려면 feel free look around it got to look around it got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해 주세요. 3, 2, 1, 띵! 자, 정답은 feel free to look around. Very good. 친구들 말해봐요.
1: Feel free to look around.
2: Feel free to look around. Feel free to look around.
1: Feel free to look around.
0: Very good. 자, 이제 마지막 문제. Let's go.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미리 배려를 하고 생각을 하는 그 모습. 자, 3, 2, 1, 띵! 그쵸, 배려 깊은 considerate. Very good.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마음껏 뭐뭐해,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롭게 뭐뭐해 라고 하는 feel free to do something. 요것에 되었어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 넣으면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겠죠? 야,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Feel free to call me anytime. 이 문장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어버!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명사절 그동안 뭔가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 많이 봤는데 오늘은 좀 확연하게 다른 친구입니다. What? What? 뭔가 원어민들이 감탄사로도 많이 쓰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명사절 접속사로 쓰일 때는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자, 먼저 사진이랑 문장 보면서 유추하는 시간 가질게요. 뭔가 되게 비장한 느낌의 손이 있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같죠? What you do today determines your tomorrow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what으로 딱 문장이 시작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고민 좀 해보시고요. 다음 문장 볼게요. 뭔가 두 친구가 서로 상담하고 고민을 좀 나누는 듯한 모습입니다. I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what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이때 뭔가 고민 상담할 때 이 what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마지막 문장 볼게요. 뭔가 어떤 여자분이 약간 이렇게 몸을 확인하시는 것 같죠? 나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시는 것 같은데 You are what you ea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격언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서의 what을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같은 경우는요, 많은 친구들이 무엇 혹은 뭔가 이렇게 what 하는 감탄사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배울 이 친구는 아예 해석이 다릅니다. 자, 우선은 명사절이 어떤 건지부터 복습을 좀 해볼게요. 이제는 외울 때도 됐습니다. 명사절이라는 건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이겠죠. 명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자리에 올 수 있고요. 이 친구가 주어자리에 왔을 때에는 절이라는 것 자체를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세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한 개로 친다, 단수 취급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기까지가 이제 명사절의 기본적인 설명이었고요. 자, what으로 된 명사절 같은 경우는 해석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친구의 해석은 뭐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뭐뭐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선생님, 뭐뭐하는 것이요. 저희 that도 배웠는데 what도 나오네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what 앞에 뭐라고 붙어 있죠? 관계대명사 what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또 뭐지?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점점 혼란스러운 걸 그럴 수 있는데요. 자, 우선 that과 what의 차이는 that은 그냥 접속사고 what은 관계대명사라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관계대명사가 뭔지는 2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0: 그냥 아, what도 그렇고 that도 그렇고 명사절로 쓰일 때는 뭐뭐하는 것이구나. 차이점은 2학년 때 배우겠구나.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은 편하게 해석하는 방법만 알고 가면 되고요. 얘도 절이기 때문에 what 뒤에는 주어 동사의 구조가 나옵니다. 자, 그럼 바로 예문부터 볼게요. What you do today? What?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죠? You do. 이렇게. 자, what을 것. 당신이 하는 것. 오늘.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한 다음에 determines 하고 동사가 나옵니다. 결정한다. Your tomorrow. 당신의 내일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What you do today까지의 주어가 당신이 오늘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된다는 거 선생님이 한번더 적어 드렸고, 자, 주어로 절이 올 경우에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하나로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determines S에 꼭 동사 S 집어넣어 주는 거 잊으면 안 되겠죠? 주어니까 단수 취급을 해준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서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 격언, 교과서에 나오는 징구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것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한다. 굉장히 유명한 속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면 내일 당신은 영어 단어 시험에 통과할 수 있고 약간 요런 느낌인 거죠. 오늘 안 하면 내일 단어 시험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고 요런 느낌. 자, 얘는요 아까 고민 상담하는 두 친구의 대화에서 언뜻 보였었죠. I understand. 나는 이해한다. What you're saying 같은 경우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What, 것, you, 당신, are saying, 말하고 있는, what, 것,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I가 주어, understand, 동사, what you're saying, 이게 목적어입니다. 내가 이해한다, 뭐를. 내가 이해한다, 당신이 말한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튼 what의 해석을 뭐뭐하는 것이라고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이것도 교과서에 등장하는 격언입니다. You are what you eat이라고 되어 있는데, you are 당신은 뭐뭐다. 자, what은 것이죠?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뭐다? 당신이 먹은 것이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이 섭취한 영양소에 따라 당신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되고 지금 현재 당신의 건강 상태가 보인다. 이런 뜻의 격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워낙들 좀 이제 인스턴트 같은 거 많이 먹고 막 이렇게 선생님도 그러는데요. 야식 먹고 막 그러면은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신경을 쓰자라는 취지의 그런 격언입니다. 그래서 you are what you eat. 여기서의 what도 뭐뭐하는 것.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what you eat이 보어 역할을 해요.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you 주어 are 동사 what you eat 보어 당신은 다 당신이 먹은 것이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 타임으로 문법 한번 맞춰볼 건데요. 이것이 우리가 먹을 것이다. 요거 한번 배열해 볼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 단어를 쫙 놔드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먹을 것이다. 이것이, 일단, this is, 요렇게 시작하는 힌트 드릴게요. 3초 드립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This is what we are going to eat.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We are going to 해서 우리가 먹을 예정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포인트는 what 뒤에 주어 we are going to eat 동사 이렇게 쓴 겁니다. 이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 꼭 챙겨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문법이었고요. 이제는 listening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1: What you do today determines your tomorrow. What you do today determines your tomorrow. I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I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0: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eat.
1: 자, 아무래도 절이니만큼 어디서 끊어서 들리는지를 잘 캐치를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What you do today determines your tomorrow. What you do today determines 이렇게 끊습니다. 당신이 오늘 한 것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한다. 두 번 듣겠습니다.
0: What you do today determines your tomorrow. What you do today determines your tomorrow.
1: 자, 이것도 총 세 개의 chunk로 나뉩니다. I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I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나는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한다. 두 번 듣겠습니다.
0: I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I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1: 이것도 세 개의 덩어리로 나뉘는데요.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먹은 것의 결과이다. 두 번 듣겠습니다.
0: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eat.
1: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하겠습니다.
0: What you do today determines your tomorrow. What you do today determines your tomorrow. I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I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eat.
1: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어로 문장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당신이 지금 읽는 것은 미래의 당신의 지식을 결정한다. "당신은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확실히 절이라서 문장들이 길어졌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절이라는 게 원래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친 거다 보니까 원래 두 개의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당신이 지금 읽는 것. What you read now. 여기가 당신이 지금 읽는 것에 해당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What you read now.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determines 여기가 동사인데 what you read now 여기가 주어이면서 명사절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하고 determines s 반드시 붙여주셔야 합니다. determines 결정한다. your knowledge 당신의 지식이고요. in the future 미래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what you read now determines your knowledge in the future. 길어요. 한번더 해볼게요. 잘 끊어서 읽어주세요. What you read now determines your knowledge in the future. 오케이, 좋아요. 그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당신은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아까 전에는 이해한다 했는데, 이제 당신은 이해를 못한다 라고 바뀌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You don't understand what I'm saying. 자, 여기서도 핵심은 what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What say I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요. What I'm saying 이렇게 주어 동사 순서 맞춰 주셔야 합니다. 한번 더. You don't understand what I'm saying. Very good. 한 번만 더 조금 더 빠르게 할게요. You don't understand what I'm saying. 갑자기 되게

유명한 또 격언입니다. 자, I am 한 다음에 what I believe라고 되어 있고 what 주어 동사.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I am what I believe. 자, 나의 지금의 모습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깨끗하고 아름답고 뭔가 성공적인 미래를 그려봅시다. I am what I believe. Very good.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는 복습해야겠죠?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내가 되고 싶은 것에 대한 글입니다. I know. 나는 알아요. 한 다음에 뭐라고 나왔고요? 내가 되고 싶은 것. 뭐뭐 할 때, 내가 자라났을 때입니다. 자, 내가 되고 싶은 것. 겉이라는 해석이 들어가야 된대요. 정답은요? 겉, 겉, 겉, 겉, 겉. 그쵸? 왓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know what I want to be when I grow up. 이렇게. 나는 내가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는 영작입니다. 당신이 생각한 것은 probably not the answer. 아마 답이 아닐 것이다. 요렇게 해석이 될 텐데요. 당신이 생각한 것, 여기 영작할게요. 자, 것이니까 what으로 시작하겠죠? What? You? 그쵸. What you are thinking.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아마 정답이 아닐 겁니다. I'm going to become. 나는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말했던 것인데, 당신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될수 없을 거라고 말했던 게될 거거든요. 이런 문장인데요. 자, 당신이 될수 없을 거라고 말했던 것, 것, 것, 것. 자, 오늘은 계속 뭐뭐 하는 것, what을 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what이 되겠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이 그걸 할수 없다고 말해도 나는 그게 될수 있다고 말하는 당찬 친구의 글이었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글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I know what I want to be when I grow up. What you're thinking is probably not the answer. I'm going to become what you said I can't become.
0: 원포인트 정리입니다. 오늘은 what 명사절에 대해서 배웠고요.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what 뒤에 주어 동사 구조가 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사절 what도 끝냈습니다. 요 다음에는 또 어떤 명사절 친구가 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특정 정보 파악하기 같이 한번 레슨닝 해볼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5형식 동사 아직 너무 중요한 동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동사들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가 함께 파악해 볼 특정 정보는 바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영화를 보기로 한 날짜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뭐 6월 13일, 6월 30일, 7월 13일, 뭐 7월 30일 이런 식으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13일과 30일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릴지 집중해서 그리고 6월, 7월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정답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up.
1: Hey Jason, I've heard that Spider-Man 3 is really good.
2: I know. I really want to see that movie.
1: Why don't we watch it together?
2: Sure. When are you free?
1: How about July 13th?
2: I'm not sure.
1: Then what about the next day?
2: Sounds good. Let's meet in front of the ticket office. I can't wait to see it.
0: 자, 찾으셨나요? 두 사람이 영화를 보기로 한 날짜가 언제였을지 우리 같이 다시 들어보면서 빈칸 채워보면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Hey, Jason. I've heard that Spider-Man 3 is really good.
0: 자, 먼저 첫 번째 빈칸은 I've heard that 이렇게 들으셨죠? 앞에 have 있고요. 뒤에 PP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heard라고 채울 수 있겠습니다. 제이슨, 안녕. I've heard that. 난 들었는데, Spider-Man 3 is really good. 야, 스파이더맨 3가 그렇게 재밌다며? 이런 얘기죠.
2: I know. I really want to see that movie.
0: 나도 알아. I really want to see that movie. 나도 그 영화 보고 싶어. 라고 합니다. 자, 다섯 칸인가요? 여기에 들어갈 표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Why don't we watch it together?
0: 자, why don't we watch it? 이렇게 들었어요. 다시 한번.
1: Why don't we watch it together?
0: Why don't we watch it together? 야, 우리 그거 같이 보지 않을래? 라는 제안의 표현이었고요. 뭐뭐 하지 않을래? Why don't we? 그 다음, watch it인데, 좀 빨리 들리면서 watch it 이렇게 들렸죠. 함께 보지 않을래?
2: Sure. When are you free?
0: 아, 물론이지. When are you free? 들으셨나요? 요건 좀 쉬웠어요. 언제 시간 되는데? 너 언제 안 가니? 그랬습니다. 이제 집중하셔야겠죠. When이 들렸으니까 이제 날짜를 얘기할 거라는 게 여러분도 아마 들으면서 좀 긴장하는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여자가
1: How about July 13th?
0: How about 이것도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제안할 때 쓰는 대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날짜가 July 13 그랬습니다. 자, July는 몇 월이에요? 6월이 아니라 7월이고, 6월은 June이죠. 일단 7월이고, 요일이 13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30? 13? 약간 비슷하잖아. 13, 30. 발음이 좀 비슷할 수가 있는데, 요 부분 일단 다시 들어보면.
1: July 13th.
0: 자, July 13. 뒤에가 길게 끌리는 건 13이 맞고요. 이게 30이었다면 30. 이런 식으로 앞에 좀 강세가 왔을 거라는 거. 자, 그래서 7월 13일인가 했더니 남자가,
2: I'm not sure.
0: 확실치 않다, 그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Then what about the next day?
0: 자, 그랬더니 여자가, what about? 이것도 역시나 제안하는 표현이죠? The next day 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날은? 이렇게 말을 했고요. 남자가,
2: Sounds good.
0: 그거 좋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7월 13일의 다음날인 7월 14일이었습니다. 잘 골라주셨죠?
2: Let's meet in front of the ticket office.
0: Let's meet in front of. 자, 우리 연음이 좀 많이 됐는데요. 빈칸 세 군데는 Let's meet in front of. In front of 였습니다. 뭐뭐 앞에서 라는 표현이었죠. 여기 다시 들어보죠.
2: Let's meet in front of the ticket office.
0: 그쵸. Let's meet in front of. Let's meet in front of. 이렇게 연음이 좀 많이 됐고요. 우리 그럼 티켓 오피 매표소 앞에서 만나자라는 표현입니다.

0: I can't wait to see it.
1: 이것도 우리가 많이 배웠던 표현인데 I can't wait to see it. 한 번 더. I can't wait to see it. 그래서 야, 몹시 기다려진다. 기대하는 표현으로 can't wait to 부정사를 써서 몹시 기대가 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7월 13일도 아니고요. 바로 7월 14일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두 번째 오형식 동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명언을 한 스푼 떠먹여 드릴까 합니다. 한번 잘 보고 오늘의 또 오형식 동사와도 관련이 있는 명언이니까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Don't let what you cannot do interfere with what you can do. 무슨 뜻일까? 먼저 한번 해석을 도전해 봅시다. 일단 눈에 들어와야 되는 동사가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 let 동사가 보여야 되고 이게 바로 오형식의 구조야. 그럼 이제 목적어, 목적보호가 눈에 들어와야 이 명언이 해석이 될 텐데 자 어디까지가 목적어냐면 what절입니다. what절부터 what절에 cannot do까지가 목적어였어요. 이렇게 한눈에 들어왔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interfere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아마 이 구조를 알았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좀 더 쉽게 자를 수 있었을 텐데 바로 이 let 동사가 이 목적격 보어 자리 이렇게 원형을 쓰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리면 해석이 뭐다? Don't let. Let은 뭐뭐가 뭐뭐하게 두다, 내버려 두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 근데 앞에 don't가 붙었으니까 하게 하지 마라 이거야. 그 다음에 목적어가 what you cannot do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interfere with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방해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뭘? What you can do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다시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까지 방해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주변을 막 둘러보면서 와, 나는 왜 저 친구처럼 이거를 못하고 저거를 못할까?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되게 좌절을 하게 되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 누구나 잘하는 게 있다는 거 아시죠?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그걸 개발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 것이다 라는 명언인데 이 명언 안에 숨겨있는 바로 이 let 동사의 구조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let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오형식의 구조를 쓰고 있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쓰고 있다라는 건데요. 얘는 왜 원형을 쓸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사들은 to 부정사를 썼었는데요. 바로 let이 사역동사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두 번째 오형식 동사의 첫 번째는 사역동사입니다. 바로 have, make, let 인데 기억나지 얘들아? 이 have, make, let만 기억해주면 되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 다시 말해서 동사 원형을 쓰는 게 핵심인 동사였습니다. 얘네들이 왜 사역동사냐? 이제 사역동사는 이제 시키는 동사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해석이 목적어가 뭐뭐하게 시키다 주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중에서 make 같은 경우 가장 강제성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have도 뭐뭐하게 하다란 뜻이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명언에서도 봤었던 let 동사 같은 경우는 허락하다의 느낌이지 시키다라기보다는 강제성이 좀 세고 얘는 강제성이 좀 약하고요. let은 강제성은 아니고 허락의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너무 중요한 오형식 동사 우리 지각동사 기억나니 얘들아? 지각동사라는 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냄새를 맡고 이런 동사들을 말을 하는데요. 얘네들은 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어떤 형태를 쓰느냐. 바로 동사 원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의 진행을 보거나 듣거나 그러니까 진행이 강조될 때는 이렇게 ing 형태를 써서 현재분사라고 합니다. 이 ing 형태를 쓰기도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되는구나 라는 거 배웠던 기억 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에도 특수한 형태가 오는 동사가 바로 이 help 동사와 get 동사였는데요. help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합니다. 바로 원형 부정사와 그리고 to 부정사가 둘 다 되는 동사였었고요. 그다음 마지막 get 동사는 to만 돼요. 얘는 to만 되고 얘는 둘 다 됩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help 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걸 돕다. 그다음에 개똥산은

뭐뭐하게 하다. 얘도 약간 시키다 느낌이 있어. 근데 얘는 사역동사처럼 강제성은 없고요. 얘는 원형이 아니라 to를 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 바로 이 자리에 사역동사라면 보어 자리에 to나 ing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만 써라. 나는 그가 차를 내 차를 세차하겠다. 뭐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to만 안 되겠죠. 원형과 ing가 됐으니까, 그쵸? 그래서, 야, 너그 소녀가 어젯밤에 강아지 산책시키는 거 봤어? 라고 할 때, walk, walking은 돼. 근데 to 부정사는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시험에는 목적격 보어 자리의 형태를 집중적으로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아, 이거는 원형이 됐었고, 얘는 뭐둘다 됐었고, 이런 게좀 암기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의 빈칸에 어법상 알맞은 겁니다. 우리 이렇게 나오면 이제 파악이 돼야지. 출제자 의도가 뭘까? 동사가 눈에 들어와야겠죠. 메이크 동사가 보이죠? 사역 동사잖아. 그래서, 아, 이게 목적하고, 저 이거 보어 자리니까, 아, 이 자리에 원형 고르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파악이 된다면 너무 쉽게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쵸? 해석을 해보면, She made Jason fix the computer. 그녀가 시켰어요? 제이슨이 고치게, 그 컴퓨터를 고치게 했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 이 자리 여러분들이 투부정사로 가장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근데 투가 아니라 원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빈칸에 어법상 알맞은 동사는 아닌 것 같, 동사 맞나요? 아, 동사 자리죠. 과거 형태로 나와 있네요. 고르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거꾸로 여기 목적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나와 있네요. 근데 목적격 보어의 형태를 봤더니, practice. 아, 동사 원형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동사는 여기에 동사 원형을 쓸수 있는 동사겠구나. 이렇게 거꾸로 가봐야죠. 자, 1번은 have의 과거 형태. have 좀 전에 봤었던 have make let의 하나죠. 사역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형을 쓸수 있잖아. 답이 1번인가요? 1번일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왜안 되는지를 좀 볼게요. 우리 tell의 과거 형태인데, 이 동사 같은 경우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면서 목적어가 to하게 하다 이런 뜻이었고, 자, 그 다음에 call 같은 경우는 얘는 뭐 이런 구조로도 잘안 쓰고 얘는 주로 명사를 썼잖아. 목적어를 명사라고 부르다 이런 구조였고요. 그다음에 ask도 투부정사 쓰는 동사였습니다. 목적어가 투하게 요청하다. 그다음에 want 같은 경우도 투를 쓰는 동사였죠. 목적어가 투하기를 원하다. 기억나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 해석을 해보면 우리 음악 선생님은 had us practice the piano every day. 우리가 매일매일 피아노를 연습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번에서 5번 중 어법상 바르지 않은 거 골라볼 텐데요. Did you feel the building to shak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이 1, 2, 3번 중에 있네요. 찾으셨나요? 그렇죠. 정답은 3번이고. 그럼 이게 왜 틀렸는지 한번 맞게 고쳐볼까요? 앞에 동사가, 이 동사가 눈에 띄어야지. Did you feel? 너 느꼈니? 그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the building, 건물이 shake, 흔들리는 거? 너 느꼈어? 이런 문장인데 feel 동사가 지각 동사죠. 그래서 이 자리를 to라고 쓰면 안 되고요. 원형 괜찮고요. 그다음에 뭔가 진동하고 있는 진행을 강조해서 shaking, ing 형태도 괜찮습니다. to만 안 된다는 거. 그쵸? 자, 그랬더니 B가 Yes, it was very scary. 느꼈어. 진짜 무서웠어. 라고 하고요. 과거니까 과거 시제로 대답하면서 scary 하면 무섭게 하는 이런 형용사로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빈칸의 어법상 알맞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골라볼게요. Did you see Jenny? 그 다음에 빈칸. 그리고 at the party. 야, 너 제니가 파티에서 춤추는 거 봤어? 아, 요런 해석이네요. 자, 근데 역시나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건 is see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게 무슨 동사라고? 지각동사죠. 그래서 지각동사는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과 ing 두 개가 가능하니까 3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dance 또는 dancing 이렇게 골라주면 되고 나머지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어진 걸 골라볼 텐데요. 보니까 지금 빈칸 뒤에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형태만 다르지. 얘는 원형을 쓰고 있고, 그 다음 밑에 거는 투부정사를 쓰고 있습니다. 둘다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하나는 동사 원형이 가능한 동사를 넣어라. 이거고요. 하나는 보어 자리,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가능한 동사를 넣어라. 뭐 이거잖아. 그쵸? 자, 여러분들. 첫 번째는 사역동사 넣어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사 중에서 to를 쓸수 있는 동사 넣어주면 되는데, 얘 탈락이죠? 사역동사 아니지? 얘는 맞고, 얘도 탈락입니다. 그러면 뭘까, 얘들아? 뭘까? 이제 두 번째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allow. 요거 괜찮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to하는 걸 허락하다. 이런 뜻이었잖아. 그래서 2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것도 사역동사고, 얘도 사역동사라서 이 자리에 또 똑같이 원형이 와야 돼요.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고요. 사실 이 let 동사가 allow하고 해석이 정확히 같죠. 얘도 목적어가 뭐 하는 걸 허락하다. 얘도 목적어가 to하는 걸 허락하다. 이렇게 같은 해석이 되는데, 보어자리 형태만 달라지는 동사였습니다. So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to you. 두 번째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둘다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해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번엔 어법상,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치시오. 그랬는데, 밑줄이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쳐볼까요? 동사는 help 동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정답은 일단 두 개입니다. 하나만 쓰면 안 되고 두 개를 쓸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help 동사 기억해 보세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어떤 구조 가능했었지? 그렇죠. 얘는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였습니다. ing는 안 돼요. 그래서 Jenny helped me carry the heavy box 또는 Jenny helped me to carry the heavy box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제니가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그 무거운 상자를 옮기는 것을. 이런 해석인데요. ing 빼고 둘다 된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오늘 오형식의 두 번째 동사, 지각동사, 그리고 사역동사, 그리고 준사역동사에 해당하는 help, get 동사까지 복습을 마무리해봤는데, 역시나 여러분들 다시 복습해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보어 자리의 원형과 to와 ing 중에서 어떤 게 되는지 다시 한번 헷갈리는 친구들은 복습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 정말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문법 복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Listening Clear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친구들 듣기 평가에서 할일 고르기 문제, 그리고 이유를 파악하는 이 문제에서 실전에서 도입할 수 있는 어떤 꿀팁 중심으로 쌤 재밌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유형 분석을 간단히 해볼게요. 할일 또는 부탁한 일 고르기 유형에서는요, 남녀 이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듣고 자발적으로 혹은 상대방이 뭔가 부탁을 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내가 그걸 하겠어요? 라는 그런 표현에 집중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이유를 파악하는 건데요. 대화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하지 못한 이유를 고르시오, 혹은 그렇게 한 이유를 고르시오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화에서요, 남자와 여자가 어떤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이유를 이해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듣기 평가에서 한 문제씩 각각 이 문제 유형들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무언가를 해야 하는 혹은 그러한 특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핵심 전략은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 대화를 듣기 전에 선택지를 미리 읽는 게 필요합니다. 자, 조금 난도가 낮게 나올 경우에는요, 그 선택지가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 듣기 평가에서 이 문제에 해당하는 영어 선택지들이 있을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듣기 평가에서 얘들아, 맨 처음에 안내 방송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안내 방송이 나올 때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앞에서 얘기한 이 문제 유형들의 선택지를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좋고 혹은 우리말도 좋고 선택지에서 키워드가 있다면 그거 우리말로 표시해 놓는 게 도움이 돼요. 선생님은 두 가지 같이 쓰기도 하거든요. 편한 단어가 있을 때는 영어로 쓰기도 하고 어떤 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로 메모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팁은 이거예요. 봐봐. 할일 고르는 유형, 그리고 이유를 고르는 유형. 자, 이두 가지를 내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은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답의 근거가 대화의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선생님이 듣기 문제를 직접 출제를 해 보았던 그런 경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연히 대화가 나눠지는 상황에서 맨 앞부분에 정답이 나오게 된다면 문제를 푸는 학생들, 수험생들의 경우에 끝까지 집중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주로 정답의 근거는 어디에? 그렇죠. 대화 후반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거 거꾸로 알고 있다면 문제 풀 때, 그렇죠. 이런 유형에서, 아,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근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화자가 반복해서 말하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휘들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그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 표현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반드시 시험지 여백에 메모하는 게 필요해요. 자, 이제 실전 꿀팁 나갑니다. 할 일을 나타내는 표현은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Let me check to see if it's possible. 자, Let me check이라고 하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는 의미고요. To see if it's possible 이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지, 그것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맥락일 수 있겠죠, right? 자, 두 번째는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라고 하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일이 있나요? 자, 이 말이 나오면 얘들아, 당연히 뒤에가 뭐가 되겠어요? 할일 고르기 문제에서 만약에 대화에서 이런 표현이 들린다면 뒤에 상대방이 어떤 거 얘기를 하겠죠. 예를 들면 무언가를 복사해 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가서 무언가를 해 주세요 라는 말이기 때문에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대화에서 이런 표현이 들리면 바로 뒷부분이 뭐다? 그렇죠. 정답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0: 같은 맥락의 표현이죠.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라고 하면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자, 그리고 상대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 역시 정답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I'll do it for you. I'll do it for you. 라고 하면 제가 그걸 해드릴게요. 당신을 위해서 그걸 해드릴게요. 라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이 문장의 앞에 있는 맥락에서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와 관련된 표현, 우리 실전 꿀팁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라고 하면, 무슨 일이야? 혹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바로 뒤에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당연히 언급이 되겠죠. 두 번째, How come? How come? 자, 이 부분은 선생님 뒤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How come이라는 표현은 why와 같은 뜻이요. 그래서 왜라는 뜻입니다. 자, 왜라고 물어봤으면 당연히 뒤에 사람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정답의 시그널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why는 잘 알지만 how come이란 표현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what for라고 하면 무엇 때문인가요?라고 역시 이유를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That's why 라고 하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듣기 평가에서 That's why가 나왔다면 그 뒤에 부분이 그렇죠. 정답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기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쉬어 강의처럼 슬기로운 영어 듣기 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 표현은요, 정말로, 정말로 듣기 평가에 진짜,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How come? 자, 직역하면 어떻게 온다? 어떻게 오는 건가? 라고 볼수 있지만요, 아니에요. 이 표현은요, 의미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다? How come은 왜라는 뜻이에요. 자, 조금 더 풀어서 얘기했을 때 보통 미드나 미국의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요, How come? How come? 이런 대사를 종종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의미가 어떻게 온다가 아니라 왜라는 이유를 묻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뭔가 사실에 대한 원인을 묻는 게 why라면 How come은 어쩌다가 그렇게 됐대?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대? 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약간의 의아함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왜?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풀어보러 갈게요. 자, 이 문제 선생님 지금 들려줄 테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팁들 기억하면서 지금 문제 들어볼게요.
1: Honey, we've got to get ready for the housewarming party this evening.
2: Okay, what would you like me to do?
1: Well, I'm going to clean the bathroom. Why don't you wash the dishes in the sink?
2: I already did that early this morning, honey.
1: Really? I didn't know that. Then can you separate the garbage and take it out?
2: But today is Saturday. We can take out the recyclable garbage only on Sunday.
1: Oh, yeah, that's right. Then can you go buy fruits and vegetables at the supermarket?
2: Of course. Just give me a list of what I should buy.
1: I'll text it to your cell phone.
2: I got it.
0: 자, 이 문제 같이 볼게요.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문제는요, 성별의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여자가 할 일이 아니고 남자가 할 일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 상황에서 발문해서 얘들아,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 잘 표시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할 일을 고르는 문제 유형에서는 주로 대화의 어디요? 대화의, 그렇죠. 후반부에 정답의 근거가 나와 있는 경우가 높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세미나 같이 해설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좀 힌트를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뭔가 커플인가 봐. 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렇게 여자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Honey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남녀 두 사람은 진짜로 뭔가 커플인가 봐요. We've got to get ready for the housewarming party this evening. 자, 참고로 housewarming party라고 하면요. 집을 사람들의 온기로 따뜻하게 채우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갔을 때 우리가 흔히 집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자, 집들이는 영어로는 housewarming party라고 해요.

0: 자, 그런데 앞에서 with got to get ready, with got to get ready 약간 이 부분 여는 소리여서 우리 친구들 안 들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We've got to get ready for the housewarming party this evening.
0: 네, 정말로 we've got to 마치 하나의 여는처럼 들렸네요. We've got to get ready라고 하면 뭔가 해야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We've got to, right? 그래서 housewarming party에 오늘 저녁에 할 그런 준비를 해야만 해요. 자, 그러니까 남자가요, okay라고 대답을 합니다. What would you like me to do? 자, 제가 뭘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남자가 물어보니까 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I'm going to clean the bathroom. 자, bathroom 뭐다? 그렇죠. Bathroom은 화장실이죠. 여자는 화장실을 청소를 할 거래요. 아, 지금 두 사람이 집들이를 가는 게 아니고요. 집들이를 지금 뭔가 주체를 하나 봐. Right?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Why don't you wash the dishes in the sink? 자, wash the dishes 이 부분. Wash the dishes라고 하면 설거지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싱크대에 있는 설거지를 좀 해주는 게 어때요? 설거지를 하는 게 어때요? 자, 그러니까 남자는 I already did that early this morning, honey. 라고 대답을 해요. 와, 진짜 좋은 남편이다. 자, 먼저 뭐 했대요? Already 라고 하니까 이미 그것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한번 여는 철이 일어나고 있죠. I already did that.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I already did that early this morning, honey.
0: Right, so I already did that. 자, 내가 설거지를 이미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자가요. Really? I didn't know that. 나 그거 몰랐어요. Then, can you separate the garbage and take it out? 자, 여기에서 separate은 분리하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Garbage는 쓰레기죠. 자, 쓰레기를 분리해서 and take it out. 바깥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나요? 자, 그 말은 뭐겠어요? 그러죠. 분리수거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But today is Saturday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We can take out the recyclable garbage only on Sunday. 아, 자,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뭐다? 맞아요. 재활용이죠. Recyclable garbage는 재활용 쓰레기라는 뜻인데요. 자, 재활용 쓰레기는 only on Sunday. 아, 일요일만 지금 배출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해당 대화가 나눠지고 있는 요일은 토요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 분리수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쓰레기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여자가요, oh yeah, that's right.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n, can you go buy fruits and vegetables at the supermarket? 자, 볼게요. Can you go buy fruits and vegetables. 과일과 채소를 살 수 있나요? 자, 어디에서요? 맞아요. At the supermarket. 슈퍼마켓에서 이러한 것을 살 수 있나요? 자, 바로 아마도 뭔가 장을 봐달라는 얘기를 하는 건가 봐. 자, 참고로 여기에서 supermarket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마트라고 얘기하죠. 어디 장 보러 갈 때 마트 가자. 자, 마트란 말을 쓰는데요. 영어권 나라에서는 마트라는 그런 용어 대신에 supermarket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grocery store or a mall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주로 마트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뭔가 채소와 이런 과일들을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니까 남자가요. Of course라고 얘기해요. 물론이죠. Just give me a list of what I should buy. 자, 내가 무엇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리스트만 나에게 주세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끝나고 있고 이 대화의 후반부에서 여자가 마지막에 요청했던 건 뭐였다?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장 봐올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던 거였고 남자가 오케이, of course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이미 정답 찾을 수 있네요. 자, 여기 한 가지 표현 볼게요. I'll text it to your cell phone. 그러니까 남자가 I got it 하고 대화는 끝납니다. 자, 우리 텍스트라는 건 얘들아, 우리 앞에서 많이 했던 표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텍스트는요, 문자라는 뜻이 있고요. 흔히 문자 메시지를 영어에서는 텍스트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이 텍스트라는 표현 자체가 마치 동사로 굳어져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지금까지 쭉 100강 넘게 왔었는데 차근차근

잘 들었던 친구들은 텍스트라는 표현 우리 앞에서 들었는데 이 부분 아마 복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혹시 기억이 안 나더라도요. 지금부터 잘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I'll text it. 자, will이라는 조동사 뒤에 텍스트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아이는 명사로 어떤 문자란 뜻이 아니고 동사로 무슨 뜻이다? 적어볼까요? 텍스트는 동사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그래서 실제 원어민들이 이 표현을 얘들아 정말로 많이 쓰더라고요. 문자 메시지를 오케이. 흰바탕에 써볼게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 게 여자가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남자의 셀폰, 휴대폰으로 그 grocery, 식료품 어떤 리스트를 이렇게 문자로 보낼게요라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얘들아 정답 가볼까요? 1번, 설거지하기는 wash the dishes라는 표현이었는데, 여자가 먼저 설거지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이미 남자가 I already did that. 나 그거 이미 했는데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1번은 당연히 아니고요. 자, 거실 정리하기. 자, 얘들아, 거실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거실은 맞아요. living room이라고 합니다. living room이라고 하는데 실제 대화에서는 들리지 않았던 단어이기 때문에 2번은 당연히 정답과 멀고요. 3번. 화장실 청소하는 거. 화장실은 뭐다? 아, bathroom이죠. bathroom이고 이걸 청소하는 거는 누구였어요? 맞아요. 여자였기 때문에 3번으로 가시면 역시 안 돼요. 4번. 과일과 채소 사오기. 맞아요. Can you go buy vegetables and fruits, fruits and vegetables 여기 있으니까 우리 정답은 4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쓰레기 분리 배출하기. 자, 5번 어땠어요? 5번은 맞아요. 요일이 맞지 않아서 할수 없었대.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정답 다 4번으로 골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문제의 자, 정답은 어디에 나와 있었다? 대화의 후반부에 나와 있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꿀팁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 OS 코의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네, 맞아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 Listening Clear 특집으로 첫 번째로 했었던 그런 강의였었고요. 듣기 계산 문제에 대한 꿀팁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듣기 계산 문제에서는 숫자 메모가 필수적이다. 자, 당연히 정답은 5죠. 5입니다. 자,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특히나 사칙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문제 풀때 숫자를 꼭 쓰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오늘의 OX 퀴즈는 이건데요. 같이 확인할게요. 할일 또는 이유 파악 문제에서의 정답의 근거는 주로 대화 전반부에 있다. 자, 대화 전반부가 얘들아 무슨 뜻이죠? 그렇죠. 대화의 앞에 있다. 자, 라는 게 이러한 스테이먼트가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영어 듣기 평가 꿀팁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Welcome, welcome. I'm your favorite 선생님, Kevin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을 통해서 다양한 영어 표현 배워보러 가보고 있습니다. Are you ready? I'm ready. Let's go, go, go!
1: What are you doing, Kevin? Kevin! What are you so busy doing? Can't you hear me?
2: Oh, Christine, sorry. I'm working on my job application.
1: Are you preparing for job interviews?
2: Yes, I have the necessary spec, so all I need to do is pass the interview process.
1: Spec? Is that short for specification? What do you mean?
2: I'm working on my resume.
1: Oh, I see. Oh, I heard it's difficult to get a job these days. Is that true for you too?
2: No worries. It's a piece of cake. Where can they find a guy like me? Nice, funny, diligent,
3: handsome.
1: What confidence! Oh, it's good to see. So, where are you going for the interview?
3: I'm going to try out for comedy.
2: Don't you think I'll do a great job?
1: What? An audition to be a comedian?
2: Yeah, what's this?
1: You're so funny. You're really talented. Oh, I know you're going to pass the audition.
4: Thank you.
0: 네, 여러분. 카툰 재밌게 잘 보셨나요? Alright.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가 봅시다. 네,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케빈이 보이네요. 아, 그때 크리스틴이 들어오죠. What are you doing, Kevin? 케빈, 뭐 하고 있어? 오, Kevin, what are you so busy doing? 케빈,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Can you hear me? 내 말 들리니? 그러자 케빈이, Oh, Christine, sorry. Oh, Christine, 미안해. I'm working on my job application. 아, 나 지금 면접 이력서 쓰고 있어요. 그러자 크리스틴이, Are you preparing for job interview? 너 혹시 면접 준비하는 거야? 케빈이, Yes, I have the necessary spec. 나 스펙 다 준비되어 있어. So, all I need to do is pass the interview process. 이제 다음 단계는 면접만 통과하면 되는 거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Spec? Spec? Is that short for specification? 혹시 specification의 줄임말? What do you mean? 무슨 뜻이야? 그러자 케빈이, I'm working on my resume. 나 이력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 그렇죠. specification. 네. 스펙을 쌓다. specification. 미국에서 이렇게 안 씁니다. working on a resume. 네. 이력서를 준비한다. 네, 스펙이란 단어를 안 쓰죠. working on a resume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I see. I heard it's difficult to get a job these days. 내가 듣기론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다던데. Is that true for you too? 넌 네 생각에도 그래? 그러자 케빈이, No worries. 걱정 마. It's a piece of cake. 식은 죽 먹기야.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It's a piece of cake. 식은 죽 먹기야. 꼭 외워주세요. Where can they find a guy like me? 어디서 나 같은 남자를 구할 수 있겠어? Nice, funny, diligent, handsome, 착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날. What confidence. Oh, 근자감, 자신감 넘치네. It's good to see. 보기 좋네. So, where are you going for the interview? 그럼 면접 보러 어디로 갈 건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꾸며드리겠습니다. 영단어 Mix and Match 지원생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 뒤에 언어로 끝나는 친구들이 나올 겁니다. 어떤 표현일지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Why don't you try on those leather pants? They might go well with your costume. 너 저 가죽 바지 입어보는 게 어때? 그거 지금 너 의상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Good idea. Let me go to the fitting room. 좋은 생각이다. 나 피팅룸 좀 다녀올게. Hey, it's been 10 minutes. What's taking so long? 야, 10분이 지났어.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 I'm working on it. These pants are so tight. 아, 나 계속 입고 있어. 이 바지가 엄청 타이트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죽 바지라는 것은 원래 타이트하죠.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똑같은 다이얼로그의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친구랑 갔다가 친구가 야, 저거 너랑 잘 어울리겠다. 입어봐 했는데 가죽 바지가 아주 피부에 쫙쫙 달라붙어가지고 올라가질 않아요. 선생님, 그럴 땐 살을 빼면 되지 않나요? 뼈 때리지 마! 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이런 한번 대화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표현은요. try on과 work on인데요. 둘 다 교과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try on부터 살펴볼게요. try on은 입어보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try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쵸? on이 기본적으로 착붙 어디든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는 그림이고 계속 뭔가를 하는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try는 시도하는 건데 내 몸에 착붙 달라붙게 시도를 하는 거야. 내 몸에 달라붙게 시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옷이지. 그래서 입어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쭉쭉쭉쭉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try on 하면 입어보다 라는 뜻으로 그냥 다 쓰고 있어요. 뭐 시도하는 걸 계속하다? 응, 아니야. 그냥 try on 하면 입어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죠. Why don't you try on? 너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try on. 시도해보는 게 어때가 아니라 입어보는 게 어때입니다. 물론 입어보다라는 거에 시도하다라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해석을 할 때는 입어보다라고 하는 게 훨씬 깔끔하겠죠? 자,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I decided to buy the jacket. 나는 저 재킷을 사기로 결심했다. As soon as I tried it on. 내가 그거를 입어보자마자. 이렇게 됩니다. 보통 우리 이제 피팅룸, 탈의실에서 옷 한번 입어봤는데 마음에 들면 바로 그냥 이거 라벨 끊고 사가기도 하죠. 그런 장면을 이런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try와 on 사이에 이렇게 대명사나 명사들 당연히 넣을 수가 있어요.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work on입니다. work on은요, work가 일하다잖아요. 일이잖아요. on이 계속 붙어 있는 거죠.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뭐뭐를 하다라고 이제 사전에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하다가 단순히 그냥 do의 의미가 아니라 계속 그거를 do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work 쭉 하는 중이다. 라는 게 훨씬 느낌이 가깝고요. 뭐뭐를 다루다라는 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직업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work on을 사용합니다. 뭐 나는 요쪽을 다룬다. 그 얘기인 즉슨 나는 이런 일을 해. 라는 뜻이 되겠죠. 나는 카메라를 다룬다. 라고 하면 카메라를 다루는 게 직업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그렇게도 교과서에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자, 아까 전에 그래서 우리 그 쫙쫙 달라붙는 가죽 바지 보면서 I'm working on it! 했죠. 계속 뭘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까 전에 나 계속 입고 있는 중이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해석을 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요게 바로 직업과 관련된 그런 해석을 할 때 쓸만한 표현인데요. I work on computers. 나는 컴퓨터

0: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배운 겁니다. Try on은 시도하는 게 아니라 몸에 착착착 달라붙게 입어보는 거고요. Work on, 계속 뭔가의 일을 계속 해나간다. 혹은 직업적으로 뭐뭐를 다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우리 복습해 보면서 퀴즈 풀어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의 내 문제는 어떤 걸까요? 1번부터 볼게요.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자, 이거 선생님이 중학교 교과서 다 거의 다 봤는데 80% 가까이는 이 문장이 있더라고요. Can I try this on? 이렇게. 보통 이제 ABAB 우리 dialogue, listen and speak 그 거기 있죠? 거기 이 문장 있어. Can I try this on?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라는 뜻입니다. 읽어볼게요.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좋아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한 치수 큰 걸로 입어보시겠어요? 자, 한 치수 큰 거. 한 치수 큰 걸로 입어보는 게 중요하죠? 그쵸. Try on입니다. 우리 깨알같이 우리 배웠었던 Would you like to? 이거. 뭐뭐 하고 싶다. 기억나죠? 그죠. 뭔가 가능성 하고 싶다. 관련해서 그래. 그거. 어쨌건 다음 큰 사이즈로 입어보겠냐라는 표현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ould you like to try on the next bigger size? Would you like to try on the next bigger size?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넌 무슨 일을 해? 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Working on이고요. 지금 무슨 일을 하냐? 직업을 물어보는 거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뭔가 이 사람이 막 뚱땅뚱땅 거리고 있어. 지금 뭐 하고 있니? 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뜻이 조금 달라지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우리 막판에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지금 일을 시작하자. 자, 뭐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일을 해야 돼. 지금 이거 뭐 계속 가야 돼. 그죠? Let's start work on it.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at the end라는 표현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막판에 라는 의미라는 것도 챙겨주시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Why don't you try on those leather pants? They might go well with your costume. Good idea. Let me go to the fitting room. Hey, it's been 10 minutes. What's taking so long? I'm working on it. These pants are so tight.
0: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표현 배웠습니다. Try on, 몸에 착붙 입어보다 라는 뜻이었고요. Work on, 일을 계속 해나가다. 우리 다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on 관련된 표현 기억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

0: Let's get started.
1: Can. C-A-N. Can. Can. Will. W-I-L-L. Will. Will. Must. M-U-S-T. Must. Must.
0: 이제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봐요. Today, let's learn about Can I? 무엇을 해도 될까요? 아, 무엇을 물어볼 때 can을 쓰는구나. 친구들, 오늘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꼭 필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와 함께 잘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can.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무엇을 해도 되나요? Can I? 방금 제가 썼던 말처럼 써도 되고요. 자, 아주 중요해요. 이따가 예문으로 같이 알아볼게요. Can. 그 다음은 will.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미래형이에요, 여러분. 나는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이다. 난 이따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쓸 때는 will 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은 must. 꼭 무엇을 해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필수일 때 must란 단어 나오거든요. 이따 예문으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무엇을 할 수 있다. can. 자, and 발음이에요.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can. good job. 무엇을 할 것이다. will. 자, 끝에 어 발음까지 정확하게 내보세요. will. very good. 무엇을 꼭 해야 한다. must. 자, must가 아니라 a 소리가 나요. must. good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can. can. will. will. must. must.
0: Now let's learn some new sentences. I can cook delicious food. 나는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다. 친구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I can 하고 꼭 동사가 나와야 돼요. I can cook. 자, 나는 먹을 수 있다는 영어로 I can eat. 아주 쉬워요.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I can cook delicious food. Excellent. Next, he will watch a movie tonight. 그는 오늘 저녁에 영화를 볼 것이다. 자, he will이 나왔네요. will 다음 꼭 동사를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미래에 무엇을 할 거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얘기 때 나와요. He will watch a movie tonight. 오늘 저녁에 볼 것이다.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He will watch a movie tonight. Very good. Our third sentence is You must wear a helmet. 너는 꼭 헬멧을 써야 해. 자, 여러분, must는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아주 강한, 꼭 해야 한다라는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자, you must 다음 동사가 또 나왔네요. 쓰다, wear. 자, it's your turn. You must wear a helmet. Wow, that was excellent, everyone.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Should. S-H-O-U-L-D. Should. Should. Would. W-O-U-L-D. Would. Would. Could. C-O-U-L-D. Could. Could.
0: 이제 다음 단어 알아볼게요. 다음은 should. 충고할 때 무엇을 해야 한다. 친구들, 무엇을 해야 한다인데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0: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면 좋다란 뜻으로 써야 돼요. 예를 들어,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너는 약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 충고할 때 하는 거예요. 꼭안 먹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은 would. 상상할 때 뭐뭐일 것이야. 아니면 뭐뭐 할 것이다. 우리가 가정을 할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따 예문으로 같이 알아볼게요. would. 그 다음은 could. 무엇무엇을 해도 되겠습니까? Could I? 또는 could you? 우리가 정중하게 부탁할 때 could를 쓰거든요. 또한 can. 할수 있다의 과거. 할수 있었다. 이 뜻도 있어요. 알겠죠? 뜻이 참 많아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충고할 때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 Should. Should. 잘했어요. 상상할 때 무엇무엇일 것이다. 무엇무엇을 할 것이다. Would. L 발음은 안 나요. Would. That's right. 무엇무엇을 해도 되겠습니까? 또는 무엇을 할수 있었다. Could. 여기도 역시 L 발음이 안 나네요. Could.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Should, should, would, could.
0: 자, 예문으로 제가 설명을 더 해줄게요. If you're tired, you should take some rest. 내가 피곤하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친구들, should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제가 알려줬죠. 충고를 하는 거예요. 꼭 휴식 안 취해도 돼요. 하지만 하면 좋다. 자, 여러분, now it's your turn. If you're tired, you should take some rest. 와우, 너무 잘하는데요? Next. If I were you, I wouldn't go outside. 내가 너라면 밖에 나가지 않을 거야. Why? It's raining so much. 자, if I were you, 지금은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너였더라면, 내가 너면, I wouldn't go outside. 난안 나갈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대화할 때.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If I were you, I wouldn't go outside. 와우, 이런 고급 표현을 아주 잘하는데요. Next. Could I have a cheese pizza, please? 치즈 피자를 주문해도 될까요? 친구들, 우리가 레스토랑 가면 이런 표현 많이 써요. Could I have 뭐뭐를 먹어도 될까요? 또는 주문해도 될까요? 정중한 표현이에요.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봐요. Could I have a cheese pizza, please? 잘했어요.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Can. Will. Must. Should. Would. Could.
0: 친구들, 오늘은 저와 함께 조동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볼게요. Have a nice day, everyone. I'll see you next time. Goodby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쓰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오늘의 미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알맞은 말을 쓰세요 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보낼 편지가 있다 라고 할 때, 빈칸에 뭐라고 쓰면 될지 오늘 학습을 마친 후에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의 역할을 할수 있다 라고 배웠어요. 명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To study is fun.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다 처럼 주어 자리에 쓸 수도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쓸 수도 있고 보어 자리에 쓸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배울 형용사적 쓰임의 투부정사는 I have a book to read에서처럼 a book,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는 읽을 책이 있다,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는 뜻을 가져요. 역시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죠? 그러면 형용사적 쓰임의 투부정사는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투부정사는 명사를 꾸며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는 뜻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명사의 뒤에서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리고 이 투부정사의 주체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의미상의 주어 for 플러스 목적격을 투부정사 앞에 써주면 되는데요. 우리 예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She bought a book to read on the bus. 그녀는 책을 한권 샀어요. 그런데 어떤 책? To read on the bus. 투부정사 구가 앞에 있는 명사 a book을 꾸며주고 있죠. 버스에서 읽을 책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읽다가 아니에요. read가 투부정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가 바뀌었고, 여기에서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쓰임이기 때문에 읽을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녀는 버스에서 읽을 책을 한권 샀다. 다음, we need time to rest.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 근데 어떤 시간? To rest, 휴식할 시간. Time을 꾸며주는 투부정사 to rest가 time,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휴식할 시간, time to rest라고 해요. 다음 예문, he found a place to park the car. 그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인지 뒤에 to park the car, 투부정사구가 명사 place를 꾸며주고 있죠. 차를 주차할 장소를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예문, This is the best place to see the sunset. 이번에는 to see the sunset, 투부정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 place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몰을 볼 최고의 장소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으로 전치사를 꼭 써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사가 목적어를 직접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요,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를 꼭 남겨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A chair to sit on 이라고 되어 있죠. 의자인데, 앉을 의자. 앞에 있는 명사 a chair를 뒤에 있는 투부정사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to sit, 투부정사구 안에 있는 동사 sit은요, sit a chair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요? sit은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이전에 문장의 형식할 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it a chair이라고 쓸수 없고요. 대신에 sit on, 전치사를 넣으면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올수 있으니까 sit on a chair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도 이 전치사 on을 빠뜨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sit. 동사가 목적어 a chair를 직접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on을 남겨준다라는 뜻이죠. 이걸 쉽게 판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수식을 받는 명사를 뒤로 보내보는 겁니다. sit on a chair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sit a chair라고 하는 게 맞는지 판단을 해보는 거죠. sit은 자동사. 뒤에 바로 목적어가 올수 없으니 sit on이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판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Music to listen to. 음악인데 들을 음악이라는 뜻이죠. Listen, 듣다. 역시 자동사예요. Listen music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Listen to music. 전치사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 music to listen이 아니라
music to, listen to 전치사를 꼭 써줘야 됩니다.

A house to live in. 이것도 a house를 뒤로 보내서 판별하시면 되는데요. Live a house. 집을 살다? 말이 안 되죠. Live in a house. 집 안에 살다. 이처럼 전치사를 꼭 써줘야 되니까 a house to live in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A pen to write with. Write. 쓰다는요, 타동사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Write a pen이라고 하면 펜을 쓰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자, 펜을 쓰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펜으로 쓰다라고 하죠. 이럴 때의 write은 타동사가 아니에요. 자동사. 자, write은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rite a pen이 아니라 write with a pen. 펜으로 쓰다. 전치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a pen to write with 끝에 전치사를 꼭 남겨줘야 됩니다. A pen to write with. 그래서 판별법은 수식을 받는 명사를 뒤로 보내봐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퀴즈. 빈칸에 전치사가 필요하면 알맞은 전치사를 써주고 필요하지 않으면 X 표시하라네요.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A topic to talk. 이야기할 주제인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맞는지 틀린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수식 받는 명사를 뒤로 보내볼게요. A topic을 뒤로 보내면 talk a topic 이렇게 쓰나요? 아니에요. talk는 자동사라 뒤에 명사 자리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다 talk about 전치사를 쓰죠. talk about a topic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a topic to talk about 이렇게 뒤에 전치사를 남겨줘야 됩니다. 2번 a movie to watch. 자, 이건 어때요? watch a movie. 영화를 보다 이렇게 사용하죠. 그러니 전치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3번 a place to stay. stay 머무르다라는 뜻인데요. stay a place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라고 할때 stay in a place 전치사를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in 전치사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4번 a bench to sit. 자, sit 우리 봤던 단어네요. 앉다. sit은 자동사. 그래서 sit a bench라고 하면 안 됩니다. sit on이라고 전치사를 남겨줘야 되겠죠? a bench to sit on까지 앉을 벤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보낼 편지가 있다. 완성해 볼까요? 편지인데 어떤 편지? 보낼 편지. to send 이렇게 형용사적 쓰임으로 to 부정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배워볼게요. 안녕.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만 모으고 모아서 왔는데요. 오늘도 이 단어들을 10분 동안 완벽하게 암기하고 갈 준비 되셨죠? 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도 선생님이 여러 개 같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시험도 보죠. 집에서는 숙제를 하거나 예습과 복습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오늘은 공부와 학습 관련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학습 목표에서 본 것처럼 공부 그리고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 단어는 우리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만 꼭 필요한 homework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 우리 옆에 한번 같이 써볼게요. homework 어떻게 쓰죠? H-O-M-E-W-O-R-K 네, homework입니다. 이 단어는요, work가 들어있어요. work라는 건 일이나 공부죠. 근데 home, 집에서 하는 일이나 공부니까 숙제나 과제가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즘도 homework가 많아서 정말 바쁘죠. 나 혼자 homework를 하기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자, can you help me? 라는 것은 날 도와줄 수 있니? 이런 의미죠. 그런데 무엇을 도와줘요? With my homework니까 나의 숙제를 도와줄 수 있니?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예문 하나 더 볼 건데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 이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Do one's homework. 자, do one's homework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얘는 어려운 표현 아니고 숙제를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보통 이렇게 가운데에 누구의 숙제인지를 넣어서 말해준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우리 바로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am doing my homework now 라고 했어요. 자, 나는 무엇을 하는 중이다? Homework, 숙제를 하는 중이다 가 되겠죠? 여기서도 do one's homework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 표현 정말 자주 등장하고 여러분이 직접 쓰기에도 좋은 표현이니까 꼭 같이 알아두세요. 숙제를 하다, do one's homework.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homework보다 좀 더 안 좋아하는 exam. exam. 네, 어떻게 쓰죠? exam. x가 들어있어요. 같이 써볼게요. exam. 자, 읽을 때는 exam. exam. 자, 여러분이 보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시험들을 모두 exam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조금 쉬운 단어로는 test. 여러분 test 알죠? 이 test도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거나 불합격하다 혹은 떨어지다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다 할 때는 pass를 활용해주면 돼요. pass. 나 시험에 패스했어. I passed the exam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떨어지다 혹은 불합격하다 라는 표현은 fail. fail. I failed the exam 이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위로해줘야겠죠. 나 시험에 떨어졌어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도 모두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니까 여러분 꼭 같이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우리 다시 exam으로 돌아와서 예문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we have an English exam today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오늘 뭐가 있다? English exam. 영어 시험이 있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나 오늘 수학 시험이 있어 라고 하려면 I have a math exam today. 이렇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She is studying for her exam 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녀는 exam을 위해서 studying 공부하고 있대요.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시험이 되겠죠? exam, 시험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세요. 자, 이어서 review. review인데요. 어떤 단어의 맨 앞에 이렇게 re라는 표현이 있으면 얘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그럼 view는 뭐냐? view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review는 다시 보다라는 뜻이 되죠? 정말 말 그대로 다시 보다라는 뜻도 되고, 학습 자료를 다시 보다라는 의미로 복습하다라는 뜻으로 정말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한번 써볼게요. Review. R-E-V-I-E-W. 읽을 때는 Review.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예문부터 보면 Let's review the words for the exam 이라고 했습니다. 자, review the words 라는 것은 단어들을 모아자, 복습하자가 되겠죠? 다시 보자니까 복습하자 라는 의미고요. 또, Let's review the notes 라고 했어요. 필기한 것을 모아자, 복습하자가 되겠죠? review 라는 건 이렇게 다시 보고 복습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학습과 관련된 세 가지 단어 공부해 보았는데요. 오늘 단어를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꼭 리뷰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정 리즐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토끼. 어? 토끼! 토끼! I'm sleepy! I'm sleepy! 어? 졸리다고? 지금 친구들 와 있잖아. 어제 잠을 못 잔 거야?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야?

어떻게 해, 침대? 아, 저런 침대가 불편해서 잠을 제대로 못잔 거로구나. 시끄러워. 이거 무슨 소리지? 맞아, 토끼. 마침 토끼를 깨우는 알람 소리가 들리네요. 여러분, 그럼 오늘은 토끼를 위해서 새로운 침대를 잡아볼까요? Yes, please. 우리 토끼에게 침대를 잡아주면서 관련된 다양한 표현도 함께 배워보자고요. 푹신푹신하고 편안한 침대에 누우면 스르륵 잠이 오죠. 오늘은 푹신하고 아늑한 Soft and cozy bed 함께 만들어봐요. 준비가 되셨다면 Follow me, step by step. I'm going to make a purple bed. 저는 보라색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Put the color side facing down. 아래를 향하게 놓습니다. Fold in half. 반으로 접을게요. Fold in half again. Now, unfold everything. 다시 다 펼쳐서. To the center line, fold the doors. 문 접기를 할게요. Open the doors. 문을 열어주시고. You see these two new lines? 양쪽에 있는 새로운 선을 향해서 또 접어주세요. Now you see this bottom half. 아래쪽 절반 부분을 fold up. 위로 접어줍니다. Unfold. 이렇게 펼치면 여기 있는 선이 보이시죠? 그 선을 따라 다시 fold backwards. 뒤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요. Pinch along the line. 이렇게 선을 따라 꼬집듯이 접은 후에 take this line to the center line. 중앙선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Then use this purple part. 왼쪽, 오른쪽에 이 보라색 부분이 보이시죠? 그 부분을 이 선을 따라 접을 거예요. Fold. 이렇게 접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펼쳐지겠죠? Flatten down the triangle. 삼각형 모양으로 눌려 접어요. Again. Now, fold these two bottom corners. 아래쪽. 여기 귀퉁이를 조금씩 접어주세요. You see this top edge? 맨 위에 모서리를 조금 접어 내릴 건데요. And then fold both sides up. 이쪽을, 양쪽을 이렇게 다시 접어 올려줄 거고요. As you do that, Open up this middle part. 이 가운데에 접어두었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올려주면서 make walls. 이렇게 벽이 형성되도록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And pick it up. 들어 올려서 turn it over. 뒤집어 볼게요. You see the headboard? 여기가 침대의 머리맡 부분이고요. And this is the mattress. 매트리스 부분이네요. This looks cozy and soft. 폭신폭신하고 아늑해 보이는데요. 침대를 보기만 해도 졸리는 기분이 들어요. I need to go to bed. 저는 이제 자러 갈래요. Wow, it's night time. 벌써 어두운 밤이 됐어요. 더 놀고 싶은데. 리즐, 내일 학교 가려면 이제 씻고 자야지. 졸리긴 하다. 이제 잘 시간이네. 친구들도 어서 자야지. 이제 잘 시간이야. It's time for bed. 이제 잘 시간이야. It's time for bed. 그럼 침대에 누워볼까? 먼저 베개를 봐야지. I need my pillow. 그리고 blanket. 이불도 덮어야지. 잠깐. I need my bunny. 내 토끼 인형도 끌어안고 잘 거야.

0: Good night, bunny. 아, 나는 이렇게 침대에 누워요. I lie on the bed. 나는 침대에 누워요. I lie on the bed. 아, 엄마, 엄마. 불 끄기 전에 나 잘 자라고 뽀뽀해 주세요. 잘 자라고 뽀뽀해 주세요. Kiss me good night. 잘 자라고 뽀뽀해 주세요. Kiss me good night. 엄마가 뽀뽀해 줄게. 잘 자렴 리들. 쭉. 잠이 오는데. 왜 몸이 흔들리는 것 같지? 날아간다. 우와, so beautiful. 밤하늘이 정말 아름답잖아. I fly in the sky through the stars. 가만 가만, 이거 꿈인가? 볼을 꼬집어 볼까? 오, 안 아프잖아. 이거 꿈이구나. I am in a dream. 나는 밤새 꿈을 꿔요. I dream all night long. 나는 밤새 꿈을 꿔요. I dream all night long. 친구들, 친구들 혹시 늦잠 자나요? 리즈처럼 아름다운 꿈을 꾸느라고 그런 건 아닌가요? 우리 원어민의 음성으로 표현들 한 번 더 들어봅시다.
1: It's time for bed. It's time for bed. I lie on the bed. I lie on the bed. Kiss me good night. Kiss me good night. I dream all night long. I dream all night long.
0: 이봐, 토끼, 토끼. 또 자는 건 아니지? 친구들이랑 같이 복습해야지. 친구들, 오늘 배운 표현 복습할 준비 되신 거죠? 이제 잘 시간이야. It's time for bed. It's time for bed. 나는 침대에 누워요. I lie on the bed. I lie on the bed. 군용 쓸 수 없지? 엄마, good night 뽀뽀해 주세요. Kiss me good night. Kiss me good night. 나는 밤새 꿈을 꿔요. That's right. I dream all night long. I dream all night long. 우와, 토끼도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어요. 저는 이만 토끼 재우러 갈게요. 안녕.

0: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입학한 선배를 찾아가 여쭤봐야겠어요. 저희가 조언을 좀 구해도 될까요? 저희가 조언을 좀 구해도 될까요?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Can we get some advice? 같은 으로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1: How can I help you today?

0: my friend Kevin has a job interview in a few days. It would be very helpful to get some tips from his senior alumnus. Could we pick your brain a little? Could we pick your brain a little? Could we pick your brain a little?
1: What a good friend you have, Kevin. I don't know if I can help, but I'll do my best.
2: Thank you for your time. I know you're busy.
1: No problem. When I was in your shoes, I reached out to my older friends, too. Which department are you applying for?
2: The marketing department.
1: Do you have any experience in marketing? Internship or part-time work?
2: Yes, I was an intern for a video game company for 6 months.
1: Sounds good. Having some work experience is really important these days.
2: Oh, I also won the top award in a marketing contest.
1: Oh, good for you. Then, shall we first have a mock interview?
2: Sure, I'm ready.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뭔가 고민이 될 때,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되게 절실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결정을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먼저 그 길을 간 사람, 또 그런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조언을 얻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 크리스틴과 케빈도 선배를 찾아가 조언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의 생생한 영어 표현들 한 장면씩 배워볼게요. 자, 케빈과 함께 한 선배님을 찾아온 크리스틴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아하, 케빈이 며칠 후면은 면접이 있나 봐요. 근데 이런 거 있을 때 그죠? 먼저 비슷한 경험이 있는 선배님 도움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가 조언을 좀 구해도 될까요? 오늘의 한 문장 바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조언을 좀 구해도 될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Can we get some advice도 좋습니다. 많은 조금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바로 Could we pick your brain a little? Could we pick your brain a little? 입니다. Could는 해도 될까요? 라는 can보다 조금 정중한 표현이고요. We, 저희가 pick은 파다. 그죠? 이렇게 콕콕 파는 거. 그리고 your brain, 당신의 뇌를 a little 조금. 그대로 하자면 당신의 뇌를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파봐도 될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즉,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 지혜, 경험 등을 좀 빌려주실 수 있냐 이런 뜻이 되겠죠? 함께 말해볼게요. Could we pick your brain a little?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 번이요. Could we pick your brain a little?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하고 크리스틴이 공손하게 여쭤봤죠. 너무 좋은 친구입니다. 사실 크리스틴은 자기가 면접 보는 게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선배를 소개시켜주려 왔죠. 자, 그러면 이 선배도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하고요. 또 케빈은 거기에 대해서 바쁘신데 감사하다고 이런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선배가 바쁜데도 도와주려는 이유가 있네요. When I was in your shoes, I reached out to my older friend. Too. 나도 너랑 비슷한 시기에 여러 선배들의 도움을 받았었거든. 이제 그 은혜를 대를 물려서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내가 너의 입장이었을 때 in someone's shoes라는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 그 사람의 입장 또는 처지가 되어본다라는 뜻이죠. If I were in your shoes, 내가 너의 입장이었다면 I couldn't do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또는 I wouldn't like to be in his shoes. 나는 그의 처지처럼 되고 싶진 않아. 이렇게요. In 누구누구의 shoes. 기억해 두세요. Which department are you applying for? 어떤 부서에 지원한다고 했지? 하고 이제 구체적인 부서를 물어보네요. 여기에 지원하다 할 때 쓰인 표현이 apply for입니다. apply는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살짝 달라지는데요. 지금처럼 지원하다 또 신청하다 이렇게 할 때는 apply for 하고 그런 position을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요. I applied for the job. 나 그 일에 지원했어. 그 일 신청했어.

0: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apply to라고 하면 규칙 같은 것이 적용된다라는 뜻입니다. The rules apply to everyone here. 그 규칙들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적용됩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케빈이 가고 싶은 부서는 The Marketing Department, 마케팅 부서입니다. 그런데 마케팅 부서에 지원을 하려면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게 좋겠잖아요. 혹시 너 마케팅에 경험이 있니? 물어봤더니, 오, 비디오 게임 회사에서 6개월 동안 인턴도 했었고요. 그죠? 이런 경험이 우리가 또 이렇게 면접에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뿐만이 아니라 이 마케팅 컨테스트,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케빈이 실력자였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다 됐고, then, shall we first have a mock interview? 그러면 우리 모의 면접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 mock가요, 모의의 가짜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ock test, mock exam이라고 하면 모의 시험, 모의고사, 또 mock trial이라고 하면 모의 재판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케빈은 준비됐으니까 오늘 이 면접 연습을 통해서 케빈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볼게요. 이렇게 우리 오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저희가 조언을 좀 구해도 될까요? Could we pick your brain a little? 자, 비슷한 표현들 배워볼게요. 조언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I could really use your advice. I could really use your advice입니다. use는 사용하다, 활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I could really use 자체가 정말 크게 도움이 되겠다, 꼭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내가 목표로 한 대학교의 교수님께서 입시 설명회 강사로 오셨어요. 교수님, 이 대학을 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조언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I could really use your advice. I could really use your advice. 그런가 하면 이렇게 조금 더 가볍게 얘기하는 표현도 있어요. 조언 좀 주세요. Could you give me some tips? advice 대신에 tip이라는 표현을 써서 Could you give me some tips?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학교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은데 간단한 면접이 있대요. 먼저 가입한 선배에게 정보를 좀 구해야 되겠어요. 아, 정보 좀 조언 좀 주세요. 어떻게요? Could you give me some tips? Could you give me some tips?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조언 좀 주세요 하는 표현, 그냥 ask for advice 보다도 재미난 pick your brain. Could we pick your brain a little? 이런 표현도 배워봤고요. advice 대신에 tips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I could really use를 사용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나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까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배운 내용들은 꼭내입 밖으로 내어서 사용해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Now let's stomp 12 times. 1, 2, 3, 4, 5, 6, 7, 8.

0: 아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Where is your sister?
2: She is in the kitchen.
1: What is she doing in the kitchen?
2: She is cooking and washing the dishes.
1: What is your brother doing?
2: He's listening to music and cleaning the living room.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 cooking, washing, dishes, listening to, cleaning. 우리 함께 배워볼게요. 자, 우리 대화 속에는 cooking 이렇게 ing이 들어간 단어 모습이 되어 있지만 원래의 모습은 이렇게 ing이 없는 cook이에요.

0: 극은 요리하다라는 동작을 나타내죠. 대화에서도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렇게 동작을 나타내는 말 뒤에 ing, ing 붙여주면은요 이 동작을 하고 있는이라는 뜻이 돼요. Wash도 우리 대화 속에 있었죠. Washing. Wash는 씻다라는 뜻. Listen to. Listen to. 이 listen이 바로 듣다라는 단어고요. 우리 무엇 무엇을 듣다, 음악을 듣다, 누구누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듣다 할 때는 to 붙여준다는 거. Listen 하면 listen to도 꼭 같이 떠올려요. Clean. Clean. Clean은 깨끗이 하다, 청소하다라는 동작. 그리고 dish.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dish 자체는 접시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리를 나타내는 뜻으로 여기에는 접시라는 말 그대로 사용이 됐어요. 발음은 dish. sh의 소리를 sh, 바람처럼 내서 한 박자 단어가 되는 거예요. dish 아니고 dish. 자, 그럼 대화 볼게요. 아마 엄마와 아들의 대화인 것 같아요. Where is your sister? 네 누나 어디 갔니? 그랬더니 She's in the kitchen. She's in이니까 어디 어디에 있다 이런 뜻이 될 거고요. 집안의 장소 나오네요. The kitchen. 그녀는 kitchen, 부엌에 있어요. What is she doing in the kitchen? What is she doing? 무엇을 그녀는 하고 있니? 물어보는 말이죠. In the kitchen. 아니, 부엌에서 뭘 하고 있는데? She's cooking and washing the dishes. 아하, cooking, washing. 동작 뒤에 ing 붙었으니까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녀는, 누나는요, 요리하고 있고요. 또 설거지하고 있어요. Wash the dishes 라고 표현을 묶어서 설거지하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어요. What is your brother doing? 형은 뭐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He's listening to music. 또 ing 나왔죠. 그는 형은 음악 듣고 있고요. And cleaning the living room. 거실을 청소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의 대화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동작 뒤에 ing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와 문장 속 대화, 대화 속 문장들 우리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자, 오늘은 Topic World 4, Topic 62, 62예요. 554 눌러볼게요. 잘 듣고 틀리는 순서대로 단어 눌러서 문장 완성하고 뜻까지 알아보기.
1: What is she doing?
0: 물어보는 말이죠. What is she doing? 이니까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1: What is he making?
0: 이번에는 what is he making 이에요. 그럼 그는 무엇을 만들고 있는 중이니?
1: He's reading a book.
0: He's reading a book. 잉 잘 봐줘요. 그는 책을 읽고 있어요.
1: He's making a sandwich.
0: He's making a sandwich. 그는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어요.
1: She's washing the dishes.
0: 이건 우리 대화 속 문장이죠. She's washing the dishes.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1: She's listening to music.
0: She's listening to music. 그녀는 음악을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동작 뒤에 ing 붙이기. 자, 그럼 오늘의 대화를 위한 펭수와의 대화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그녀는 부엌에 있어요. 그녀는 요리하고 있어요. 그녀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어요. Alright, 이제는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14 눌러서 행동 말하기, 뭐뭐 하고 있어요? 요걸 얘기해 볼 거예요.
2: Hi.
0: Hi.
2: Where is Luna?
0: 아, 여자 이름이 루나인가 봐요. 지금 부엌에 있죠. 요리하는 것 같은데 그녀는 부엌에 있어요. 그녀는 이니까 She is in the 부엌 말해 볼게요. She is in the kitchen. 키친 했어요? Very good.
2: Okay.
0: 이번에는
2: What is she doing?
0: 물어볼 줄 알았지. What is she doing?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She is 요리하고 있다. 요리하다는 cooking 붙여주면 되겠죠? She is cooking. 어렵지 않지.

0: 오케이.
1: 오케이. 이번에는
0: What is her mom doing?
1: 아, 그녀의 엄마는, 루나의 엄마는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근데 엄마도 여자니까 she를 시작해야 되겠죠. She is 거실을 청소하고 있네요. 청소하고 깨끗이 하는 건 clean이니까 she is cleaning the 거실. 말할 수 있어요? She is cleaning the living room. 이렇게 대답할 수
0: They
1: 있다.
0: look busy.
1: 남자면 he, 여자면
0: Thank you for
1: she.
0: letting me know. Bye.
1: Bye. 좋아요.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 미션도 성공. 자, 이제는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listen to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뭔가 듣다가 다른 종류의 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른지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Hear, 듣다와 listen, 듣다의 차이점 알려줄래? Hear, 들리는 것을 듣다. I heard a baby cry. Listen, 주의를 기울여 듣다. Listen to this song. 친구들, 차이점 알았어요? 맞아요. Hear도 listen도 다둘다 듣다예요. 그런데 hear 같은 경우에는 들리는 걸 듣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했으면 친구들 아마 뭐 바람 소리, 밖에서 들리는 빵빵 차 소리 이런 거는 들리는 거죠. 내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들리는 걸 들을 때는 hear, 우리의 오감과 관련된 hear이라고 하고요. 예문을 봤더니 I heard a baby cry. heard는요, hear을 과거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가 아니라 들었다가 되겠죠. I heard. 나는 들었어. a baby cry. 아기 하나가 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이건 내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들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반면에 listen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듣고 싶어서. 그죠? 이렇게 귀 기울여 주의를 기울여 듣는 거. Listen to this song. 이 노래 한번 들어봐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listen을 써야 되겠죠. Here가 listen의 차이점 기억해요. 이번 시간에는 동작 뒤에 ing 붙여서 무엇무엇을 하고 있는 하는 걸 중점적으로 배워봤어요. 배운 내용은 앱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2: Oh,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배워봤었잖아요. 그런 표현들로 한번 응용해서 글쓰기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4 Tuesday Polite expressions I can write to ask who and what someone likes.
0: 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영어 표현들 우리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First, look here. Oh, there are two friends. 두 친구가 있는데 서로 찍었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같이 여행을 갔었나 봐요. I think they're looking at a picture. Maybe they're at a museum. 네, 저기 그림을 보고 있는데 뭐 박물관인 것 같네요. And here they went shopping. 아, 쇼핑을 갔었나 봐요. 이런 추억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0: 질문이 시작된다. 그러면 누구를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Like도 잘 기억해 주고요. 자, 그리고 누구가 who였다면 무엇은 what이에요. 그래서 물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what을 쓰겠죠. What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보면 넌뭘 좋아하니? 라는 질문이 되고요. 자, I like 뭐뭐는 나는 뭐뭐를 좋아해 라는 표현이었죠. 나는 바나나를 좋아해.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쓸수 있죠. I like bananas. 그런데 바나나 딱 하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거라서 꼭 복수로 써줘야 돼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할 때도 쓸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케일은 좋아하나요? I like 케일은. 이렇게 사람 이름을 넣어도 되고요. 또 활동을 넣어도 되죠? 나는 수영을 좋아해. I like swimming.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퀴즈 해볼까요? 여러분, 쇼핑 영어잖아요. 스펠링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나요? 자, 일단 쉬 소리는 SH로 시작하는 거죠. 쉬어. 어떤 모음일까요? 오일까요? 아일까요? 바로 오죠. 쉬어. 그다음에 핑 부분이 와야 되는데 피는 두 개가 있었죠. 그리고 ING로 끝나서 쇼핑.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퀴즈 풀어볼까요? 그녀는 쇼핑을 좋아한다. 자, 우리 나는 뭐뭐를 좋아하는 I like였잖아요. 그런데 I가 아니라 she로 바뀌면 like도 변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변할까요? She likes. 맞아요. like가 s가 또 붙죠. 그래서 she likes shopping.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잘했어요, 여러분. 오, 너무 잘했고 복습 많이 해주세요.
1: Culture time.
2: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Today, we will look at some fruits from around the world. 오늘은 여러 나라의 독특한 과일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Let's look at the first fruit. 어느 나라의 과일일까요? 맞아요. That's right. It's from the Philippines. 필리핀 과일이에요. What are they? They are bananas. Bananas grow in tropical regions. 바나나는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 잘 자라요. The Philippines are tropical islands. 필리핀도 아열대 기후 지역 중 하나예요. In the Philippines, bananas are used in many dishes. 필리핀에서는 바나나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요. Bananas are from the Philippines. Let's look at the next fruit. 어느 나라의 과일일까요? That's right. They're from New Zealand. 맞아요. 뉴질랜드 과일이에요. What are these? They are kiwis. Originally, kiwis came from China. 원래 키위는 중국에서 왔다고 해요. Now, kiwis are a famous New Zealand fruit. 이제는 뉴질랜드의 대표 과일이에요. Kiwis are from New Zealand. Let's look at the next fruit. 어느 나라의 과일일까요? That's right. They are from Italy. 맞아요. 이탈리아의 대표 과일이에요. What are these? They are grapes. 포도예요. Grapes grow in countries with warm winters. 포도는 겨울이 따뜻한 나라에서 자라는데요.

0: In Italy, people make juice, jam, and jelly from grapes. 이태리에서는 포도로 주스, 잼, 젤리 등을 만들고요. They also dry grapes to get raisins. 포도를 말려 콤포도도 만들어요. Grapes are from Italy. Let's look at one more fruit. 어느 나라의 과일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Mexico. 맞아요. 멕시코에서 나는 과일이에요. What is this? It's an avocado. 아보카도예요. This is the only fruit with fat. 과일 중에서 유일하게 지방을 가진 과일이에요. It's soft and it has a special smell. 부드럽고 고소한 냄새가 나요. It's called the butter from the forest. 숲속의 버터라고 불려요. Avocados are from Mexico. There are so many different fruit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여러 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과일들이 있어요. I hope you will try some of these. 여러분도 이 과일들 맛보길 바라요.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1: Culture activity. 대표 과일과 나라를 바르게 연결하세요. 1번
2: Banana The Philippines
1: 2번
2: Kiwi New Zealand
1: 3번
2: Avocado Mexico
3: 자, 그럼 본격적으로 라이팅 한번 시작해볼까요? Level up 시간입니다. Okay,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자, 우리 여행을 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내 친구와 여행을 갔었어 라는 말을 한번 써볼게요. 가다는 go죠. go는 과거를 쓸 때는 갔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변하나요? 바로 went가 되죠. I went on a trip. With my friend. Good job. 자, 이제 우리는 일단 저 그림 있는 곳이 박물관이에요. 박물관에 갔었어 라고 해볼게요. 자, 박물관에 갔었다. 이미 went는 나왔죠? 그럼 박물관으로 라고 할 때는 to를 쓰죠. 방향을 얘기할 때 to를 쓴다고 했어요. 어디 어디로 이런 말. 그쵸? 자, we went to the museum. 자,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넌 누구 좋아하니? 이렇게. 누구는 뭐죠? Who죠. 그리고 좋아하다는 like. I asked, who do you like? 자, 그런데 우리 친구는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He answered, 그는 대답했어요. He 뭐뭐 피카소. 좋아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he니까 likes. S 붙여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뭘 같이 했을까요? 오, 여기 보니까 쇼핑을 한 것 같은데. We also went shopping. 자, 쇼핑은 우리도 가다라고 하잖아요. 영어도 가다 go가 들어가야 되니까. We also went shopping. 자, 그리고 그는 쇼핑을 좋아한다고 뭐라고 했을까요? 말을 했겠죠? 그래서 say의 과거인 said를 써준 거죠. He said he likes shopping.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것에 대해서 써봤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Trip Journal I went on a trip with my friend. We went to the museum. I asked, who do you like? He answered, he likes Picasso. We also went shopping. He said, he likes shopping.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친구와 여행 갔던 것에 대해서도 써볼 수 있겠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like를 응용해서 많이 글쓰기 해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to ask who and what someone likes. 누군가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것을 내가 쓸 수 있다 했는데 할 수 있죠? 그러면 체크할게요. 자, 내가 좋아할 때는 I like로 시작했지만 그, 그녀, he, she로 시작할 때는 likes로 변하는 거 꼭 잘 기억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에 어떤 걸 했을 때는 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변화된다는 거. go는 went가 되고 say는 said가 된다는 거. 이런 거 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억하려면 여러분 많이 써보고 많이 말해보고 많이 복습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들 다시 한번 더 복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날게요. 바이바이!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4. Tuesday. Weather. I can talk about the weather and seasons.
0: 자, 우리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입니다.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얘들아? 얼른 쌤이랑 보러 가자. 짜자잔! Here we go! 자,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은 등장인물이 벌이랑 꽃이네요. 벌 영어로 뭐지, 얘들아? Be, 그렇습니다. Be, 길게 발음해줘야 돼. Be, be, 그쵸? 자, 근데 꿀벌은 앞에 honey만 붙여주면 된다. Honeybee, honeybee. 오케이. 자, 꽃은 영어로 flower, flower죠? 그래서 be랑 flower가 지금 뭐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쌤이랑 한번 보러 갑시다. 짜자잔!

일단 첫 번째 단어는요. weather. weather. weather. weather. 바로 날씨, 기상이란 뜻이에요. 날씨, 바로 weather. Okay? 자, 우리 이거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weather. weather. 좋습니다. TH가 있어서 혓바닥에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슝 들어가죠? weather. Okay. 자, 문장 볼게요. 짜자잔. How's the weather? One more time.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today? 이 노래 혹시 불러봤어요? 쌤은 맨날 불렀는데. 자, how's the weather? 하면은 날씨가 어떤가요? 라는 뜻이죠. One more time.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이제 이 벌이 벌집에서 이제 나올까 말까 하면서 오늘 날씨가 어때? 라고 꽃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쵸? How's the weather?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rainy 나왔네요. rainy, rainy. 비가 많이 오는 이란 뜻이야. 자, rainy, 비라는 거 우리 친구들 쌤이랑 배웠었죠. 근데 rainy 뒤에 y를 붙이게 되면 비가 많이 오는 이란 뜻이 돼요. rainy, rainy. rain이 아니야. rain이 아니고 r이니까 rainy 소리 나야 돼요. rainy. 혓바닥이 뒤에 있어야겠지? r이니까 rainy. okay. 자, rainy 들어간 문장. 짜잔. Do you like rainy days? One more time. Do you like rainy days? 이것도 선생님이랑 배운 문장이네요. 그쵸? 자, do you like rainy days?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이야? 너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을 좋아하니? 너 비 오는 날 좋아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이 꽃들을 생각해보면 꽃들은 비가 오는 날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쵸? 자, Do you like rainy days? 라고 비, 벌이 꽃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Do you like rainy days? Okay.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season 나왔어요. season. 시즌이 아니고 season. season. 계절입니다.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하는 계절. season. season. 발음? season. 좋습니다. 자, season 들어간 문장 볼게요. 짜자잔. What's your favorite season?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favorite이 뭔지 다시 알려줬었는데 favorite 하면은 매우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season 하게 되면 무슨 뜻이야? 그쵸.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뭐니?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죠. One more time. What's your favorite season? 쌤이랑 배운 문장이죠. What's your favorite season? 기억나? 자,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은요. cold 나왔습니다. cold, cold. 추운, 차가운 이란 뜻입니다. cold, cold. 오늘 여기 그림에 보니까는 날씨가 추워 보이나요? Do you think it's cold? No, 아닌 것 같죠? 자, 근데 이 B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짠! Is it cold outside? 라고 물어보네요. Is it cold outside? 혹시 밖에 춥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Outside가 밖에란 뜻이었죠. So, is it cold outside? 하면은 밖에 혹시 추워?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가 look and talk이고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보자. 짜잔. 자, number one. Which one is a rainy day? Rainy, rainy, rainy. 무슨 뜻이야? 생각해봐. 자, A. B, C, 그림들이 다 보이죠? 어떤 게 rainy를 뜻하는지 골라볼게요.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정답은 the answer is C 되겠습니다. 그쵸? C가 지금 rainy, 비 오는 그림이죠? 잘했습니다. 자, number 2. Number 2는 오늘 날씨가 어때? 날씨가 어때? 라고 물어보는 문장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한번 문장 배열해 볼게요. 일단 처음에 뭐가 나와? 대문자를 골라야겠지? How's가 나와야 되겠죠? How's, 그 다음에 the weather 나와야겠죠? The weather.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빠지면 안 돼? 물음표가 빠지면 안 되겠죠? 자,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날씨가 어때? 이 문장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Okay?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Okay?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퀴즈 타임이었습니다. Singing time.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롤플레이 타임이에요. 쌤이랑 역할극하는 시간이죠. 연기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연기 실력을 보러 갑시다. 자, 짜잔! 오늘의 그림이죠. This is today's picture. 아까 쌤이 벌이 영어로 bee라 그러고 꽃은 flower였죠. 지금 이 둘이 weather,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상황 같습니다. 그쵸? 쌤이랑 한번 대화해볼게요. 짜잔! A가 선생님이지?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날씨가 어때? One more time.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라고 질문했어.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짜잔! It's 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그림에 보아하니 날씨가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짜잔! Sunny. 굉장히 화창해 보이죠? Sunny. 날씨가 화창한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맑은 날할때 sunny 하면 되겠죠? It's sunny.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t's sunny.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sunny라고 하는 친구들 없겠죠? sunny. 자, 강렬하게 발음해주세요. Sunny, sunny.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또 선생님 차례네. Do you like rainy days? Do you like rainy days? rainy가 뜻이 그렇죠. 비가 많이 오는 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Do you like rainy days? 하면은 너비 오는 날을 좋아하니? 비가 많이 오는 날을 좋아하니? 라는 뜻이 되겠죠? Do you like rainy days? 선생님이 물어봤어. 근데 이 꽃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자, 우리 친구들이 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Yes, I like days. 어떠한 날을 좋아한다고? Rainy days.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게요. 시작. Yes, I like Rainy days. 좋습니다. Rainy 발음 한번 더. Rainy가 아니라 rainy. 그래서 Yes, I like rainy days. 좋아요. 천천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볼게요. 이번엔 선생님 차례네. What's your favorite season? What's your favorite season? 자, favorite은 선생님이 예전에 알려줬듯이 무슨 뜻이야? 가장 좋아하는, 매우 좋아하는 이란 뜻이죠. season은 계절이란 뜻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하는 우리 계절, season이죠. So, what's your favorite season? 하게 되면은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지금 다시 해볼게. What's your favorite season? Hey, what's your favorite season? 좋아요. 그랬더니, 꽃은 뭐라고 대답할까? My favorite season is, 얘들아, 꽃은 어떤 계절을 좋아할 것 같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아, 그쵸. 봄을 좋아하겠죠. 봄이 영어로 S로 시작하는데? 그쵸. 맞습니다. Spring입니다.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자, 이번 우리 친구들 해보세요. 저 완전 자신감 넘치게 시작.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좋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야라고 대답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Is it cold outside?라고 벌이 물어봅니다. One more time. Is it cold outside? 아까 sunny하다고 대답하긴 했는데 벌은 혹시 추운지 좀 궁금했나 봐, 그쵸? Is it cold outside? Is it cold outside? Cold는 추운, 차가운이라는 뜻이죠. Outside는 밖에, 그쵸? 그래서 밖에 추워라고 물어보는 거죠. Is it cold outside?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짜잔!

0: No, it's 자, 어때요? No, it's warm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warm은 따뜻한이란 뜻이야. 근데 날씨를 보니까는 오늘 굉장히 따뜻한 하루 같죠? 그래서 No, it's warm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시작. No, it's warm. 아,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롤플레이였습니다.
1: Weather. How's the weather? Rainy. Do you like rainy days? Season. What's your favorite season? Cold. Is it cold outsid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the weather and seasons. 나는 날씨와 계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이랑 오늘 weather, 날씨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우리 친구들 기억하는 표현들 꼭 사용해보세요. 자, 우리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2: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햇볕이 강한 날 밖에 나갈 때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를 챙기며 뜨거운 여름철 햇빛으로부터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들어볼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2, Summer Plans. Tuesday, do you have sunscreen on? I can talk about staying safe at the beach.
0: Let's get ready. 우리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 먼저 한번 볼까요? Ta-da, here's the picture. Wow, it looks like these turtles are having a great time on the beach. 아, 정말 해변가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먼저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가 보이네요. 그죠? 자외선 차단제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선크림이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선크림은 한국식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sunscreen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sun은

0: 태양이죠. 해, 그리고 screen은 가려주는 것. 그래서 sunscreen, 햇볕을 가려주는 크림이라는 의미로 sunscreen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sunscreen, sunscreen, sunscreen. 네, 그래서 우리 이런 자외선 차단제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잊다. 잊으면 큰일 나는데 잊다는 영어로 forget라고 합니다. forget, forget, forget. Very good. 그러면 우리 지금 계속 햇볕, 햇볕 얘기했잖아요. 햇볕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sun. 여기서 sun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장에 따라서 햇볕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sun, sun, sun. 그래서 햇볕이 너무 강해 하면은 the sun is very strong 이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 the sun is very strong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안 바르면 햇볕에 타잖아요. 햇볕에 타는 거는 영어로 sunbur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sun은 해, burn은 타다예요. 그래서 sunburn 따라해 보세요. sunburn, sunburn, sunburn. Very good. 그럼 우리 오늘의 대화,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Do you have sunscreen on?
2: Not yet. I forgot it.
1: Put on some sunscreen. The sun is very strong.
2: Okay, Mom.
1: And don't forget your hat.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갈게요. 짜잔! Do you have 땡땡 on? 이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이 되겠습니다. 자, do you have 하면은 당신은 갖고 있나요? 라고 갖고 있는 거를 물어보는데 땡땡 on 뒤에 on으로 이 질문이 끝났어요. 그러면 on은 뭐예요? 무언가 위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당신은 무언가 위에 몸에 착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바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몸 위에 걸쳐져 있는 무언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do you have 땡땡 on? 그럼 이 땡땡에 우리 자외선 차단제라는 표현을 이 단어를 배워봤으니까 이 자외선 차단제를 한번 넣어볼까요? Do you have 땡땡 on? Do you have sunscreen on? 이 되겠죠? 그래서 몸 위에 자외선 차단제 있니? 발랐니? 이런 바른 상태를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Do you have sunscreen on? Do you have sunscreen on? Do you have sunscreen on? Very good. 그럼 자외선 차단제 말고 진짜 이렇게 몸에 착용한 모자. 모자를 쓰고 있니? 모자 썼어? 라고 물어볼까요? Do you have your hat on?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Repeat after me. Do you have your hat on? Do you have your hat on? Do you have your hat on? 네, 모자 말고 안전벨트. 안전벨트 했어? 라고 운전하다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안전벨트 했니? 이 안전벨트도 내 몸에 착용하는 거니까 안전벨트도 이 do you have 땡땡 on 이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Do you have your seat belt on? Do you have your seat belt on? Do you have your seat belt on? 네, 아주 잘했어요. Very good. 그럼 우리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Put on 땡땡. 우리 아까는 착용했니? 라고 물어봤다면 이거는 좀 더 직관적으로 해, 착용해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put on은 우리가 옷이나 모자나 신발 이렇게 몸에 착용을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put on 한 다음에 무엇을 착용을 해볼까요?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거는 착용이 아니라 이제 바르는 거겠죠? 그래서 put on, 그 자외선 차단제 좀 발라 라고 말을 하려면 put on some sunscreen 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Put on some sunscreen. Put on some sunscreen. Put on some sunscreen. 네, 그러면 이 크림 말고 모자를 써봐. 모자를 써. Put on your hat. Put on your hat.

Put on your hat. 지금 햇볕이 너무 강하니까 put on your hat. 재킷을 입어. 지금 추우니까 재킷을 입어 얘기를 해볼까요? Put on your jacket. Put on your jacket. Put on your jacket. Very good. Put on your jacket.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마. 네. 그럼 우리 세 번째 마지막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Don't forget 땡땡입니다. 우리 forget 뭐였죠? 잊다였죠? 깜빡하다, 잊다. 그래서 don't forget니까 뭐뭐 잊지 마, 깜빡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땡땡에 모자 한번 써볼까요? 모자. 모자 잊지 마. 모자 챙기는 거 잊지 마. 이런 말이에요. Don't forget your hat. Don't forget your hat. Don't forget your hat. 그럼 모자 말고 우산 잊지 마. 아, 밖에가 지금 비가 오고 있으니까 우산 잊지 마라고 말해볼까요? Don't forget your umbrella. Don't forget your umbrella. Don't forget your umbrella. 네, 우산 말고 열쇠 잊지 마. 열쇠 갖고 나오는 거 잊지 마. 열쇠 챙기는 거 잊지 마. 이런 말이에요. Don't forget your keys. Don't forget your keys. Don't forget your keys.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cue. Do you have sunscreen on? Do you have sunscreen on? Put on some sunscreen. Put on some sunscreen. The sun is very strong. The sun is very strong. And don't forget your hat. And don't forget your hat.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 먼저 다시 한번 볼게요. 짜잔! Wow, these two turtles are having a great time on the beach. 해변가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sunscreen을 이렇게 건네면서 자외선 차단제 발랐니? 라고 물어봅니다. Do you? 땡땡. Sunscreen? 땡땡. 자, 이 두 개의 빈칸이 있는데요.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3, 2, 1. 네, 첫 번째는 Do you have sunscreen? 이었어요. 자, 근데 Do you have sunscreen? 그냥 이렇게 끝나면 너 자외선 차단제 갖고 있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너 몸 위에 갖고 있니? 너 몸 위에 발랐니? 착용했니? 라는 의미로 그 두 번째 빈칸을 그러면 넣어주세요. 3, 2, 1. On. 네, 몸 위니까 on을 넣어야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Do you have sunscreen on? Do you have sunscreen on? Do you have sunscreen on? Very good. 자외선 차단제 발랐니?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 말고 모자 썼니? 쓰고 있니? 라고 물어볼까요? Do you have your hat on? 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Do you have your hat on? Do you have your hat on? Do you have your hat on? 네, 무언가를 착용하고 있다든지 입고 있다든지 발랐는지를 물어볼 때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럼 여기에 아직요. 깜빡했어요 라고 답할게요. Not yet. I forgot it. Not yet. I forgot it. Not yet. I forgot it. 네, 우리 잊다, 깜빡하다, forget 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여기에서는 과거형으로 깜빡했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forgot it 이렇게 됐어요. Good. 그래서 이제 자외선 차단제 좀 발라라고 말을 합니다. 땡땡 some sunscreen. 자, 무엇을 입어, 무엇을 발라라고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3, 2, 1. Put on이 되겠습니다. Put on. 옷이나 모자, 신발 이런 것도 다 put on으로 할 수 있는데 크림도 put on이 돼요. 그죠? Put on some sunscreen. The sun is very strong. 따라해보세요.
put on some sunscreen.

0: The sun is very strong. Put on some sunscreen. The sun is very strong. Excellent. 그래서 네 엄마. Okay, mom. Okay, mom. Okay, mom.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근데 엄마가 또 한 가지 당부를 하네요. 그리고 모자 잊지 말고 말합니다. And 땡땡 your hat. 여기서 잊다, 깜빡하다 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부정으로 해야 돼요. 잊지 말아라. 자, 어떻게 할까요? 3, 2, 1. Don't forget. 맞죠? 자, 따라해보세요. And don't forget your hat. And don't forget your hat. And don't forget your hat. Very good. You did an excellent job today.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친구들, 오늘은 Put on some sunscreen. Don't forget your hat. 이렇게 꼭 챙겨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을 배워봤어요. 햇볕이 강한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 잊지 마, 모자 잊지 마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have you made any plans for summer vacation? 우리 곧 다가올 여름 방학 계획을 좀 만든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계획을 짤 때 우리 큰 결심을 하면서 열심히 만들지 않나요? 자, 오늘은 우리 뭔가를 결심을 했을 때 쓰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함께 듣고 만나요.
1: Week 22. Plans for summer vacation. Tuesday. I decided to do. I can say what I decided to do in summer.
0: It's brain up your brain time. 자, 여러분의 뇌를 깨는 시간이죠.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we have a princess. 아, 공주가 있고요. And we have a prince. 왕자님이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우리는 왕자님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죠? Let's take a look at closer at prince. 자, 우리 왕자를 보시면요. 우리 왕자가 지금 포스터에 있는 모델을 가리키면서 굳은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람처럼 살을 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살을 빼다 라는 표현 같이 읽어볼까요? Lose weight. Lose weight. 자, 여러분, 여기서 lose는 보통 게임에서 지다. 경기에서 지다 라고 할 때 lose라고 쓰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요. 뒤에 weight, 몸무게 혹은 무게라는 뜻이 들어가게 되면 살을 빼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lose weight. 자, 다음 단어도 함께 볼 건데요. 자, 대신에 라는 단어예요. 바로 instead of.

0: Instead of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왕자님이요. 지금 앞에 보이는 저 케이크 대신에 나는 저 야채들을 먹을 거야! 라고 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Instead of. Instead of. 자, 건강한 음식을 먹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건강한 음식이라는 표현도 읽어볼게요. Healthy meal. Healthy meal. Very good, everyone. 오늘은 그럼 today's dialogue를 함께 듣고 만나요.
1: What are your summer plans?
2: I decided to lose weight this summer.
1: Really? How will you do that?
2: I'll eat healthy meals instead of eating cake every day.
1: I'll keep an eye on you.
0: 여러분,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It's focus on time. 오늘의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 decided to wait this summer입니다. 자, 여러분, this summer는 어떤 뜻이죠? 맞아요. 바로 이번 여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 기간 동안 이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핵심 부분은 I decided to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동사 decide라는 단어는 결정하다라는 표현이고요. I decided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나는 무엇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Then let's fill in the blank. 그렇다면 우리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번 여름에 살을 빼기로 결정했다. I decided to 살을 빼다라는 것은 선생님과 방금 배웠죠? 맞아요. 바로 lose weight this summer. 우리 한번더 읽어볼게요. I decided to lose weight this summer. 한번 더. I decided to lose weight this summer.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나는 이번 여름에 영어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한국어 뜻을 잘 살펴보면 영어 공부를 하기로 이 부분 있죠. 영어 공부를 하다라고 바꿔서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다는 study이고요. 영어는 English입니다. 그래서 study English를 넣으면 돼요. Let's read. I decided to study English this summer. I decided to study English this summer. Good. 다음 표현 볼게요. I'll eat healthy meals instead of cake every day. 자, 여러분, 여기서 instead of는 선생님하고 우리 단어 배울 때 배웠죠? 맞아요. 뭐뭐 대신에라는 뜻인데요. Instead of 뒤에 동사 ing를 넣으면서 뜻은 뭐뭐 하는 대신에라는 뜻이 됩니다. 자, 문장을 함께 볼게요. 나는 매일 케이크를 먹는 대신에 건강한 음식을 먹을 거야라는 문장입니다. 자, 과연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바로 eating이 되겠죠. 먹는 대신에입니다. 그래서 먹는이라는 단어 eating을 넣어야겠죠. Let's read. I'll eat healthy meals instead of eating cake every day. 한번 더. I'll eat healthy meals instead of eating cake every day.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함께 넣어볼 거예요. 나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대신에 책을 읽을 거야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들어갈 단어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이 부분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라는 동사를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단어를 우리가 썼죠? 맞아요. 바로 play를 쓰는데요. 우리 play 뒤에 ing를 써야겠죠? 우리 instead of 뒤에는 동사 ing를 써야 되니까 읽어볼게요. I'll read books instead of playing computer games. 한번 더. I'll read books instead of playing computer games. Good.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I'll keep an eye on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keep an eye on 뒤에 사람 이름이나 사물 이름을 넣게 되면 무엇무엇을 계속 지켜보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 eye가 눈을 뜻하죠. 자, 그렇다면 우린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봅시다. 내가 너를 계속 지켜볼 거야 라는 표현인데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you입니다. 읽어볼까요? I'll keep an eye on you. I'll keep an eye on you입니다. 자, 다른 단어 넣어볼 거예요. 내가 너의 계획을 계속 지켜볼게 라는 표현입니다. I'll keep an eye on 너의 계획은 your plan. 한 번 더. I'll keep an eye on your plan. Very good,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Let's chant along with me. Hit the music, please. I decide to lose weight this summer. I decide to lose weight this summer. I'll eat healthy meals instead of eating cake. I'll eat healthy meals instead of eating cake. I'll keep an eye on you. I'll keep an eye on you. Good job, everyone. Okay, everyone. Let's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타임입니다. 자, today's dialogue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let's review.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Here was our picture. 우리 오늘의 그림이고요. 자, 오늘 이 왕자님이 굳은 결심을 한 내용이 있었죠. 맞아요. 바로 살을 빼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our first sentence. 첫 번째 문장입니다. What are your summer plans? 라고 우리 공주가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은 어떤 뜻인가요? 맞아요. 너 여름방학 계획이 뭐니? 혹은 여름에 계획이 있어? 라는 질문이죠. Let's read one more time. What are your summer plans? What are your summer plans? 자, 우리 왕자님이 대답을 합니다. I decided to... Wait this summer. 나는 이번 여름에 이것을 할 거로 결심했어. 혹은 이것을 하기로 결심했어. 라는 표현이었어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살을 빼기로 결심했어. 살을 빼다는 lose weight였죠. 우리 함께 읽어봐요. I decided to lose weight this summer. One more time. I decided to lose weight this summer. Good.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운동하다 라는 표현도 읽어볼까요? Work out, work out. 자, 나는 이번 여름에 운동하기로 결심했어 라는 문장입니다. I decided to work out this summer. I decided to work out this summer. Good. 자, 그랬더니 우리 공주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죠. Really? 정말? How will you do that? 이거는 어떤 뜻인가요? 자, 계획을 말했더니 그 계획 너 어떻게 할 거야? 혹은 실천을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Really? How will you do that? Really? How will you do that? 자, 어떻게 이 계획을 성공할지 한번 볼까요? I'll eat healthy meals. 자, 저는요, 건강한 음식을 먹을 거예요. 뒷부분이 남아있죠. Instead of 무엇을 하는 대신에? Cake every day. 자, 매일 케이크를 먹는 대신에 라는 문장이었죠. Let's read one more time. I'll eat healthy meals instead of eating cake every day. 나는 매일 케이크를 먹는 대신에 무엇을 먹겠다라고 얘기하나요? 맞아요. 건강한 음식을 먹을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ll eat healthy meals instead of eating cake every day. Good. 자, 그랬더니 우리 공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맞아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너 잘할지 말지 혹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지 내가 너를 꼭 지켜볼 거야 라는 표현이죠. I'll keep an eye on 너에게 지켜볼 거야. you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ll keep

keep an eye on you. One more time. I'll keep an eye on you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계획을 짜서 엄마나 아빠한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번에는 지켜지는지 한번 보자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너무 잘 따라하셨어요. Great work!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Okay, everyone. That's it for today.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계획을 뭔가를 짤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자, 한 번 더 선생님이랑 복습하고 we are going to say goodbye. Okay? 자, 우리 첫 번째로는요. 내가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어 라는 표현이었죠. I decided to 였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무엇 하는 대신에 라는 표현이었어요. 바로 instead of 였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널 지켜볼 거야 라는 표현은 I'll keep an eye on you 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Bye by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2,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3,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짜증연아.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 그렇다고요? 쌤은 우리 친구들 봐서 너무 기쁩니다.
1: 오늘도 쌤이랑 재미있게 영어 공부해보자.
0: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1: 오늘 금요일이야, 얘들아.
0: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1: 맞아.
0: Today is 바로 Tuesday 되겠습니다. 아직 화요일밖에 안 됐지만 우리 또 힘차서 힘나게 이렇게 힘내서 일주일을 한번 버텨봅시다. 자, Tuesday는 뭐 하는 날이죠? 읽기하는 날이죠. 읽기는 영어로 reading. 그래서 Tuesday is for reading 되겠습니다. 오늘도 쌤이랑 재미있게 한번 리딩 해볼 텐데 기대되지 않아요? 자, 이번 주 주제 뭐였지? 빠밤. Week 24. Math is a fun subject. One more time. Math is a fun subject. 이거 무슨 뜻이었어? Math가 뭐였죠? 수학이었죠. Fun은 재미있는, subject는 과목. 그렇지. 그래서 합쳐보면 수학은 재미있는 과목이에요가 이번 주 주제였지요. 우리 친구들 수학 좋아하나요? 뭐 수학이 어려운 친구들도 많아, 그치? 그렇지만 수학도 잘 배워놓으면은 너무 유용한 과목이죠. 영어와 함께. 자, 그럼 선생님이랑 오늘도 재미있게 한번 수업 시작해볼게요. 뭐 어제 배운 단어들 한번 리뷰해봅시다. 자, 숫자는 영어로 그렇지요. Number. One more time. Number. 덧셈은 얘들아, 로 시작했다.

했던 것 같은데. Addition. Addition. Very nice. 그 다음에 뺄셈은 subtraction. Subtraction. 곱셈은 이거 조금 어려워서 보여줄게요. 빠밤. Multiplication. One more time. Multiplication. 좀 빨랐지? 다시 한번.

0: 어제 배웠던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before you read 해볼게요. 그림을 보며 상상력을 펼쳐봅시다. 지금은 왠지 수학 시간 같아.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막 이 수학 기호들을 막 써놓으셨네요. 덧셈은 영어로 addition. 그 다음 뺄셈은 영어로 그렇지요. subtraction. 그 다음에 나눗셈은 영어로 division. 그 다음 마지막에 이거 어려웠던 거 뭐였지? 곱셈은 multiplication 이었지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선생님이랑 배웠는데요. 오늘 계속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1: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I have 7 apples. I take away 2 apples. How many apples do I have now? Should I use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or division to solve this problem?
0: 잘 들어봤나요? 선생님이랑 한 문장씩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준비됐나요? 빠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Oh, one more time.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자, problem은 문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Can you help? 너는 도와줄 수 있니? Me, 나를. 뭘 가지고? With this problem? 이 문제를 푸는 걸 날 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제 좀 나랑 같이 풀어줄 수 있어?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겠죠?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자, 우리 찡들 해볼게요. 시작!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잘했습니다. 어떤 문제길래?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같이 보자. 봐봐. I have 7 apples. 그 다음에 I take away 2 apples 나왔어요. 자, 일단 처음부터 볼게. I have 7 apples. 이건 알겠어. 자, have는 가지고 있다지. 나는 7개의 사과를 have, 가지고 있대요. 자, 근데 이 뒤에 어려운 단어가 나왔단 말이지. take away가 무슨 뜻일까? take away, take away, take away. 가져가다란 뜻입니다. 또는 빼다라는 뜻이에요. take away. 자, 그래서 I take away 2 apples 하면 무슨 뜻이야? 거기에서 두 개의 사과를 가져갔대. 뺐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 자, I have 7 apples. 나 7개의 사과가 있는데 두 개의 사과를 뺐대요. 무슨 문제가 나올 건지, 나올 것 같은지 좀 예상이 되지 않나요? 자, 일단 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자. I have 7 apples. I have 7 apples. 그 다음에 I take away. 시작! I take away 2 apples. 나는 두 개의 사과를 빼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빠밤! How many apples do I have now? 자, how many 하면 얼마나 많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how many apples, 얼마나 많은 사과가 do I have now? 내가 가지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과를 내가 가지고 있나요? 라는 뜻이겠죠. 자, 볼게요. How many apples do I have now? 나오는 지금이죠? 자, 한번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How many apples do I have now? 내가 지금 몇 개의 사과를 가지고 있나요? 가 되겠습니다. 7개의 apples고 2개의 apples를 take away, 뺐으니까 뭐가 될까요? 자, 아는 친구들 있을 텐데.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오, 길어요. 잘 들어봐. Should I use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or division to solve this problem. 길지만 얘들아 우리 아는 단어 다 나왔어. 자, 천천히 해볼게요. Should I use? Should은 무슨 뜻이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should I? 내가 뭐뭐 해야 될까요? 라는 뜻입니다. use는 사용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걸 사용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solve는 문제를 풀다. problem은 문제지요? 자, 봅시다. 내가 addition, 덧셈을 사용해야 할까요? subtraction, 뺄셈을 사용해야 될까요? multiplication, 곱셈을 사용해야 할까요?

0: 사용해야 될까요? division, 나눔 사용해야 될까요? 라고 그러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내가 어떤 걸 사용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지요. 자, 다시 읽어줄게. 잘 들어봐. Should I use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or division to solve this problem? 어느 걸 써야 될까요? 라고 그러지요. 자, 우리 친구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Should I use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or division to solve this problem? 자, 내가 어떤 것을 써야 할까요? 라 그러는 거겠죠. 자, 뭘 써야 될것 같아? 자, 7개의 앞보수가 있었고 2개를 빼야 되니까는 어떤 걸 쓸까요? 자, 그 다음 질문에서 이건 확인해 보자. 자, 잘했습니다. 퀴즈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빠밤. Number one. What class are we in right now? 자, 지금 무슨 수업에 있냐? 자, 일단 뭐 숫자가 나왔어요. 그쵸? 영어 수업이긴 하지만 여기 앉은 선생님이랑 지문에서는 어떤 수업이었죠? 자, A. Math. B. English. C. Science. Math는 무슨 뜻? 수학이었고요. English는 선생님이랑 하는 영어 수업이고요. 영어고요. Science는 뭐야, 얘들아? 과학이지요. 이 문제, 이거, 무슨, 여기에서는 무슨 수업에 있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봐봐. 자,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I have 7 apples. I take away 2 apples. Should I use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or division to solve this problem? 정답이 딱 클리어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수업인 것 같나요? 그치요. 수학 수업이죠? 그래서 정답은 math 되겠습니다. math class. Alright. 자, 2번 볼게요. 오, 엄청 길어. 한번 볼게요. What math should we use? 어떤 수학을 사용해야 되니? I have 7 apples. I take 2 apples away. How many apples are left? 드디어 문제가 왔습니다. 자, 7개의 애플이 있고요. 2개의 애플을 뺍니다. 얼마나 많은 사과를 내가 가지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과가 남았나요? 라 그러는 거죠. 이 문제에 어떤 수학을 사용하면 될까요? Addition, 덧셈, B. Subtraction, 뺄셈, C. Multiplication, 곱셈, D. Division, 나눗셈, 뭘까요? 확인해 볼까요? 빠바바밤. 자, take away라는 것을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Take away는 무슨 뜻이지? 빼다, 가져가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뺄셈 써야겠지. 뺄셈은 영어로 subtraction입니다. Subtraction. Subtraction.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이번에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I have 7 apples. I take away 2 apples. How many apples do I have now? Should I use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or division to solve this problem?
0: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얘들아. 오늘 수업 조금 특이하지 않나요? 이번 주에 주제가 math라서 다양한 수학 기호들이랑 다양한 수학 이제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리딩 질문 다시 한번 읽고 따라해보자.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이 문제 푸는 거좀 도와줄 수 있나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자, problem과 문제였죠? 잘했어. I have 7 apples. I take away 2 apples. 나는 7개의 사과가 있고요. 2개의 사과를 뺐습니다. 뺍니다. 예요. 자, 해볼게요. I have 7 apples. I take away 2 apples.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How many apples do I have now? 몇 개의 사과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나요? How many apples do?

I have now. 잘했어요, 얘들아. 좀잘 따라하고 있어. 자, 그 다음이 이게 문제야. 조금 길어. 잘해보자. Should I use? 내가 뭐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Addition, 덧셈, subtraction, 뺄셈, multiplication, 곱셈, or division, 나눗셈, to solve this problem.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나는 덧셈, 뺄셈, multiplication, 곱셈, 나눗셈 중에 뭘 사용하면 될까요? 잘 들어봐. Should I use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or division to solve this problem? 친구들 잘해? Should I use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or division to solve this problem?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얘들아 너무 잘했어서 여기까지 다 들려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고 우리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안녕, 나는 그레이스.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똑순이지. 공부만 사랑하겠다던 나의 다짐이 무너진 것 같아. 나 요즘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거든.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내려갈 때 휘날리는 머릿결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반한 이 순간을 영어로 남겨놓으려는데, 그 어린 소년은 그 언덕 아래로 그의 자전거를 탄다라고 할 때, down, 그리고 out of 중에 어떤 전치사를 써야 할지 모르겠어. 사랑에 빠져서 이제는 잘 헷갈리는 것 같아. 너희들이 도와줘야 해. 도와줘! Hello everyone!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아, 공부만 열심히 하겠다던 그레이스가, 아, 이제는 사랑에 빠진 모양인데요. 아, 사랑에 빠져서 더 자주 헷갈려 하고 있는 그레이스를 우리가 도와줘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벌써 30강이에요. 30이라는 숫자가 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방향 전치사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배웠던 나머지 from, to, for 라는 세 가지의 방향 전치사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볼게요. from 하면 어디 어디에서 라는 뜻이었고요. to 하면 어디 어디로 그곳으로 간다는 뜻이죠.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데 인천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from과 to를 사용해서 어떻게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인천으로이죠. 그럼 from Seoul to 인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인천으로 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From Seoul to 인천. 그래서 from과 to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For. 자, 굉장히 중요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별표를 달아주었는데요. 여러 개의 뜻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행의, 어디 어디를 향해, 무엇 무엇을 위해, 무엇 무엇을 위하여.

Ticket is for Germany 라고 하면 독일 행의 티켓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무엇 무엇을 위해, 무엇 무엇을 위한 이라는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꽃다발을 주는 그림 가져왔던 거 기억하나요? 네, This is for you 할 때는 너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라는 뜻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방향 전치사 꼭꼭 머리에 넣어두고 우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5쪽이에요. A부터 시작할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The man put his hand in the box. The man, 그 남자는 선생님이 put이라는 단어에도 별표했었죠. 왜 별표했었죠? 그쵸. 동사 원형과 넣었다라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단어가 똑같았어요. put 다 넣다, 넣었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했습니다. The man put his hand, 무엇을 넣었어요? 그의 손을 넣었어요. 어디로 방향을 알기 위해서 into 또는 out of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상자 안으로라고 했으니까 into the box라고 해야 맞겠죠. 안으로. 2번. Lightning finds the closest way in the ground. 번개는 finds 찾는다. The closest way. 가장 가까운 길을. 근데, 어디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요? 땅으로 가는. 땅으로 가는 이란 뜻이 되려면, to와 from 중에서. 그쵸. To the ground라고 해줘야겠죠. Lightning finds the closest way to the ground 하면,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찾는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3번. The little boy rides his bike on the hill. 이 문장에 주목해 주세요. The little boy, 그 어린 소녀는 rides, 탑니다. 뭘 타죠? His bike, 그의 자전거, 그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를 탑니다. 어디로 가요? 그 자전거를 타고? 그 언덕 아래로 하면 up, down 중에서 down이죠. 우리 화살표 기억해 주세요. up, down. 근데 그 언덕 아래로니까 the little boy rides his bike down the hill이라고 해줘야겠네요. 4번. Don't go in the house. Don't, do not, 뭐뭐 하지 말래요. 나가지 말래요. 어디로? 집 밖으로. 자, into, out of 중에 어떤 것이죠? out of. Don't go out of the house 하면은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5번. When winter comes, Arctic terns start a trip in the Antarctic. 자, 겨울이 오면 Arctic Turns, 누가요? 북극 제비갈매기는 start a trip. 여행을 시작합니다. Up the Antarctic, for the Antarctic 중에서 뭐가 맞을까요? 남극으로 향하는이잖아요. 그러면 up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그곳으로 향한다라는 뜻인 for을 넣어줘야겠죠. When winter comes, Arctic terns start a trip for the Antarctic이라고 말해줘야겠네요. 잘했습니다. 그럼 우리 B로 넘어갈게요.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1번. This is the flight from Washington, D.C. 자, from이라는 방향 전치사가 사용되었는데 우리말 뜻을 한번 볼게요. 이것은 워싱턴 DC로 향하는 비행편이다라고 했는데 from은 뭐예요? 거기서부터 뭐뭐로부터 온다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로 가야 하는 거죠. 향하는. 그러면 from이 아니라 어떻게 적어줘야 할까요? This is the flight for
Washington DC.

선생님, 근데 투도 맞지 않아요? 투도 어디 어디로 라는 뜻이잖아요. 네, 투라고 써도 정답이 됩니다. For, this is the flight for Washington DC 또는 This is the flight to Washington DC. 모두 다 Washington DC로 향하는 그곳으로 간다는 뜻이 됩니다. 2번. You can go for the building through its legs. You can go. 당신은 갈수 있습니다. For the building through its legs. 자, for. 아까 위에서 어디 어디로 향하는 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뜻을 보니까 당신은 그것의 다리를 통해 건물 안으로 라는 뜻이 되어야 해요. 안으로. 그러면 for 아니고 뭘로 바꿔주고 싶어요? into. into. into. You can go into the building through its legs. 당신은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것의 다리를 통해서. 그래서 for를 into로 바꿔줘야 맞겠습니다. 3번. The monkey jumped down the tree to catch the bird. 뜻은요, 그 원숭이는 그 새를 잡기 위해 나무 위로 뛰어올랐다라고 나무 위로 의 뜻이 되어야 하는데, 쓰여진 방향전치사는 뭐예요? down이죠. down은 아래로라는 뜻이니까, 나무 위로라는 뜻이 되려면, up으로 바꿔줘야죠. 반대로 사용이 되었죠. The monkey jumped up the tree to catch the bird라고 해야 그 원숭이는 그 새를 잡기 위해 나무 위로 뛰어올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4번. Bees move from flower, from flower. 반복이 됐네요. From flower, from flower. 아, 뜻은 벌들은 꽃에서 꽃으로 이동한다. 꽃에서 꽃으로라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꽃에서 일단 반을 이렇게 나누어 볼게요. 꽃에서가 되려면 from flower 맞나요? from flower까지는 맞아요. 꽃에서. 근데 꽃으로 갈 때는 from flower이 아니라 그쵸? 뭐뭐으로 to로 바뀌어야겠지요. from이 두번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bees move from flower to flower이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재밌는 놀이를 통해서 단어들 복습해 볼게요. 자, 96쪽의 word 게임입니다. 재밌게 한번 배워보아요. 첫 번째, 번개입니다. 번개. 자, 영어로 뭐였죠? L로 시작하는 lightning. lightning. 자, 우리 light라는 단어 예전에 배웠습니다. 빛. 이라는 뜻이었는데, 자, 여러분 보이죠? 번개가 칠 때는 빛이 번쩍하잖아요. 그래서 번개라는 lightning 안에 light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N, I, N, G.

번개까지 써서 lightning이라고 해야 번개라는 뜻이 되죠. 폭풍, 영어로 무엇이었죠? 폭풍. storm, storm 어떻게 써야 해요?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S, T, O, R, M, storm, 폭풍이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아, 지도를 보면서 새로운 곳을 여행하고 있나 봐요. 여행하다 라는 뜻. 그렇죠. travel, travel. T-R-A-V-E-L, travel, 여행하다. 자, 계단입니다. 계단. 단어는요? stairs. 발음해보세요. stairs. 자, 스펠링은 S-T-A-I-R-S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모님. 단어로 parents. parents, p, a, r, e, n, t, s, parents. 자, 그럼 우리가 다섯 개의 단어는 다 적어 보았는데요. 자, 도착지까지의 길을 한번 표시해 봅시다. 첫 번째, 번개. 자, 스펠링 크게 불러주세요. l, i, g, 그 다음, h, T, N, I, N, G. 자, lightning 됐죠? lightning, 번개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storm. 자, S 찾아볼게요. S, 그 다음에 T, O, R, M. storm입니다. storm. 자, 그 다음, travel. travel. 자, T, 여기네요. T. 그 다음, R, A. 그 다음, 뭐라고요? V. V, E, L. travel. 여행하다. 그 다음, stairs입니다. 출발하려는데 왼쪽에도 S가 있고 위에도 S가 있네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일단 긋기 전에 그 다음 T를 볼게요. 이쪽으로 가면 T가 여기 있는데 위로 가도 T가 또 있어요. 아, 그럼 세 번째 알파벳까지 봐야 되겠네요. S, T, 그 다음 A죠. 이쪽으로 가면 S, T, A가 있어요. 위로 가면 S, T 다음에 아 A로 갈 방향이 없네요. 그럼 우리 왼쪽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S, T, A, I, R, S까지 도착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 단어는 Parents였죠. Parents. 자, 시작해 봅시다. P, A, R, E, N, T, 그리고 S까지요. 그래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그럼 우리 B로 넘어가서 더 재밌는 퀴즈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가로세로 퍼즐이네요. 우리말 뜻에 맞게 퍼즐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단어 먼저 적어놓고 시작할까요? Across, 가로 1번, 떠나다. 떠나다. 뭐였죠? L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leave. leave. L, E, A, V, E. leave. leave. 자, 3번. 무엇 무엇을 통해. 그렇죠. through.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나요? T, H, R, O, U, G, H, through, through, 무엇 무엇을 통해. 5번에 두 번, 두 번, 뭐죠? twice, twice, T, W, I, C, E. 자, 그럼 down도 한번 볼게요. 2번, 반복하다, 반복하다.

repeat, repeat, R E P E A T, repeat, 반복하다. 반복해서 한번 발음해 보세요. Repeat, repeat. 좋습니다. 4번, 진짜의, 진짜의. Real, real, R E A L, real. 좋습니다. 마지막, 경치, 경관이라는 뜻. View, view. 잘했습니다. V I E W, view. 그럼 우리 알맞은 위치에 한번 적어볼게요. Across 1번. 자, 이 자리에 leave. 뜻은 뭐라고 했었죠? 떠나다. leave. 자, 그리고 새로 2번 한번 해볼까요? 새로 2번. 반복하다. repeat. repeat. 자, 그럼 T로 시작하는 across 3번은요? 무엇을 통해? through. through. 좋아요. 자, T H R O U G H. through. 자, 4번의 down 한번 볼게요. 진짜의. 진짜의. 그렇죠. real. real. 그리고 5번 across. 2번. twice. twice. 자, twice라는 단어를 두 번 따라 읽어주세요. twice. twice. 좋아요. 마지막 6번의 down입니다. 경치, 경관, view. view. V, I, E, W. view까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해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로 복습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Let's review! 자, 문장에 들어갈 알파벳들을 번호 순서대로 모으면 완성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그것이 폭풍우 동안 부모님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이유이다. That is why. 자, 여기는 주어가 들어갈 자리네요. 부모님이. 자, 그러면 어떤 단어죠? Parents. Parents. 자, 2번 자리입니다. 2번 자리에는 are 들어가 줘야겠고요. 자, 자주, often 하면 o로 시작해야겠죠. 3번은 o였습니다. That is why parents often say this. storm. 폭풍우 동안. 뭐뭐 동안이라는 뜻. during. 그러면 1번에는 g가 들어가야겠네요. 자, 두 번째. 당신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당신은 you니까 4번은 you이고요. can go the 자, 그 건물 안으로인데요. 안으로라는 뜻이 먼저 들어가야겠죠. 5번에는 into의 n입니다. into 어디로요? 그 건물. building이니까 6번은 D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알맞게 번호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완성되는 단어는 무엇이죠? 그렇죠. ground. ground 무슨 뜻이었죠? 땅 또는 지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알파벳들을 번호 순서대로 나열해서 ground라는 단어까지 하나 더 알아가겠네요. 자, 그럼 우리 워크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쪽이에요. A.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을,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를 쓰세요. 자, 일단 영어 단어를 우리말 뜻으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1번에 daylight. daylight. 무슨 뜻이죠? 자, 햇빛. 일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햇빛을 찾아서 북극, 남극을 오간다라고 했었죠. Daylight. 2번. Travel. Travel. 이동하다 또는 여행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Travel. 3번은요. View. View. 자, 경치 또는 경관이란 뜻입니다. 아, 뷰가 참 좋다 하면 경치가 좋다 이런 뜻이죠. Stairs. Stairs. 뭐죠? 선생님 동작 힌트. 그렇죠. 계단이라는 뜻이었고요. Real. Real. 진짜의 real이었습니다. 6번에 stay safe. Stay safe. 안전하게 머물다. 안전하게 머물다. Stay safe. 7번에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생기다라는 뜻이죠. Like는 좋아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look like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말 뜻을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8번에 폭풍. 아, 워드게임에서도 봤던 반가운 단어네요. Storm. 다시 한번 또박또박 적어주세요. 폭풍, storm. 번개는 뭐였죠? Lightning. Lightning. 자, lightning. 이렇게 적어줍니다. Lightning. 이제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수 있죠? 번개. 10번. 반복하다. 반복해서 단어를 외워야 영어 실력이 쑥쑥 올라갑니다. 반복하다. Repeat. Repeat. 이렇게 썼었죠? REPEAT. 11번에 떠나다. 떠나다. Leave. Leave. 떠나다입니다. 12번에 때리다. 치다. Hit. Hit. 였죠? 13번, 무엇무엇을 통해, 우리, 게임에서 봤었는데요. Through. Through. 였습니다. 14번, 부모님. Parents. 이제 바로 나오죠? 자, parents. 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B로 넘어가도 될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1번, Can lightning hit the same place? 자, 우리말 뜻을 보니까 이 빈칸에는 두 번이라는 단어가 와야 할것 같네요. 두 번이란 뜻을 가진 단어 어디에 있죠? 그렇죠. Twice. Twice. Can lightning hit the same place twice? 2번. Lightning finds the closest way to the. 자, 번개는 찾습니다. 가장 가까운 길을요. 어디로 가는? 땅으로 가는. 그럼 to라는 전치사 맞게 쓰였고 빈칸에는 땅이라는 뜻이 와야겠네요. 선생님이 Let's Review에서도 준비했던 단어인데 뭘까요? 그렇죠. Ground. Ground. 3번. You can go into the building through its. 자, into라는 전치사 나왔고요. You can go into the building. 자, 당신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대요. Through its, 그것의 무엇을 통해요? 다리들을 통해. 자, legs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Legs. 자, 4번 갑니다. Arctic terns are like, of the sky. 자, 북극 제비 갈매기는 are like, 뭐뭐 같대요. of the sky. 하늘의 뭐와 같다고 나와 있죠? 슈퍼히어로와 같대요.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superheroes. superheroes.

0: 하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5번. When winter comes, Arctic terns start up for the Antarctic. 겨울이 오면 Arctic terns 뭐였죠? 북극 제비 갈매기는 start 시작한다. 무엇을 시작할까요? 여행을 시작한다고 나와 있네요. For the Antarctic. 어디로 향하는 여행? 남극으로 향하는 여행이네요. 여행에 해당하는 단어 뭐죠? Trip. Trip. 자, 그래서 우리가 for라는 방향 전치사는 무엇을 나타내요? 어디로 향하는 이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였다라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어디 어디로 향하는 말고 또 for 어떤 뜻이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무엇 무엇을 위해 무엇 무엇을 위한 This is for you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방향 전치사까지 여러분들 배웠어요. 여러 가지 전치사의 종류를 배우면서 여러분 이제 점점 더 독해가 쉬워질 겁니다. Today's quiz 확인하고 맞춰야겠죠? 사랑에 빠진 그레이스가 자신이 좋아하는 그 순간을 영어로 기록하면서 그 어린 소녀는 그 언덕 아래로 그의 자전거를 탄다라고 했는데 down과 out of 중에서 어떤 방향 전치사가 들어가야 할까요? 수강어기 게시판에 답 꼭 올려주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 복습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유닛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ye everyone!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인데요.
1: 그쵸.
0: 어떻게 보면 목이 우리 사실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1: 아, 재밌네요.
0: 오늘은 가정에서 벌어진 목이가 아닙니다.
1: 오, 그럼 어디요?
0: 캠핑장이요.
1: 캠핑장 모기는 또 세요.
0: 또 강력합니까?
1: 왜냐면은 캠핑장이 보통 이렇게 산 주변에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산 모기는 또 되게.
0: 아, 약간 와일드하군요.
1: 아, 맞아요.
0: 아, 제가 캠핑을 다녀보질 않아가지고. 네. 그 밖에서 어떤 느낌일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 그 친구들이 굉장히 강력하군요.
1: 항상. 밖에서 그 산 주변에서 모기에 물리면은 그 물린 그 부위가 엄청 크게 보호르던데요.
0: 아, 저의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1: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요.
0: 강력한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핑장 모기와의 전쟁.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1: 응?
0: 그죠? 긍정적인
1: 아,
0: 마인셋이에요.
1: 그쵸.
0: 예,
1: 아니, 생각은
0: 뭔가.
1: 그렇게 할수 있는데, 진짜 헌혈이 아니라 모기한테 이렇게
0: 그러니까요.
1: 헌혈할 이유는
0: 그냥
1: 없으니까.
0: 아예 자포자기한 거예요.
1: 그래요,
0: 네. 자,
1: 예.
0: 두 번째 미션은. 아니, 그런데 왜 목이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아유!
1: 아, 진짜
0: 이런 느낌.
1: 신기해.
0: 그렇죠.
1: 저도 그 생각 많이 한적
0: 이게
1: 있거든요.
0: 또, 근데, 그 진화적으로요. 그게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얼핏 들은 건데요. 가볍게 함으로써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조심을 뭐 인식하게 했다. 뭐 근데 그건 정확한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하네요.
1: 네네네. 그런 말도 있나 보죠.
0: 있다. 그렇죠. 자, 목이 물린 데 이런 것도 영어로 할수 있어야겠죠.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 캠핑장에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래요?
0: Alright.
1: 슬기롭게 화장!
0: Doggone!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2: 어? 텐트?
0: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2: 어, 안에 모기 진짜 많아. 맞아. 나도 여기 물린 것 같은데. 어, 근데 뭐,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0: What? 헌혈?
2: 헌혈. Blood share. Blood share. With mosquitoes. It's okay.
0: It's okay.
2: Mosquito alive. Okay. Keep it up, mosquito. Right?
0: What?
2: 근데, 모기 물린 데는 왜 그렇게 가려운 거야?
0: 하?
2: 어? 그, 모기, 응, 콕. 간질간질. Why?
0: What? Oh,
2: Why?
0: why?
2: 모기, 콕. Why? Itchy, itchy.
0: Why is it bite? Oh, why is it itchy?
2: Oh.
0: Ah,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2: Between your toes?
0: between my toes.
2: 어, 그거 진짜 가려운데 어떡해. 나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0: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휘 많이 가져가실
1: 좋습니다.
0: 거예요.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4: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3: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은 나와 있어요.
1: 그쵸?
0: 근데 텐트 안에 모기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미리 이게 뭔가 했어야, 잠갔어야
1: 그러게요.
0: 되는데.
1: 예. 아니면 이렇게 뭐 달팽이 집 같은 모기향 있죠?
0: 맞아요, 맞아요.
1: 그거를 위험하지 않는 소리에서 피워놔야 돼요.
0: 미리 해놔야 돼요.
1: 맞습니다.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0: 오.
1: 텐트 아니니까요.
0: 네.
1: 안쪽에. So 그러면. 텐트를 써볼까요? 이거
0: 네.
1: 맞죠?
0: 제 생각에는 오늘 이거 비워뒀으면 그 사이에 이렇게 익히진 못했을 거기 때문에
1: 너무 감사해요.
0: 아우
1: 이렇게
0: 천만입니다.
1: 배려심
0: 천만에요.
1: 많은 선생님과 우리 함께 영어를 배우니 얼마나 우리가 축축 늘어요,
0: 약간
1: 그죠?
0: 느낌이 이상한데요, 기운이? 네.
1: 어, 무슨 말씀이세요?
0: 자, T-E-N-T, 텐트 정답 맞습니다.
1: Yeah.
0: Alright. 자, 지금 보면 텐트에 어디에 모기가 많은 거예요?
1: 텐트 안쪽에요.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강조하려고 뭘 썼죠?
1: Inside.
0: inside. 오케이. 안쪽 면인 거예요. inside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런 안쪽을 얘기를 할때둘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in을 더 많이 써요. 짧잖아요. 근데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거나 막 짜증났을 때, 이 안에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는 inside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Do you understand? Right. So in the tent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오랜만에 기본적인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1: 네.
0: 많은 mosquitoes들이 텐트 안에 있다죠?
1: 있다.
0: 뭐가 있다라고 할때 우리 어떻게 했죠? There is or there are. 이렇게 했습니다. 자, there는 해석하지 않아요. 거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1: 그쵸.
0: 있답니다. Alright? 근데 우리가 익숙한 게 there is 단수명사.
1: 네.
0: 이렇게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1: 네.
0: 예를 들어서 there's a dog in the room. 이런
1: 예.
0: 식으로 한 마리 얘기를 하는 거에는 익숙하지만 이렇게 복수 형태로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할

0: 때는 이상하게 이 명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So 그럴 때는 is가 아니라
1: are.
0: There are 뭐뭐들.
1: Yeah.
0: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어떤 프로그램 같은데 서머 캠프나 이런 데 보면 액티비티들이 많잖아요.
1: 그렇죠. 재밌어요.
0: 네, 활동하는 거. 그래서 아, 엄청 많은 그런 액티비티들이 있어.
1: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0: 그렇죠.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right? 이렇게 복수형으로 쓸 수 있겠고요.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들판이라고 할 때 field를 씁니다.
1: Field.
0: Alright. 그래서 그 field에 말들이 있다.
1: 예.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들판에라고 할 때 in the field라고
1: in
0: 쓰거든요.
1: Field.
0: 그러면은 어떻게 쓸까요?
1: There are
0: 말들.
1: Horses.
0: 그렇죠.
1: In the field.
0: The field. Alright. So 중요한 거, 복수로 쓸 때는 is 아니라 다시 한번
1: are
0: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복수를 얘기를 할 때 가끔가다 is를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1: 네.
0: 이게 이제 회화체, 구어체에서는 좀 flexible하게 쓰기도 해요. 융통성 있게.
1: 예.
0: 하지만 우리는 맞춰주기.
1: 네.
0: Right? 읽어보겠습니다.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1: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0: Oh, there are horses in the field.
1: There are horses in the field.
0: Alright, 자. 질문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Yeah.
0: 있잖아, 거기 고양이들이 많아?
1: 자,
0: 많은 고양이들이 있니? 그리고 거기에는 마지막에 붙이면 돼요.
1: 아.
0: 자, 질문이죠, 지금.
1: 예. Yeah.
0: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Are there so many cats in there?
0: 그냥 there 하시면 돼요.
1: Oh.
0: Are there many cats there?
1: Oh.
0: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there가 두 번 들어가니까 뭔가 이상해요.
0: 좀 어색하죠, 네. 그렇죠? 오케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긴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라고 할 때는 there are, there is를 쓰는데
1: 네?
0: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is there, are there?
1: 에헤이.
0: 이 두 개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순을.
1: 네?
0: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는 항상 여러분 마지막에.
1: there.
0: 정은 정말 거기에란 뜻이에요.
1: 그렇죠.
0: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1: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0: 네, 근데 상대방은
1: 네.
0: 그러니까 우리의 미션이죠. 굉장히 쿨합니다. 뭐 헌혈 좀 해도 되지 뭐.
1: 아.
0: 그러니까 괜찮지 뭐. 그 많이 온 거예요. 캠핑에
1: 그쵸?
0: 와서 익숙한 네. 거죠.
1: 이 정도 모기는 감수해야지. 캠핑 와서 약간 이런 마인드.
0: 이게 또 하나의 그거야.
1: 아 캠핑.
0: 이거 또 경험이야.
1: 그죠 그죠. I don't mind. 나는 뭐 신경 안 써. A little blood. 약간의 피. 피를 주는 건가? 그죠?
0: 그러니까 이게 의역을 제가 한 거예요. 굉장히 의역했어요.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이거는 직역을 하면요. 뭐 피를 좀 이렇게
1: share 해도
0: 하는 거 뭔가 주는 거 그런 거나 뭐 별로 신경 안 쓴다.
1: 왠지 이거 뒤에 동사 원형.
0: Okay.
1: I don't mind share a little blood.
0: 지금 느낌이 막 그림이 그려져요.
1: 네, 피 공유하는 거.
0: 그 모기한테 어떻게 좀 하나 드릴까요? 드릴까요? 어떻게 같이 좀 이런 느낌인데
1: 피 1mm에 5,000원 드려요.
0: 그렇습니다. 에이. 자 이건 제가 의역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기 씨도
1: 네.
0: 힘들었을 거예요. 자 제가 사용한 건
1: 네.
0: 기증하는 거였습니다.
1: 아~
0: 헌혈 한마디로 진짜
1: 말을.
0: 말 그대로. 그래서 저는 donate이라는 동사를 쓸 거예요. 근데 모양이 조금 ing가 들어가긴 했죠.
1: I don't mind 다음에 ing였나 보다.
0: Yes. donate이라는 동사 들어보셨어요?
1: 들어봤어요.
0: donate이라고 하는 건 여기선 P니까 헌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증하다 이런 식으로도 되고 돈도 donate를 할 수가 있죠.
1: 그렇죠.
0: donate. 그러면은 기부하다가 되겠습니다.
1: 근데 사실 donate란 동사보다는 아마 많은 분들이 donation은
0: donation.
1: 그거는 익숙하실
0: 기부금
1: 것 같아요.
0: 같은 거.
1: 네.
0: Right, right.
1: 네.
0: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의도로 뭔가를 나누고 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쓸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뒤에 blood가 나왔는데요.
1: Yeah.
0: blood가 뭐예요? blood.
1: 피.
0: 피.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저 실수 엄청 많이 본 게 피는 blood인데 피를 흘리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얘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네.
1: bleed 아닌가요?
0: 볼까요?
1: bleed.
0: bleed. 볼게요.
1: bleed.
0: 맞습니다.
1: 맞네요.
0: 이 두 개를 반대로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블러드로 동사를 막 하려고 하시거나 이런 케이스 많아요.
1: 저도 사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으면 이게 그거 아닌가요? 했을 것 같아요.
0: Right. 네. 제가 아마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지 않았으면
1: 블리든가
0: 블러든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명사, 얘는 딱 봐도
1: 동사.
0: 동사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패턴. 아마 이거 왕초보 영어에서 거의 최초 수준일 거예요.

0: 어렵잖아요.
1: Right. 근데 아마 원어민들이 하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상대방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괜찮아요. 저 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은 뭔가를 꺼리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 도네이팅 하는 거, 나 뭐 별로 신경 안 써. 뭐 괜찮, 꺼리지 않아. 이게 의역이 되면서 괜찮아. 이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바꾼 건 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0: 그쵸?
1: 나는 이 행동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인드가 계속 마음에 담고 있고 신경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나 그런 거 안 한다. 의역돼서 ING도 괜찮아요. 이런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0: 그게 그 말이네요, 정말.
1: 맞아요. 그런데 왜 의역을 제가 잘 안 쓰냐면은 예. 이 I don't mind 이거를 의역을 해서 괜찮아 이래버리면 나중에 상대방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Do you mind 어쩌고 이렇게 했을 때 yes라고 그래야 되나?
0: 헷갈린다.
1: 뭐라 그러나? 이게 헷갈려요.
0: 네.
1: 제가 진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역으로 느껴주세요. 예. 아, mind 하는 게 이렇게 꺼리는 느낌이구나.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기다리는 거 안 꺼려요. 저 안 꺼려요. 기다리는 거.
0: I don't mind waiting.
1: 그렇죠. I don't mind waiting. 누군가 물어봤겠죠. 뭐 Do you mind waiting? 뭐 이런
0: 그쵸,
1: 식으로.
0: 그쵸.
1: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그거 공유하는 거 꺼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음식 같은 게 있어요.
0: 예, 예.
1: 근데 같이 좀 이렇게 먹는 거 어때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나도 내 거를 같이 공유할 테니까 당신 것도 좀 공유 이렇게 해서
0: 무조건 약간 음식은 그렇게 먹어야 돼요.
1: 살짝 짬뽕과 짜장면의 느낌?
0: 그 짬짜면으로 시키기 조금
1: 애매할 수 있거든요.
0: 너 짬뽕 나 짜장 이렇게 해갖고
1: That's right.
0: 게 정겨워요.
1: 저는 네. 꺼리지 않는데요. 그거를 공유하는 거.
0: I don't mind sharing it.
1: 그렇죠. I don't mind sharing it. You can take some. 이런 식으로, righ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예.
1: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직역 느낌으로 가주세요. 오케이? 예. 자, 한번 가볼게요. I don't mind waiting.
0: I don't mind waiting.
1: I don't mind sharing it.
0: I don't mind sharing it.
1: 아, 그런 거 꺼리지 않는다.
0: Yes.
1: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살짝 해보긴 했지만 질문형을 한번 해볼게요.
0: 네.
1: 그러면은 밖에서 기다리시면 꺼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0: 불편하실까요?
1: 그런 거 있잖아요.
0: 느낌.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밖에 택시가 오는데 그걸 놓칠 수가 있으니까
0: 그쵸.
1: 당신은 꺼리나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할까요?
0: Do you mind?
1: Do you mind 밖에서 기다리는 거?
0: Do you mind waiting outside?
1: 그렇죠.
0: 오.
1: Do you mind waiting outside? 괜찮죠?
0: 네네.
1: 원어민들이 엄청나게 예의 있게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0: 그러게요.
1: 직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Do you mind waiting outside를 의역을 했다고 칠게요.
0: 네.
1: 밖에서 기다리셔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0: 그쵸?
1: 그러면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려고
0: 예.
1: Yes. 이거는 뭘까요?
0: 난 꺼려요.
1: 꺼려요.
0: 예.
1: 저 안 기다릴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0: 우와.
1: You know what I mean?
0: 그 대답을 그러면은 반대로 해야지 긍정이군요.
1: 그러니까 반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직역으로 꺼리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꺼리실까요? 이러면
0: No.
1: n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의역으로 억지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1: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1: 네, 자 다음은요.
0: 네.
1: 아 그런데 왜 목이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0: 그렇죠. 이게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1: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막 십자도 긁고 막 난리
0: 예,
1: 나잖아요.
0: 신발 누고.
1: 예. 아, 다 그렇죠?
0: 예, 예.
1: 아, 정말 그런 거 아니군요.
0: 다 똑같아요. 만국공통일걸요.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가려워?
1: 가려워.
0: 그죠?
1: 이것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0: 예. 자, 왜 이렇게 목이 물린 거는 가려울까? 그쵸? 그건데.
1: 가려운 거를 아시는 분 거의 못 보긴 했는데.
0: 아, 그건데. 그거 봐.
1: 스크래치?
0: 아니,
1: 스크래치 아니에요?
0: 스크래치는 상처예요.
1: 상처. 오케이.
0: 예, 스크래치는 예, 상처고 제가 이 정도 알거든요. 이거 알거든요.
1: 약간 충격적입니다.
0: 뭐
1: 충격적인 일 뻔했습니다. 말을 바꿀게요.
0: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생긴 거 어디서 봤는데.
1: 어디서 보긴 한 것 같은데.
0: 어깨 너머로.
1: All right. 예. 가볼게요.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아니구나.
1: 자, 정답은?
0: 아!
1: itchy. 아! 와, 그래도 저 IT 갔을 때 대박이랬어요.
0: 아, 아, 어디서 봤거든요, 아유, 제가.
1: 근데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예요.
0: 예.
1: 아, 네, 슬기 씨. 오, 좋습니다. 예. 자, itchy가 itchy, 이게 가려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얘는 형용사이면서 강세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0: 오?
1: itch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itch 이게 아니에요.
0: 네?
1: Okay? itchy, itchy
0: 오?
1: 이런 느낌 봐야 돼요. 왜냐하면 itch 이래버리면 네. y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건 동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0: 아.
1: 자 여러분들 강세 안 줘볼게요.
0: 예?
1: itchy, oh, itchy,
0: itchy, itchy
1: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mosquito bites들이라고 했는데
0: 네.
1: 이 mosquito bite 자체가 이게 왠지 bite가 물다란 동사잖아요.
0: 어, 그거 아니었어요?
1: 근데 얘는 명사입니다.
0: 아~
1: 네. 그래서 a mosquito bite 하면 하나겠죠.
0: 네.
1: 그렇게 하면은 모기에게 물린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뿅 된 거. 그리고 복수 여러 개다. 그럼 복수로 mosquito bites 쓸 수가 있는 거예요.
0: 우와.
1: 특이하죠, 그렇죠?
0: 예, 예, 예, right. 예, 예.
1: So, mosquito bites들을 왜 so itchy 해? 라고 했고요. 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형용사 앞에 지금 itchy 앞에 뭐 붙었어요?
0: So.
1: So. 자, 이것은 뭔가 정도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죠.
0: 네.
1: 하지만 무조건 부정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so 형용사 엄청나게 itchy하다 혹은 이렇게나 그렇게나 뭐뭐하다
0: 네.
1: 해서 뭔가 좀 정도를 높여주는 느낌인 거예요.
0: 아하.
1: 어, 왜

0: 그렇게나 더운 거야? Is it? 해야 되죠. 왜냐면은 예. 날씨를 얘기를 하고 뭐 온도를 얘기를 하니까.
1: Why is it?
0: Is it?
1: Why is it?
0: 엄청 덥대요.
1: So hot.
0: 이 안에. In?
1: Inside.
0: In here. Right. 그러면 why is it so hot in here?
1: Oh.
0: Why is it so hot? In here. So 여기서 역할, so라고 하는 건 정도가 좀 올라간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뭐 엄청 뭐 이렇게나 그렇게나 라는 느낌. 자, 이걸 볼게요. 왜 그는 그렇게나 화가 나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오. 화난 거 뭐 쓸까요?
1: Upset?
0: 뭐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써도 돼요.
1: Mad?
0: 오케이. Yeah.
1: Why is he so mad?
0: 그래서 why is he so mad? 그렇게나 이렇게나 엄청 이런 느낌?
1: Yeah.
0: 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Why is it so hot in here?
1: Why is it so hot in here?
0: Why is he so mad?
1: Why is he so mad?
0: Alright, 자, 이것도 가볼게요.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1: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Al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And that is...
1: No.
0: 안 돼. 모기가 방금 내 발가락 사이를 물었어.
1: 아, 큰일 났다.
0: 최악인 것 같아.
1: 이거는 정말
0: 와.
1: 와 이게 조금 보기 안 좋거든요. 거기 긁는 게.
0: 그쵸 그쵸. 에이. 그 이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1: 그러니까요.
0: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에 이제 배가 저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1: 아 그렇군요.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발가락.
0: 발가락은 뭐죠 우리?
1: Finger가 손가락인데요.
0: 그렇죠.
1: 발가락은 뭐죠?
0: 그 진짜로 finger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발가락 잠깐만 생각이 왜 안 나지? 이럴 때 있죠.
1: Foot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도 hand랑 finger랑 다른 것처럼.
0: That's right.
1: Foot. 와 발가락은 너무.
0: 자, 저기 뭐야 금요일 다음에 무슨 요일인지.
1: Saturday.
0: 우리 말로 무슨 요일이죠?
1: 토요일.
0: 자 힌트 드렸습니다.
1: 토요일이 왜 힌트예요? 토요일이요? 토 아. 마이 토!
0: 애매하게 기억날 때 힌트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정답.
1: 아, toes.
0: 네, toes. It's okay.
1: 예.
0: 자, 일단은 T-O-E 자체가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알고 계셔도 아, 맞다. 내가 왜 기억 못했지? 이럴 수 있어요. 반복. 아직 노출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1: 네, okay? 네.
0: So, toe. 발가락 이거는 이제 finger랑 똑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1: Yeah.
0: 자, 그리고 당연히 발가락 두 개 사이에 물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toes를 썼겠죠. 자 여기서 지금 과거형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bite. 얘가 아까 전에는 mosquito bite가 물린 곳이라고 했었죠.
1: 네.
0: 그 물린 데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말 그대로 물다라는 동사를 쓴 거예요. 방금 물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1: Yeah.
0: 그래서 우리가 bite 현재형
1: 예.
0: 그리고 과거형도 뭐 있긴 하지만 PP 형태까지 한번 여러분 교재 정리해 볼게요.
1: bite bit bit 아니에요? bite bit bit.
0: bite bit bit. 오케이. 오.
1: Yeah.
0: 평소에 보통 이 길이 많이 보시던데 오늘은 약간 좀
1: 그러네요. 잠깐만요. 아.
0: 그렇죠. bite bit bitten.
1: 간과했네요.
0: right. PP 네. 형태로는 bitten. 이렇게 됩니다.
1: 네.
0: 이 모기가 쏘는 게 아니래요. 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입이래요. 그래서 그걸로 문대요 이렇게.
1: 어머머머머머.
0: 충격적이죠.
1: 진짜 싫어요.
0: 아, 너무 싫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1: 너무 싫어요.
0: 상상해 보세요. 아 그래서 바이트인 겁니다.
1: 모기는 그냥 아예 그냥 주변에 없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 아 너무 너무 무서워요.
1: 에이.
0: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So a mosquito 한 마리가 just bit me 나를 바이트했잖아요. 근데 내 toes 사이에라고 했는데. between이라고 하는 게 뭐뭐?
1: 사이.
0: 사이에. 그래서 between이라고 하는 건 between A and B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1: 네.
0: 아니면 between 어떤 복수 명사 이런 게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아.
0: Alright.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를 쓰게 되면 뭐뭐 사이에. 내 발가락들 사이인
1: 사이에.
0: 거죠. 그렇죠? 자, so for example, 내 손가락 사이에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손가락들이라고 해야겠네요.
1: Between my fingers.
0: Alright.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1: Between you and me.
0: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그래서
0: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 A and B 느낌인데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게 날 물었어. 내 손가락들 사이에. 아, 이것도 최악이거든요. 자, 그건 날 물었다. 어떻게 해요?
1: It bites me.
0: 과거로?
1: It bit me.
0: 내 손가락들 사이에.
1: Between my fingers.
0: 그렇죠. 자, 이거 해볼게요. 이건 너와 내 사이에.

0: 아이의 일이야. 이거 있잖아요. 이건 그냥 앞에 this is만 넣어주면 돼요. 이건 너와 내 사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아, this is between you and me.
0: That's it. This is between you and me. 이거는 진짜 영어에서 딱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1: 비밀 이야기할 때. 아,
0: this is between you and me, alright? 아. 이렇게 또 이왕이면 네. 표현 알아도 줘도 나쁘지 않겠죠?
1: Yes.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bit me between my fingers.
1: It bit me between my fingers.
0: This is between you and me.
1: This is between you and me.
0: 본문 갈게요.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1: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All right, 또 동영상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Alright. 그런데 왜 모기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1: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So itchy,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2: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3: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직역으로 해서 I don't mind doing something. 나 꺼리지 않는다.
1: 오케이.
0: 가보겠습니다. 나 기다리는 거 안 꺼려. 뭐 기다려도 괜찮아 정도가 되겠죠?
1: I don't mind waiting.
0: I don't mind waiting. 나 그걸 나눠 먹는 거 안 꺼려. 한마디로 뭐 나눠 먹어도 괜찮다.
1: I don't mind sharing it.
0: I don't mind sharing it.
1: Yep.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그러니까 나는 꺼리지 않는데요. 약간의 피를 헌혈하는 거.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3: I don't mind waiting. I don't mind sharing it.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다음은요. So 형용사. 그렇게나 뭐 이렇게나 뭐 한. 자 갈게요. 걔는 그는 왜 그렇게 화가 났어? 화나 있니?
1: Why is he so mad?
0: So mad. 이 안이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덥지? 주어를 is로 잡아야죠.
1: Why is it so hot in here?
0: You got it. 그런데 왜 모기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자, 모기 물린 곳은 mosquito bites, 그리고 itchy가 가려운 거죠.
1: Why are...
0: But why?
1: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3: Why is it so mad? Why is it so hot in here?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4: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5: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4: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해결.

0: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1: Are you okay?
2: 그레이트 잡, 유 가이즈.
3: 놀랐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네, 내가 몇 개 가져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brought a few.
2: I brought a few. A few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3: 네.
2: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인데요.
3: 네.
2: I don't mind 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직역을 드릴 거예요. 의역 버전 아닙니다. 난 마유랑이라는 거 안 꺼려. 난 마유랑이라는 거 안 꺼려.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아 뭐 이럴 수 있어 괜찮아 이 정도가 되겠죠.
3: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뭐든지 대충하는 대충 레이디. 어저께 머리 대충 감았더니 머리 좀 간지러워. 머리에서 냄새 나나? 아, 아닌 것 같은데. 얘들아, 이런 거는 대충 하면 안 돼. 나 어저께 글쎄 접시를 모르고 깨트렸어. 아니, 설거지 좀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다가 접시를 탁 깨트렸는데, 물론 뭐 접시 깨지는 게좀 위험하긴 하지. 아, 근데 나 엄청 잔소리 들었잖아. 아직도 귀가 따가워. 아. 그런데 얘들아, 이 나라에 가면 접시를 이렇게 와장창 깨트려도 하나도 안 웃는데, 잔소리도 없어. 오히려 좋은 거라는데. 이 나라가 어디 있냐면 덴마크에 있는 나라래. 아, 나 덴마크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덴마크래. 나 덴마크 꼭 가보고 싶다. 아, 이런 데 가면 실수해도 뭐라고 안 하잖아. 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맨날 어른들께 듣는 소리가 있어. 조심해. 이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 조심해. 조심해가 영어로 뭘까? 조심히 careful 이거니까 해. 조심해. 하다. 하다 동사가 do. 그치, 그치. 그러니까 do careful. 이거 잠깐만. 아, 그러면 아니, 동사는 들어갔고 주어가 빠진 것 같으니까 you do careful인가? 아, 모르겠다. 선생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능 영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까지 머리가 좀 아팠을 거예요. 최상급 막 배우느라 최상급 어떻게 만드는지 막 EST도 붙이고 그다음에 더 모스트도 붙이고 불규칙 변화하는 것까지 와, 머리 아프게 많이 배웠는데요. 오늘은 좀 한시름 내려놓고 조금 쉬어가는 페이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배울 건요, 바로 지금 대충 레이디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했던 거 뭘까요? 바로 명령문입니다. 짜잔! 이름에서 벌써 느껴지시죠? 문장은 문장인데 뭐예요? 명령을 하도록 만드는 문장이에요. 자, 우리 말에서도요, 명령문 할때너 뭐뭐 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너라고 말하면서 해요? 아니죠.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면 생각보다 명령문을 많이 해요. 공책에 이름 써, 그쵸? 그 다음에 문 닫고 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그래서 명령문. 바로 지시나 또는 부탁하는 말인데, 영어에서는 please라는 게 부탁하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뭐, 어찌됐건 여러분들에게 지시나 또는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문 배워볼 겁니다. 명령문 영어에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볼게요. 굉장히 쉬워요. 우리 친구들 잘 보도록 할게요. 명령문이라는 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문장이에요. 주어를 여러분 생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명령문에서 주어를 생략한다라는 거는 원래 영어 문장에서 선생님 주어와 동사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명령문은 예외예요. 자, 주어, 동사 하면서 동사에 따라서 우리가 뒤에 붙는 것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자, 그러면서 문장이 막 길어지는데요. 보통 명령문은요, 주어를 생략하고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말합니다. 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사의 시제를 나타낼 때 여러분 뭐예요? 막 현재일 때, 동사가 현재인데요.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s를 붙이는 경우도 있었고, es를 붙이는 경우도 있었고, 또 과거형을 나타낼 때는 여러분, ed를 붙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나 과거 진행형에서는 ing 붙는 형태가 오기도 했어요. 아우, 동사의 형태가 여러 가지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 필요 없어. 명령문에서는 주어, 너 나가. 주어도 없으니까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변할 일도 없단 말이야. 그리고 명령문에서 지금 너가 이거 해라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딱 동사 원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알고 있는 비동사 여러분 M도 있고요. M만 써야 되죠. 자, 선생님이 M, R, 그다음 뭐 있어요? Is, 그다음에 이들의 과거형 was, were 이러한 비동사가 있는데요. 이런 거다 필요 없어. 이렇게 다 다양한 거 필요 없어. 너네들을 묶어서 나는 동사원형 하나로 쓸 거야. 뭐? 바로 be. be로 시작하는 문장이 될수 있다. be on time 또는 be honest. be on time은 뭐냐면 이 시간 위에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딱 지키라는 거야. be on time 또는 be honest. 뭐 해라? 정직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be로 시작하는 비동사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 비동사는 be로 시작하고요. 다른 일반 동사들은 그냥 s나 es 또는 ed 이런 거 붙이지 않는 그냥 동사 그대로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바로 무엇이다? 명령문이다. 명령문은요, 해야 할 일을 직접적이고 간결하게 짧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라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거죠. 여기 볼게요. 우리 교실에서 진짜 많이 사용하죠. 조용히 해라고 말 많이 하잖아요. Be quiet. 조용히 하세요. 어디에서?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강압적인 표현이니까 뒤에 어떻게 했어요? Please. 조용히 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명령문, 어떤 명령문이 있고 우리 친구들이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명령문 또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명령문은 또 무엇인지 이따가 간단하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비동사 명령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Be careful 이렇게 하죠. 자, 지금 보통 be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요. Be careful. 조심해. 조심해라. 어떻게 조심해라? 조심해라. 근데 언제 조심해라?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를 나타내는 when you cross the street. 길을 cross라는 건 뭐예요? 건너다라는 거죠. 길을 건널 때는 be careful. 조심해라. 그다음 비동사 명령문은요, 일단 무엇을 생략한다?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여기 그냥 다짜고짜 비동사 그냥 확 나와 있죠. 그래서, 아,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 무엇이다? 명령문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비동사 명령문은 주어를 생략하고, be로 시작해요. 라고 하죠. 자, 그러면 비동사 명령문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명령하는 표현에 유의하래요. 명령하는 표현 우리 함께 밑줄 그어 보도록 할게요. be on time. 바로 주어 없이 be로 시작하고 있네. be on time. 뭐 해라. 시간 지키라라는 거죠. 정각에 와라라는 거. 이 on time. 정각을 나타내기도 해요. 딱그 시간 안에, 제 시간 안에 와라라는 거예요. for the meeting. 그 회의에 시간 맞춰 딱 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회의에 제 시간에 와라라는 겁니다. be는 제 시간에 있어.

있어라라는 거죠. 그다음 be honest 여러분 뭐예요? honest는 정직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be honest 정직해라. 뭐 어디에 정직하라는 거야? About your feelings. 너의 당신의 감정에 정직해라라는 말입니다. 내 감정에 대해 정직해라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B로 시작하는 거 명령문 우리가 문장에서 볼때 구별하는 거 어렵지 않죠. 보통 be on time, be honest 형용사구나 전치사구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명령문 보도록 할게요. 일반 동사 명령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일반 동사 명령문을 훨씬 더 많이 봐요. follow는 따라가다라는 거예요. follow the rules. 룰을 따라가라. 룰을 지키라라는 말이죠. follow the rules. 어디에 있는? in class. 수업 중에 규칙을 지켜라라는 말이에요. 자, 일반 동사 명령문도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실에서 지켜야 할 일들을 또는 교실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명령문으로 한다. 자, 크게 생각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급식 먹기 전에 선생님이 뭐 하라고 해요? 여러분 줄 서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손 닦으세요라고 하죠. 그러면은 손 씻으세요. 뭘로 시작할까요? wash. 그쵸? 그 다음에 hands라고 하면 뭐하라? 손 씻으세요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쓰다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교실에서 할수 있는 거 이름 쓰세요. 제발 시험지에 이름 쓰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선생님이. 자, write your name 이런 말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급식 먹으러 갈때 교실 불 꺼야 되는데 불안 끄고 가면 안 되죠. 불 끄세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turn on일까요? off일까요? off죠. 그쵸. turn off the lights. turn off the light. 그불 꺼. turn off the light.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교실에서 여러분. 조용히 해. 그쵸. Be 뭐예요? Quiet. Be quiet. 우리 할수 있습니다. 조용히 해.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wash도 있고요. write이라는 동사 있고 turn이라는 거 있고요. 아, 선생님 보세요. 나 봐. 선생님 보세요. look. 그 다음에 뭐예요? look at me. 선생님이 나를 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거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영어 시간에 진짜 자주 듣는 말 있어요. 자, repeat after me. 여러분 뭐예요? repeat. 반복하세요. repeat. 따라하세요. 우리 repeat after 누구? 나 다음에 따라해. 이 말이죠. repeat after me. 요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시하는 단어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으면 영어 시간 선생님이 뭐 하라는지 금방금방 따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명령문이구나.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명령하는 표현에 유의해서 문장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ave. save라는 거는 뭐냐면 구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아끼다라는 뜻도 있어요. 또는 저축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save 뜻 많죠. Save some money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서 모아하라. 바로 돈을 어떻게 해라? 저축해라. 그래서 미래를 위해 돈을 좀 저축해라. 해서 저축이라는 뜻 가지고 있고요. Turn off, 끄라는 거예요. 또는 볼륨을 끄라는 거, 불을 끄라는 거 이런 거 있죠. Turn off your phone. 뭐하라? 당신의 스마트폰 말하는 거 같죠? 당신의 전화기를 어떻게 하라? 꺼라. 뭐 하기 전에. Before 뭐뭐 전에. 뭐뭐 전에. 이 이야기 많이 듣죠? The movie starts. 그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뭐 해라? 바로 내 전화기를 꺼라. 여기서 보면 주어 있어요? 없어요?
주어 없죠. 자, 주어 없고 바로 동사 원형 turn이라는 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령문 맞고요. 여기서 밑줄 안 그었는데.

save some money. 여기가 뭐가 될까요? 명령문이죠. 명령문의 가장 큰 특징. 주어 있다 없다? 주어는 생략했다. 자, 그리고 나서 뭘로 시작한다? 바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지시를 나타내는 명령문의 구조 잘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독해 속에서 명령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 오늘 독해할 글은요, 뭐냐면 접시 깨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독해하면서 무엇을 많이 알아가냐면 어떤 나라의 어떤 전통이라던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상식이라던가 또는 다른 나라의 특별한 문화 등을 이 독해 글에서 지금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아까 대충 레이디가 말했듯이 접시 깨는 게, 이거 생각보다 좀 사람들이 좋아해요. 접시 깨는 걸. 자, 왜 그럴까? 도대체 이 나라의 문화에서 접시 깨는 것?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하기 전에 아래쪽에 있는 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뭐예요? Careful 이라는 거죠. Careful은 조심하는 또는 주의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자, 그러면 조심해 라는 거는 어떻게 말해요? Be careful 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 중에요. 좀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막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차가 저쪽에서 막 빵빵빵빵 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친구들한테, 조심해. 차 오잖아. 이렇게 많이 말하죠. 어떤 게 있냐면, watch out. 이런 게 있어요. watch는 보는 거예요. out은 바깥이라는 거죠. 그래서 watch out 하면은 조심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watch out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거. be careful 만큼이나 watch out도 같이 조심해라는 뜻으로 알아두세요. 그다음 sorry 뭐예요? 미안한, 유감스러운. 그래서 sorry라는 뜻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다음 12월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December. 자, 각각의 달의 이름이 있죠. 자, 근데 이달 D 뭐라고 썼어요? 지금 대문자로 썼어요. 그래서 대문자로 시작한다. 나라 이름 그리고 뭐 1월부터 12월까지 각 달의 이름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다?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다. 그다음에 throw라는 거는 던지다인데요. throw에 여러분 throw에 away가 붙어요. away. away는 멀리 떨어지는 거죠. 자, throw 버렸는데 이게 아주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throw 자체는 throw a ball 해서 공을 던지다라는 뜻인데 throw away라고 붙여서 이야기하면은 I throw it away 했잖아요. 그러면 난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버리다라는 뜻은 throw away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throw라는 동사에 무엇이 붙는지 알아두시고요. wish라는 거는 내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근데 wish for 하잖아요. 그럼 무엇 무엇을 내 소원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무엇을 기원하다 할때 전치사 for 붙인다. 그래서 wish for 같이 외워주시고요. 여기 볼게요. plate라는 건 접시를 말하죠. break. break라는 거는 동사로요. 깨뜨리다 또는 부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break가 사실 쉬는 시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lunch break라고 하면 뭐예요? 바로 점심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break 자체가 쉬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동사로는 무언가를 깨트리고 망가뜨리는 걸 말합니다. 덴마크는 나라 이름이죠. 나라 이름 앞에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Good luck 이라는 건 뭐예요? Good luck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luck 자체가 운인데 이운 앞에 good이 붙으니까 행운이 되겠고요. 그럼 부르는 뭘까요? good의 반대말이 붙으면 바로 bad luck이 되겠죠. 그래서 good luck 자체는 행운. 여기 볼게요. take
아웃은요, 꺼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책상에 이렇게 펜이 하나

있어요. 펜을 내가 이렇게 가져가요. 그러면은 난 take 했다가 되는데요. 이거를 take out 하고 다시 놓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펜을 꺼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take out은 꺼내다. out이라는 말이 밖을 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바깥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내다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tradition이라는 조금 긴 단어가 있는데 tradition은 바로 전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New year, 새로운 해, 해다. 그래서 새해가 되고요. 신년이라는 뜻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천천히 하나씩 살펴봤어요. 자, 그럼 독해해 보도록 할게요. Be careful. 조심해. 뭐랑 조심해? With the plate. 그 접시. 접시 조심해라는 말이죠. You probably hear this often from your mom. 자, 여기 볼게요. 당신은 probably 무슨 뜻이죠? 아마도. 그러면 주어 나오고요. 아마도 부사죠. 그리고 hear 동사. 그래서 동사 앞에, 일반 동사 앞에 부사 위치하고 있습니다. You probably hear. 들었어. 너는 아마도 들었을 거야. This. 이걸 들었을 거야. often. 자, 그러면 here 다음에 우리가 목적어 오니까 목적어까지 함께 같이 끊어볼게요. 그리고 often 종종 들었을 거야. From your mom. 누구로부터? 너의 엄마로부터 이 얘기들을 종종 들었을 거야. From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묶어주면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 명사까지 같이 묶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 접시 조심해. 접시 그 깨트리니까 접시 조심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And 그리고 you feel sorry. 이건 뭐예요? You feel 느끼는 거죠. 무엇을? Sorry.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언제? When you break it. Break it은 그것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when이라는 건 뭐뭐 할 때. 자, 여기 저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You break it. 그것을 깨트릴 때 당신은 미안함을 느껴요. But 그러나 자, 앞에서는요, 접시에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그거 깨트리면 왜 미안하잖아요, 좀. 자기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러나 나오면서, 뭔가 여기는 잘못한 거는 아닐 거고, 뭔가 대반전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나올 거예요. On December 31이라고 합니다. 12월 31일에, 어디에서? In Denmark. 어디예요? 덴마크라는 나라에 12월 31일에, 그러면 한 해의 가장 마지막 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가장 마지막 날에 people take out old plates. 어떻게 해석해요? 사람들은요, take out 뭐였어요? 꺼내다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무엇을 꺼내요? 사람들은 꺼내요. old plate, old, 오래된 접시들을 꺼내요. 이 해, 1년 중에 가장 마지막 날에 가장, 그러니까 오래된 접시들을 지금 꺼낸대요. And, 그리고 그들은 they throw, 던져요. And break. 동사 두개 나왔다.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And로 연결되어 있죠? They throw, 그리고 they break라는 거죠. 그들은 던지고요. 사람들은 던지고요. 그리고 break, 깨트려요. 무엇을? 여기서 말하는 재문 뭘까요? Old plates. 오래된 접시들을요, 다 꺼내와가지고요, 다 던져서 깨트려버린대요. 왜 그럴까? 자, 다음 나옵니다. Don't be sorry. 그런데 선생님, 여기 be 다음에 sorry까지는 알겠어요. 이거 뭔가 명령문일 것 같은데, 근데 앞에 don't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가 명령문을, 오늘은 그냥 명령문만 만드는 거 봤는데요. 여기 부정명령문이라 그래서 앞에 don't 들어가면서 뭐뭐 하지 마. Don't be sorry. 뭐 하지 마? 미안해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문의 부정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부정명령문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건데 독해에서 좀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Don't be sorry. 미안해 하지 마. 자, 그 다음에 it means. 자, means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가 이렇게 it means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무엇을 의미하다라는 뜻이에요. mean이라는 게 의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자, mean이라는 게 바로 형용사로는 굉장히 비열한, 나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비열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동사. 그러면 여기서 무엇무엇을 의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mean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it means. 자, 그럼 주어와 동사가 나왔거든요. good luck. 그쵸? 무엇을 의미한대요? 행운을 의미한대요. 오래된 접시를 다 꺼내 와가지고요. 다 던져서 깨뜨리는 거는 행운을 의미한대요. 그리고 this is their tradition이라고 했는데 전통이라는 거죠. 이건 덴마크 사람들의 그들의 무엇이다? 전통이다. 그래서 새해의 마지막 날에 모두가 다 접시 깨뜨리는 게 전통이래요. 그런데 무엇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good luck, 행운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They are just wishing for good luck in the new year. 마지막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비동사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동사에 ing 붙인 거 나왔어요. 여기까지 살짝 끊어볼게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기원하고 있어요. 뭐뭐 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해야겠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뭐뭐 하고 있다. 기원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무엇을 기원하고 있어요? 행운을 기원하고 있어요. in 전치사랑 우리 어디까지 묶어요? 명사 끝나는 데까지 묶어요. In the new year 뭐예요, 여러분? 아, 새해의 행운을 기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접시 깨트리면서 새해 행운을 기원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새해 마지막 날 여러분 뭐 하나요? 새해 마지막 날 우리 막 카운트다운 하면서 보신 가게 이거 종 치는 거 우리 보러 가기도 하죠. 그래서 아, 우리나라와는 좀이 새해 마지막 날에 한 해의 마지막 날에 하는 일이 좀 다르구나. 그래서 아, 이러한 전통이 또 있구나 덴마크에는 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나라마다 다른 전통, 특히 여기는 무엇을 깨트린다? 접시를 깨트린다. 깨트리다라는 동사 못 썼다. break라는 거 같이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자, 문제 풀어볼까요?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 글 전체에서 우리 친구들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이다? 아, 접시를 깨트리네? 그런데 이 접시를 깨트리는 건 무엇에 관한 거다? 행운을 우리가 바라는 거다. 행운을 의미한다. 새해 전날 덴마크의 전통. 그쵸? 맞아요. 두 번째, 행운을 비는 다양한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세 번째, 접시가 쉽게 깨지는 이유?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막 던져서 깨트리는 거지. 이게 그냥 갑자기 쉽게 깨지는 거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거예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어요. 해석해 보면서 갈게요. On New Year's Eve. 자, New Year's Eve라는 건요, 새해 전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전날, 사람들은요, 어디 사람들? In Denmark의 사람들은요, break, 깨트립니다. 무엇을 깨트린다라고 했었죠? 우리 글에서 찾아볼 수 있죠? Old plates. 자, 오래된 접시들을 깨트려요. 뭐 하려고? To bring, 가져오려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져온다라는 거는 오래된 접시 깨트리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바로 good luck, wishing for good luck이라고 했잖아요. 새해 뭐가 행운이 오기를 기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to bring good luck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행운, 행운을 가져오기 위해 for The coming year. 이렇게 새롭게 돌아오는 이 해를 위해서 이 행운을 가져오게 old

수가 있어요. 오래된 건 그냥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덴마크의 전통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명령문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명령문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알아봤었죠? 어떻게 만든다? 주어를 생략해라. 그리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라. Be careful with the plates. 자, 그 접시들 조심해라 라고 했고요. Follow the rules in class 뭐예요? 저기 class, 바로 교실에 있는 규칙을 지켜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명령문 만드는 방법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명령문 만드는 거 바로 첫 시간에 배워보았는데요. 다양한 명령문 다음 시간에도 우리 함께 알아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거 잊지 말고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수영문법을 강의하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유진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드디어 10강이요, 10강. 총 30강 중에서 3분의 1이나 달려온 거거든요. 지금껏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 나머지 20강도 열심히 한번 달려볼 수 있죠. 네,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은요, 인칭 대명사라는 거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일단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열공도장 챌린지 정답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are로 시작하는 나만의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었는데요. 네, 예시 문장을 선생님이 두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There is a cat.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라는 문장 우리가 적어볼 수 있고요. There are many classrooms in my school. 내 학교에는 많은 반들이 있다. 여러분이 there is 또는 there are로 시작하는 문장을 잘 적었다면 사실 그것들이 다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는 무엇인가? 바로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이 간질간질 거리는 문장을 여러분이 한번 완성해 보는 건데요. 나는 그리고 너를 어떻게 영어로 쓸까 여러분이 잘 고민을 해보면서 오늘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인칭 대명사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대명사라는 표현 우리 예전에 배웠었죠? 품사 배울 때 대명사는 어떤 명사라 그랬어요? 명사를 대신하는 걸 우리가 대명사라고 부른다라 그랬죠? 여기 보면요, 일단 한국어로 인칭 대명사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이랑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1인칭이라고 하면 나요, 나. 자, 나를 뭐라 그런다? 1인칭. 2인칭은요? 2인칭은 너. 내 말을 듣는 어떤 상대방을 우리가 너, 2인칭이라고 합니다. 자, 1인칭은 누구? 나. 2인칭은 너. 자, 그러면 3인칭,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3인칭은요, 말 그대로 제3자를 뜻합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3자, 그, 그녀 또는 그것을 우리가 3인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그녀, 그것, 3인칭에 해당이 되고요. 자, 방금까지는 다 단수 형태였어요. 자,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복수 형태들이 나오죠.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을 뭐라 할까요? 우리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뭐다? 1인칭 된다. 자, 우리들도 1인칭. 자, 그 다음에 너희들, 당신들. 아까 너가 2인칭이었죠. 너희들 여러 명, 당신들 여러 명도 우리가 2인칭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3인칭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3자라 그랬잖아. 제3자. 자, 여기에서 그들. 그, 그녀, 그것들이 여러 명, 여러 개 있으면 우리가 그들 또는 그것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 1인칭, 2인칭, 3인칭 개념 잘

잡고 선생님이랑 2인칭 대명사 한번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인칭 대명사란 어떤 말이라고요? 사람 그리고 사물을 대신하는 말이다. 이것이 2인칭 대명사이다. 자, 그래서 말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 나는 몇 인칭이라 그랬죠? 1인칭. 자, 말하는 사람은 1인칭. 자, 그럼 듣는 상대방, 너는 몇 인칭이에요? 2인칭. 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제3자, 나머지는 뭐라고 지칭한다? 3인칭이라고 지칭합니다. 네. 여러분, 1인칭, 2인칭, 3인칭 개념 잡았으면, 벌써 절반은 다온 거예요. 자, 그 아래에 한번 내려가 보면요. 가리키는 대상이 하나이면, 우리 단수, 복수명사 계속 배웠잖아요. 그동안 단수 형태로 써주고요. 둘 이상이면 복수 형태로 써준다. 네. 자, 그 다음에 문장에서 인칭 대명사가 하는 이 역할이 있어요. 역할. 이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요. 어떻게 분류를 하냐? 먼저 주어 자리에 오면 우리가 주격 인칭 대명사라는 걸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오면 목적격 인칭 대명사를 써줍니다. 자, 그리고 소유격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유 대명사도 있는데, 일단 우리 뒤에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선생님이랑 뭐에 집중한다? 바로 요 주격, 목적격 인칭 대명사에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표가 있을 거예요. 주격,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나뉘어져 있는 표가 있는데요. 방금 쌤이 주격 인칭 대명사는 문장에 어떤 자리에 나온다 했죠? 주어 자리에 나온다. 자, 주어 자리에 나오는 인칭 대명사를 우리가 주격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주어 자리에 나오고요. 목적격은요? 네,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인칭 대명사 되겠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목적격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형태가 다른 거예요. 알겠죠? 나라고 해서 나가 주어 자리에 오는 거랑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랑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격 인칭 대명사부터 볼게요. 자, 나는 이라는 1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는 우리가 I라고 해줍니다. I. 자, 그 다음에 너는요? You라고 불러요. You. 자, 그리고 그, 그녀, 그것은 뭐라고 부르냐? He, she, it 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단수 형태의 인칭 대명사였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복수 형태의 주격 인칭 대명사 한번 볼게요. 1인칭, 우리들은 we라고 그래요. we, 우리들. 자, 그 다음에 아까 너할때 우리가 you라고 썼잖아요. 너희들 할 때도 똑같이 you입니다. 그래서, 아, 너랑 너희들 다 형태가 같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우리가 they라고 지칭을 해요. they. 네. 자, 여기까지가 주어 자리에 오는 주격 인칭 대명사다. 자, 그럼 목적어 자리에서 I는 뭘로 바뀌나 하고 봤더니 me가 된다, me. 주어 자리에 오면 I, 목적어 자리에 오면 me가 돼요. 자, you는요, 똑같이 주격, 목적격 형태가 같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you는 목적어 자리에서도 you가 되는구나. 자, 그리고 he, she, it. 그, 그녀, 그것은 어떻게 되냐? him, her, 그리고 it은 똑같이 우리가 그냥 it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우리들 we는요, 목적어 자리에 오면 us, you, 너희들은 똑같이 목적어 자리에서도 you라 그럽니다. they, 그들은요, 목적격 형태는 them이 됩니다. them. 자, 여러분 잘표 눈에 담아 두세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인칭 대명사는요, 주격. 주격은 문장에서 어떤 형태로 쓰인다고요? 주어로만 쓰여요, 주어. 네, 주어 자리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어로만 쓰이고요. 목적격은요? 네, 목적어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목적어로만 쓰이죠. 주격은요, 말 그대로 주어 자리에 오니까, 은, 는, 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너는 이런 식으로요. 자, 목적격은요, 을, 나를, 너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갑니다. I like you.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너를 좋아한다. 지금 주어

아래에는요, 주격인 칭대명사 I를 써주고요. You, 목적격 형태로 써주면 되는데, 사실 you는 주격이랑 목적격이랑 형태가 같다 그랬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어서요, practice 1의 연습 문제 1번 한번 들어가서 방금 배웠던 내용 문제 풀이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찾아 바르게 연결하세요 라고 하네요. 자, 지금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에 Jake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일단 Jake, 뭐 여자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Jake라고 하면 남자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Jake는 그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겠죠. 자, 그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 여기. He가 되겠네요, he. 자, 2번에 My parents, 나의 부모님입니다. 근데 부모님은요, 엄마, 아빠.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지칭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되겠죠. 그들이란 단어. They, 여기 있네. 그래서 my parents, they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까요? Books, 책들입니다. 사물이죠, 사물. 자, 여러분, 요거 벌표. 선생님, 사물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뭐, 당연히 그것들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것들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데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즉, 데이라고 하면 그들,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라는 사물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되고, 그들도 되고, 아, 사물, 사람 둘다 되는구나. 자, 그러면요. books는 이렇게 가서 데이랑 연결을 시키면 되겠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소피아. 여자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피아 여자 한 명, 그녀로 지칭할 수 있겠죠. She랑 연결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my bag, 나의 가방입니다. 자, 나의 가방은 사물 한 개, 그것이라고 지칭을 하죠. 자, 그래서 it이랑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가볼게요. 서울. 서울이라는 도시가 나오네요. 서울은요, 우리 뭐라고 부를까? 뭔가 사람으로 지칭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시랑 연결을 해볼 거예요. 자, 7번에 Mason and I. 일단 사람 몇명 있어요? 두 명이 있어요. 그럼 그들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누가 있나요? I, 내가 있잖아. 나를 포함하면 1인칭이라 그랬죠.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라는 단어 we랑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ed and his brother. 테드와 그의 형 또는 남동생인데요. 제3자 여러 명. 네. 데이랑 우리가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잘했어요. 자, 우리 그러면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시작 지점에서 목적격 인칭 대명사만 밟고 도착지까지 가보는 건데, 목적격 인칭 대명사로 우리가 골라줘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me, you 중에 뭐가 목적격일까? 둘 다. 자, me. 그리고 you는요, 주격, 목적격 형태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you도 됩니다. 자, I, he, him 중에서는요, he의 목적격 힘이 되죠. 그래서 힘으로 골라볼게요. 자, 그리고 her, they 중에서는 her. 그쵸. 그녀라는 목적격. they는 주격 인칭 대명사고요. they의 목적격 형태, them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t 같은 경우에는 주격, 목적격 형태가 똑같죠. 그래서 목적격 인칭 대명사만 우리가 찾아가면 이렇게 길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개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두 번째 베이직 컨셉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다? 인칭 대명사 계속 이어서 배우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주격, 목적격 인칭 대명사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배우나요? 바로 소유격 인칭 대명사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하나 있어요. 내 배낭은 빨간색이다. 하지만 그의 배낭은 파란색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 배낭. 자, 그 다음에 그의 배낭을 우리가 어떻게 써줄까? 자, 바로 나의 배낭, my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습니다.
My backpack is red.

나의 가방은, 나의 배낭은 빨간색이다. But, 그러나, 그의 배낭, his라고 써줍니다. His backpack is blue. 그의 배낭은 파란색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적어본 my, 그리고 his를 뭐라고 부른다? 소유격 인칭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딱 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봤던 주격 인칭 대명사 일단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주격 인칭 대명사가 어떻게 소유격이 되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볼게요. 자, 일단 나는은 우리가 I라 그러죠. I. 자, I가 뭐가 됩니까? My가 돼요. 나의. You, 너는요? Your, 너의가 되고요. He, she, it. 3인칭 단수인칭 대명사는 his, her, its라고 써줍니다. 그의, 그녀의, 그것의라는 소유격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e, 우리들은 our이 되고요. You, 너희들은 your. They, 그들은 their이라고 써줍니다. 자, 근데 이 소유격 인칭 대명사가 단독으로 쓰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말을 할때 나의 이상하잖아. 나의 가방, 너의 신발. 뒤에 뭐가 나와야겠습니까? 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아, 이 소유격 뭐뭐의라는 표현인데요. 소유격 인칭 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가 나와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아래에 이제 예문 한번 보면서 방금 봤던 표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은요. 아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된다 했죠. 그래서 명사 앞에 쓰입니다. 의미는요. 뭐뭐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의 소유격. 자, 그냥 명사의 소유격이에요.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이 아닙니다. 명사의 소유격은요. apostrophe s를 붙여서 만들어줘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 있죠? 이걸 우리가 apostrophe라고 불러줍니다. 한번 볼까요? It is my sister's hat. 그것은 내 여동생의 모자이다라고 해요. 아, 선생님이 여동생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언니라고 나와 있네요. 그냥 sister이라고 하면 사실 언니, 여동생 둘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냥 언니의 모자라고 할게요. 네, 언니의 모자이다. 자, 그러면 여기 sister 그냥 명사죠. 뒤에 apostrophe s를 붙여준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my sister이라는 명사를요, 우리가 배웠던 인칭 대명사로 한번 대신해 볼까요? 그것은 그녀의 모자이다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녀의라는 소유격 표현 기억나시나요? Her이죠, her. It is her hat.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표현을 활용하면요. My sister's hat을 her hat이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소유 대명사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유 대명사는 무엇이냐? 방금까지는 우리가 소유격 인칭 대명사 봤잖아요. 자, 그녀의 모자라고 할 때, her hat이라고 썼어요. 자, her hat. 자, 근데 그녀의 모자를 그냥 그녀의 것이라고 한마디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써주냐? hers. 그녀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녀의 것. 이것이 무엇이다? 소유 대명사라는 겁니다. 자, 표 한번 볼게요. My, 나의인데요. 나의 것은 뭐라 그러냐? Mine이라고 해줍니다. Mine. Your, 너의인데요. 너의하고 뒤에 것을 붙이면요. Yours, 너의 것이 됩니다. His, hers, his, her, its. 이것은 소유 대명사가 되면 his, 그의 것, hers, 그녀의 것. 지금 보면요. his라는 소유격, 그리고 his라는 소유 대명사 형태가 같죠? 네. 그리고 it 같은 경우에는요, 소유 대명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our, 우리들의라는 소유격은요, ours, 우리들의 것이 되고요, your, 너희들의, yours, 너희들의 것. 마지막으로 their, 그들의 theirs, 그들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가 됩니다. 자, 소유 대명사는요, 정리하자면, 소유격, 그리고
명

사를 대신하는 형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누구의 것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소유 대명사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누구의 것이라는 뜻으로 아까 선생님이 소유격 플러스

flag is not his. 자, his라고 썼죠. 원래는 어떤 형태였어요? His backpack. 그의 가방이라고 우리가 쓴 거를 그냥 줄여서 his. 그의 것이 아니다라고 쓴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다? It's mine. 원래는 my backpack. 나의 가방이었는데요. 우리가 줄여서 나의 것. mine. 한 단어로 쓸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소유 대명사이다. 자, 명사의 소유 대명사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써줄까요? 네. apostrophe s를 붙여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Is this your bag? 이것이 너의 가방이니? 라는 질문이 나와요. 자, 근데 no, 아니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 mine, 나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수미의 것이야 라고 하고 싶어요. 수미라는 단어는 그냥 고유 명사죠. 인칭 대명사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줄까 하고 봤더니 수미 뒤에 apostrophe s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수미's, 수미의 것이라는 명사의 소유 대명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여기까지 소유 대명사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practice 2의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격과 소유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찾아 체크 표시하시오. 자, 여러분, 주격, 소유격 바르게 연결된 걸 찾아보는 겁니다. 자, I, 나는 주격 표현인데요. me, 어때요? 미는요, 목적격 인칭 대명사잖아. 소유격은 아닙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you, 너인데요. 소유격 your, 어때요? 오, 이거 알맞은 표현입니다. 자, 알맞은 표현. 자, he, 근데요. 소유격으로 쓰면 his, 올바른 표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he, 그녀인데 hers, 그녀의 것, 소유 대명사죠.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찾는다? 소유격을 찾는다. 소유 대명사랑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hers가 아니고 원래는 her이 돼야 되죠. her. 그녀의. 그녀의 것이 아닙니다. 틀린 표현입니다. it 하고 its. 그것, 그것의 괜찮은 표현이죠. 자, we, 우리고요. ours, 우리의 것. 자, 아깝다. 이것도 s만 없으면은 소유격이 될 텐데 소유 대명사입니다. 소유격은요. our이라고 써줘야 돼요. We, our.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y, 그들인데요. 그들의, their. 알맞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your, his, it's, their만 소유격 형태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 단어를 활용하여 누구의 것인지 써보는 겁니다. 자, 질문을 보니까요. I have glue here. Whose glue is it? Whose라고 하면요. 누구의? 라는 의미의 의문사입니다. 아직 우리가 배운 적은 없어요. 그냥, 아,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의 풀이니? 하니까, 이것은 그녀의 것이에요, 라고 한번 써볼까? She의 소유 대명사. Her 뒤에 S를 붙이면 되겠죠. It is hers. 그것은 그녀의 것입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2번. Whose ruler is it? Ruler이 뭘까요? Ruler. 자입니다. 자. 또 우리가 쓰는 게 기다란 자 있죠? 그럼 이거 누구의 자이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It is 하고 he라는 인칭 대명사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그의 것이에요. 라고 하면은 그의 것. his라는 소유 대명사로 우리가 적어보면 되겠죠. 네. 자, 이어서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hose scissors are they? 자, 이 가위죠. 가위, scissors. 가위는 누구의 것들이니? 하니까 I라는 인칭 대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위들은 내 것이에요라고 할 때, 내 것, mine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They are mine. 자, 그 다음에 I have an umbrella here. 나 지금 우산이 있습니다. Whose umbrella is it? 이 우산 누구 것인가요? 그것은 Sam, Sam의 것입니다. 자, Sam이라는 그냥 명사가 나왔어요. 인칭 대명사 아닙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써주죠? 오, 아까 배웠는데 명사 뒤에 뭘 붙여준다? apostrophe s를 붙여준다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Sam apostrophe s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It is Sam's.

그것은 쌤의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2번 문제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장 여러분 교재 52쪽으로 가서 Grammar in Real Life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을 보니까요. A에 밑줄 친 우리말을 참고하여 우정에 관한 글을 완성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밑줄 친 표현. 나는 클레어야. 자, 나 뭐라 그래요? 근데 주어 자리네. 내가 주어 자리에 오면요. 주격 인칭 대명사 I가 되겠습니다. I am Claire. 나는 클레어이다. I have a good friend. 나는 굉장히 좋은 친구가 있어. 그녀의 이름은 Rachel이야. 그녀의라는 우리 소유격 인칭 대명사 her 쓰면 되겠죠? Her name, 그녀 이름은 Rachel입니다. 나는 그녀를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I like 우리 그녀 주격 자리에는 she, 목적격 자리에는 her 써주면 되는데요. 지금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입니다. 뭘 써줄까요? 목적격 인칭 대명사 her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B에 밑줄 친 1번에서 4번이 잘못 썼다고 하는데요. 바르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Me name. 나 이름인데, 미가 쓰였어요. 어떻게 고치죠? My라고 고치면 되겠죠. My name. 나의 이름은 Anthony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them이라고 나와요. them. them은요, 목적어 자리에만 나올 수 있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주격으로 바꿔주면요, they가 되겠죠. They like I. 그들은 나를 엄청 좋아합니다. 라고 써야 되는데, 이 I라는 인칭 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무슨 자리입니까? 그들은 나를 좋아해. 나를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I를 목적격으로 바꾸면 me가 되겠습니다. me. 자, 마지막 4번. theirs 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의 의가 아니고 I love them으로 바꿔줘야겠죠.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them이라고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3번을 한번 가볼까요? 자, 3번에 보니까 지금 A와 B를 참고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제이크가 쓴 글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나의 이름은 제이크이다라고 해볼게요. 나의라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 my죠. My name is Jake. I have a brother. 나는 남동생이 있어. 그의 이름은 라이언이야. 자, 그의 뭐라고 써줄까요? His라고 써주면 되겠죠. His name is Ryan. 자, 나는 사랑한대요. 누구를? 그를 사랑한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남동생. 자, 그러면 I love him. He의 목적격 형태, him을 써주면 되고요. And 그리고 그도 나를 많이 사랑해. 자, 여기서는요. him이라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올 때 he라고 써주면 되겠죠. I love him and he loves me too. 그도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함께 낚시를 하러 갑니다. 우리 뭐라 그러나요? 위라 그러죠. 위. 주어 자리에 나오는 주격 인칭 대명사 위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마무리 포인트로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우리 인칭 대명사, 소유 대명사라는 거 배워봤는데요. 인칭 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오면 어떤 대명사라 그랬죠? 주격 인칭 대명사를 써줘야 된다. 자, 목적어 자리에 나오면요. 목적격 인칭 대명사를 써줘야 되죠. 자, 그리고 우리 누구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소유격까지 아주 잘 정리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소유 대명사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나요? 소유격과. 소유격격은 나의, 그의, 그녀의라고 하면서 뒤에 명사가 나왔어야 되는데요. 이 소유 대명사란 소유격 그리고 명사가 나온 이 형태를 이렇게 대신해주는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한마디로 나의 것, 그녀의 것, 그의 것 이런 의미를 지닌 것들을 우리가 소유 대명사라고 오늘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 잘 도전해 볼수 있으시죠?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선생님이 열공도장 쾅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 영어. 자, 오늘은 247강. 자, 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저하고 이제 배우신 내용 기억하시죠? 자, 분사가 어떤 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가. 주어 다음에 ed가 나왔을 때 걔는 동사일까 분사일까.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다만 영역이 문법에서 읽기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를 활용해서 어제 배운 내용들 저희가 읽기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문장 정도 구문 분석하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볼 거고요. 자,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문장들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단단하게 만드시는 과정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문장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세 줄짜리 문장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의 기둥부터 먼저 좀 정해 봅시다. 예죠? 그 다음에는요. 동사는요. 이 ed 말고 또 동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tore가 오픈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포가 자 개업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이건 당연히 부사적 수식어겠죠. 어디에? Howard Street에. 언제? 어저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도대체 그 왜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한답니까? Specialize는 일형식 동사예요. 이미 앞쪽에서 여러분들과 한두 차례 정도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떠어떠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도 specialize는 항상 in 이렇게 묶어서 외워두시면 일형식 동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따라서 specialize가 만약에 단독으로 사용됐으면 앞쪽에서 뒤쪽으로 수식을 했겠지만 자, 지금 in 이하의 부사구를 데리고 나오고 있죠. 어떤 분야입니까? organic vegetables라고 해서 organic은 유기의, 유기농의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유기농 야채가 되겠습니다. vegetables는 야채니까요. 그럼 유기농 야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grocery store가 되겠네요. 자, grocery가 뭐예요? grocery는 식료품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식료품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twins mall이고요. 이렇게 명사가 연속으로 와서 동격이 될 때는 컴마가 찍힌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미 우리가 앞쪽에서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확인하시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문장 성분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와 동사 사이에 형용사적 수식어가 들어있는데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사구의 부사, 이렇게 부사적 수식어가 두 개가 연속되어 있는 케이스가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충분히 자 내용 이해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을 테니 자 복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wins Mall, a grocery store. Specializing in organic vegetables opened on Howard Street yesterday.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번 마무리 짓고요.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입니다. 2번은 어때요? 이번에는 지금 time이라고 하는 주어 앞에 한 단어짜리 ed가 왔죠. 삼형식의 ed는 앞에서 뒤로 수식할 수 있어요. 단독일 수 있으니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잡혀져 있지 않은 자유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자유시간이

helps. 돕는다. 누구를요? 당신을. 그럼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주어 동사 목적인데. 그 다음에 meet는 뭘까요? 이제 반복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meet는 누가 하는 거예요? 타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meet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의 개념이니까 이거는 목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정리부터 먼저 하시면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는 meet는 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해요. meet를 여러분들 만나다로 해석해서 어색하면 자, 충족시키다로 꼭 해보세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만나다의 뜻이 아니면 meet에는 충족시키다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바로 또 마찬가지네요. 자, ED가 지금 앞에서 뒤로 수식하고 있어요. 왜? 이거는 지금 뭐 수식어구가 뒤에 없나 보죠. 그래서 예상되지 않은 demands가 되겠습니다. 자, demand는 동사, 명사, 동일형인데요. 여기서는 meet라고 하는 타동사가 원형 부정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일 수밖에 없죠. 자, 요구하다의 동사의 뜻도 있지만 명사로는 수요라고 번역합니다. 자, 그래서 예기치 않은, 예상되지 않은 그런 수요를 자, 무엇에? of이야, 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럼 형용사 쪽 수식어죠. your business. business를 여러분들 꼭 사업이라고만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일이라고 번역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예상치 않았던, 그러니까 예상되지 않은 그런 어떤 필요가 생겼어요. 수요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unscheduled time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로 구성된 5형식 문장이지만 자, 문장의 구조뿐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두시면 좋을 만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빡빡하게 계획을 세워 놓으시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수요가 생겼어요. 일을 하는데. 그때 어때요?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유 시간은 두고 여러분들이 일을 도모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자, 지문 안에서의 내용을 제가 지금 뽑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 정도로 해서 2번은 마무리를 짓고요. 자, 한번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nscheduled time helps you.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밖에 없는 거죠. 뭐 하도록요? 자, 기억나시나요? Meet the unexpected demands of your business.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복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등용 단어가 아닌, 자, kidney가, 자, 이 문장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요건 좀 소개를 좀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kidney라고 하면, 콩팥, 우리 신체 중에 신장을 kidney라고 해요. 뭐, 고등학교 들어가면 바로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단어니까 미리 외워두셔도 뭐, 손해보실 일은 없겠죠. 자, 그러시면, 자, 이 문장도 한번 분석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문장이 되게 긴데요. 근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어, 타동사, 목적어. 얘는 지금 write, wrote, written. 이렇게 3단 변화가 A, B, C형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분사인지 동사인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끝. 그러면 결국은 뒤에 있는 saying은 뭐예요? 이건 뭐가 이렇게 길답니까? 그러나 A고요. A하는 편지를 썼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따라서 뒤쪽의 내용은 죄다? 형용사 쪽 수식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he wrote a letter. 그 사람이 편지를 썼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편지인지 요 부분만 주목하시면 되는데요. 자, 구조 기억하세요. saying이라고 하는 타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대절이 이렇게 붙었어요. 이것도 saying A 하고 똑같아요. 길지만. 갖고 뒤쪽의 내용을 조심스럽게 봤더니 내용이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병원이 어떻게 해요?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공하다가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죠? 자, 바로 treatment, 치료죠? medical treatment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누구를 위한 치료입니까? 바로 환자들을 위한 치료고요. 환자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for patients는

여러분들 MA, MD 둘 다 어느 쪽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with ER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환자를 설명합니다. 이 환자가 어떤 환자들이죠? 바로 콩팥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적 치료를 무료죠? 자, 공짜 의료적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편지를 그 사람이 썼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 납득이 되셨죠? 자, that 이하의 구조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자 복귀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rote a letter saying that. 자, that 이하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주어가 뭐였죠? A hospital. Hospital이 뭐 했어요? Is providing. 뭘 제공하고 있었죠? Free medical treatments가 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었죠? For patients. 근데 그 환자는 어떤 환자들이에요? 자, with kidney problems. 이렇게 돼 있었던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길이는 길지만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과정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집중력만 가졌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저는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저희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네 번째 문장은 어떻습니까? Before. 전치사 접속사. 따라서 뒤에는 동명사가 이렇게 왔네요. 그죠? 예. 자, 조인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요것도 이제 앞쪽에서 한번 했는데. 자, 예외적 동사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조인은 어디 어디에 합류하다. 을로 번역되지 않지만 타동사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한 차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또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joining 다음에는 목적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콤마로 끊어져 있고 전치사구니까 당연히 MD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얘 주어죠. 그 다음에요. 아, 얘가 동사죠. 체크는 동사명사 동일형이지만 어순상 이하의 목적어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통사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기 전에 사용자들은 확인합니다. 뭐를요? 자, 그들의 reading levels. 그들의 읽기 수준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with ER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니까 아, 이 부분은 전부 다 뭡니까? 바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수식하는 자 부사구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아이고 여기까지군요. 죄송합니다. 자, 바로 뭘 가지고 체크하는 거예요? 바로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English Reading Test. 그러니까 어떤 테스트를 가지고 리딩 레벨을 체크한대요.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전에. 자, 그런데 그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예요? 뒤쪽에서 앞쪽으로 수식하잖아요. 두 단어 이상의 구가 성립돼 있으므로.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자, 우리에 의해서 제공되는 테스트가 되겠어요. 다시 한번 provide는 타동사입니다. 이하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수동구조입니다. 분사입니다.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겠어요? ed는 동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사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내용 정리까지 다 마무리 됐고요. 자, 그러면 자 구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뒤쪽에 수식어구들이 와있고 앞쪽에 수식어구가 하나 배치된 이런 구조가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joining these programs. 자, 시점이 나와 있었어요. 누가요? Users. 뭐 하나요? check. 뭘 체크하나요? 자, their reading leve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가지고요? 자, with the English reading test.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테스트는 어떤 거예요? 자, provided by us.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번에 복귀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므로, 자, 마무리 짓고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은 이제 지문 안에서 또 뽑은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제 ED가 뭐 이렇게 등장합니다. 왜 앞에서 뒤로 수식했을까요? 뭐 한 단어짜리니까 그렇겠죠. 자, 대세 복수인 those가 형용사로 쓰였고요. 따라서 그 폐쇄된
학교들.

0: 이 되겠고요. 전체는 주어입니다. 메인은 허락을 나타낼 때는 뭐뭐 해도 좋다의 뜻이지만 허락의 뜻보다는 가능성의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이고요. 그럴 땐 아주 낮은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어요. 뭐가 될지도 모르겠다? 바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become 다음에는 lively라고 하는 보호가 와 있네요. lively의 별표 3개. 이 단어는 live라고 읽으면 동사, live라고 읽으면 형용사죠. live라고 읽고 형용사일 때는 생, 살아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live concert 이럴 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형용사 다음에 ly가 붙었을 때 어때요? 부사가 되죠. 그런데 live는 뒤쪽에 ly가 붙어도 부사가 되지 않고 계속 형용사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의미는 생기 있는, 발랄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폐쇄된 학교가 자,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활발하게. 그렇게 자, 활성화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당연히 얘네들은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뭘 동반해서 라이블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동반해서 사람들과 함께. 자, 그 다음에 뒤쪽에서 앞쪽으로 수식하는 분사구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그들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니, 폐쇄된 학교에 사람들이 방문한다고요? 자, 바로 마지막에 부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자, 그들은 바로 뭐예요? 그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May not be children. 아마 어린아이들은 아닐 수도 있으나 라고 해서 자, 부사절이 뒤에 와 있어요. 아, 그 학교는 폐쇄됐는데 그곳이 이제 뭐 극장으로 활용된다든가 혹은 뭐그 캠프 장소로 활용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셨고요. 그러시면 충분히 자, 요 문장의 내용들 이렇게 여러분들 또 나누어서 구문 분석까지 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복기가 남아있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ose closed schools may become lively again soon. 혹은 soon again. 뭐 순서 바꿔도 상관없겠죠? 자, 그 다음 뭐였습니까? With people.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Visiting them.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lthough they may not be children.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그 공부하신 문장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으니까요. 자, 이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1: Twins Mall, a grocery store specializing in organic vegetables, opened on Howard Street yesterday. Unscheduled time helps you meet the unexpected demands of your business. He wrote a letter saying that a hospital is providing free medical treatment for patients with kidney problems. Before joining these programs, users check their reading levels with the English reading test provided by us.

0: Those closed schools may become lively again soon, with people visiting them, although they may not be children.
1: 자, 분사에 대해서 이제 어제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활용해서 자, 오늘 여러분들 그 해석 연습을 다섯 문장 좀 해 보셨습니다. 실제 문장 안에서 활용되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자, 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 좀 더 단단해지는 것 느끼셨나요? 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 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영어가 어렵다면 일단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쉬워지고 어느새 잘하게 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Lion and the Mouse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 이 쥐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집합명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집합명사의 개념 정리를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He would roam through the shady jungle until he reached his cave. Here, he slept for a few hours each day. A family of mice also lived in the jungle. They had a nest in a hole in a tree, and each day the young mice were sent to look for food. One of the little mice was particularly curious, and he often ventured further than his brothers and sisters. One day, the mouse reached the edge of the jungle. He saw the great plains of grass and herds of animals. He gasped in fear at the sight of the mighty lion on his rock, and scurried back into the jungle. Each day, the little mouse saw the lion walking to his cave to sleep, and his curiosity got the better of him. He just had to look inside the cave.
0: The Lion and the Mouse, 사자와 생쥐,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ould roam through the shady jungle until he reached his cave.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시죠? 이럴 때 기억이 안 나면은 바로 직전 강의를 다시 보시거나 혹은 책을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 지금 이야기가 확 이해가 되니까요. 복습의 효과도 당연히 있고요. 그는 would roam, roam이라는 것은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 그러면 would라는 것은 뭐뭐 하곤 했다.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바로 이 직전 이야기에서 지금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왜 정글로 들어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왜 그늘 있는 정글로 들어왔어요? 바로 날이 너무 더워졌잖아요. 사자가 이 동네, 이 왕국의 주인이죠. 지금 여기서 1인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계속 표현이 되고 있죠. 그만큼 위엄이 있고 멋있고 강하고 그런데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이제 자꾸 정글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장면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는 어슬렁거리곤 했습니다. Through the shady jungle. Shady라는 것은 그늘이 드리워진 지난 직전 강의에서 나왔었죠. Shade라는 거, 그늘. 거기에다가 Y가 붙어서 Shady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드리워진 정글을 통해서 어슬렁거리곤 했고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Until he reached his cave. 뭐 할 때까지 그가 그의 동굴에 도착할 때까지. 즉, 아, 이 사자가 자주 가는 어떤 동굴이 있었나 봅니다. 그까지 계속해서 이 정글 안을 돌아다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Here, he slept for a few hours.

hours each day. 여기에서 그는 잤습니다. 얼마나 잤냐면 for a few hours each day. 매일 몇 시간 동안 잤습니다. A few라는 것은 몇몇의 조금 있는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는 시들이니까 아, 몇 시간 동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일 몇 시간 동안 여기에서 잠을 잤다라는 것이 되겠죠. 낮잠을 잤겠죠. 자, 그런데 사자도 있었고 이 직전 이야기에서 이 얼룩말들도 나왔었고 코끼리들도 자기 자식들에게 사자에게 근처에 가지 마라고 했었고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가족이 있었네요. A family of mice also lived in the jungle. 누가 있었냐면 가족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가족이냐면 바로 mice. Mice. 아, 이제 제가 여러 번 나왔었죠. 이 mice라는 게 마우스 아니가 쥐라고 하면 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마우스라는 것은 쥐가 한 마리 있을 때 그러면 쥐가 두 마리나 혹은 여러 마리가 있을 때, 즉 복수형이 마우스즈가 아니고 마이스라는 거. 불규칙 복수형이다. S나 ES가 붙지 않고 특이한 형태로 바뀐다. 이런 영어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죠. 제가 예전에 강의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쥐들의 가족이 also lived in the jungle. 어디에 또한 살았냐면 정글에 살았습니다. They had a nest in a hole in a tree. 이 쥐들은 어디 살았냐면 사자를 막 누비고 다니지만 쥐들은 they had a nest, 집이 있었습니다. nest라는 것이 새 둥지도 되지만 이런 작은 동물들의 집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쥐 둥지 아니에요. 그냥 쥐 집이라고 하면 되겠죠.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에서요? 구멍에. 어디 있는 구멍에? 나무 하나에. 어떤 나무 하나에 있는 어떤 구멍 하나에 집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렇죠. 쥐들이니까 몸집도 그렇게 크지 않겠죠. 그래서 구멍에 살 수가 있겠죠. And each day the young mice were sent to look for food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매일매일 어린 쥐들은 were sent라는 것은 보내졌다가 되겠죠. 됐죠. 어린 쥐들이 보내졌다라는 것은 부모 쥐나 혹은 나이 많은 쥐가 어린아이들아 가서 음식 좀 찾아와 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보내진 것이죠.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보내졌습니다. To look for food, 먹을 것을 look for이라고 하면은 뭐뭐를 위해 보는 것이니까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찾으라고 이 어린 쥐들이 보내졌다. 즉 어린 쥐들이 음식을 찾으러 나갔다. 매일매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family,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family라는 단어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왜 특이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집합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개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무슨 집합명사야? 이 집합이라는 것이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roup이죠. 자, 그런데 이게 대표적인 단어가 Family가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단어가 있냐면 Team, Audience, 청중입니다. Team은 팀이고요. Group은 모음, 모둠이 되겠죠. Police랑은 경찰이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 이거 말고도 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집합명사, 즉 단체인 명사인데 자, 그런데 이 집합명사가 좀 특이합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family is very important to me. 자, 예를 들자면 저는 지금 현재 저도 가족을, 가정을 꾸리고 있고요. 저희 가족은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맞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my family라고 한다면 몇 명이죠? 한 명이에요? 4명이에요? 4명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is를 사용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family, 즉 하나의 단체 안에 여러 구성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라는 거예요. 내 식구, 한 가족, 이렇게 한 가족, 하나의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is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집합명사예요. 즉, 그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하나의 그룹이나 모둠 안에 여러 명이 있지만 그게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의 역할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 이걸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y family is very important to me. 나의 가족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죠. 자, 그 다음, 이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아닌 경우가 있냐면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아, 이게 아닐 수도 있구나. 똑같아요. My family is라고 나왔는데 왜 요 밑에는 my family are이라고 하냐는 거죠. 앞에 s나 es가 붙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랑 살았냐면 저희 부모님과 제 친동생과 제가 살았습니다. 또 네 식구네요. 자, 그러면 저희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제 남동생이 실제 있습니다. 남동생과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저도 뭔가 분가 즉 이제 집을 나와서 저도 가정을 꾸리려고 뭔가 이렇게 따로 나와서 살기 시작했고요. 제 동생도 타지에 가서 살기 시작했고 저희 부모님도 부모님 두분 같이 살고 계세요. 자 그러면 부모님 두분 저는 따로 살고 있고 제 동생도 따로 살고 있죠. 자 그런데.

0: 갑자기 친척 결혼식이 있어요. 그럼 친척 결혼식이니까 우리 모두 다 아는 친한 친척이니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축하해 주러 가야죠.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의 가족은 어디로 갑니까? 모두 결혼식으로 간다. 결혼식장에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나의 가족, 여기서는 하나의 덩어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결혼식장으로 가시고, 저는 저대로 출발해서 저희 집에서 가고, 동생은 동생대로 출발해서 결혼식장으로 가고, 한 곳에 다 모이긴 하지만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고, 뭔가 각각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따로따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의 덩어리로 무언가가 이렇게 나의 가족은 나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 하나하나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약간 분리된 그런 구성원에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렇게 복수 취급을 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my family's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앞에 s나 es가 없더라도 my family라고만 했지만, 그렇지만 구성원 하나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렇게 복수 취급을 my family가 여러 개 복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집합 명사의 특징이고, 여기 있는 이런 명사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런 특징들을 가진답니다. 한번 찾아보시거나, 혹은 이제 나오면은, 아, 이게 이거구나, 적용할 수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One of the little mice was particularly curious. 자, 그런데 이 정글에 쥐가족이 살았는데요. 나무에 있는 어떤 구멍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어린 쥐들, 작은 쥐들 중에 한 마리가 was particularly라는 것은 특별히, 특히 더 curious, 호기심이 많았어요. curious라는 거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려서 오늘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더 호기심이 많았어요. And he often ventured further than his brothers and sisters. 그리고 이 작은 쥐, 특히 더 호기심이 있었던 이 작은 쥐는 종종 ventured 했답니다. venture이라는 것은 모험했답니다. further이라는 것은 더 멀리, 누구보다 더 멀리? 그의 남자 형제들이나 여자 형제들보다 더 멀리 나가곤 했습니다. 나갔다라는 것은 모험해서 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뭔가 이 작은 쥐에게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자와 함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He would roam through the shady jungle until he reached his cave. Here, he slept for a few hours each day. A family of mice also lived in the jungle. They had a nest in a hole in a tree, and each day the young mice were sent to look for food. One of the little mice was particularly curious, and he often ventured further than his brothers and sisters.
0: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One day, one day라는 것은 어느 날, 어느 날을, 이걸 다른 말로, 제 말로, 이제 일이 생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날, the mouse reached the edge of the jungle. 여기서 the mouse는 앞에 나왔던 그 작은 쥐가 되겠죠. 작은 쥐는 도착했습니다. 다다랐습니다. 어디에 도착했냐면, the edge of the jungle. 정글의 가장자리 끝부분으로 도착했습니다. He saw the great plains of grass and herds of animals가 되네요. 그는 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맞죠? 아주 멋진 이 평원을 보았습니다. 이 풀로 뒤덮인 대초원을 봤다라고 하면 되겠죠. And herds of animals. herd라는 것은 떼입니다. 무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물이나 떼, 동물의 물이나 동물의 떼들도 보았습니다. He gasped in fear at the sight of the mighty lion on his rock.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He gasped. 여기서 he라는 것은 바로 그 작은 쥐가 되겠죠. gasp는 혹 소리를 내다, 혹은 숨이 턱 막히다, 맞죠? 헐떡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줄 in fear, 두려움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at the sight, 봐서 무엇을 봤냐면 of the mighty라는 것은 바로 강력한, 강한, 저처럼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강력한 사자, 그의 돌 위에 있는 강력한 사자의 모습에, 사자를 보고서 두려움에 겁에 질려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And scurried back into the jungle. 그리고 나서 scurry back. scurry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죠. 원형이 scurry입니다. 허둥지둥 갔습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갔냐면 정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서둘러서요. 무섭잖아요. 그 다음은요. Each day. 매일매일 the little mice saw the lion walk into his cave to sleep. 자, 근데 매일매일 가만히 이 작은 쥐가 지켜보니까

0: 작은 쥐는 보았습니다. 사자가 walking to his cave to sleep, 자러 그의 동굴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꾸 자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 초원이나 평원에 있다가 이제 너무 날이 더우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정글 속에 어떤 동굴 안에 자러 가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무언가가 싹 트기 시작하는데요. 뭐가 싹 텄냐면, and his curiosity got the better of him. 자, 여기 있는 his curiosity. curiosity라는 것은 호기심입니다. 아, 궁금해. 궁금함이 되겠죠. 궁금함이 got the better of라는 것은 뭐뭐보다 더 강력해지다. 뭐뭐보다 더 우세해지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그의 호기심, 즉, 작은 쥐가 있는데 작은 쥐가 뭔가를 궁금해하는 그 마음이죠. 그 생각, 그 호기심이 그보다 더 우세해졌다. 그의 몸보다 더 우세해진 것이죠. 즉, 호기심이 그보다 너무 커졌다. 호기심이 그를 이겨버렸다. 즉, 호기심이 너무나 커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뭘 한다는 말입니까? 사자가 위험한 동물이고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 나를. 그런데 호기심이 너무 커지고 이제 이 몸을 가만히 있었어야 됐는데 호기심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뭔가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모험하는 걸 즐긴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죠. He just had to look inside a cave. 그는 단지 뭘 해야만 했습니까? 동굴 안을 봐야만 했습니다. 안 보고는 너무 궁금해서 작은 쥐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 재밌죠? 다음 이야기 미리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One day, the mouse reached the edge of the jungle. He saw the great plains of grass and herds of animals. He gasped in fear at the sight of the mighty lion on his rock and scurried back into the jungle. Each day, the little mouse saw the lion walking to his cave to sleep, and his curiosity got the better of him. He just had to look inside the cave.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Particularly. Particularly. One of the little mice was particularly curious. Heard. Heard. He saw the great plains of grass and herds of animals. Mighty. Mighty. Everyone feared the mighty dragon in the mountain. Curiosity. Curiosity. Each day, the little mouse saw the lion walking to his cave to sleep. And his curiosity got the better of him. Venture. Venture. He often ventured further than his brothers and sister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력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just인데요. Just,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I've just finished my homework. 나는 끝냈다. 나의 숙제를. 이제 막, 여기서 just는 이제 막, 방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just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지금 오늘 여기서 쭉 나온 것은 아, 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사의 just를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막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I'm just tired, not sick.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제 친구가 물어요. 괜찮니? I'm just tired. 나는 그냥이라는 게 바로 just입니다. 단지 피곤해.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좀 피곤해. 그냥. 이게 바로 just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just는 This is just what I wanted. 이거 내가 원하던 건데. 이 딱이 바로 just입니다. 딱, just. 맞죠? 그래서 이게 딱, 정확히. 이게 정확하게 내가 원하던 거야. 이게 딱 내가 원하던 거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매년 때가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들이 있죠. 알고도 막기 어렵고 또 모르고도 막기 어려운 특히 자연재해가 그런데요. 이번에 서유럽에서 홍수가 발생하면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라는 나라 아시나요? 2010년쯤인가요? 어마어마한 강진이 발생하면서 참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성금을 보냈던 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IT의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엮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지금 Today's Topic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투데이 토픽스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Severe Flaws Strike Europe 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종류가 뭐든 간에 지진이 됐든 태풍이 됐든 아니면 홍수가 됐든 어디를 강타하다라고 할 땐 Strike 그리고 Hit 이 두 가지 동사를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요. 심각한 홍수가 유럽을 덮쳤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Severe floods strike Europe. More than 60 people have died and dozens have been missing as severe flooding hit Germany and Belgium, sweeping away cars and causing houses to collapse. Rescue operations were hampered by blocked roads and phone and internet outages in some of the worst hit areas.
2: Severe floods strike Europe. More than 60 people have died and dozens have been missing as severe flooding hit Germany and Belgium, sweeping away cars and causing houses to collapse. Rescue operations were hampered by blocked roads and phone and internet outages in some of the worst hit area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국가 이름 그리고 인명피해와 실종자 숫자도 나와 있는데요. 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표현 알고 가면 쉬워지는데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Missing.
2: Missing.
1: To collapse.
2: To collapse.
1: To hamper.
2: To hamper.
1: Outage.
2: Outage.
0: 첫 번째 단어는 재난에서 항상 나오는 표현입니다. Missing이란 단어인데요. 실종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To collapse. 붕괴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To hamper. 아마 이 표현은 모르셨으면 안 들리셨을 것 같아요. 일단 청취는 모르는 단어는 안 들립니다. 들린다 하더라도 의미를 모르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만큼 들리게 되는데요. Hamper. 방해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Outage. Outage는 전기가 끊어지거나 수도가 끊어지는 정전사태나 단수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Outage. 자, 요 특히 두 가지 표현은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세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More than 60 people have died and dozens have been missing.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일단 인명피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60여 명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수십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As severe flooding hit Germany and Belgium. 그렇습니다. 심각한 홍수가 독일과 벨기에를 덮쳤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sweeping away cars and causing houses to collapse. 두 가지가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나왔군요. 하나는 sweep away는 휩쓸어서 away,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휩쓸어 가다라고 쓴 표현입니다. 자, 홍수로 인해서 차량이 휩쓸렸고요. and causing houses to collapse. 주택이 무너졌습니다. Rescue operations were hampered by blocked roads and phone and internet outages in some of the worst hit areas. 정말 알아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사건, 사고가 나오면 특히 재난 같은 경우에는 항상 what happened,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라는 내용이 나오죠. 예를 들면 지진이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강도가 얼마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인명피해라든가 재산 피해가 앞에 나온 것처럼 나오죠. 세 번째가 이제 피해 복구와 구조 활동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hamper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차질을 빚다라고 할 때 참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 구조 작업에 차질이 발생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blocked roads, 도로가 끊겼다는 점. 두 번째로는 phone and internet outages. 이게 중요합니다. 전화와 인터넷이 소위 먹통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먹통, 이때 outage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In some of the worst hit, 이거 역시 많이 쓰죠. 우리가 어디를 강타하다 할 때 hit 쓰잖아요. Hit hard, 세게 때리는 거죠. 그래서 뭐 the hardest hit이라고 쓰거나 the worst hit이라고 하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일부 지역에서 말이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hamper라는 단어는 특히 이제 rescue 쪽에서 많이 씁니다. 예컨대 악천으로 인해 구조 작업에 차질이 발생했다. 근데 악천은 모를 거 없어요. 그냥 bad weather hampers rescue operations. 이렇게 쓰니까요.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Severe floods strike Europe. More than 60 people have died and dozens have been missing as severe flooding hit Germany and Belgium, sweeping away cars and causing houses to collapse. Rescue operations were hampered by blocked roads and phone and internet outages in some of the worst hit areas.
2: Severe floods strike Europe. More than 60 people have died and dozens have been missing as severe flooding hit Germany and Belgium, sweeping away cars and causing houses to collapse. Rescue operations were hampered by blocked roads and phone and internet outages in some of the worst hit areas.
0: 오늘 두 번째 주제는 IT로 가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헤이리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IT라고 부르고 있고요. Haitian president assassinated at home. 그렇습니다. 비동사가 생략된 수동태 형태죠. IT 대통령이 자택에서 암살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밝혀졌지만 암살범 중에 두 명이 또 미국 국적이고 그래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Haitian president assassinated at home. Unknown gunmen assassinated Haitian president Jovenel Moïse and wounded his wife in an overnight raid on their home, with police killing four suspects and arresting two others amid growing chaos in a country already enduring gang violence and other chronic problems.
2: Haitian president assassinated at home. Unknown gunmen assassinated Haitian president Jovenel Moïse and wounded his wife in an overnight raid on their home, with police killing four suspects and arresting two others amid growing chaos in a country already enduring gang violence and other chronic problem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일단 몇 가지 단어를 알면 다시 들을 때 청취가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assassinate.
2: To assassinate.
1: Raid.
2: Raid.
1: Endure.
2: Endure.
1: Chronic.
2: Chronic.
0: 첫 번째 단어는 to assassinate이라고 하는 암살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raid죠. 요거는 기습이나 습격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뭐 경찰이 어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라고 할 때도 a police raid란 말 쓰고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ndure, 뭔가 어려운 일이라든가 나쁜 일을 견디다, 참다, 겪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Chronic, 만성적인 이라고 썼습니다. Chronic illness라고 하면 만성질환을 얘기하죠. 누군가가 지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지병, 만성질환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

꼭 병뿐만이 아니라 문제에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이제 unknown으로 시작되는데요. Unknown gunman assassinated Haitian President Jovenel Moïse and wounded his wife. 여기까지 한 번에 가면 될것 같아요. Gunman이라고 하는 것은 총잡이가 아니고 무장 계한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0: overnight raid on their home.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대통령 관저에 기습 습격이 있었는데 그때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관저에 정말 수십 명이 총을 들고 달려들고 이러는데 그게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내부자가 함께 공모한 것이다 라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With police killing four suspects and arresting two others.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With가 나와서 이러이런 가운데 분사구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With가 전치사니까 그 다음에 phrase, 구문으로 나오게 되겠죠. 경찰은 4명의 용의자를 사살했고요. 2명의 용의자를 체포한 상황입니다. Amid growing chaos in a country, blah, blah, blah.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때 in a country가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국가 딱 하나 나왔어요. 어느 나라 나왔죠? IT 나왔습니다. 헤이리. 그럼 당연히 이 나라가 IT라는 걸 알잖아요. 글을 쓴 사람도 알고 읽는 나도 알고 말하는 앵커도 알고 듣는 시청자도 안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덜을 써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나라라든가 장소를 앞에 나왔던 것이라 하더라도 설명할 때 뒤에서 특정한 뭔가를 강조해서 설명할 때 IT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겠죠. 그 중에 하나, 그거를 강조할 때 이때는 이러이러한 IT라는 나라에서 부정한사 어를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관계대명사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관계대명사를 생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자 지금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요? In a country already enduring gang violence and other chronic problems. 조직폭력 단체의 폭력과 그 밖에 다른 만성적인 문제를 안 그래도 겪고 있는 IT란 나라에서 말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Haitian President assassinated at home. Unknown gunmen assassinated Haitian President Jovenel Moïse and wounded his wife in an overnight raid on their home, with police killing four suspects and arresting two others amid growing chaos in a country already enduring gang violence and other chronic problems.
2: Haitian President assassinated at home. Unknown gunmen assassinated Haitian President Jovenel Moïse and wounded his wife in an overnight raid on their home, with police killing four suspects and arresting two others amid growing chaos in a country already enduring gang violence and other chronic problems.
0: Today's parents, 오늘은 조금 재밌는 내용입니다. 사고의 틀을 깨면 영어 표현이 다양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니까 바로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성불평등은 고질적인 문제다. 뭐 그것이 꼭 성불평등일 필요는 없죠. 황사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뭐 교육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부동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뭐라도 괜찮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라면 말이죠. 자, 일단 한국에서 성불평등은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할 때 성불평등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제 gender inequality. 그죠? Gender inequality is a blank problem in South Korea. 이건 알겠죠? 뭘까요? 좀 전에 나왔잖아요. A chronic problem in South Korea. 이렇게 쓰면 깔끔해집니다. Chronic이라는 단어를 알면 영어 인생이 조금 더 가뿐해지고 쉬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표현을 모를 때 쓰는 표현도 나올 텐데 일단 이게 기본 형태니까요. 한번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Gender inequality is a chronic problem in South Korea.
2: Gender inequality is a chronic problem in South Korea.
0: 두 번째 표현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네, 고질적인 문제단데 앞부분도 똑같습니다. Gender inequality has long been a big blank for South Korea. 아, 이럴 때는 현재 완료로 오랫동안 한국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되어 왔다라고 쓸 수 있겠죠. Chronic을 모르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어떤 걸까요? 골칫거리죠. 두통거리예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a big headache 쓸 수 있겠습니다. Gender inequality has long been a big headache for South Korea. 역시 들어보고 따라해 봅니다.
1: Gender inequality has long been a big headache for South Korea.
2: Gender inequality has long been a big headache for South Korea.
0: 자, 오늘은 세 번째 표현도 있습니다. 네, 오늘 가보는 데까지 가보는 거죠. 자, 이럴 때는 gender inequality is an issue. 자, 성불평등이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0: 이 이슈가 That has blank South Korea. 한국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문제입니다. 뭔가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다, 괴롭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동사 꼭 알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때 plague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plague이라는 얘기가 역병을 얘기하죠. 전염병이요. 전염병은 한 번에 안 떨어지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chronic이라는 말을 모르거나 a big headache를 모르겠으면 이렇게 쓰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들어보고 따라해 보시죠.
1: Gender inequality is an issue that has plagued South Korea.
2: Gender inequality is an issue that has plagued South Korea.
0: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 기사를 작성해보는 시간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홍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flood victims, 수재 피해자, 수재민이죠. 소위 말한 수재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요? 수위가 계속해서 오르는 가운데 수십 명이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기다리다니까 뭐 waiting for, 뭐 이런 것도 오르긴 할 텐데 지붕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표현은 여기 직접적으로 나온 표현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넣습니다. 침수되다 라고 할 때 to be flooded, 그죠? flood, 그리고 to be inundated 라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 inundate가 침수하다예요. 특히 이 두 가지 동사는 정말 많이 씁니다. 내 이메일 수신함이 뭐 스팸으로 도배되었다라고 할 때 페이퍼 월 같은 걸 쓰는 게 아니고 My email inbox is inundated with spam.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쇄도에 들어오다, 뭐 침수되다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To be underwater, 물속에 있는 것도 역시 침수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참고로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수위가 계속 오르는 건 뭐 뒷부분에 잘 나와 있는데요.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린다라는 표현부터 좀 보겠습니다. Dozens of people are now blank on roofs, awaiting rescue라고 되어 있군요. 자, awaiting이라고 할 때 await은 wait for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for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냥 be on roofs만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보통 어디에 발이 묶여 있다, 오도 가도 못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섬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뭐 물이 차서 뭐 그 하나에 있는 다리가 끊어졌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거고요. 정말 지붕 위에서 다 물천지고 갈 데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Stranded. Be stranded라고 하면 발이 묶여있다, 오도 가도 못하다, 꼼짝달싹 못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dozens of people are now stranded on roofs awaiting rescue. 어떤 상황에서요? As water levels continue to rise. 이렇게 해서 수위가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전체 내용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Flood victims. Dozens of people are now stranded on roofs awaiting rescue as water levels continue to rise.
2: Flood victims. Dozens of people are now stranded on roofs awaiting rescue as water levels continue to rise.

0: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단어 표현 정리했습니다. Today's expressions. 보시죠.
1: To hamper.
2: To hamper.
1: Outage.
2: Outage.
1: Endure.
2: Endure.
1: Chronic.
2: Chronic.
1: To be inundated.
2: To be inundated.
1: To be stranded.
2: To be stranded.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MP3와 스크립트로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도 가능하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10강에 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약간, 잠깐 배웠던 비동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동사라고 하는 거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복습해 볼 건데요. I a student. 이렇게는 문장이 완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가 하나 있어줘야 돼요. 그런데 I a student 이 문장은 문장이 아니죠. 나는 학생. 동사가 빠졌기 때문에 문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동사 am을 넣어주면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비동사는 이처럼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혹은 무엇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줄 때 쓰는 동사입니다. 하나 더 예문을 볼게요. She great. 그녀는 훌륭한. 이렇게는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She is great. 비동사를 중간에 넣어줘야 그녀는 훌륭하다.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죠. 즉, 비동사는요, 이렇게 주어가 무엇인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할 때 쓰고요. 뒤에는 a student 명사가 오거나 great 훌륭한이라는 형용사가 왔죠. 명사 또는 형용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비동사의 형태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요. 비동사 현재형의 형태 세 가지 어떻게 다르게 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어가 1인칭 단수일 때 1인칭이 뭐죠, 여러분? 나를 포함하는 거예요. 1인칭이고 한 명이면 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I일 때는 비동사 am을 적어줍니다. 축약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줄임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I am은 줄임말로 I'm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줄임말은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I am 여기서 M에 있는 첫 번째 모음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던 모음이 지워졌어요 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 표시를 apostrophe를 통해서 이렇게 콕 점을 찍어주면 이 자리에 A가 있던 자리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이고 봤더니 I'm 이렇게 간편하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I am 줄여서 I'm이라고 해요. 또 2인칭일 때도 볼까요? 2인칭은 단수일 때너한 명이에요. 그때는 you are이라고 합니다. you are 줄이면 마찬가지로 아래 첫 번째 모음 a를 삭제하고 이 자리에 a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apostrophe를 찍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your 이렇게 줄여서 쓸수 있습니다. 3인칭 단수도 볼까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입니다. He, 그가 주어일 때 is 써주고요. 그녀일 때도 is, 그것일 때도 is를 씁니다. 각각의 줄임말도 볼게요. is의 i를 지우고 그 자리에 점을 콕 찍어주면 his. she is도 마찬가지죠. i를 지우고 그 자리에 점콕 찍어서 she's가 되겠습니다. It is는요, I를 지우고 점콕 찍으면 it's가 되죠. 이렇게 1, 2, 3인칭 단수 다 살펴봤고요. 복수 볼 건데요. 복수일 때는 더 쉽습니다. 전부 다 are 써주는 거예요. 1인칭 복수는 나를 포함하고 여러 명이니까 we, 우리죠. We are. 줄이면 A가 있던 자리에 점을 찍고 we're 이렇게 짧게 읽어주시면 돼요. You are. 2인칭 복수일 때는 너희들인데요. 영어로는 똑같이 you라고 적어주죠. 너희들은. 자, you are. 역시 a를 지우고 그 자리에 점 찍어주고요. you are.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그들은 3인칭 복수일 때는 they are. a가 있던 자리에 점을 콕 찍어주면 줄임말이 돼요. they are. 그들은 이다 라고 할 때는 they're이라고 써줍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I am a reporter. 내가 주어네요.

I. 1인칭 단수니까 비동사 am 적어줬죠? 나는 기자이다. She is a fashion model. 그녀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3인칭 단수 주어가 쓰였어요. 그럼 비동사 현재형은 is를 적어주죠. She is a fashion model. 그녀는 패션 모델이다. We are classmates. 이번에는 주어가 1인칭 복수예요. We. 자, 복수일 때는 항상 비동사는 are 적어주면 되죠. 우리는 학급 친구들이다. 이렇게 비동사의 현재형 살펴봤는데요. 우리 과거형도 볼까요? 비동사 과거형일 때는요. 주어가 단수이냐 복수이냐에 따라서만 나누시면 됩니다. 1인칭 단수인 I 그리고 3인칭 단수인 he, she, it 이 친구들은요. 비동사 현재형일 때 주어가 I면 am을 썼고요. 주어가 he, she, it이면 is를 적어줬습니다. 맞죠? 그런데 과거형일 때는 둘 다 was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1, 3인칭 단수. 과거형은 was를 쓴다. 반면에 2인칭 단수인 you를 포함해서 2인칭 단수이거나 아니면 주어가 복수일 때 비동사 현재형은 are을 적어줬는데요. 과거형은 were이라고 씁니다. 2인칭이거나 복수일 때. 그래서 비동사 현재형에서는 am is 그런데 과거형 쓸 때는 was를 쓴다. 비동사 현재형일 때 are 쓰는 건 과거형으로는 were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볼게요. I was a reporter. 이번에는 I was를 써서 과거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기자였다. 주어가 1인칭 단수죠? was를 적어줘요. She was a fashion model. She, 3인칭 단수 주어예요. 우리 아까 현재형일 땐 is를 썼는데요. 과거형일 때는 was를 쓰죠. 그녀는 패션 모델이었다. 또요, we were classmates. 우리는 학급 친구들이었다. 주어가 we네요. 1인칭 복수예요. 복수 주어면 과거형은 were, were이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자, 주어가 명사인 경우에 대명사로 바꾸면 어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지도 생각해보고 그에 알맞은 비동사 판단하는 연습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어가 이렇게 Beth,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 명사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로 주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Beth is tall and thin 이라고 하면 Beth는 키가 크고 마르다 라는 뜻인데요. 이때 Beth는 대명사 she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she로 바꿀 때 그때 비동사는 똑같이 써줍니다. She is tall and thin. 왜냐하면 Beth나 she나 모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사람 한 명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똑같이 is를 써줘요. Honey is sweet. 자, 이제 여기부터 잘 볼까요, 여러분? Honey. Honey는 꿀이거든요. 꿀은 셀 수 있는 명사일까요? 셀 수 없는 명사일까요? 꿀은 액체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는 영어에서 단수 취급합니다. 그쵸? 그래서 honey is sweet이라고 적어줬어요. 그러면 이 honey를 대명사로 바꿀 때는 뭐라고 바꿔주느냐? 그것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it is sweet. It is sweet.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My neighbors are kind. 나의 이웃들은 친절하다. 이번엔 주어가 my neighbors 여러 명이죠. S가 붙었으니까 복수 주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동사에는 are, 비동사 are이 쓰였고요. 나의 이웃들은 친절하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친절하다 대명사를 써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이때 my neighbors는 they를 활용해서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They are kind.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A. 주어진 주어에 맞는 비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을 쓰세요. 현재형도 쓰고 과거형도 쓰라고 하네요. 1번 he. 여러분, he가 주어예요. he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 3인칭 단수니까 is를 써야 되겠죠? 과거형일 때는 was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기본 개념을 조금 더 여러분이 친숙하게 자동화할 수 있도록 쭉 연습해 볼 거예요. 2번입니다. You, be. You는요, 2인칭이에요. 너. 혹은 너희들이라는 뜻인데요. 단수이든 복수이든 상관없이 비동사 현재형은 뭘 써줘요? are. 그리고 과거형은 were 적어줍니다. You are, you were.
3번 they. they는 3인칭 복수예요. 자,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사람인데요. 복수니까 여러 명이죠. 그들은 복수일 때, 여러 명일 때는 비동사 항상 are 쓴다고 했으니까요. they are, 과거형은 they were 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4번 I. I는 나예요. 그쵸? 1인칭 단수입니다. 1인칭 단수일 때 비동사 현재형은 뭘 써준다고요? am, 그쵸? I am. 그리고 과거일 때는 I was를 적어줍니다. 나는 특별하니까, 그쵸? 나만을 위한 비동사 현재형이 있어요. 그래서 I am은 짝꿍이다. 꼭 기억하세요. 5번, it, be. 이번에는 it, 그것이 주어네요. it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것 하나.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비동사 현재형은 it is라고 쓰고요. 과거형은 it was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6번, we be. we는 나를 포함하는데 여러 명이죠. 1인칭 복수예요. 복수니까 비동사는 뭘 써준다? are 써준다. we are. 그리고 과거형은 we were 되겠죠. we are, we were. 7번 the car. 이번에는 the car이 주어예요. 그 차. 그 차는요. 우리 대명사로 바꾼다면 it. it이 되죠. it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것 하나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는 it을 적어줍니다. the car is. 그리고 과거형일 때는 the car was라고 써줘야죠. 8번 people be. 이번에는 주어가 people인데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할 게 people의 s가 없다고 해서 단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people은 복수 명사죠. 원래는 a person 하면 사람 한 명인데요. person의 복수형인 people이 주어 자리에 쓰였습니다. 그러면 복수가 주어니까 비동사는 뭘 써줘요? are. people are. 과거형은 people were.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9번 Andrew B. 이번에는 Andrew 사람 이름이 나왔네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이니까 3인칭 단수 주어예요. 그러니 비동사는 is를 적어줘야죠. Andrew is. 과거형은 was. Andrew was. 10번 The cars be. The cars. 우리 아까 the car이라고 할 때는 is를 썼는데요. The car에 s가 붙었어요. 그러면 주어가 복수가 되네요. 복수 주어면 비동사는 뭐 있어요? are. 그래서 the cars are, 과거형일 때는 the cars were 이라고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11번 our school be. 주어가 our school, 우리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는 대명사로 바꾸면 it, 그것이거든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것 하나.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 주어는 비동사 못 쓴다고요? is, 그쵸? our school is, 과거형이면 our school was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12번 Mark and Jim. 여러분 주어가요 Mark and Jim이에요. 그러면 몇 명인 거죠? 두 명. 두 명이면 여러 명인 거니까 복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비동사 못 써요. are. Mark and Jim are. Mark and Jim were. 과거형이면 were를 적어주면 되죠. 13번 Your shoes. 너의 신발. 자, 신발은 항상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는 명사예요. 주어가 복수니까 비동사는 뭘 써줘야 돼요? are. Your shoes are. 과거면 your shoes were 이라고 채우면 되겠습니다. 14번 My parents be. 나의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 역시 s가 붙었어요. 그쵸? 엄마, 아빠 복수입니다. 두 명이니까. 그러면 비동사는 are를 써야겠죠. My parents are. 과거형이면 my parents were. 이렇게 채워주시면 완성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제 딱 보면, 딱 주어 보면 어떤 비동사 써야 될지 바로바로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연습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B입니다. 알맞은 비동사를 골라서 문장을 만드세요. am, is, are. 먼저 비동사의 현재형부터 활용해서 문장 적어볼게요. 1번, babies, cute. 아기들은
큐트는 귀여운 이라는 형용사죠. 그러면 이 형용사 앞에 비동사 더해서 아기들은 귀엽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아기들은 여러 명 복수니까요. 비동사 are 써서 babies are cute 이렇게 쓰면 완성. 2번 he an honest boy.

그는 정직한 소년. 자, 그러면 그는 정직한 소년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비동사를 쓸수 있겠습니다. 주어가 he예요. 3인칭 단수니까 필요한 비동사는 is가 되겠네요. He is an honest boy. 그는 정직한 소년이다. 3번, excellent in English. I. 자, 이번에는 주어 자리에 뭘 써야 될까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오니까 I, 나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나는 excellent in English. 영어를 아주 잘한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excellent, 훌륭한 형용사가 나왔는데요. 그 앞에 비동사를 써줘야 되겠죠. 주어가 I, 1인칭 단수니까 필요한 비동사는 am 적어줘야겠습니다. I am excellent in English. 나는 영어를 아주 잘한다. 다음 4번, two students, 두 명의 학생들이요. Absent today, absent. 이 단어 조금 어려운데 absent 하면 결석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자, 그러면 two students가 주어 자리에 갈 거고요. 두 명의 학생들이 오늘 결석이다.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형용사 앞에 비동사 붙여주면 되겠죠. 주어가 두 명의 학생들, 여러 명입니다. 그럼 비동사는 are 적어주면 완성이죠. Two students are absent today. 두 명의 학생이 오늘 결석이다. 다음 5번입니다. Good for children. 아이들에게 좋은, 그것은 좋은 형용사예요. Pets. Pets, 애완동물이죠. 주어는 pets, 애완동물이 될 건데요. 그냥 형용사 바로 붙일 수 없죠. 비동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주어가 pets, 복수니까 이때 필요한 비동사는 are이 되겠습니다. Pets are good for children. 애완동물은 아이들에게 좋다. 다음 6번, cheap. cheap은 싼, 싼 형용사예요. shoes at shoes are price. Shoe Surprise에 있는 신발이요. 신발들. 이 신발들이 명사니까 주어 자리에 오게 될 건데요. 신발들 복수예요. 그럼 필요한 비동사는 are이 되겠죠. Shoes at Shoe Surprise are cheap. Shoe Surprise에 있는 신발들은 싸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Experience. Experience는 경험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주어 자리에 쓸수 있어요. important in teaching. important 하면 중요한 이란 뜻의 형용사거든요. 가르치는 데 있어 중요한. 즉, 경험은 가르치는 데 있어 중요하다라고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important 형용사 앞에다가 비동사 적어줄 건데요. 주어인 experience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건셀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수 취급해서 is를 써주면 되죠. Experience is important in teaching. 경험은 가르치는 데 있어 중요하다라는 문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비동사 현재형 했으니까 과거형도 해봐야 되겠죠. was랑 were 활용해서 적어볼게요. I sick yesterday. 나는 어제 아팠다. 어제라고 했으니까 과거형이네요. 나는 어제 아팠다. 자, 비동사 써줄 건데 주어가 1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비동사는 was, 그쵸? I was sick yesterday. 9번, very polite. 매우 예의 바른. polite은 형용사예요. The clerk at the store 하면 매장의 그 매장의 점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매장의 점원이 주어 자리에 올 건데요. The clerk, 사람 한 명이니까 단수죠. 그쵸?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사람 한 명.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과거형 비동사는 was가 되겠네요. The clerk at the store was very polite. 그 가게의 점원은 매우 예의 바랐다. 10번, classmates in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의 학급 친구들. 그 다음에 we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어를 we라고 써서 우리는 초등학교의 학급 친구들이다. 즉,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학급 친구였다. 그러면 we가 주어니까 필요한 비동사는 뭘까요? we는 1인칭 복수예요. 그쵸? 그러면 복수니까 과거형 비동사 were 적어줘야겠습니다. We were classmates in elementary school.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학급 친구였다. 즉, 초등학생 때 학급 친구였다. 11번, last winter. 지난 겨울. really cold. 매우 추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last winter를 주어로 써서 지난 겨울은 매우 추웠다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 지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 취급을 하죠. 지난 겨울은 매우 추웠다. 그러면 셀수 없는 명사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서 was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Last winter was really cold.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12번 good neighbors. Beth and Mike를 주어로 써야 되겠죠. 두 명이니까 동사는 were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Beth and Mike were good neighbors. Beth와 Mike는 좋은 이웃이었다. 13번 funny. The monkeys at the zoo. 동물원의 원숭이들. 원숭이들은 여러 마리 복수네요. 그쵸? 그러니까 were를 써서 The monkeys at the zoo were funny. 이렇게 써주면 완성입니다. 동물원의 원숭이들은 웃겼다, 재미있었다. funny는 재미있는이란 형용사인데 비동사랑 같이 쓰여서 재미있었다, 웃겼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14번, beautiful, the singer's voice. 그 가수의 목소리. 그 가수의 목소리라는 것은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비동사 과거형 was를 써주면 되죠. The singer's voice was beautiful. Beautiful, 아름다운 형용사인데요. 비동사랑 같이 써서 그 가수의 목소리는 아름다웠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C. 다음 문장에서 틀리게 사용된 비동사를 바르게 고치라고 합니다. 1번. People in this country is kind.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People in this country. 이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복수인데 비동사 is를 썼으니까 are로 고쳐줘야겠죠? People in this country are kind. 2번. My parents are busy last week. Last week이면 지난주인데 비동사의 현재형을 썼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지난주에 바빴다. 과거형으로 바꿔야겠죠? My parents were busy last week. 3번. He were very angry yesterday. 어제라고 했으니까 과거형을 쓴건 좋은데 주어가 he거든요. 3인칭 단수에 해당하는 비동사 과거형은 were이 아닌 was입니다. He was very angry yesterday. 그는 어제 매우 화났다. 4번, her children is honest and polite. Her children이 주어인데요. Her children은 아이들, 복수명사입니다. 복수명사니까 비동사 is가 아니라 are이라고 써야겠죠? Her children are honest and polite. 그녀의 아이들은 정직하고 예의 바르다. 5번, his legs is long. 그의 두 다리. 다리는 두 개니까 legs라고 썼어요. 그의 다리는 길다. 여러분, legs, s가 붙었죠? 복수명사니까 is가 아닌 are를 써야 돼요. His legs are long. 그의 다리는 길다. 6번, my glasses is too old. 내 안경은 너무 오래됐다. 여기서 glasses, s가 붙었습니다. 그쵸? glass에 es 붙은 복수 형태의 명사예요. 그러니 is가 아니라 are, are이라고 해야죠? My glasses are too old. 내 안경은 너무 오래됐다. 7번, gold are expensive. Gold, 금은 셀수 없는 명사거든요. 셀수 없는 명사는 단수, 복수, 단수 취급을 한다. 그래서 are이 아니라 is라고 써야 돼요. Gold is expensive. 금은 비싸다. 8번, clothes was cheap at 동대문 market. 동대문 시장에서 옷들은 쌌다. 여러분, 이때 주어는 clothes입니다. Clothes는 s가 붙어 있죠. 복수 명사기 때문에 was가 아니라 were이라고 해야 돼요. Clothes were cheap at 동대문 마켓. 9번. My mother is a fashion model when she's young. 여러분, when she's young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엄마는 젊었을 때 패션 모델이었다라는 뜻이겠죠. 지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동사는 과거형으로 써줘야 돼요. My mother was a fashion model. 우리 엄마는 패션 모델이었다. 언제? When she was young. 젊었을 때, 그녀가 어렸을 때. 10번. Brandon and I was absent from school yesterday. Brandon과 나는 어제 학교에 결석했다. 어제니까 비동사 과거형 쓴건 좋은데요. 주어가 Brandon and I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I가 있다고 해서 was가 쓴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주어는 Brandon과 나두 명이니까 was가 아닌 were이라고 해야겠습니다. Brandon and I were absent from school yesterday. 이렇게 고쳐주셔야 돼요. 마지막 D 가볼게요.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세요. 1번. 너의

목소리는 감미롭다. 여러분, 감미롭다라고 하는 게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Sweet. Sweet이 달콤한이란 뜻도 있고요. 감미로운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 형용사를 활용해 주도록 할게요. 형용사 앞에다가 비동사를 붙여서 감미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너의 목소리, your voice. 라고 써주고, 너의 목소리는 셀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 취급합니다. Your voice is sweet. 요렇게 지어주면 완성. 개는 좋은 애완동물이다. 개는 자, 주어 자리를 봤더니 dogs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복수형으로 씁니다. 그러면 동사는 비동사 are 써줘야 되겠죠. 이다, are이라고 해주고요. 뒤에 명사, 좋은 애완동물 채워주면 되죠. Good pets. 명사인 pets를 꾸며주는 형용사 good이 명사 앞에 붙여서 쓰였습니다. Dogs are good pets. 3번.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예술은 영어로 art인데요. art는 셀수 없는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서 비동사 is를 써주면 돼요. art is long. 또요, 인생도 마찬가지로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life is short. life에다가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비동사 is를 써주면 되죠. 기자들은 항상 바쁘다. 주어가 뭐예요? 기자들이죠. 자, 기자들, 복수명사니까 reporters 이렇게 써주고 이에 해당하는 비동사는 are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Reporters are always busy. 기자들은 항상 바쁘다. 다음 5번. 지미는 뛰어난 기자였다. 자, 이번에는 기자였다래요.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비동사 과거형으로 써야겠습니다. Jimmy는 3인칭 단수니까 was를 써야겠네요. Jimmy was 뛰어난 기자, an excellent reporter. 이렇게 채워주면 돼요. Excellent 형용사가 reporter, 명사, 기자를 꾸며주고 있어요. Jimmy는 훌륭한, 뛰어난 기자였다. 그 예술가의 경험은 흥미로운 것이었다. 주어가 뭐예요? 그 예술가의 경험이죠. The artist experience가 주어거든요. 경험이라는 건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 is나 아니면 과거면 was를 써야 돼요. 흥미로운 것이었다라 했으니까 여기서는 과거형 was를 써야겠네요. The artist's experience was interesting. 그 예술가의 경험은 흥미로웠다. 흥미로운 것이었다. 그가 집에 왔을 때 그의 옷은 더러웠었다. 그가 집에 왔을 때도 과거고요. 그의 옷이 더러웠었다라고 했으니까 비동사 과거형으로 써야 되겠죠. 먼저 주어인 그의 옷부터 적어줄까요? His clothes. 그리고 더러웠었다. Clothes는 복수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ere이라고 채워줘야 되겠죠. His clothes were dirty when he came home. 그가 집에 왔을 때 그의 옷은 더러웠었다. 8번. 그의 팔은 길지만 그의 다리는 짧다. 볼까요? 그의 팔은 주어는 his arms. 팔은 두 개니까요. arms. 복수형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그의 팔은 길지만이라고 할때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니까 현재형으로 쓰면 되겠죠? His arms are long. 이렇게 비동사 현재형 복수 주어에 맞게 적어주시고요. 그의 다리는 짧다. His legs are short 라고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의 팔은 길지만 his arms are long. 그의 다리는 짧다. But his legs are short.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비동사 구체적으로 살펴봤고요. Today's quiz 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틀리게 사용된 비동사를 바르게 고쳐주세요. Jenny's puppies is very cute. 제니의 강아지들은 매우 귀엽다. 여기서 비동사 틀렸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알차게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1: 여러분 사랑합니다.
2: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2: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3: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2: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2: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3: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2: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2: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2: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3: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2: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3: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2: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2: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3: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2: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3: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3: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주세요. 잘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맞아요. 함의출원하고 있죠. 함축적인 의미출원 문제가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답률이 높은 문제로 확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답률 탑5 안에 막 이렇게 빛나는 문제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비유적인 표현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경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 시간에도 연습을 했지만 이번 시간에도 연습을 할 건데 밑줄 그은 부분 중에서 이 단어 중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근데 여러분 한 몇 년 전이었는데 1학년 문제에서도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가 굉장히 수능 범위를 벗어난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수능 범위 내에서 나오지 않은 학술적인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모르면 못 푸느냐. 고1 문제였었어요. 6월달 문제 학평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단어를 몰라도 그 맥락 다른 의미의 다른 단어들 조합과 중요한 문장을 같이 연결하면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내가 몰라도 크게 당황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가셨으면 좋은 게 요 비유적인 함축적인 의미 파트가 되겠습니다. 어렵게 느껴도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성장하게 되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조금씩 성장하는 게 눈으로 안 보이지만 진짜 딱 일주일만 선생님이랑 같이 매일같이 공부를 해도 어느 순간에 내가 6일 동안 공부했더니 7일째 되는 일주일째는 되는 날에 내가 이만큼 많이 알게 됐네. 성장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분명히 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계속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요. 알겠죠? 오늘도 오답 근거 찾을 준비 되셨죠? 찾아갖고 왔지? 네. 그리고 중요한 문장도 찾아갖고 왔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내용과 조금 더 추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에 의미하는 바를 찾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 뭐다? 밑줄 부분의 해석이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밑줄 부분에 해석을 할 때 모르는 단어 나와도 당황하지 마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핵심 어휘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여러 개의 표현 중에서 얘의 의미가 맥락상으로 누구랑 일치하는지 상응하는지를 찾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어의 유해라라는 건 밑줄 구문이 통으로 된 그냥 하나의 홀 센텐스가 아니라 일부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일부 바로 앞에 부정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부정의 의미까지 같이 넣어서 이해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딱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반대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문을 찾고 그 주제문과 밑에 있는 밑줄 문장을 같이 연결하되 밑줄 그은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부정어가 있을 땐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줄 부분의 주변, 앞이나 뒤나 특히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마무리 격으로 많이 나타낸다. 그래서 후반부의 마지막 문장에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게 뭐 알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 봤을 때는 완전히 문제가 달라 보여요. 그죠?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야 될지도 가늠이 되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런 디렉션은.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주인 부분에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 있어? burnout. 여러분들 burnout syndrome 있지? burnout 증후군. burnout 증후군이 되면 뭐야? 일의 효율이 확 떨어지면서 무언가를 기억해내려고 해도 기억이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현대인들의 그 하나의 굉장히 많이 겪는 그 syndrome 중에 하나가 burnout syndrome이잖아요. 이 burnout은 hasn't had, 뭐 하지 않아요? the last word. 마지막 단어로 갖지 않아. 마침표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얘는 whole sentence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추상적인 의미는 뭔 것 같아? 그렇지. 마지막 단어를 갖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중요한 문장 벌써 나왔는데요. 가볼게요. To balance. 뭐 하는 거야?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뭐에 대한 균형? The need. 필요성에 대한 균형을 맞춘대요. 자, 그럼 필요성이 어떤 것에 대한 필요성인데? For breath.

and depth. 자, 얘는 지금 넓이가 되겠죠? 넓이와 depth, 깊이의 필요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자, 그러면 넓이가 바로 번아웃에서 뭔데? 넓이라는 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약간은 a bit burned out, burnout을 겪게 된대요. 아, 그러니까 이 폭넓은 그 겪는 사람이 일부의 소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겪어라는 게 바로 그 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깊이는 뭘까요? 깊이는 some are so burned out. 어떤 사람들은 너무 burnout을 겪은 나머지 they can no longer do their jobs.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정도까지. 아, 그러면 넓이라는 건 이 폭이라는 건 말이야. 넓이 이 폭, 폭은 여러 사람들, 즉 모든 사람들이 everyone 다 겪는 경험이야. 근데 이 깊이라는 건 뭔데? 사람들마다 다 그 깊이가 달라. 정말 깊이까지 겪는, 너무 번아웃을 너무 이렇게 깊이까지 겪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 번아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깊이 상황도 어때? 다르겠지. 얕게 겪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깊이 있게 겪는 사람들도 있고 심하게 겪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요. We ought to think of,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Think of A as B. A를 B라고 생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A를 B라고 생각하는데 A를 뭐가 아닌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해서 not A or B 고민이 나왔죠. 그럼 뭐로 생각해야 된다? 상태가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번아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스펙트럼이라는 게 상태라는 건 내가 번아웃 상태라면 누구든지 번아웃을 겪을 수 있는데 다 번아웃, 번아웃, 번아웃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펙트럼으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지? 내가 어느 정도로 겪고 있어? 아주 미미하게 겪고 있고 나는 굉장히 심하게 겪고 있고 이게 바로 스펙트럼, 범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태가 아닌 뭐로 봐야 된다? 범위로 봐야 된다. 얘가 바로 핵심 엄니다. 핵심 주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핵심 소재는 바로 뭐가 되고? 맞아요. Burnout. Burnout은 바로 우리가 뭘로 봐야 된다? 상태가 아닌 범주, 범위로 봐야 된다. Spectrum. 범위로 봐야 된다. 뭐가 아니라? 그렇지. 상태가 state. 아니라. 이해됐어요? 첫 문장 아주 임팩트 있게 강렬하게 시작했습니다. In most public discussion of burnout, burnout에 대한 대부분의 대중들의 토의에서 we talk about,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We talk about workers, 노동자들에 대해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노동자들? burnout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근로자들, 마치 뭐인 것처럼,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란 뜻이에요. 마치 that status, that status란 건 바로 burnout status가 되겠죠. burnout을 겪고 있는 그 상태가 were black and white, 검은색 아니면 흰색, 검은색과 흰색, 즉 흑백으로 둘 중에 하나로 그 상태를 상태인 것처럼 burnout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둘 중 하나가 뭐예요? burnout을 겪거나 겪지 않거나 요 딱 두 개의 상태로 구분한다는 얘기야. 근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상태로 구분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면 뒤에 그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봐야 된다? 우리는 스펙트럼으로 봐야 돼. 범위로서, 범주로서 봐야 돼 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빠르게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봐야 되는 초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볼게요. 자, a black and white view, 이렇게 흑백의 관점은 cannot account for, account for라는 수거 좀 알아주세요. 뭔가를 설명하다. 우리 바로 앞에 강의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라고 말씀드렸던 수거예요. 뭘 설명할 수 없죠? The variety of burnout experience though. 하지만 이렇게 흑백의 관점은 뭘 설명할 수 없다? burnout 경험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깊이를 봤을 때 그 burnout의 깊이가 뭐 경미한게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중간 강도, 아주 큰 강도로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양하게 겪는 이 번아웃의 경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즉 범주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범위에 얘가 있는지,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f there is a clear line, 만약에 분명한 line, 선이 있다면 분명하게 구분하는 구분점, 기준점, 구분점이 있다면 뭐와 뭐 사이에? Burnout과 그렇지 않은 것의 상태에 확실한 구분점이 있다면 즉 상태를 명확하게 흑이냐 백이냐 딱 이분법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so as there is a with a light bulb, 마치 뭐처럼요? 전구처럼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딱 그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다면, 그렇다면 we have no good way, 우리는 좋은 방식이 없을 겁니다. 뭘할수 있는? To catalyze people who say they are burnout. 그들이 어떤 사람들? 그들이 번아웃을 겪고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여전히 manage to do, 용케도 뭐뭐하다, 가까스로 뭐뭐하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 일을 제대로 수행 못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용케도, 아주 기특하게도 잘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번아웃을 겪고 있는데 일의 수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잖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런 사람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범위로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계속 가볼게요. Thinking about burnout as, think about ASB로 보시면 되겠죠? 번아웃을 뭐로 생각하는 거? 나왔습니다. 스펙트럼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은요,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뭘로 봐야 된다? 스펙트럼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those who claim burnout but are not debilitated by it. 번아웃을 겪고는 있지만, 쇠약해지지는 않는, 그것 때문에 쇠약해지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are simply dealing with. 단순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혹은 덜 심각한 형태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경미하게 burnout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They are experiencing burnout without being burned out. 그들은 burnout을 겪고는 있어요. 뭐 없이? being burned out. 완전히 burnout 되지 않는 상태로 burnout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burnout이라는 것이 마지막 단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어가 뭔데? 깊이로 봤을 때 이게 마지막 상태야. 근데 이 마지막 상태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야? 잘 해내고 있어. 하면 이 정도의 상태야.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마지막 단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번아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이 내용, 이 의미의 내용을 찾아서 이 last word라는 건 아직까지 마지막이 아니다. 라는 건더 깊은 상황, 즉, 번아웃에 더 심각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선택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Public discussion of burnout. 벌써 이상한 거 알겠죠? Public discussion에 관련된 내용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번아웃에 대한 대중간의 이 토의가, 대중들의 그 토의가 has not reached an end. 끝이 나지 않습니다. 끝이 도달하지 않아요. 관련 없겠죠? There still exists. 여전히 존재한대요. 뭐가? Room, 방이? 아, 여지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이다, 여지. 뭐에 대한 여지가 여전히 존재해요? For a greater degree of exhaustion. Exhaustion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탈수예요. 탈수가 뭔데? 완전히 burnout 되는 거죠. 그러니까 burnout이라는 표현을 exhaustion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더큰 수준의 burnout, exhaustion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말한 사람은 요 정도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이만큼의 여지가 있다. The greater degree of exhaustion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지.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나머지 관련 없는 거 한번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중들끼리 이렇게 뭐 끝도 없는 이런 토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었고, 그 다음에 all or nothing. 모든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게 바로 뭐야? 그치. 흑백이야. 흑백의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기준이 적용이 돼요? 번아웃 심텀에? 아니죠. 번아웃 심텀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state, 상태가 아닌 spectrum, 범위의 그 범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3번은 오히려 전체 내용과 좀 반대가 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exhaustion, 탈수, 탈진, 다시 말하면 burnout이라는 건 극복이 될수 있다, 극복될 수 있다,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4번도 어울리지 않는 업포인트가 된 선택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탈진의 그 정도는 뭐에 따라 만들어진대요? 개인들의 인식에 따라 내가 이거 탈수 증상을 이 번아웃 증상을 겪고 있다 없다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가 아예 언급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은 그냥 선택지로 탁 지우셔야 됩니다. 긴 선택지이긴 하지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지워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6번 문제, 첫 번째 문제 잘 해결했어. 잘했어. 자, 그래서 첫 문장, 중요한 주제문을 가지고 같이 연결을 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같이 쭉 보니까, 연결해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끝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아직까지 많은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걸로 같이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표현, The last word의 의미를 2번의 앞부분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전 시간에 그 스티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스티키. 1번 문제에서. 끈적끈적한, 달라붙는 이란 뜻이었거든요. 그럼 non-stick은 뭘까요? 그치. 달라붙지 않는 이란 의미가 됩니다. 달라붙지 않는 프라잉팬이래요. 여러분들 프라이팬 알죠? 예, 프라잉팬이다. 달라붙지 않은 프라이팬 어때요?
뭔가를 이렇게

계란 후라이라도 했을 때 달라붙지 않는 게 어때? 훨씬 더 우리가 뭔가 요리하기 수월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달라붙지 않는 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요 의미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How you focus your attention? 여러분들의 주의에 어떻게 집중하느냐? How you focus? 여러분들의 집중력에 어떻게 집중하느냐는 play a critical role. play a role, 어떻든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고요. critical 이란 단어가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디에 있어서? and how you deal with stress.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지, 대하는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 어디에 집중을 하는지, 여러분들 집중력의 초점이죠. 그렇죠? 집중을. 집중을 어떻게, 집중력을 어떻게 집중시키는지. 집중이라는 표현이 계속 겹쳐지는데, 집중력을 어떻게 집중시키는지에 따라서 뭐와 관련을 지금 짓는 거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집중을 얼만큼 집중시키는지가 무슨 의미인지. 자, 집중을 잘 못하는 scattered attention이 나옵니다. 흩어진 집중력? 집중력이 흩어지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흩어진 이런 집중력은요, harms, 해가 된대요. Your ability to let go of stress.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스트레스를 내보내는 거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여러분들의 능력에 해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알수 있는 거 뭐야? 집중력을 얼마만큼 집중시키는지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관리 능력이 스트레스 관리라고 하자. 집중력을 올리게 되면 스트레스의 관리 능력이 올라간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지금 scattered attention, 집중력을 집중시키는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내보내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두 개의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반전으로 뒤집어지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죠? 볼게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because even though, 뭐이기는 하나, your attention is scattered. 여러분들의 주의력이 흩어지긴 했으나, 즉, 집중력이 흩어져도, it is narrowly focused. 그것은 좁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대요. 집중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for. 자, 여러분들 이렇게, 커마 다음에 문장 중간에 for가 나오고, 뒤에 주어와 동사의 문장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because임이야. 왜냐 하면. 요런 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죠. 뭐, 3학년 지문에만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 3학년 지문, 특히 이렇게 어려운 이긴 문장에서 나왔을 때는 굉장히 난감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좀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흩어져도, 흩어지는데 어떻게 이게 왜 해소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스트레스 관리가 왜안 돼? 오히려 더 쉽게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집중력은 오히려 좁게 좁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기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fix it on the on. fix it on the 집착하는 겁니다. 완전히 집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 부분에만, 여러분들 경험 중에서 흩어져 있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안 주는 부분에 집중을 하면 되는데, 근데 집중력이 흩어져 있으면 가다가 스트레스를 더 유발하는 곳에 오히려 더 narrow down. 그 집중력이 더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흩어지게 되면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네, 보겠습니다. When your attentional spotlight, 여러분들의 집중의 그 스포트라이트가, 네, 그 집중하는 그 스포트라이트, 정말 집중이 되는 그 곳이 is widened, 넓어졌을 때. 즉, 다시 말하면 뭐야? 아주 넓은 폭으로 집중을 해. 그러면 여기에도 떨어질 수 있고, 여기에도 떨어질 수 있고, 여기에도 떨어질 수 있고, 내로다운이 안 되잖아. 그렇게 됐을 때는 you can more easily let go of stress. 스트레스를 더 쉽게 해소할 수 있어요. 그치? 여기 집중했다, 여기 집중했다, 여기 집중했다. 정말 넓게 집중을 하니까. 그죠? 자, you can put in perspective.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질 수 있죠? Many more aspects of any situation. 그 어떠한 상황에도 더 많은 측면의 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not get locked into. 어디에 갇히지 않아요? One part that ties you down to superficial and anxiety-provoking levels of attention. 여러분들을 옥조여서, 그래서 어디로 묶어? 네. Superficial, 표면적이면서도
anxiety provoking.

문구가 밑에 보시면 유발한다라고 되어 있죠. 불안감을 유발하는 수준으로 이 주의력을 올가매는 하나의 부분으로 여러분들 가둬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주는 부분이야. 그랬을 때 넓게 넓게 관심을 가지면 이 한 곳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그냥 집중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이런 상황에 narrow focus 하게 되면 여기에만 갇혀서 계속 스트레스를 갇혀있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갇혀있지 않게끔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의 attentional spotlight를 widen, 넓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집중력을 집중시키는 능력, 다시 말하면 이 집중력을 어떻게 widen, 넓게 가지는 거,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또 다른 정보가 나왔습니다. A narrow focus highlights, heightens, 좁아진 초점은요. 아까는 넓게 가지라고 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좁아진 겁니다. 좁아진 초점은요, 올려요. 스트레스의 수준을 더 올립니다. 끌어올려요. 각각의 경험에 대해서. 끌어올리고 더 넓어진 초점은 turns down the stress level. 레벨을, 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추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상황을 더 넓은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발표를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보는데 어느 한 부분이 틀렸어요. 근데 그 틀렸는데 그 틀린 부분에만 자꾸 집중을 하면 어때?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뒤에 진짜 엉망으로 끝날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게 보는 거야. 큰 관점으로. 아, 수행평가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말하기 수행평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거기 실수한 부분은 아, 얘는 그냥 일부니까 그 다음 부분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바로 스트레스를 그치 해소할 수 있는,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One anxiety provoking detail. 하나의 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세부사항은 is less important than 뭐보다 덜 중요합니까? 그럼 뒤에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네요. 뭐가 더 중요해? The bigger picture. 그렇지. 더 큰 그림보다 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부적인 어떤 실수 하나를 한 게 전체 그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뭘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Widen. 다시 말하면 bigger picture.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it's like 이렇게 더 큰 그림을 본다라는 건 마치 어떻게 하는 것과 같아요? Transforming yourself into. Transform A into B. A를 B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a non-flying pan, non-stick flying pan. 달라붙지 않은 flypan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라붙지 않는 flypan은 바로 뭐겠어요? 한 곳에만 집중해서 내가 그 스트레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넓게 그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Non-stick flying pan은 긍정적인 거야. 그죠? 스트레스를 잘 할 수 있는, 뭘 더 볼 수 있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는 네,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you can still, 여러분들이 여전히 fly on air, 달걀을 붙일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달걀은 달라붙지 않습니다, 팬에. 그러니까 얘는 계속 왔다 갔다.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역시 쉽게 쉽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긍정적인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긍정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만 찾아내도 답으로 굉장히 쉽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절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험, 일상생활을 유발하는 경험에 절대 직면하지 않게 된다? 아니,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스트레스를 지금 관리하는 거지 스트레스에 만나는, 그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한 사람의 어떤 관점을 높이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요.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찾아낸다는 얘기 하나도 없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뒤에 부분이 어색합니다. 어울리지 않죠? Rarely confining. Rarely는 여러분들 긍정이야, 부정어야? 부정어야. 그럼 얘를 뒤에 X를 해주시면 되겠죠? 좀처럼 한계를 짓지 않아요. 제한하지 않습니다. Confine이라는 게 이제 한계를 짓고 제한하는 거죠. 뭘 제한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집중을 제한하지 않아요. 어디로? To positive aspect of an experience. 경험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에 어떤 사람의 집중을 제한하지 않는 것. 무슨 말이야? 긍정적인 경험에, 부정적인 경험에, 경험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아웃이 되겠고요. Having a larger view가 뭘까요? Having a bigger picture가 되겠죠? 자, 더 넓은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Of an experience, 경험에 대한. 무엇을 뛰어넘어서? Beyond its stressful aspects.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런 측면을 넘어서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큰 관점으로 큰 그림을 본다라는 거니까 몇 번이 정답이야?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볼까요? Take into account라는 수건데요. Take something into account는 무언가를 고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스트레스를 뭘로 고려하는 것? The source of developing a wide view. 더 넓은 관점을 발달시킬 수 있는 원천으로 스트레스를 바라본다. 이런 이야기 없었는데. 그죠? 그래서 완전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5번도 역시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도 잘 해결했죠? 많이 어려웠어? 많이 어렵진 않았어? 근데 이게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non-stick frying pan에서 non-stick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좀잘 추론을 하셨어도, 근데 이거 몰라도 사실은 여기 끝에 있는 부분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아닌 사람이구나.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이구나. 좁은 관점인지 아니면 넓은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만 아셔도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8번 갈게요. 자, squeeze economies into a test tube. squeeze라는 단어가 좀 어렵다. 그쵸? 네. squeeze라는 사실은 이런 완전 쥐어짜다. 이런 뜻이야. 귤이 있는데 선생님이 귤을 쫙 이렇게 손을 막 쥐어짜는 거예요. 여기를 막 집어넣는 겁니다. squeeze into니까요. 자, 무엇을? 경제를 갖다가 어디다가 막 집어넣는 거야? 아, test tube. test tube가 뭘까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튜브예요. 실험관입니다. 시험관. 그러면 경제를 시험관에다가 억지로 집어넣는 거. 넣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인데요. squeeze라는 의미를 모르면 뭐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테스트튜브의 그 테스트튜브는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경제를 어디다 집어넣는데? 시험관에 집어넣는데. 경제라는 건 과학을 하는 그 실험. 실험관? 시험관? 네, 테스트튜브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일단 우리 정말 이분법적으로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physicians and other natural scientists. physicians는 뭐 의사죠. 의사와 다른 자연과학, 다른 여타의 자연과학자들은 test their theories. 그들의 이론을 실험합니다. 뭘 이용해서요? using control experiments. 통제된 실험을 이용해서요. 통제된 실험이 뭘 이용해지? 테스트튜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일 때? 과학과 관련된.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관찰과 그리고 그 실험을 할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는 통제된 실험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통제된 실험. 경제학자들이 아니야. 그죠? 자, 이제 경제학자들이 나옵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만 보시면 돼요. 매크로, 마이크로가 앞에 붙는데요. 마이크로는 이제 미시경제가 되고 매크로는 거시경제입니다. 네, 그런 거 명확하게 몰라도 충분히 풀수 있어요. 경제가 나왔어. 그럼 이제 경제학자들, 경제로 연결해 볼수 있겠죠. 자, 하지만 경제학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보세요. 통제된 실험은 테스트튜브라고 우리가 연결해 볼수 있지. 근데 이 테스트튜브랑 경제는 어떻게 보는 거야? 그치. 대조적으로 보는 거야. 하지만 거시 경제학자들은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하지만 거시 경제학자들은요 have no laboratories 실험실이 없어요 그리고 and little ability little이 들어가면 거의 없는 부정적인 의미로 보셔야 되겠죠 자 어떤 능력이 거의 없습니까 to run economy wide experiment of any kind 그 어떤 종류의 실험이라도 경제 전반적인 그 경제에 관련된 실험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전체 경제를 다 아우러서 실험을 한다? 그거는 거의 불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경제를 테스트 튜브 안에다가 squeeze into 그것도 막 억지로 꾸겨 넣는 거야. 억지로 쥐어짜듯이 넣는 거.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가하거나 혹은 적절하지 않거나 둘중 하나가 되는 거죠. 둘중 하나가 둘중 하나이긴 하지만 같은 맥락이지. 그지? 그러면 실험실의 시험관, 이것을 이용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될 거고, 밑줄 친 부분은 불가하거나 적절하지 않거나. 계속 볼게요. Granted, 물론요.
They can study different economies around the world.

내가 가리키는 건 매크로 이코노미스트가 되겠죠. 거시 경제학자들은 다른 경제를, 세계에 있는 다른 경제들을 연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경제는 굉장히 고유하고 독특해요. 그치. 그 주어진 상황, 경제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나라마다 그 위치에 따라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입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so comparison are tricky. 뭔가 비교를 한다라는 거. 한국의 경제, 중국의 경제, 미국의 경제, 일본의 경제,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tricky,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정확하지도 않겠죠, 사실은. 그죠? Control experiments, 이렇게 통제된 실험도 역시 provide a natural science, 무엇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자연과학에게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는 뜻입니다. 자연과학에게는 무언가를 제공해 줄수 있어요. 그 무언가가 뭔데? Seldom available to economists. 경제학자들에게는 좀처럼 뭐뭐 아니란 부정어입니다. 좀처럼 이용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자연과학자들한테는 줄 수가 있어요. 자연과학자들이 모였어. 여기 있는. 통제된 실험을 할수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줄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뭔데? 우연의 발견이라든가, 아니면, 우연 발견? 우연히 발견하는 발견이라든가. 이럴 땐 뭐가 있는데? 페니슬린과 같은. 이런 것들은 자연과학자들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거야. 통제된 실험은. 통제된 실험은 누구에게 가능하다? 자연과학자들에게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경제 혹은 경제학자들한테는 어떻다? 적절하지 않다. 혹은 불가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볼게요. Macroeconomists studying the US economy. 미국 경제를 연구하는 거시 경제학자들은요. Have only one patient. 단한 명의 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환자가 어디겠어요? 연구 대상이 되는 미국이 되겠죠. 따라서 they cannot introduce particular policies. 그들은 뭐할 수가 없어요? 특정한 정책을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In a variety of alternative settings. 다른 다양한 환경 상황에 그 미국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접목시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대상이 하나란 말이야. 미국 경제, 미국이라는 나라. 그 정책이나 그 경제에 관련된 똑같은 상황이 다른 곳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 접목을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게 뭐야? 통제된 어떤 실험을 하는 것이 어렵다, 불가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You cannot squeeze.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조심하라 얘기했잖아. 부정어. 부정어 나오면은 꼭 밑줄 친 부분에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를 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를 자연과학에서 하는 그런 실험실, 통제해서 통제된 실험을 하는 그런 통제의 실험관에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Cries of Eureka. 유레카라는 외침. 발견했어! 라는 그런 발견. 이건 어디나 가능해. 자연과학이나 가능하죠. 자, 이런 발견은 are seldom. 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는요? 거시경제학자들한테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 말이란 이야기예요. An economy consisting of the hundreds of millions of individual factors. 개별적인 이 실행자들, 개별적인 어떤 주체를 하는, 이런 실행을 하는, 이거 백만이잖아요? 수억 명으로 구성된 이런 경제 주체들, 경제 행위자들로 구성된 경제에는요, it's a complicated thing.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뭔가를 발견하거나, 가만히 있는 애들을 찾아가지고 실험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인 머레이라는 사람은요, 뭐라고 observed 말했어요? Think, 생각해봐. How hard physics? 야, 물리학이 얼마나 으삐 어려울지를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particles could think, 입자들이 생각할 수 있다면, 얘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경제처럼 다 행위자들이야, 주체자들이야. 그러면 이거 연구할 수 있겠어, 물리학에서? 연구 못해. 근데 안 움직이니까 가능하지. 경제는 어때? 다 움직이는 주체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연구하기가 엄청 어렵다. 실험한다는 통제된 시험실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test tube라는 건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controlled experiments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controlled experiments와 동일한 표현이 나오거나 비슷한 표현이 나오거나 이게 어렵다라는 의미인데 중요한 건 뭐야? 캐낫인데 낫이 빠져있는 밑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 일단 넣을 수 있다, 실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것도 중요하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인정해야 된다. 경제학자들의 기여를 인정해야 된다. 무슨 말이야? 기여를 인정하는 거 관련 없죠? 자, 수행해야 돼. 통제 실험을 어디에? 경제에 대고 경제에 대한 통제된 실험을 실행할 수 있어.

실행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밑줄 그은 부분은 부정어가 없으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 정반대인데? 그렇지, 정반대일 수밖에 없지. 캐낫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부정어의 위치를 정말 주의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뭔데요? Employ complex economic theories. 복잡한 경제 이론을 적용한다. 네, 경제 이론 적용하는 거 없었고요. Share test results with other scientists. 다른 과학자들과 실험 결과를 공유한다. Collect economic data over a long period of time. 장기간에 걸쳐서 경제적인 데이터를 수집한다. 경제 데이터 수집하는 것도 아니죠. 매력적인 오답도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2번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는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살짝 어려운 것 같은데, 아, 단어만 조금 그랬지? 상황을 쭉 읽어보니까, 아,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와닿는 그런 질문입니다. Squeeze란 단어, 조금 어려웠어도 충분히 풀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9번 가겠습니다.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the best. 최고의 것이 is the enemy of the good. 좋은 것의 적이 된대요. 되게 어렵다. 그죠? 최고의 것. 정말 가장 좋은 게, 좋은 것에는 뭐가 돼? 적이 된대. 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최고의 것을 뭔가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좋은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게 무엇인지, 무슨 말인지, 뭐에 대한 해당하는 말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Gold plating. 뭐, 직역을 하면 금으로 플레이팅을 하는 거야. 도금이야, 도금. 금이 아닌 것들 위에다가 살짝 금으로 입히는 도금 있죠? 봤을 때 어때? 엄청 반짝반짝거리고 금처럼 예쁘죠? 그죠? 자, 도금. 어디에서의 도금? 어떤 프로젝트, 프로젝트에서의 도금을 한다라는 건 의미를 합니다. 불필요하게, 필요 없이라는 거니까 불필요하게 향상시킨다라는 걸 의미해요. 뭐를? The expected results. 예상되는 결과를 불필요하게 향상시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즉 다시 말하면 adding characteristics that are costly, not required, and that have low added value.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비용은 많이 있는데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는 낮아? 부가가치. 더해지는 가치는 낮아. 어떤 측면에서? With respect to, 뭐뭐라는 측면에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To the targets. 목표 대상이 되는, 목표 대상에게 있어서는 부가가치, 더해지는 가치가 낮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필요되어지지는 않는, 그런 특징을 더하는 게 바로 뭐야? 도금이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에서야. 그럼 사실 안 해도, 안 하는 게 나은 거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의 프로젝트. 여기에서의 뭐를 이야기하는 거야? 도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old plating. 얘는 적절하다? Not required. 필요되어지지 않아. 근데 costly. 비싸. 그리고 low added value. 가치가 낮아. 부가가치가 낮다고요.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런 거왜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통으로 된한 문장이긴 한데, 여러분들 읽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잘 나뉩니다. dash 다음에는 in other words라고 해서 뒤에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다시 말하면, giving more, no, with no real justification other than the demonstrate one's own talent. 뭘 주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주는 거래요. 뭘 가지고? No real justification. 실제 justification 정당화죠? 명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정당화 명분. 이거 해야 돼! 라는 정당화 명분. 그 어떠한 실제적인 명분을 없는 더 많은 것들을 주는 거예요. other than, 뭐뭐 이외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 좀 알아두세요. 뭐뭐 외에는 to demonstrate one's own talent.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실제적인 명분이 없는 걸더 많은 걸 준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도금이라는 건 실제 뭐가 없어? 일단 비용도 많이 들고 필요되어지는 않고 부가가치도 낮고 그래서 실제 명분은 해야 되는 명분이 없는 걸 그냥 더하는 것뿐이다. 근데 무엇은 보여줄 수 있다? 개인의, 그렇지, 탤런트, 재능은 보여줄 수 있다. 내가 이런 재능 갖고 있어. 예쁘게 도금할 수 있다. 이런 건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야. 약간 허세 같은 느낌이 들죠. 내가 이만큼 할수 있어라는 재능은 보여줄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실제적인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만 덧붙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전부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플레이링, 도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금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프로젝트에 있어서 도금이라는 건 실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낮다. 이것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뭐만 보여줄 뿐? 누군가의 재능만 보여줄 뿐? 이 정도만 설명을 해줬어요. 자, gold plating is especially interesting for project team members. 도금이라는 건 특히나 흥미로워요. 누구에 의해서는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들에 의해서는 특히나 좀 흥미롭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it's typical of 이것이 일반적이거든요. 프로젝트는 일반적이에요. 어떤 프로젝트? With a market professional competence. market 정말 눈에 띄고 현저한 분명한 전문적인 구성 요소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어떤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that involve professional, specialist 전문가들을 포함된 그런 프로젝트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뭘 갖춘 전문가들이에요? 입증된 경험, 확실하게 입증된 경험과 광범위한 폭넓은 전문적인 autonomy 자율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관여가 되어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잘 일반적으로 나타난 티피컬한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하는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더 있어 보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할수 있다라는. 그래서 재능을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긴 하지만 사실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명분이나 실제의 어떤 효용성은 없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세요? 자,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야, 최선으로 최상으로 하는 더 베스트가 도금이 되겠죠? 도금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프로젝트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의미가 될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전문가들은요, 종종 봅니다. 그 프로젝트를 뭐로써 봐요? Opportunity to test and enrich their skill test sets. 자신들의 기술을 실험하고 자신들의 기술을 enrich, 풍요롭게 할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회로서 그 프로젝트를 바라봅니다. 아, 이번 프로젝트는 또 나의 어떤 면모를 뽐내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그럼 그 프로젝트에 사실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자신의 무엇을 보여주는 기술이나 재능을 보여주는 걸로 끝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there is therefore 따라서요. A strong temptation. 아주 강한 유혹이 있죠. Temptation의 유혹이죠. 자, in a good faith. 선의에서는요. 좋은 의미에서는 좋은 의도로는 정말 강한 어떤 유혹이 있게 되느냐? To engage a gold plating. 도금을 하고 싶은 도금에 참여하고 싶은 아주 강한 유혹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뭐하는? To achieve more or higher quality work that gratify the professionals but does not add value to the client's request. 여기까지 이렇게 볼까요? 더 많은 그리고 더 높은 품질의 그 질을 향상 고품질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도금이라는 것에 관여하고 싶은 유형이 강하게 생긴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more and higher quality, more or higher quality work는 바로 뭐냐?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족감을 주지? 전문가들, 즉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한테는 아, 내가 이번에는 이것까지는 해라는 그런 만족감을 주긴 하지만 뭐 하진 않죠? 가치를 더하진 않아요. 어디에 가치를? 고객들의 요청사항에 어떤 가치를 더해주진 않은, 즉 실효성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요, remove 제거하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동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만족은 시키는데 가치를 더할 수는 없고 그리고 때때로는 뭐하게 되는? 제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치 있는 자원을 오히려 그 프로젝트에서 제거하게 되는 거야. 안 써도 되는 자원을 쓰게 되니까. 그쵸? 그러면 적절해, 적절하지 않아. 이렇게 쓰는 건 적절하지 않다. 실제적인 명분이 없으니까. 그쵸? As the saying goes, 자, 옛 속담에 뭐라고 얘기해요? The best, 최상의 것은 is the enemy of the good. 좋은 것의 적이 될수 있다. 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상의 것이 뭐야?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도금과 같은 겁니다. 그것은 뭐에? 좋은 것, 어떤 실제 명분을 지키고 실제로 요청되는 것을 지키는 것에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Pursuing perfection at work. 일단 나쁘진 않아요. 일에서의 어떤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 그 도금이라는 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끼워서 한번 보려고 하면 가능하죠. 그죠? 좀더더 예쁘게, 좀더더 완벽하게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causes, 뭘 야기를 하죠? conflicts among team members. 팀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유발한다? 아니지, 이건 아니잖아. 그죠? 갈등을 유발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Raising work quality. 일의 질을 올리는 게 바로 뭔데? The best. 도금하는 거. Gold plating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할 뿐? Only to prove oneself. 자신을 입증하기만 하는 일의 품질을, 어떤 작업의 질을 올리는 것은 is not desirable. 뭐 하진 않아? 바람직하진 않대요. 뭐만 보여주는? 자신이 할수 있는 재능. 자신을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입증하기만 하는 only to. 이러한 부분에서의 질에 있어서, 일의 작업에 있어서의 향상시키는 것은 적절하다? 무슨 소리? 적절하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not desirable 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하게 이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추친 내용을. 그래서 정답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Inviting overqualified specialists. 벌써 이상하죠? 그죠? 정말 지나칠 정도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 초청하는 거 관련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아웃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Responding to the changing needs of clients. 고객들의 변화하는 욕구들에 대응하는 것. 그것을 맞춰주는 것. 관련 없죠, 여러분? 고객들의 이 요구사항들이 계속 변하는 걸 맞춰줘야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죠? Acquiring a range of skills for a project. 어떤 한 프로젝트에 다양한 기술들을 획득하는 것. 이것은 does not ensure success.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 자, 다양한 기술을 습득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죠? 필요 이상의 일에 작업의 품질을 올리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스로의 재능만, 능력만 입증할 수 있고 다른 효과는, 효용성은 떨어지는 그러한 the best는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2번을 정답을 해주시고 방금 전에 지웠던 거 같이 한번 또 지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 갈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 볼게요. 이번에 스틱이 나왔어요. 아까는 non-stick frying pan. 스틱이 달라붙는다라는 의미였잖아요. 근데 원래 무슨 의미도 있다고 선생님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1번 문제 할 때. 맞아. 막대기라는 뜻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봤더니 a stick, 막대기예요. 어디에 있는? in the bundle. 번들이 뭐야? 아, 묶음이야, 묶음. 묶음 안에 있는 하나의 막대라는 뜻입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니까 막대기가 여러 개가 있는 하나의 번들이 있어. 묶음이 있어. 근데 이 중에 뭐래? 하나의 막대기라는 뜻이래요. 뭐에 관련된 내용인지 먼저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 하나의 막대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의 다발 안에 있는, 묶음 안에 있는 하나의 막대기가 무슨 의미인지 이거 잘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볼게요. Lawyers. 변호사들은요, sometimes describe. 때때로 묘사합니다. 설명해요. Describe A as B. A를 B로서 묘사를 합니다. 변호사들이 뭐를 뭐로 묘사한대요? Ownership. 소유권이라는 것을 a bundle of sticks. 뭐로 묘사해? 막대기의 다발로 묘사한대요. 뭐야? 다발 안에 있는 막대기라고 나왔는데?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뭐에 대한 거라는 거알수 있어? 그렇지. Ownership.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알수 있어. 소유권 이퀄 뭐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치. 막대기가 있는 막대기로 구성된 막대기 다발. 하나의 요 다발이 묶음이 뭐가 될수 있다? 소유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유권 그냥 하나로 보면 되지. 여러 개의 막대로 되어 있는 하나의 번들이라고 보는 걸까? 궁금하거든요. 볼게요. This metaphor. 자, 이런 비유적인 표현은요. was introduced. 도입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About a century ago. 한 1세기 전, 100년 전쯤에 나온 거예요. It has dramatically transformed. 그리고 그러한 metaphor. A bundle of sticks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 극적으로 바꿨습니다. 뭐를요? The teaching and practice of law. 법을 가르치는 법 교육이나 법 실행에 있어서, 법을 실행하는 어떤 그 실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아주 현저하게 극적으로 바꿔놨대요. 어떻게 바꿨을까? 왜 바꿨을까? 볼게요. 자, 그 비유적인 표현은 is useful, 유용합니다. 자, 그럼 이 비유적인 표현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유용해요. 왜 유용하냐? It helps us. 그것은 그 메라포가 우리로 하여금 볼수 있게끔 도와준대요. 뭐를? Ownership 나왔습니다.
소유권을요.

볼 수 있는 거 as a grouping of interpersonal rights. 사람 간의 대인 간의 그 권리를 어떻게 해놓은 것으로써 그룹핑 해놓은 거래. 그룹이 뭐겠어? 번들이지. 여러 개를 묶어놓은 거잖아. 그죠? 그런데 대인 간의 권리를 대인 간의 권리가 그럼 뭔데? 여러 개의 권리 가운데 하나의 권리를 stick, a stick이라고 부른 거겠죠. a stick이라고. 그죠? 이 답안 안에 여러 가지 스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스틱이니까. 맞지 않아요? 그럼 이 하나의 스틱은 바로 뭐가 될까? 권리가 되겠죠. 근데 뭐에 있어서의 권리야? 그렇지. 이게 하나의 번들이 소유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소유권 안에서의 권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볼게요. 자, 이 대인 관계, 사람 간의 관계에서의 그룹으로서 ownership을 받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they can be separated. 때로는 분리가 될수 있고 and put them together. 같이 합해질 수도 있는 그런 권리의 하나의 묶음. 그룹을 한 거. 그룹으로 묶어 놓은 거. 이런 거로 ownership을 바라보게 해준 거예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ownership에 대한 관점을 바꿔 줬는데 바꿔준 게 바로 이런 거란 얘기죠. 여러 개의 권리가 모여서 하나로 만들어진 게 소유권이야. 이런 뜻이란 얘기예요. 자, when you say 여러분들이 말할 때 it's mine. 이거 내 거야. 어떤 면에서? And reference to a resource. 어떤 자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내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이거 내 거야 라는 소유권을 주장을 할 때, often that means, 그것은 흔히 무엇을 의미해요? You own a lot of sticks. 여러분들이 많은 막대를 소유하고 있다 라는 걸 의미한대요. 여러 개 막대, 이거 한 다발을 다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막대는 바로 뭔데요? That make up the full bundle. 그 전체 하나의 다발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막대를 가지고 있다. 뭣도 할수 있고, 뭣도 할수 있고, 뭣도 할수 있고, 뭣도 할수 있는 그런 여러 개의 막대를 한꺼번에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얘기야.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게. 그 권리가 바로 뭐가 있는데, 그래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콜론이 들어갑니다. 그 이를테면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될수 있고, 스틱이 뭐라고요? 스틱이 라이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될수 있고, 임대할 수 있는 권리가 될수 있으며, 또 모기지가 뭐야? 저당 잡힐 수 있는 권리, 라이센스, 허가 받을 수 있는, 혹은 이거는 이제 남에게 주워버릴 수 있는, 그죠? 증여 같은 거할수 있는, 아니면 심지어는 그것을 없앨 수도 있는 그런 전체 권리를 내가 갖고 있어라고 하는 게 it's mine, 내 거야라는 소유권을 주장할 땐 여러 개의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a stick and the bundle이라는 건 여러 개의 이 소유권을 구성하고 있는 그 중에서 하나의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though라는 표현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중간에 사이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끼어서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표현은 이제 도우가 맨 마지막에 커마 다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앞으로 맨 앞으로 빼서 하지만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사예요. 자, 그렇지만 흔히 우리는 split, 나눠요. 쪼갠다는 얘기예요. 그 권리를 쪼갭니다. 뭘로요? As for a piece of land. 뭐 이를테면 뭐처럼? 땅의 조각처럼 우리는 그걸 나눠요. 토지에 대한 어떤 조각. 이 구역은 네 거, 이 구역은 내 거처럼 이렇게 나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there may be a landowner, 땅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a bank with a mortgage, 저당권을 갖고 있는 은행일 수도 있고요. 그 스틱이, 그죠? 그리고 a tenant with a lease, 임차를 한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임대 계약을 한. 그리고 a plumber with a license to enter the land. 그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갖고 있는 plumber, 배관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an oil company with mineral rights. mineral rights는 여러분들 그 광물입니다. 이 광물권을 가지고 있는 석유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그 권리를 여러 개를 스틱으로 나눈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해당자, 당사자들에게 각각, 이 당사자들 각각은 뭘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소유권의 여러 개의 막대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입할 권리,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뭘캘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그죠? 중요한 건 뭐야? A stick이라는 거. A right입니다. A right이야. 하나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한? 그 소유에 대한 하나의 권리만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죠? 이 stick이라는 의미를 앞에서 아, 얘가 뭘 의미하는 거야? 라는 걸 도입부에서 찾아냈으면 전혀 어렵지 않게 아주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And legal obligation. Right과 obligation은 좀 다르죠. Right은 권리고 obligation은 의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법적인 의무와 관련된 건 아닐 것 같아요.

0: priority to legally claim the real estate. Real estate이 없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법적으로 주장하는,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우선권 관련 없겠죠? 그 다음, a right.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나의 권리예요. 뭐할수 있는? To use one aspect. 하나의 측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뭐에? Of the property. 그 소유. 그 재산. 자신의 재산, 어떤 재산에 대해서 하나의 측면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 권리. 여러 개의 권리 중에 하나. A right. 어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Ownership을 받고 있는 게 이제 the property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a building to be shared equally by tenants. 임대인에 의해서 동등하게 임차인인가요? 그렇죠. 임차인에 의해서 동등하게 공유되어지는 건물. 이상하죠? 자, 그다음에 a piece of land nobody can claim as their own. 자신의 것이라고 누구라도 주장할 수 없는 땅의 한 토지라는 이야기인데 역시 관련 없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아, 생각보다 재밌죠? 그죠? 얘가 지금 시사하는 말이 뭔지, 얘랑 대응되는 단어가 표현이 뭔지 찾아내는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재미를 여러분들 느껴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똑똑 복화 왔습니다. Account, account, account라는 단어고요. AC가 어디 어디 루라는 뜻이에요. Count 여러분들 countdown 숨을 소, 그 수를 세는 겁니다. 그러면 19876543321뭐 이렇게 그죠?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는 의미로 쭉 어떤 것을 설명하다라는 의미의 설명하다의 명사와 동사의 의미를 둘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수거적인 표현으로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미 앞에 강의도 그렇고 이번 강의도 그렇고 account for라는 수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뭔가를 설명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선생님 여기 뒤에는 뭐예요? 내 해설지에는 없던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도표 문제에서 무언가가 어떠어떠한 뭐 섹션이 아니면 어떠어떠한 부분이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할때 account for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뭐라고요? 어떠어떠한 비율을 차지한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챙겨주시면 수능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왔을 때 맥락에서 나왔을 때잘그 의미를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예요? 네,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어와 수거 같이 남겨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도 열심히 너무 잘했어요. 진짜 잘한 나를 스스로 여러분들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 자신을 인커리징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선생님도 여러분들 응원하겠지만 스스로도 응원하면서 다음 시간인 함축적인 의미 추론의 또 세 번째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단서 찾고 만나요. 할수 있지? 재밌지? 좋아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1: 오늘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순환사고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물에 빠져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체력 소모를 줄이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영이나 서서 헤엄을 치는 자세로 파도에 몸을 맡기세요.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수면 위에 내밀되 큰 파도가 덮칠 때에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합니다. 구조를 기다리며 구조 신호를 보내세요. 한쪽 팔을 높이 들어 흔들거나 크게 소리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세요. 사고자를 발견했다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해 주세요.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순환사고시 행동요령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인데요.
1: 그쵸.
0: 어떻게 보면 목이 우리 사실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1: 아, 재밌네요.
0: 오늘은 가정에서 벌어진 모기가 아닙니다.
1: 어, 그럼.

0: 어디요?
1: 캠핑장이야.
0: 캠핑장 모기는 또 세요.
2: 너 강력합니까?
0: 왜냐면은
2: 어허.
0: 캠핑장이 보통 이렇게 산 주변에 있잖아요.
2: 네.
0: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산 모기는 또 되게.
2: 아, 약간 와일드하군요.
0: 아, 맞아요.
2: 아, 제가 캠핑을 다녀보질 않아가지고, 그
0: 예.
2: 밖에서 어떤 느낌일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 그 친구들이 굉장히 강력하군요.
0: 항상 밖에서 그산 주변에서 모기에 물리면은
2: 어허.
0: 그 물린 그 부위가 엄청 크게 부어오르던데요,
2: 아,
0: 저의
2: 집에
0: 경우.
2: 있는 것보다 훨씬 더
0: 예,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요.
2: 강력한 느낌으로 가보도록
0: 예.
2: 하겠습니다. So, 캠핑장 모기와의 전쟁.
0: 응?
2: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1: 응?
0: 그죠. 긍정적인 마인셋이에요.
1: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아니, 뭔가...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헌혈이 아니라 모기한테 이렇게 헌혈할 이유는 없으니까.
0: 그냥 아예 자포자기 한 거예요.
1: 그래요.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 아니, 그런데 왜 모기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아유.
1: 아, 진짜 신기해.
0: 이런 느낌. 그렇죠.
1: 저도 그 생각 많이 한 적 있거든요.
0: 이게 또, 근데, 그 진화적으로요. 그게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얼핏 들은 건데요. 가렵게 함으로써 좀 조심을 해야 된다.
1: 아~
0: 조심을 뭐 인식하게 했다. 뭐 근데 그 정확한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하네요.
1: 그런 말도 있나 보죠.
0: 있다. 그렇죠. 자, 목이 물린데 이런 것도 영어로 할 수 있어야겠죠.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 캠핑장에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래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2: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3: 어? Tent?
2: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3: 어, 안에 모기 진짜 많아. 맞아, 나도 여기 물린 것 같은데. 어, 근데 뭐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2: What?
3: 헌혈, 헌혈.
2: 헌혈?
3: 헌혈. Blood, blood share. Blood share with mosquitoes. It's okay.
2: It's okay.
3: Mosquito alive. Okay. Keep it up, mosquito.
2: What?
3: Right? 근데 그 모기 물린 데는 왜 그렇게 가려운 거야?
2: 어?
3: 그 모기 콕. 아, 아, 간질간질. Why?
2: Why?
3: 모기 아, 아, 아. Why? Itchy, itchy.
2: Why is it bite? Oh, why is it itchy?
3: Oh, no.
2: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3: Oh, between your toes?
2: Between my toes.
3: Oh, 그거 진짜 가려운데 어떡해.
2: Oh.
3: Oh, 나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0: Oh.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네. 오늘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휘 많이 가져가실 거예요.
1: 좋습니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5: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4: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Mm-hmm.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은 나와 있어요.
1: 그쵸?
0: 근데 텐트 안에 모기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미리 이게 뭔가 했어야 되는, 잠갔어야 되는데.
1: 아니면 이렇게 뭐 달팽이집 같은 모기향 있죠?
0: 맞아요, 맞아요.
1: 그거를 위험하지 않는 소리에서 피워놔야 돼요.
0: 미리 해놔야 돼요.
1: 맞습니다.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0: 오.
1: 텐트 안이니까요.
0: 네.
1: 안쪽에. So 그러면. 텐트를 써볼까요? 이거 네. 맞죠?
0: 제 생각에는 오늘 이거 비워뒀으면
1: 네.
0: 그 사이에 이렇게 익히진 못했을 거기 때문에
1: 너무 감사해요.
0: 아우 천만입니다.
1: 이렇게 배려심 많은 선생님과 우리 함께 영어를 배우니 얼마나 우리가 쭉쭉 늘어요. 그죠?
0: 약간 느낌이 이상한데요? 기운이? 네.
1: 무슨 말씀이세요?
0: 자, T-E-N-T, tent 정답 맞습니다.
1: Yeah.
0: Alright. 자, 지금 보면 텐트의 어디에 모기가 많은 거예요?
1: 텐트 안쪽에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강조하려고 뭘 썼죠?
1: Inside.
0: Inside. 오케이. 안쪽 면인 거예요. Inside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런 안쪽을 얘기를 할 때 둘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in을 더 많이 써요.
1: 네.
0: 짧잖아요. 근데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

0: 안쪽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거나 막 짜증났을 때, 이 안에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는 inside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Do you understand? Right? So in the tent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오랜만에 기본적인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mosquitoes들이 텐트 안에 있다죠?
1: 있다.
0: 뭐가 있다라고 할때 우리 어떻게 했죠? There is or there
1: There are.
0: are 이렇게 했습니다. 자, there는 해석하지 않아요. 거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1: 그쵸.
0: 있답니다. Alright? 근데 우리가 익숙한 게 there is 단수 명사.
1: 네.
0: 이렇게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1: 네.
0: 예를 들어서 there's a dog in the room. 이런
1: 예.
0: 식으로 한 마리 얘기를 하는 거에는 익숙하지만 이렇게 복수 형태로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상하게 입영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So 그럴 때는 is가 아니라 there
1: Are.
0: are 뭐뭐들
1: Yeah.
0: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어떤 프로그램 같은데 서머 캠프나 이런 데 보면 액티비티들이
1: 그쵸,
0: 많잖아요. 네,
1: 재밌어요.
0: 활동하는 거. 그래서 아, 엄청 많은 그런 액티비티들이 있어. 어때요?
1: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0: 그렇죠.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right? 이렇게 복수형으로 쓸수 있겠고요. 자,
1: 네.
0: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들판이라고 할때 field를 씁니다.
1: Field.
0: Alright. 그래서, 그 field에 말들이 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예.
0: 그 들판이라고 할때 in the field라고
1: In the
0: 쓰거든요.
1: field.
0: 그러면은 어떻게 쓸까요?
1: There are
0: 말들.
1: horses
0: 그렇죠.
1: in the
0: In the
1: field.
0: field. Alright. So, 중요한 거. 복수로 쓸 때는 is 아니라 다시 한번
1: Are.
0: are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복수를 얘기를 할때 가끔가다 is를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게
1: 네.
0: 이제 회화체, 구어체에서는 좀 flexible하게 쓰기도 해요. 융통성 있게.
1: 예.
0: 하지만 우리는 맞춰주기. Right? 읽어보겠습니다.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1: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0: Oh, there are horses in the field.
1: There are horses in the field.
0: Alright, 자. 질문형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Yeah.
0: 있잖아, 거기 고양이들이 많아? 자, 많은 고양이들이 있니? 그리고 거기에는 마지막에 붙이면 돼요. 자, 질문이죠, 지금.
1: 예.
0: 어떻게 할것 같아요?
1: Are there so many cats in there?
0: 그냥 there?
1: There?
0: 하시면 돼요. Are there many cats there? 이렇게 하면
1: 오.
0: 됩니다.
1: 대어가 두번 들어가니까
0: 그러니까
1: 뭔가
0: 좀
1: 이상해요.
0: 어색하죠, 그렇죠?
1: 예.
0: 오케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긴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라고 할 때는 there are, there is를 쓰는데
1: 네.
0: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is there, are there 이
1: 에헤이.
0: 두 개를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순을.
1: 네.
0: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는 항상 여러분 마지막에 there.
1: There.
0: 정은 정말 거기에란 뜻이에요.
1: 그쵸.
0: 오케이? 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1: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0: 네, 근데 상대방은
1: 네.
0: 우리의 미션이죠. 굉장히 쿨합니다. 뭐 헌혈 좀 해도 되지 뭐. 그러니까 괜찮지 뭐. 많이 온 거예요. 캠핑에 와서
1: 그쵸.
0: 익숙한
1: 예.
0: 거죠.
1: 이 정도 모기는 감수해야지.
0: 아,
1: 캠핑 와서. 약간 이런 마인드.
0: 이게 또 하나의 그거야.
1: 아,
0: 이러면서
1: 캠핑.
0: 이거 또
1: 그죠.
0: 경험이야.
1: I don't mind. 나는 뭐 신경 안 써. A little blood. 약간의 피. 피를 주는 건가? 그죠?
0: 그러니까 이게 의역을 제가 한 거예요. 굉장히 의역했어요.
1: 에.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이거는 직역을 하면요. 뭐 피를 좀 이렇게
1: 쉐어해도.
0: 하는 거
1: 아.
0: 뭔가 주는 거 그런 거나 뭐 별로 신경 안 쓴다.
1: 왠지 이거 뒤에 동사 원형.
0: 오케이.
1: I don't mind share a little blood.
0: 지금 느낌이 막 그림이 그려져요.
1: 네, 피 공유하는 거.
0: 이거 모기한테 어떻게 좀 하나
1: 드려?
0: 드릴까요?
1: 드려
0: 예,
1: 말어.
0: 드릴까요? 어떻게 같이 좀 이런 느낌인데
1: 피
0: 자
1: 1ml에 5,000원 드려요.
0: 그렇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의역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기 씨도
1: 네.
0: 힘들었을 거예요. 자, 제가 사용한 건
1: 네.
0: 기증하는 거였습니다.
1: 아,
0: 헌혈 한마디로
1: 헌혈이란
0: 진짜 말 그대로.
1: 말을.
0: 그래서
1: 아.
0: 저는 donate이라는 동사를 쓸 거예요. 근데 모양이 조금 ing가 들어가긴 했죠. 근데
1: I don't mind 다음에 ing였나 보다.
0: yes, donate이라는 동사 들어보셨어요?
1: 들어봤어요. 예.
0: donate이라고 하는 건 여기선 p니까 헌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증하다 이런 식으로도 되고 돈도 donate를 할 수가 있죠.
1: 그쵸.
0: donate 그러면은 기부하다가 되겠습니다.
1: 근데 사실 donate란 동사보다는 아마 많은 분들이 donation은
0: donation
1: 그거는 익숙하실
0: 기부금
1: 것 같아요.
0: 같은 거. right.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의도로 뭔가를 나누고 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쓸 수가

0: 있겠죠.
1: 네.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뒤에 blood가 나왔는데요.
1: Yeah.
0: blood가 뭐예요? blood.
1: p.
0: p.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저 실수 엄청 많이 본 게 피는 blood인데 피를 흘리다란 동사가 있습니다. 얘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1: 어?
0: 네.
1: bleed 아닌가요? 볼까요?
0: bleed.
1: bleed.
0: 볼게요.
1: bleed.
0: 맞습니다.
1: 오, 맞네요.
0: 이 두 개를 반대로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blood

0: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 명사, 얘네는 딱 봐도 동사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패턴. 아마 이거 왕초보 영어에서 거의 최초 수준일 거예요.
1: 어렵잖아요.
0: Right. 근데 아마 원어민들이 하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상대방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괜찮아요. 저 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은 뭔가를 꺼리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 도네이팅 하는 거, 나 뭐 별로 신경 안 써. 뭐 괜찮아. 꺼리지 않아. 이게 의역이 되면서 괜찮아. 이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바꾼 건 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1: 그쵸.
0: 나는 이 행동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인드가 계속 마음에 담고 있고 신경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나 그런 거 안 한다. 의역돼서 ING 해도 괜찮아요. 이런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게 그 말이네요, 정말.
0: 맞아요. 그런데 왜 의역을 제가 잘 안 쓰냐면은, 예. 이 I don't mind 이거를 의역을 해서 괜찮아 이래버리면 나중에 상대방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Do you mind 어쩌고 이렇게 했을 때, yes라고 해야 되나?
1: 헷갈린다.
0: 뭐라 그러나? 이게 헷갈려요.
1: 아, 네.
0: 제가 진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역으로 느껴주세요. 예. 아, mind 하는 게 이렇게 꺼리는 느낌이구나.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기다리는 거 안 꺼려요. 저 안 꺼려요. 기다리는 거.
1: I don't mind waiting.
0: 그렇죠. I don't mind waiting. 누군가 물어봤겠죠. 뭐, do you mind waiting? 뭐 이런 식으로.
1: 그쵸,
0: right?
1: 그쵸.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그거 공유하는 거 꺼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음식 같은 게 있어요.
1: 예, 예.
0: 근데 같이 좀 이렇게 먹는 거 어때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나도 내 거를 같이 공유할 테니까 당신 것도 좀 공유 이렇게 해서
1: 무조건 뭐 음식은 그렇게 먹어야 돼요.
0: 짬뽕과 짜장면의 느낌?
1: 그 짬짜면으로 시키기 조금
0: 애매할 수 있거든요.
1: 너 짬뽕 나 짜장 이렇게 해갖고
0: That's right.
1: 정겨워요.
0: 저는 네. 꺼리지 않는데요. 그거를 공유하는 거.
1: I don't mind sharing it.
0: 그렇죠. I don't mind sharing it. You can take some 이런 식으로 righ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예.
0: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직역 느낌으로 가주세요. 오케이. 네. 자, 한번 가볼게요. Oh, I don't mind waiting.
1: I don't mind waiting.
0: I don't mind sharing it.
1: I don't mind sharing it.
0: 아, 그런 거 꺼리지 않는다.
1: Yes.
0: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살짝 해보긴 했지만 질문형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그러면은 밖에서 기다리시면 꺼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1: 불편하실까요?
0: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밖에 택시가 오는데 그걸 놓칠 수가 있으니까
1: 그쵸.
0: 당신은 꺼리나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할까요?
1: Do you mind?
0: Do you mind 밖에서 기다리는 거?
1: Do you mind waiting outside?
0: 그렇죠.
1: 오.
0: Do you mind waiting outside? 괜찮죠?
1: 네네.
0: 원어민들이 엄청나게 예의 있게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그러게요.
0: 직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Do you mind waiting outside를 의역을 했다고 칠게요.
1: 네.
0: 밖에서 기다리셔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1: 그쵸?
0: 그러면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려고
1: 예.
0: Yes. 이거는 뭘까요?
1: 난 꺼려요.
0: 꺼려요.
1: 예.
0: 저 안 기다릴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 우와.
0: You know what I mean?
1: 그 대답을 그러면은 반대로 해야지 긍정이군요.
0: 그러니까 반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직역으로 꺼리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1: 예.
0: 꺼리실까요? 이러면
1: No. no.
0: 이렇게
1: okay.
0: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의역으로 억지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0: 네, 자 다음은요.
1: 네.
0: 아 그런데 왜 모기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1: 그렇죠. 이게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0: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막 십자도 긁고 뭐 난리
1: 예,
0: 나잖아요.
1: 신발 누고.
0: 아, 다 그렇죠?
1: 예, 예.
0: 아, 저만 그런 거 아니군요.
1: 다 똑같아요. 만국공통일걸요.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가려워?
0: 가려워.
1: 그죠?
0: 이것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1: 예. 자, 왜 이렇게 모기 물린 거는 가려울까? 그쵸? 그건데.
0: 가려운 거를 아시는 분 거의 못 보긴 했는데.
1: 막 그건데? 아, 그거 막.
0: 스크래치?
1: 아니에요. 스크래치.
0: 스크래치 아니에요?
1: 스크래치는 상처예요.
0: 상처. 오케이.
1: 예, 스크래치는, 예, 상처고. 제가 이 정도 알거든요.

0: 이거 알거든요. 이씨
1: 저도 약간 충격적입니다.
2: 아, 뭐 이런 느낌. 충격적일 뻔했습니다. 말을 바꿀게요.
0: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생긴 거 없어 봤는데.
2: 맞아요. 어디서 보긴 한것 같은데.
0: 어깨 너머로.
2: Alright, 자 볼게요.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Okay. 아니구나.
2: 자, 정답은
0: itchy.
2: 아, 와, 그래도 저 IT 갔을 때 대박이랬어요.
0: 아, 어디서 봤거든요, 제가.
2: 근데 이렇게 조금씩 가는 거예요.
0: 예.
2: 아, 네, 슬기 씨, 오, 좋습니다. 예. 자, itchy가 itchy 이게 가려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형용사이면서 강세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0: 오?
2: itch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itch 이게 아니에요.
0: 에?
2: 오케이? itchy, itchy.
0: 오?
2: 이런 느낌 봐야 돼요. 왜냐면 itch 이래버리면 네. y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건 동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0: 아.
2: 자, 여러분들 강세 안 줘볼게요.
0: 예?
2: itchy, oh, itchy.
0: itchy.
2: itchy.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mosquito bites들이라고 했는데
0: 네.
2: 이 mosquito bite 자체가 이게 왠지 bite가 물다란 동사잖아요.
0: 어? 그거 아니었어요?
2: 근데 얘는 명사입니다.
0: 아.
2: 네. 그래서 a mosquito bite 하면 하나겠죠.
0: 네.
2: 그렇게 하면은 모기에게 물린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뿅 된 거. 그리고 복수 여러 개다. 그럼 복수로 mosquito bites 쓸 수가 있는 거예요.
0: 우와.
2: 특이하죠, 그렇죠?
0: 예, 예, right. 예, 예.
2: So mosquito bites들을 왜 so itchy 해라고 했고요. 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형용사 앞에 지금 itchy 앞에 뭐 붙었어요?
0: So.
2: So. 자, 이것은 뭔가 정도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죠.
0: 네.
2: 하지만 무조건 부정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so 형용사 엄청나게 itchy하다 혹은 이렇게나 그렇게나 뭐뭐하다 해서
0: 네.
2: 뭔가 좀 정도를 높여주는 느낌인 거예요. 왜 그렇게나 itchy한 거야?
0: Yes.
2: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왜 이 안에 그렇게나 이렇게나 더운 거야? 자, 왜 이 안에 그렇게나 더운 거야? Is it 해야 되죠. 왜냐면은
0: 예.
2: 날씨를 얘기를 하고 뭐 온도를 얘기를 하니까.
0: Why is
2: it?
0: Why is it?
2: 엄청 덥대요.
0: So hot.
2: 이 안에 in
0: inside.
2: In here. Right. 그러면 why is it so hot in here?
0: Oh.
2: Why is it so hot in here? So 여기서 역할 so라고 하는 건 정도가 좀 올라간 거예요.
0: 그쵸.
2: 그래서 뭐 엄청 뭐 이렇게나 그렇게나라는 느낌. 자, 이걸 볼게요. 왜 그는 그렇게나 화가 나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화난 거 뭐 쓸까요?
0: Upset?
2: 뭐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써도 돼요.
0: Mad?
2: 오케이. Yeah.
0: Why is he so mad?
2: 그죠. Why is he so mad? 그렇게나 이렇게나 엄청 이런 느낌?
0: Yeah.
2: 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2: Why is it so hot in here?
0: Why is it so hot in here?
2: Why is he so mad?
0: Why is he so mad?
2: Alright, 자, 이것도 가볼게요.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2: Al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0: 네.
2: And that is...
0: No.
2: 안 돼. 모기가 방금 내 발가락 사이를 물었어.
0: 아, 큰일 났다.
2: 최악인 거 같아.
0: 이거는 정말...
2: 와...
0: 와... 이게 조금 보기 안 좋거든요, 거기 긁는 게.
2: 그쵸, 그쵸. 에이. 그, 이,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0: 그러니까요.
2: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에 이제 배가 저를 방해하고
0: 예.
2: 있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0: 아, 그렇군요.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발가락.
2: 발가락은 뭐죠, 우리?
0: finger가 손가락인데요?
2: 그쵸.
0: 발가락은 뭐죠?
2: 그, 진짜로 finger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발가락 잠깐만 생각이 왜 안 나지? 이럴 때 있죠.
0: foot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도 hand랑
2: 발이죠.
0: finger랑 다른 것처럼.
2: That's right.
0: foot. 오, 와 발가락은 너무.
2: 자, 저기 뭐야 금요일 다음에 무슨 요일인지.
0: Saturday.
2: 우리 말로 무슨 요일이죠?
0: 토요일.
2: 자, 힌트 드렸습니다.
0: 토요일이 왜 힌트예요? 토요일이요? 토 아. 마이 토!
2: 애매하게 기억날 때 힌트 좀 드리도록
0: 예.
2: 할게요. 네. 자, 정답.
0: 아, toes.
2: 네, toes. It's okay.
0: 예.
2: 자, 일단은 T-O-E 자체가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알고 계셔도 아, 맞다. 내가 왜 기억 못했지? 이럴 수 있어요. 반복. 아직 노출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0: 네,
2: 오케이?
0: 네.
2: So, toe, 발가락 이거는 이제 finger랑 똑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0: Yeah.
2: 자, 그리고 당연히 발가락 두 개 사이에 물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toes를 썼겠죠.

0: 자, 여기서 지금 과거형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bite. 얘가 아까 전에는 mosquito bite가 물린 곳이라고 했었죠? 그
1: 네.
0: 물린 데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말 그대로 물다라는 동사를 쓴 거예요. 방금 물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1: 예.
0: 그래서 우리가 bite 현재형,
1: 예.
0: 그리고 과거형도 뭐 있긴 하지만, PP 형태까지 한번 여러분 교재에 정리해 볼게요.
1: Bite, beat, beat 아니에요? Bite, beat,
0: bite, bit, bit.
1: beat. Beat, beat.
0: 오케이. 오,
1: 예.
0: 평소에 보통 이 길이 많이 보시던데 오늘은 약간 좀,
1: 그러네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요.
0: 그렇죠. bite, bit, bitten.
1: 간과했네요, 제가.
0: right. PP 형태로는 이렇게
1: bitten.
0: 됩니다.
1: 네.
0: 이 모기가 쏘는 게 아니래요. 쏘는 게 아니고
1: 오?
0: 실제로 그 입이래요. 그래서 그걸로 문대요, 이렇게.
1: 어머머머머머머머.
0: 충격적이죠.
1: 진짜 싫어요.
0: 너무 싫죠? 저도 그
1: 너무
0: 생각했어요.
1: 싫어요.
0: 상상해보세요. 아,
1: 제발.
0: 그래서 바이트인 겁니다.
1: 모기는 그냥 아예, 그냥 주변에 없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0: 아,
1: 같아요.
0: 너무너무 무서워요. 자,
1: 예.
0: 그리고 지금 보세요. So, a mosquito 한 마리가 just bit me. 나를 바이트 했잖아요. 근데 내 toes 사이에라고 했는데, between이라고 하는 게 뭐뭐?
1: 사이.
0: 사이에. 그래서 between이라고 하는 건 between A and B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1: 네.
0: 아니면 between 어떤 복수 명사 이런 게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아.
0: Alright.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를 쓰게 되면 뭐뭐 사이에, 내 발가락들 사이인 거죠.
1: 사이에.
0: 그렇죠? 자, so for example, 내 손가락 사이에,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손가락들이라고 해야겠네요.
1: Between my fingers.
0: Alright.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between.
1: Between you and me.
0: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아하.
0: 그래서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 A and B 느낌인데,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게 날 물었어. 내 손가락들 사이에. 아, 이것도 최악이거든요.
1: 아,
0: 자, 그건 날 물었다. 어떻게 해요?
1: it bites me.
0: 과거로.
1: It bit me.
0: 아하, 내 손가락들 사이에.
1: Between my fingers.
0: 그렇죠. 자, 이거 해볼게요. 이건 너와 내 사이의 일이야. 이거 있잖아요. 이건 그냥 앞에 this is만 넣어주면 돼요. 이건 너와 내 사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아, this is between you and me.
0: That's it. This is between you and me. 이거는 진짜 영어에서 딱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1: 비밀
0: 때,
1: 이야기 할
0: this
1: 때.
0: is between you and me, alright? 이렇게
1: 아.
0: 또 이왕이면 표현
1: 네.
0: 알아도 줘도 나쁘지 않겠죠?
1: Yes.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bit me between my fingers.
1: It bit me between my fingers.
0: This is between you and me.
1: This is between you and me.
0: 본문 갈게요.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1: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Alright, 또 동영상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Alright. 그런데 왜 모기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1: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So itchy,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2: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직역으로 해서 I don't mind doing something. 나 꺼리지 않는다.
1: 오케이.
0: 가보겠습니다. 나 기다리는 거 안 꺼려. 뭐 기다려도 괜찮아 정도가 되겠죠.
1: I don't mind waiting.
0: I don't mind waiting. 나 그걸 나눠 먹는 거 안 꺼려. 한마디로 뭐 나눠 먹어도 괜찮다.
1: I don't mind sharing it.
0: I don't mind sharing it.
1: Yep.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그러니까 나는 꺼리지 않는데요. 약간의 피를 헌혈하는 거.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I don't mind waiting. I don't mind sharing it.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다음은요. So, 형사. 그렇게나 뭐 이렇게나 뭐 한. 자, 갈게요. 그는 왜 그렇게 화가 났어? 화나 있니?
1: Why is he so mad?
0: So mad. 이 안이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덥지? 주어를 is로 잡아야죠.
1: Why is it so hot in here?
0: You got it. 그런데 왜 모기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자, 모기 물린 곳은 mosquito bites, 그리고 itchy가 가려운 거죠.
1: Why are...
0: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Why is he so mad? Why is it so hot in here?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4: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3: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2: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1: Are you okay?
0: Great job, you guys.
1: 놀랐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내가 몇 개 가져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brought a few.
0: I brought a few. A few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인데요.
1: 네.
0: I don't mind 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직역을 드릴 거예요. 의역 버전 아닙니다. 난 마유랑이라는 거 안 꺼려. 난 마유락이라는 거 안 꺼려.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이럴 수 있어 괜찮아 이 정도가 되겠죠.
1: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Hi Megan.
1: Hey Hannah.
0: Good to see you.
1: How you doing?
0: I'm doing good. Thank you for asking.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technology죠.
1: Mm-hmm. This week we're talking

0: Talking about technology.
1: 네, 테크놀로지, 기술 또는 전자기기 등을 가리킬 수 있는 단어입니다. Mm-hmm.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을 바로 소개할게요.
0: Okay, so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us in many ways.
1: Technology라는 명사의 형용사 형태가 technological. 강세가 살짝 옮겨갑니다, 뒤쪽으로. Mm-hmm. 아무래도 한 음절 늘어나다 보니까 yeah. 한 단계 뒤로 갔어요. Technological mm-hmm. advances affect us in many ways.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Mm-hmm. 이야기해 주실 분은?
0: 조던 씨입니다.
1: 네, 미국 분이죠. 조던 mm-hmm.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할 거예요. 그 전에 짧게 요약한 문장 하나 준비했거든요.
0: Alright, 조던 씨 나와주세요.
2: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1: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문장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0: So Jordan said,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1: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하면 mm-hmm. 우리가 매일 볼 수는 없는 방식으로, 우리 눈에는 매일 보이지는 않는 방식으로란 뜻이고요. Mm.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그런 형태, 매일 보이지는 않는 형태로 right. 영향을 준다고 요약해 줬습니다.
0: Hmm.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0: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오늘 준비한 포스팅 둘 다 꽤 진지한 내용이에요.
1: That's right. 네. So Thomas says,
0: Do we realize, 우리는 깨닫고 있는가, the current, 현재의, or even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하게, the potential, 잠재적인 impact of digital technology on marketing. 마케팅에 있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 디지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현재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잠재적인 앞으로의 영향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가? 라는 글이고요.
1: Definitely has a big impact on marketing for sure.
0: I think so.
1: And the next one was posted by Katie.
0: 이것도 좀 진지한 내용인데요. Typically, 보통, we think of the seizure of freedom. Seizure of freedom이라는 것은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1: Yeah, they're taking away. When you seize something, you take it away.
0: 네,
1: so I can
0: 억압.
1: seize your assets. I take all your stuff.
0: 네, 자유의 억압인데 그것을 as being very obvious brute force, policy change, etc. 이거를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brute force라는 것은 뭐 무력, 폭력을 말해요.
1: Yeah.
0: 그리고 policy change, 정책 변화 등으로만 생각하는데 we don't often realize,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해요. How things like technology affect freedom. 기술과 같은 것들이, 테크놀로지 같은 게 우리의 자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글입니다. Something to think about.
1: It's very true and also something to think about for sure.
0: Yeah, yeah.
1: All right, perfect. Well, that'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for today. But what do you guys think? How do you think technology advancements affect society?
0: 그럼 저희는 또 인사드릴까요?
1: Yeah, we'll see you next time.
0: Bye-bye.
1: By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어디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형용사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 곧장 오늘의 문장 만나보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 phone that is ringing is Jane's. 여기에 사용된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 형용사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되시죠? 먼저는 간단하게 복습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절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너무 당연하지만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죠. 특히나 그 형용사의 역할 중에서도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바로 이 형용사절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 형용사절을 얘기하다 보면 언제나 언급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관계 대명사라는 거고, 이 관계대명사가 결국 그래서 뭔데요? 따져보자면, 형용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절에는 그 절을 만드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관계대명사, 또 이거 이야기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친구가 있는데 뭐가 있냐? 바로, 선행사라는 친구가 있는 거고, 선행사라는 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보자면 결국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거는 형용사절이고, 이 형용사절이 하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그러면 이 수식을 받는 명사가 존재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개념이 여러분들 이해되신다면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을 거예요. 조금 이해가 어렵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뭐한 30초, 1분 내에 해드렸던 설명을 간간히 이렇게, 간간히, 지금 당장 뭐 100번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간간히 돌아보시면서, 잊을 때쯤 돌아보시고, 잊을 때쯤 돌아보시고, 잊을 때쯤 돌아보시면서 여러 번 이렇게 접해보시면 언젠가 또 이해가 될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참고로 이 내용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룰 시간에도 제가 계속해서 복습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내용은요, 이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아, 맞다. 관계대명사에서도 뭐 주격, 목적격 막두 개로 나뉘었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왜 주격이냐? 생김새를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일 때는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먼저 명사가 있어요. 선행사죠.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접속사가 딱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접속사 뒤에 곧장 동사가 쓰이는데, 이 동사를 서술어 개념으로 본다고 봤을 때, 이 서술어는 그럼 어떤 것의 동작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냐를 우리가 궁금해 볼 수가 있겠죠. 왜? 서술어라는 건 언제나 주어의 어떤 뭐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니까. 결국은 여기 사용된 요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 이 서술어가 무엇을 주어 삼고 있냐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선행사라고 볼수 있죠? 관계대명사 앞에 위치해 있는 이 명사가 요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의 모양새가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라고 기억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뜻은요, 그래서 뭐뭐 하는, 동사하는 명사. 요렇게 해석되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주격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자, 이러한 관계대명사들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선행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 쓰이는 것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써주시면 되고요. 뭔가 동물이다, 사물이다. 이제 사람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which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참고로 that을 쓸 수도 있거든요. that은 다 돼. 명사절을 만들 수도 있고, 부사절을 만들 수도 있고, 형용사절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참고로, 대도 이렇게 관계대명사로서 활용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가 뭐든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대세 쓸수 있으니까, 우리 좀이 대세를 많이 활용해보자. 특히나 배우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을 드리되, 이 친구는 약간 격식을 차리지 않은 표현이기는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격식을 차려서 뭔가 쓰거나 말해야 될 때는, 후나 위치를 쓰시는 게 언제나 더 좋을 것이다라는 것까지 참고를 하시되 우리는 대절 많이 써보겠다. 왜? 이게 이제 선행사가 무엇인지 따지는 어떤 그런 번거로움을 조금 피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시면서 예문 보도록 할게요. 시작은요, 일반적인 영어 문장으로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We have to fix the machine. 어렵지 않죠? 우리는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뭘 고쳐야 되는 거예요? The machine, 그 기계를 고쳐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기계가 그래서 무슨 기계인데?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우리가 추가, 수식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럴 때 형용사절을 쓸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얘기를 해봤습니다. 같이 역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have to fix the machine that broke down yesterday. The machine이 선행사고요. That이 여기서 관계대명사로 쓰여있는 거고 broke down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사, 관계대명사, 동사가 나오면 동사하는 명사 해석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해서 이 문제 읽어보면요. 어제 고장난 그 기계를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살짝 바꿔서 이런 문장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역시나 같이 읽어볼게요. We have to fix the machine that stops working every half an hour. 해석을 해보자면, 자, stops working. 그 기계가 계속 작동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주 멈추는 거예요? Every half an hour. 매 30분마다. 30분마다 작동을 멈추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거 우리 고쳐야 된다니까요. 라는 식으로도 the machine 선행사를 우리가 또 추가 설명해 줄 수가 있겠는데 이 경우에도 that 다음에 stops 라는 동사가 곧장 나왔죠. 이런 것이 바로 주격관계대명사다. 그리고 주격관계대명사는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된다. 그래서 30분마다 작동을 멈추는 기계, 작동을 멈추는 기계, 요렇게 해석되고 있다는 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주격관계대명사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럼 이제 영장 연습 한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톰은 교육용 영상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해요. 와,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먼저 주어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Tom 시작하면 되죠. 그리고 Tom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어떤 회사를. Tom runs a company. 그리고 나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회사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that 쓸 수도 있겠죠. 관계대명사 that을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 회사가 뭐 하는지 곧장 동사로 말 이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Makes educational videos. 이렇게 말이죠.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Tom runs a company that makes educational videos. 만드는 회사. A company that makes. 요렇게 지금 아 영어 문장과 우리말 해석이 연관되어져 있구나 생각해 주시는 거, 이해해 주시는 거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hone, 그 전화기. 근데 어떤 전화기예요? That is ringing. Ring이 울리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벨소리가 울리고 있는 그 전화기가 is 뭐라는 겁니까? Jane's. 제인의 것이에요. 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알아본 주격 관계 대명사가 쓰인 문장이었다는 거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보다 사실 주격 관계대명사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많고요.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주격 관계대명사 내가 진짜 다 공부했어 라고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주격 관계대명사가 무엇이다 라는 개념은 잡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열심히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Hi guys! This week we will continue to work on some very hard interval trainings, okay?
1: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역시 이번 주 내내 조금 고강도 운동 같이 해보도록 해요. 빠른 시간 안에 조금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영어 공부 먼저 하고 가실게요. Let's go, guys.
2: Did you see her new shoes? I did. Ugh, they were to die for. They look so good on her. Gosh.

Okay, jumping knee kicks. I hope you liked it, and I hope you'll like it more in the future. 네, 우리 오늘 뛰면서 무릎차기 같이 해봤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원래 조금 힘들으라고 하는 운동이니까 하고 싶을 때 하면 될것 같아요. 영어는 우리 to die for 이런 표현 같이 외워도 어떤 게 너무너무너무 매력적일 때 그게 사람이 됐건 물건이 됐건 외관상 너무 훌륭하고 멋있고 예쁘다. 이거를 to die for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0: welcome back to 美食分享网. It's Gina Kim. Go go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Gina Kim. 반갑습니다, 여러분. Gina Kim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빵을 굽는 화덕처럼 보이는데 그냥 편하게 오븐이라고 할게요. 이것이 이 등장인물인 하이미 씨의 것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그 외의 사람의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It is a small land, but must be a paradise for them. There's a lot to see in this small garden.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이야기 맨 마지막 부분에 체크샷이었다면 이 화덕은, 이 오븐은요, 네, 하이디 씨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캐치하셨을 겁니다. 잘하셨어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자, 50명의 마을 사람들이요, 땅을 똑같이 나누다 라는 의미예요. Alright.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사랑받는 이 오븐의 주인, 하이디 씨가 아니라고 했죠. 자, 이어지는 내용들 속에서 이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 어떻게 들리는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2: 2.
3: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0: 네, 잘 들리셨어요? Alrighty then. 어떤 의미인지 함께 알아보죠.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hat is,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자, 약 대략 50명의 마을 사람들이요, 땅을 똑같이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충분히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해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여기 정답이 나옵니다. 제가 들었던 질문에 실마리가 여기 있었죠. 사랑받는 이 오븐의 주인은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와우, 놓친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잘못 들은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는요,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걸 잘못 들었는지, 원어민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It is a small land, but must be a paradise for them. There's a lot to see in this small garden.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자, 여러분, 여기서 숫자를 발음하실 때 50, 이 숫자는 15과는 달리 앞부분에 강세를 주시면 되죠. 50 villagers, villagers. V 발음은 윗니로 아랫입술을 살짝 밖에서 안으로 긁어주시면 되고요. equally보다는 equally, 끄처럼 쿠 사운드를 약간 된소리 나게 발음하시고 equally divide 할 때도 여러분 역시 V 발음이 있기 때문에 divide, divide 그리고 뒤에 나오는 up과 이어져서 들리게 되면 divide up, divide up 뒤에 지금 up이라는 어라는 모음의 소리와 divide의 철자는 모음의 이로 끝났지만 소리는 드로 끝났거든요. 자음이에요. 자음의 소리로 끝나고 모음의 소리가 연결되면 there's a liaison. 연음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들릴 때는 divide up, the land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하실만 하죠? Okay. Google listening 2.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네, good. Google listening 3.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Well done. Give her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One more time.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Excellent. 이번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The of, 그리고는 다 내용어입니다. 그래서 the owner, owner, o라는 모음 앞에 정관사 더는 d로 발음하시고 the owner, owner 이렇게 하셔야 되죠. The owner of this beloved. 이 beloved 같은 경우에는 beloved가 아니라 beloved. 두 번째 위치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this와 쭉 한 덩어리처럼 this beloved 이렇게 들렸거든요. 여러분들도 발음했을 때 그렇게 구사하시면 됩니다. oven 하실 때도 oven이 아니라 윗니로 아랫 입술을 살짝 긁어주셔야 되겠죠. oven, oven. 갑니다. Google listening 1.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Okay. Google listening 2.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3.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There you go.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한 번 더.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3: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2: 2.
3: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비교도 하셨고요. Well done. 자, 그럼 이제 내용 볼게요.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이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뭐뭐 때문이냐면 about 대략 약 50명의 마을 사람들이 빈칸 the land 했어요. 자, 여기 빈칸에 there you go. equally divide up the land 해서 이게 바로 똑같이 나누다. 약 50여 명의 그 마을 사람들이 땅을 똑같이 나누기 때문입니다. It is a small land. 이것은 작은 땅이에요. But, 그러나, 빈칸 for them. 자, 빈칸에 들어갈 말들. 네, must be a paradise라고 해서 뭐뭐임에 틀림없대요. 천국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천국임이 틀림없어요. 이런 의미죠. Alright, move along. There's a lot to see in this small blank 했어요. 자, 있어요, 많이 있어요, 볼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작은 어디에? 네, 빈칸에 garden이라고 해서 garden은 정원을 뜻하죠. 정원으로 들어서자, 와, 볼 게 많이 있네요.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The owner of this blank is someone else. 앞에서 쭉 보셨기 때문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네, beloved oven. 영국식 발음에서는 this beloved oven. 다 덩어리처럼 들려서 착각할 수 있게 만들게 되는데 강세가 있는 부분이 높게 들린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청취하시기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Beloved oven, 사랑받는 오븐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얘기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Let's listen one final time.
1: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It is a small land, but must be a paradise for them. There's a lot to see in this small garden.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0: 네, 오늘 이야기 간단했었죠, 여러분? 길지 않았던 내용인지라 충분히 100% 도전해 보실 만할 겁니다. 다시 한번 www.eg.co.kr 오셔서 지난 Google Listening을 통해서 아시죠? 청취 실력 향상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similar but confusing words. Coworker versus colleague. Coworker versus colleague. Today, 오늘 정말 흥미로운 단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Coworker 그리고 colleague. 생각해 보면 원어민들도 이거를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쓰다가 저거 쓰다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오늘 확실하게 제가 구별해 드립니다. Coworker 그리고 colleague 차이점이 뭘까요? 자, 첫 번째는 coworker입니다. 이거는 직장 동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Co 그 다음에 worker, worker, co-worker. 그래서 잘 들으시면 이 K 발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co-worker, co-worker, co-worker. Very good. Okay, co-worker.

같은 경우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입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냥 모두 다 co-work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keep in touch with my old co-workers. I get along with all my co-workers.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네, 좋아요. co-worker, 직장 동료입니다. co-worker.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나는 옛 직장 동료들과 연락해. I keep in touch. 나는 계속 연락해. With my old co-workers. 옛 직장 동료들과. I keep in touch with my old co-workers. 그래서 예전에는 같은 회사에서 다 같이 일했던 이제 동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co-workers. 이거는 나중에 설명 더 해드리는데요. 상관없이 뭐 팀장, 부장, 뭐 등등등 이게 다 co-workers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나는 내 모든 동료들과 잘 지내. I get along with all my co-workers. Okay? So when we're talking about co-workers, rank doesn't matter. Okay? So you can call your superior, okay? 상사들한테도 co-worker라고 해도 되고, and you can call people under you co-workers as well. Okay? As long as you work in the same company.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 get along with all my coworkers. I get along with all my coworkers.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다른 부서의 동료를 만났어.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그래서 아직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근데 다른 부서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같은 회사니까 coworker.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네, 좋아요. 이번에는 colleague로 가볼게요. colleague, 동료는 동정업계 종사자. 이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colleague. 네, 스펠링은 매우 복잡하지만 이게 불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스펠링은 복잡하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call, 그 다음에 league. L-E-E, 뭐 G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lleague. colleague.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nuance difference. Okay, colleague. 비슷한 분야의 직종에서 일하는 동료 혹은 동종업계 종사자를 뜻합니다. Okay, so co-worker 같은 경우는 직급 상관없이 다 한 회사에서 일하면 그냥 co-worker라고 해도 되는데요. 이 colleague 같은 경우는 다 같은 직급 이해돼요.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도 물론 colleague도 되지만 다른 회사에서도 같은 직급이면 이것도 똑같이 그냥 colleague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Okay? So you can call a person a colleague if they are in sort of the same work line of work and same rank as you. You can call a person a colleague within your company, but And they can also be from a different company or organization as well.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My colleagues and I are working on this project.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colleague, 동료, 동종업계 종사자, colleague.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내 직종의 많은 동료들을 만났어. I met many colleagues.

colleagues in my industry. 그래서 그 같은 직종에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동료들을 만났다. 그래서 colleague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co-worker라고 할수 없어요. 같이 일을 하는 거는 아니니까. I met my colleagues in my industry.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My colleagues and I are working on this project. 내 동료들과 나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그래서 colleagues끼리 일할 수도 있죠. My colleagues and I are working on this project. My colleagues and I are working on this project.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이 사람은 내 친구이자 동료야. 내 친구 겸 이제 동료이죠.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coworker, 직장 동료. work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부서는 상관없고 그리고 직급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면 co-worker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colleague는 물론 함께 일하는 사람은 colleague라고 해도 되는데 같은 직급이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뭔가 동종 업계에서 종사자도 다 colleague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확실하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I keep in touch with my old co-workers. I keep in touch with my old co-workers. I keep in touch with my old coworkers.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Great work,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바일 관련된 주제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워낙 많은 것을 요즘에 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주제들이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모바일 메시징, 즉 모바일 책 기능이 있는 그런 앱들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자, 그 다음 그만큼 많이 이용하는 그 빈도에 있어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이 뱅킹 쪽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뱅킹이라고 하면 꼭 은행권 앱뿐만 아니라 뭐 증권사 앱이라든가 요즘 뭐 가상 자산에 해당하는 뭐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같은 거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뭐 돈을 넣고 빼고 뭐 결제를 하고 약간 이런 쪽이라고 생각해서 좀 총괄적으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바일로 뭔가 결제하는 그런 로직, 즉 모바일 뱅킹이라고 이름은 칭했으나 실제 더 많은 영역을 우리가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가상 무슨 계좌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계좌가 있어야만 이 모바일 뱅킹이 되는 거죠. 그냥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거를 인터넷 뱅킹으로 또 전환한다든가 같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물론 이제 인터넷 은행들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뭐 계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동사를 이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Do 동사를 씁니까? 써요. Do mobile banking.

0: 입니다. 근데 그냥 사용하다 의미로도 use mobile banking. 저 모바일 뱅킹 해요? 그럴 때 do you do mobile banking? Do you use mobile banking? 둘다 씁니다. 자, 일단 기본 동사부터 처리하고 들어갈게요. 들어보세요.
1: Use mobile banking. Do mobile banking. Use mobile banking. Do mobile banking.
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은행 계좌를 이제 이야기할 때 넣을 수 있는 표현이죠. 그냥 은행 계좌를 보러 갑니까? Bank account라고 하잖아요. Bank account. 요 앞에다 online 넣어가지고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그것이 기존 은행에 온라인 계좌를 튼 성향의 그런 성격이든 아니면 아예 인터넷 은행이어가지고 그 자체가 그냥 온라인 뱅크, 온라인 계좌 성격이든 간에 online bank account. 뭐그 부르는 말은 크게 차이가 날것 같잖아요. 그죠? account 자체가 계좌란 뜻으로 알고 계시니까. 자, 들어볼게요.
1: Online bank account. Online bank account.
0: 자, 그 다음에. 거래를 이제 하려다 보면은 이제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공인인증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그 계좌 비밀번호 네 자리가 있고 대부분 이제 요즘에 여섯 자리 비밀번호 같은 걸 씁니다. 그쵸? 비밀번호 같은 건뭐 OTP 성향일 수도 있고 그냥 요즘에 그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형식의 이제 비밀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PIN이라는 단어는 꼭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건 몇번 해드렸었어요. 저희 메시지 운영에서도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예요. 개인 식별번호의 약자인데 주로 네 자리입니다. 대부분 네 자리를 펜이라고 불러요. 펜. 펜. 즉, 통장 비밀번호 뭐예요? What's your pen? 이래 물어봐요. What's your pen? 자,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펜 넘버라고 잘안 하는 게 any 넘버예요. 예, 그냥 펜이라고 하면 돼요. What's your pen? 그 다음에, 뭐, press your pen이라고 하겠죠? 예, 상대방한테 비번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패스워드는, 그래요. 뭐,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 숫자, 특수 문자 조합일 수도 있고 이런 걸 그냥 일반적으로 password라고 부르긴 부릅니다. 그렇죠? 네, 숫자 조합인 경우가 많죠, 은행권은. 자, password 들어보세요.
1: PIN, password, PIN, password.
0: 코드란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passcode, passcode 그런 단어도 존재한다는 건 알아두세요. 그렇죠? 그것도 비밀번호라는 뜻입니다. 자, 문장 내볼게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온라인 계좌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need an online bank account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니까 모바일 뱅킹 이용하다는 use나 do 하면 되겠네요.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to use mobile banking. 그죠? 온라인 계좌 개설을 해야 모바일 뱅킹을 할수 있다.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뭐뭐하기 위해서 to use mobile bank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to use mobile banking.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to use mobile banking.
0: 여기 있는 계좌의 돈을 저쪽 계좌로 옮기는 거. 은행권 간의 이동일 수도 있겠지만, 은행권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니면 뭐 암호화폐랑 연동돼 있는 계좌로. 뭐 이런 식으로 자금 이체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체를 할때 쓰는 단어가 transfer란 단어입니다. 요거 저 교통수단 갈아탈 때할 때도 쓰는 동사죠. 몇 차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지 오늘은 모바일이라고 하는 큰 이용 서비스 안에서 뱅킹 쪽을 하다 보니까 또 나온 거예요. 뭐, transfer funds. 선생님, 이 fund란 단어는 좀 mutual fund처럼 굉장히 큰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 때도 쓰죠. 근데 이 fund 언제 써요? 그냥 돈이에요. 네. 돈도 그냥 fund라고 그래요. fund. 뭐, 금액이 크고 작고 떠나서 내 개인 돈을 여기서 옮길 때. 이 자금이란 말을 꼭 기업만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 개인들도 자금이란 말을 쓸수 있는 거니까 transfer funds. fund가 뭐라고요? 자금이라고요. transfer funds. S 붙여서 일반화 들어볼게요.
1: transfer funds. transfer funds.
0: 좋습니다. 그다음에 송금하다라는 말을 이제 할때 우리 그냥 보내다라는 동사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send. send money 하면 돈을 보내다죠. 그러니까 send는 누구나 다 아는 동사니까 송금할 때 많이 쓰는 동사가 wire입니다. wire. 저게 도대체 뭡니까, 선생님? wire는 그냥 철사 같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직접 무슨 지폐가 날아가서 그 사람 손아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전신환으로 바뀌어가지고 회선을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wire 자체가 동사로 쓰이면 전신환 형태로 바꿔서 누구한테 쏴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wire가 무슨 뜻이에요? 송금하다예요. 돈을 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은행권이나 금융권에 쓰는 말입니다. Wire money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뒤에 사람 나오겠죠? 들어보세요.
1: Wire money to. Wire money to.
0: OK. 자, 요금납부는 페이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돈을 결제하고

0: 요금을 납부하거나 그런 말은 pay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payment란 말을 붙여봐서 make payments. make payments. 요 형태를 딱 읽으세요. 계속 써야 돼요, 여러분. 그냥 pay만 쓰지 말고 make payments 들어보세요.
1: make payments. make payments.
0: 자, 그럼요. 문장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금이체나 요금 납부를 매우 쉽게 할 수 있다. 뭘 이용하면? 휴대폰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요. 버튼 하나 정도 몇 개 누르면 뭐 결제라든가 아니면 자금이체가 되기 때문에. 자, you can으로 넣어서 그냥 쉽게 할게요. You can transfer funds and make payments quite easily. 자, quite도 강조사죠? 제법 쉽게 할 수 있다. You can transfer funds and make payments quite easily. 자, 들어볼게요.
1: You can transfer funds and make payments quite easily. You can transfer funds and make payments quite easily.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꼭 은행권 앱 아니라 여러 금융사나 여러 증권사 자기 어떤 금융거래 관련된 앱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계좌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앱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Manage, 관리하다. Multiple, 그 다음에 accounts. Manage multiple accounts. 여러 금융권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는 그런 앱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들어볼게요.
1: Manage multiple accounts. Manage multiple accounts.
0: 다수란 얘기고요. 자, 연중 무휴 접근이 가능하다. 이건 왜 하냐면 은행 문이 닫고 나서도 은행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이점이잖아요. 연중 무휴란 단어 숫자 표현 하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24/7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하루 24시간, 주 7일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24/7, 그냥 읽으면 됩니다. Have access 24/7, 접근 권한이 있다, 연중 무휴, 365일입니다. 그죠? Have access 24/7, 요것도 알아둘게요. 들어보세요.
1: Have access 24/7. Have access 24/7.
0: 자, 문장에 넣어보면 이 앱을 이용하면 다수의 계좌를 관리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 다 편리함에 관련된 문장인데요, 오늘은. It's easier to manage multiple accounts if you use this app. If you use this app. 이 앱을 이용하잖아? 여러 계좌를 한 앱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편하다? It's easier to manage multiple accounts if you use this app. 됐죠? 들어볼게요.
1: It's easier to manage multiple accounts if you use this app. It's easier to manage multiple accounts if you use this app.
0: 좋습니다. 오늘 정리할게요. 자, 온라인 은행 계좌는 온라인 앞에 붙여주면 되죠. Online bank account. 오늘 모바일 뱅킹 얘기하다 보니까 반드시 얘기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1: Online bank account. Online bank account.
0: 요금 납부하다. Make payments 했었죠. 들어볼게요.
1: Make payments. Make payments.
0: 자, 모바일 앱 중에 여러 계좌를 관리하게 도와주는 그런 앱도 있으니까 Manage multiple accounts. 요거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 Manage multiple accounts. Manage multiple accounts.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정리가 됐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EBS E앱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톡방에 오픈 단톡방이에요.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를 한번 why로 물어볼 겁니다. 우리 흔히 그냥 그것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게 중요한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니, 그게 왜 중요하지? 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왜 영어가 중요해요? 왜 패턴이 중요해요? 왜 역사가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왜 그것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왜 그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라고 물어볼 때는요. Why is

0: what important?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흔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볼 수 있죠. 역사가 왜 중요하죠? 이런 질문들을 바로 why is what important?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what is important? 이 표현은 쉽게 씁니다. 아, 그거 중요해. 그거 중요해. It is important. 하지만 왜 그게 중요하죠? 라고 얘기를 물어볼 때는 아, 그거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지? 막막하셨을 거야.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장 구조로 why is what important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What is importan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무엇이 복수일 때는 무엇 are important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그냥 무엇을 그냥 단수로 간단하게 하나로 칭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질문 한번 해보죠. 그게 중요한가요? 무엇이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렇죠. 어순이 달라져서요. Is what important?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왜 그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바로 앞에 why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y is what important?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렇죠. 왜 그것이 중요한가요? 라는 이유를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무엇 자리에 어떠한 것을 넣어서 왜 그것이 중요한가요? 라고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역사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역사를 영어로 그렇죠. 바로 history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why is history important?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면은 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y is history important? 한 번만 더. 시작. Why is history important?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History is important. 역사는 중요하다. Why is history important? 왜 역사가 중요한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술술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Why is what important?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왜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라고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건강은 그렇죠. 명사로 바로 health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why is health importan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y is health important? 한 번만 더. 시작. Why is health important? 왜 건강이 중요한가요? 라는 표현은 why is health important?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자꾸 발음을 important 이렇게 안 하고 important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T 소리를 살짝 는과 비슷한 소리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important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약간 미국식 사운드를 importan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번에 listening 차원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행복이 왜 중요해요? 라고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하죠. 행복한이라는 이제 여러분이 상태를 얘기를 할 때는 happy라는 형용사를 얘기를 하시면 되지만 그거의 명사의 형태는요. happiness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y is happiness important?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왜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y is happiness important? 한 번만 더. 시작. Why is happiness important? 왜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표현으로는요. 왜 가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가족이라는 거는 그렇죠? Family 넣어주시면 되니까 Why is family important?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y is family important? 한 번만 더. 시작. Why is family important? 왜 가족이 중요한가요? 라는 부분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물어보실 때는요. Why is what important?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y is history important? Why is history important? Why is health important? Why is health important? Why is happiness important? Why is happiness important? Why is family important? Why is family important?
0: 행복이 왜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으로 Why is happiness important? 라고 배웠잖아요. 지금까지는 왜 그것이 중요해요? 라고만 물어봤다면 그것이 왜 당신에게 중요해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에게 중요한지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는요. 살을 조금 더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게요. 당신한테 왜 행복이라는 게 중요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y is happiness important?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하지만 누구에게 라고 얘기를 할 땐 전치사 to 붙여주세요. 그래서 to you, to us, to m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저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to 대상을 붙여주신다라는 거 떠올려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y is happiness important to you?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to you가 될 때는 당신이고 to me가 될 때는 나, to us는 우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to 붙여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역사가 왜 중요해요? 라는 거를 Why is history important?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다가 다 역사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었다면 그게 왜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렇죠. 바로 그것을 is로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y is it importan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뒤에 어떠한 행동을 붙여주시면요.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y is it important to learn English?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영어를 배우는 게 역사를 배우는 거니까 to learn histor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Why is it important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행동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Why is it important to 동사가 될 수 있다는 거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y is it important to learn English? To learn history? 라고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왜 그것이 중요한가요? 왜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Why is what important? 요거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great and wonderful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 그 중에서도요, 딱 한 문장으로 정말 자신감이 올라오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자, 오늘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Let's go and find out in the first round, which i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그냥 딱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세요. 내 생각에는 그건 그 지점에서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이치에 닿지 않아.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굉장히 어렵고 긴 것 같지만 핵심은 뭐뭐 하지 않아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으면 그게 뭐뭐 하지 않아 라는 뜻으로요. 무엇이 뭐뭐 하지 않다. 이게 바로 핵심이고요. 자, 이걸 가지고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it doesn't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가 나오기 전까지는 얘는 백날 외워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Totally meaningless. 아시겠죠? 그런 점에서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실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요리법을 알고 있지만 말로만 듣는다면 실제 요리를 해보지 않고 운전을 해봐야 되는데 직접 도로주행을 하지 않고 설명만 듣는다면 의미 없겠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실제 말을 하셔야 되고요. 입을 열고 Please open up your mouth and repeat after me. Before that, you can give it a try. 자, 그건 효과가 없어. 뭐 최근에는 효과 혹은 효과 다 좋은데요. 어쨌든 뭐뭇이 없다, 아나, 아나, 아나 다 좋습니다. 효과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단어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 이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거는 해봐야 의미가 없다 해서 보통 It doesn't work. 이렇게 WORK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죠. 효과가 없다는 뜻으로 It doesn't work. 진짜 많이 쓰인 표현이죠. 성가시지 않아.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It bothers me. 그러면, 나 짜증나. 귀찮아. 이런 뜻이지만, It does not. It doesn't bother me. 됐죠? 자, 그리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면, 문제가 되다는 It matters.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It doesn't matter. 그렇죠? 예. 그 다음엔, 그거는 말이죠. 예, 도움이 되질 않아요. 아유, 도움이 안 되네. 그러면, It doesn't help. It doesn't help. 해서, 뒤에 대상이 없더라도요. 이 뜻은 뭐냐면, 그거 소용이 없어. 예, 이런 얘기인 거죠. 예, it's not helpful.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네 가지 나왔고요. 요걸 가지고 여기 보고 읽으시면 예,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You are wasting your time. So look at me. 자,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1번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그거 효과가 없어. 자, your turn. 네, it doesn't work. 거기다 강조하시려면 it doesn't work at all. 전혀 효과가 없다. 작동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거 나 성가시게 나를 하진 않아. 오케이, your turn. 맞습니다. It doesn't bother me. It doesn't bother me. 물론 아 발음은요. 바 하는 것은 미국식 발음이고요. It does not. It does not bother me. It bother me. 이렇게 하는 식으로 발음하시면 영국식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bother 아니면 bother. bother 이렇게 발음하시면 바로 되겠습니다. It does not matter. 이것도 역시 똑같이 영국식 발음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를 보시고 한번 미국식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그거 문제가 안 돼. 라고 해서 Your turn. 네,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됐죠, 여러분? 예. 네. 누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건 문제가 안 돼. 그럼 뒤에다 붙이시면 돼요. It doesn't matter who's wrong or right. 이거잖아요, 여러분. It doesn't matter who's wrong or right. Just beat it, beat it, beat it 하면서 예전에 나왔던 뭐예요? 마이클 잭슨의 Beat It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연결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It doesn't matter 많이 쓰이는 표현. 자, 맨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그렇죠? 도움이 안 돼요. 왜그 사람 그런 짓을 해서. 자, 절 보시고 한번 Ready? Your turn. 맞습니다. It doesn't help. It doesn't help. 이거 help 이렇게 붙이시면 안 돼요. 발음이 help 하고 누가 옆구리를 살짝 help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하셔야 p 발음이 다음에 우 소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으나 우 소리. help 이러면 들릴 것 같지만 다른 단어하고 또 인식을 해요. 아시죠? 아시겠죠? 뭐 위니 더 푸. 곰돌이가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it doesn't help. 됐죠? 자, stop. 아, step 2. stop 아니고요. We shouldn't stop there. 예. Okay, we have to keep going. 자, 그래서 내 생각엔 그건 그 지점에서 정말 앞뒤가 맞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뭐뭐하지 않으니까 it doesn't. It doesn't. 그렇게 시작되겠죠. 그래서 I think 하나 붙여보세요. 내 생각엔 I think it really doesn't. 그 다음에 이치에 들어맞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되게 생각보다 쉬워요. add up이에요. add up. 네. ADD가 더하다고요. 덧셈 할 때. 업이 전부란 뜻이잖아요. 끝까지 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수치가 나중에 100%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안 맞네. 그래서 계산해서 나온 표현입니다. Hey, it doesn't add up. 그러면 구어체에서, 야, 이거 이치에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말이 안 돼. 이런 뜻으로 제일 영화나 미드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으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죠? So, I think It really doesn't add up.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니까 there까지 쓰시면 연결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익숙해져서 더 이상 신경 쓰이지가 않아. 아까 뭐였어요? 신경 안 쓰여. It doesn't bother me. 그쵸? 예, 바로 뭐에서요? Because 익숙해진 거죠. I'm used to it. 그래서 anymore 하나 붙이시고 because I'm used to it. It doesn't bother me anymore because I'm used to it. 발음이 used가 아니고 used to라고 들린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Because I'm used to it. 마지막으로 쌤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 It doesn't matter. 아까 나왔죠? 예, 뭐라고요? That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Sam's not helping us. Sam is not helping us. 참고로 Sam은요, 예, Samantha라고 하는 사만다를 줄여서 Sam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Samuel, 사무엘을 줄여서 Sam이라고도 하니까 남녀 이름 공통적으로 쓰인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왔던 중요 문장 두 가지 버전으로 try it again.

All right, let's try it again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내 생각엔 그 지점에서 그게 이치 안 맞는다니까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그랬더니 맞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자, 그렇다면 here we go. I think it really doesn't add up there.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맞아, 맞아, right. Something is wrong.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겠죠? 자, 여기 나오는 it doesn't가 add up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거 하나 정리하시고요. 반복하시면 도움 되겠죠? 자, you know where to go, right? Our website ebse.co.kr. 수고 많으셨고요.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and confidence. Thanks a lot.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2화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listening. There you go.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귀여운 동물이 등장하는데, 자, 어떤 동물인지 이름을 한번 기쳐보시겠어요? 네, 들어볼게요. Take a listen.
1: We a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time. I also helped. Baby llamas who are only 3 to 4 months old. They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They still need her to live a wild life.
0: 네, 여러분, 캐치 캐치 하셨나요? 네, how adorable, right? 네, 귀여운 야마라 불리는 라마라는 동물입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we a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 time. 우리가 라마의 시간, 식사 시간에 딱 알맞을 때 왔어요.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그들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그녀의 우유만을 먹습니다. 누구겠어요? 라마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꽤 길죠. 어떻게 또 들리는지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We a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time. We a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time.
2: 2.
3: They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They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0: 네, 여러분, 딕테이션 잘 하셨어요? Well done. 자, 그럼 이제 음이 팍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We'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 time. 우리가 라마의 식사 시간에 딱 알맞을 때 왔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딱 알맞을 때 왔다. Just in time.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4: They recognize

0: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a milk. 그들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라마들은요, 그녀의 우유만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이제 먹는다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 문장 속에 이렇게 쓰였고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 처음 들었을 때 잡지 못한 부분들, 또 잘못 들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막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We a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 time. I also helped. Baby llamas who are only 3 to 4 months old. They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They still need her to live a wild life.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we a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 time. 자, 눈으로 확인하시는 기능어들, we are in for 기능어고요. Just time, llamas, meal time, 내용입니다. 그래서 억양이 we are just in time, 전치사 앞에서 한 번 쉬어주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for llamas, meal time, 억양을 이렇게 느끼시면서 기능어, 내용어 구분하는 이유는 억양이에요. 그래서 기능어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받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모여있는, 즉 문법적인 역할만 하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소리를 낼 때 거기에 힘을 주지 않죠. 그리고 빨리 지나갑니다. 머무는 시간이 짧아요. We're just, 거의 들리지도 않는 경우도 있죠. We'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 time. 이렇게 발음하시고, meal 할 때 여러분 그냥 meal이 아니라 meal 하고 혀끝이 윗니 뒤로 붙어주셔야 돼요. L 사운드, 다크 L 사운드잖아요. 연습 많이 하셨죠? 자,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We'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 time. 네,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2. We'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 time. 네, 느끼시면서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3. We'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 time. Good job.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We a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 time. One more time. We'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 tim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Recognize. 자,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되고 강세를 주셔야 되죠. 정확한 위치에 re, 이 부분 첫 번째 있습니다. Recognize. 이 그 발음 자체를 딱 소리를 이렇게 꿀꺽 생키는 듯이 recog 이러면서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D 사운드, R 사운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경우에 드라기보다는 주에 가깝게 들린다고 알려드렸죠. Drinking milk. Her 같은 경우에 강세를 받지 않는 그런 단어인지라 흐 사운드가 약해요. 그래서 drinking her milk라기보다는 drinking her 거의 얼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Google listening 1.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좀 기니까 좀 더 천천히. 네, Google listening 2.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좋아요. Google listening 3.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잘하셨어요. Drinking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들릴 때 drinking이라고 들리니까 두 가지 발음 다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y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한 번 더. They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a milk. Excellent. 자, 그럼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We a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 time. We a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 time. 2. They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They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0: 네, 여러분.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0: 자, 그럼 이제 내용 볼게요. We are blank Lama's meal time. 우리는 어떠합니다? 라마의 식사 시간.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just in time for. 자, 바로 딱 맞춰서 딱 알맞은 시간에, 즉 그 라마의 식사 시간에 딱 알맞게 도착을 했어요. 딱 맞춰서 도착했어요. 이런 의미죠. I also helped. 저도 도왔습니다. 이런 의미죠. Move along. We are just in time에서 중요한 표현은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 준비했는데요. In time 하게 되면 정해진 시간 내에 라는 뜻으로 기억하시고 on time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정각에 라는 뜻이라는 거 이렇게 눈으로 구분하셔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Baby llamas blank 했어요. 빈칸에 There you go. Who are only 3 to 4 months old 라고 했으니 3개월에서 4개월 된, 겨우 3개월에서 4개월 된 그런 아기 라마들, 이런 의미예요. They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a milk 했습니다. 자, 그들은 알아보는데 뭘 알아봐요? Who their mother is, 그들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그들은요, only drinking a milk, 그녀의 우유만을 먹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They still need her blank 했는데 마지막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to live a wild life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야생의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은 여전히 그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짧지만 그래도 안 들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한 번 더 점검하는 의미로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1: We are just in time for Lama's meal time. I also helped. Baby llamas who are only 3 to 4 months old. They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They still need her to live a wild life.
0: 네, 여러분, 듣기 잘하시려면 기능어와 내용어를 구분하고 그 소리들이 높낮이를 구분하면서 감사가 어디에 가는지를 파악이 된다면 듣기하시기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w.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We've got another great show ahead of us. So we've got a very realistic and very practical dialogue that we can use inside the office. Let's go ahead and check it out. Here we go.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제대로 하고 있나요? Could you take a look at this? And then, what do we say?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괜찮아 보이는데요? Looks good to me. 아, 정말 다행이네요. I'm so glad to hear that. Alrighty,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dialogue. So you have a situation, 보고서를 했는데, 뭔가 작성을 했는데, 아, 뭔가 확실하지 않고, 뭔가, 아, 이게 잘 하고 있나, 이거를 좀 확인을 하고 싶을 때,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As you can see, it's very easy. It doesn't have to be difficult. So let's look at the first line. Could you take a look at this? 자,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Could you take a look at this? And then, 제가 제대로 하고 있나요? Is this correct?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나올까요? Aha! Am I on the right track? Am I on the right track?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뭐 이게 뭐 틀렸다, wrong, is this correct? 이런 말보다는 이제 그거는 어떤 뭐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Customer versus client. Customer versus clien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Customer 그리고 Client. Customer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고 많이 써봤을 거예요. 하지만 Client는 좀 더 드물게 쓰셨을 것 같은데 일단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고객이에요.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천천히 Customer. 제 입모양을 잘 보세요. Customer.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죠? 네, 첫 번째 음절입니다. 자, 보세요. Customer. Okay. 그래서 cost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조금 더 길게 해주시면 좋아요. Customer.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볼게요. 제품이나 일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손님입니다. 네, customer is a person who purchases a product or uses some sort of basic service. Okay? 식당이나 상점들의 손님입니다. So we use the word customer when we're talking about people who purchase things at restaurants or at stores.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angry customer left the

0: door. The customer bought the camera.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Customer,
1: 고객.
0: Customer, customer.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화가 난 손님은 가게를 떠났어. 네, 여기서 가게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그냥 일반 상점들은 거기에서는 그냥 고객을 customer라고 합니다. The angry customer, 네, 떠났어. Left the store. The angry customer left the store. Very good.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 손님은 카메라를 샀어. 네, 카메라를 살 거면 그냥 뭐 상점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the customer bought the camera. The customer bought the camera. The customer bought the camera. 네,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고객은 항상 오라. 네,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네, 이 문장은 주로 이제 그런 서비스 그런 업계들의 이게 뭔가 상점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잖아요.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네, customer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client로 넘어갈게요. 네, 의뢰인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Client. Client. 몇 음절이죠? 네, 이음절입니다. Client. Client. Very good. 여기서도 강세가 앞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client가 아니고 client. Client. Very good. Okay. Client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손님입니다. Okay. Client refers to somebody who uses some sort of professional service. Okay. 그리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고객이에요. So oftentimes we use the word client when the person is receiving some sort of professional advice from someone, usually a professional, right?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firm has many clients. The sports agent has three clients. The lawyer kept her clients secret. Client, 의뢰인, clien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 회사는 의뢰인이 많아. The firm has many clients. The firm has many clients. The firm has many clients. 네, 여기서는 이 client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거죠. The firm has many clients. 두 번째는요. 그 스포츠 에이전트에게는 세 명의 의뢰인이 있어. The sports agent has three clients. The sports agent has three clients. So these three clients are receiving professional help and advice from the sports agent. 그래서 client라고 하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lawyer kept her clients secret. 그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지켰어. 네, keep one's secret라고 하면 누구의 비밀을 지키다라는 말입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변호사의 이제 손님은 이제 의뢰인 client라고 표현합니다. Okay, so whenever you are getting professional help from someone like a lawyer or an accountant, you are the client. 좋아요.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lawyer kept her client's secret. The lawyer kept her client's secret. 네, 그러면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customer 이거는 그냥 일반 고객입니다. customer. 그래서 상점이나 식당이나 여기서 손님들은 다 customer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리고

주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서비스나 그런 제품을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의뢰인이죠. 그래서 뭔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거나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클라이언트 같은 단어는 또 뭔가 좀 금액이 되게 클 때도 클라이언트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세요. 오케이? Customer, client.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e angry customer left the store. The angry customer left the store. The angry customer left the store. The firm has many clients. The firm has many clients. The firm has many clients. Well done, everyone. 너무 잘하셨어요.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our program,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once again, everyone. 자, 이번 주는요. 주제 기억나시죠? 우리가 휴대폰으로 하는 여러 서비스를 앱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가 보고 있는데요. 다섯 개 갖고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까지 10개 쭉 이어가 볼 겁니다. 자, 오늘은 뭐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모바일 뱅킹, 그전 시간에는 모바일 메시징. 자, 오늘은 SNS. 자, 이거 SNS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적당하게 이제 요즘 트렌드가 그래도 SNS를 아예 그 담쌓고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주변에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 보기라도 하니까 이렇게 소셜미디어 쪽 얘기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소셜미디어라는 SNS란 용어 자체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소셜미디어라고 이제 영어에서 많이 부르고 그걸 SNS라고는 잘 안 합니다. 그거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사진 올리죠? 영상 올리죠? 게시물 자체를 부르는 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올리다, 남기다, 달다 이런 동사들이에요. 느낌 오시죠? 뭐 SNS 같은데 뭐 올리죠? 게시하죠? 달죠? 누르죠? 뭐 이런 거. 자, 올리다. 포스트? 응. 포스트가 가장 많이 쓰는 동사예요. 일단은 얘부터 시작해야 돼요. 포스트를 못 쓰잖아요? 누구 손해예요? 우리 손해예요. Post pictures. I post a lot of pictures. Post가 뭐예요? 올리다라는 얘기예요. 동사로 들어보세요.
1: Post pictures. Post pictures.
0: 그러면 선생님 영상도 그러면 그냥 포스트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Post video clips. Post video clips. 선생님 꼭 클립을 써야 됩니까? 아니요. 안 써도 돼요. Post videos 해도 돼요. Post videos. 선생님 차이가 뭐예요? 클립은 약간

0: 좀 짧은 걸 얘기해요.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짧은 느낌이 클립이에요. 비디오 클립 하면 짧은 동영상. 뭐 3시간짜리 비디오 클립이라고 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post 비디오 클립. 짧은 뭐 1분, 2분짜리 영상을 찍어서 올리다. 요즘 뭐 1분도 안 되는 영상 많이 올리는 요즘 시대잖아요. 자, 영상 올리다. 들어보세요.
1: post video clips. post video clips.
0: 자, 그럼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동사가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게시물이라고 하는 명사 형태를 생각하면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ing를 붙여도 돼요. posting. 그런데 이게 뭐지? 그냥 포스트도 있네? 이게 뭐예요? 명사도 돼요. I saw your post. 무슨 말이에요? 야, 나네 올린 거 봤다? 잘 올렸네. 음식 아주 맛있게 잘 사진 잘 찍었더라. I saw your post. I saw your posting.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쓰는 빈도만큼이나 저것을 쓰는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동사이기도 하고 명사이기도 하다. 요게 결론입니다. 게시물 들어보세요.
1: Post. Posting. Post. Posting.
0: 문장에 넣어볼게요. 나는 매주 게시물을 몇 개씩 올린다. 그죠? 포스팅 주기만 하는 거죠. 하루에 뭐한두 개씩, 하루에 뭐 2피드, 3피드 이렇게 올리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한 2피드, 3피드 이렇게 올리시는 분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하나, 일주일에 1피드 이렇게 올리시는 분도 있고, 그죠? 피드란 말도 뭐 SNS 용어죠. 피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올리는 걸 말하죠. I put up several postings every week. 자, 그러면 포스팅이라는 단어 썼어요, 게시물로. 올리다에 put up도 쓰나요? 씁니다. post up도 써요. 이걸 post로 바꿔도 돼요. post up. 그냥 post만 써도 되고, post up만 써도 되고, put up, put up. 이게 뭐야? 올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진 올렸어. 영상 올렸어. 이거 하죠? 그러니까 put up several postings. 몇 개의 게시물을 언제? every week. 매주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매주 올리다. every week. 자, 들어보세요.
1: I put up several postings every week. I put up several postings every week.
0: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남을 팔로워해야 되고요. 남만 팔로워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해시태그 팔로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관심사가 예를 들어 영어예요. 그죠? 영어인데 매일 10분 영어라는 방송을 너무 좋아해. 그럼 저도 이런 방송 같은 거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 같은 데 올리거든요. 오늘 촬영했어요. 그럼 이제 매일 10분 영어 해시태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거딱 만약에 팔로워 이러면 매일 10분 영어 선생님들이 막 올리는 그런 포스트를 또볼수 있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해시태그 팔로우 하는 거죠. 그죠? 네. EBSE, 우리 채널, EBSE TV, 이런 것도 해시태그 팔로우 해놓으면 EBSE 관련된 포스팅도 보실 수 있고. 자, 좋아요를 누르다.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뭐, 하트 모양이잖아요. 똑똑 눌러도 되고, 좋아요 자체 눌러도 되고. SNS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대부분 다 좋아요 기능은 있습니다. 반응을 할수 있게 해주잖아요. 자, 첫째. Follow 동사를 그냥 쓰세요. Follow other people. You need to follow other people. 다른 사람 팔로우 하세요. Follow other people. 첫 번째 들어볼게요.
1: Follow other people. Follow other people.
0: But these days, you don't just follow other people. You also follow hashtags. 그죠? Hashtags에 붙여서 해시태그도 팔로우 가능합니다. 그거 이렇게 콕 눌러놓으면 그 해시태그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 어디에? 피드에 보이죠? 자기 그 피드에. 자, follow hashtags 들어볼게요.
1: Follow hashtags. Follow hashtags.
0: 자, 그 다음으로 가장 이제 SNS상에서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빈도상으로는 이 좋아요 누르는 것 같아요. 자, 좋아요를 그냥 영어로 like 하면 돼요. 요즘 잘 보이라고 대문자를 써놓은 겁니다. 자, press like. press like. 그죠? 예. 네. 좋아요를 누르다. 이게 옛날에 SNS 저기 있기 전에는 이런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press like 하면 people are pressing like. I pressed like. 그러면 나 좋아요 눌렀다. 이렇게 할 때. 들어보세요.
1: Press like. Press like.
0: 네. 자, 여러분, 이 단어들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주제별 그 회화 학습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제에 가장 중요한 단어들 정리해서 우리 머리한테 너 이렇게 쓰면 돼 라고 자꾸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문장 해볼까요? 관심이 가는 해시태그를 팔로우 할수 있습니다. 그죠? 네, 관심이 가는 팔로우를 하면 그 해시태그에 관련된 것들이 올라오겠죠? You can follow hashtags that interest you. 자, 요 관심이 가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냐면요. 해시태그를 주고 관계대명사를 붙여가지고 이걸 곧장 that interest you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너를 관심이 가게끔 하는 애 타동사가 되기도 해요. 요게. 그죠? 요거는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가면 얘가 타동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you can follow hashtags that interest you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문장 좋은 문장입니다. 들어보세요.
1: You can follow hashtags that interest you. You can follow hashtags that interest you.
0: Very good. 넘어갈게요. 댓글 남기고, DM을 보내고,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죠? 라이브 방송 요즘 많이 하잖아요. SNS 상에서 라이브가 그냥 틀어집니다. 우리가 보기도 하죠. 자, 댓글은 comment라고 합니다. Leave comments. 이건 그냥 단어 깔끔하게 외우세요. Leave comments. 들어보세요.
1: Leave comments. Leave comments.
0: 답글은 약간 reply라고 그래요. Reply.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다 내가 답글을 달았네. 그럼 reply라고 하고 그냥 뭐 누구 게시물에다 내가 아래다 뭐 하나 단 거는 comment라고 합니다. Leave comments. 그죠?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DM은 똑같아요. Direct messages. Send direct messages. 그러면 사람들한테 개인 톡처럼 이렇게 보내는 거죠. DM 보내다. 들어보세요.
1: Send direct messages. Send direct messages.
0: 개인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DM이란 말이 우리가 무슨 말인지 SNS 안 쓰는 사람도 알 정도로 일반화된 명사처럼 쓰이고 있죠. 자, 마지막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건 그냥 do live broadcasts. Do live broadcasts. Broadcast 자체가 방송이고요. 복수 붙이고 live 붙이면 생이죠. 생방송. 즉 라방이라고 해서 요즘 많이 하는 말. 라방을 하다. 라이브 방송하다. Do live broadcasts. 들어볼게요.
1: Do live broadcasts. Do live broadcasts.
0: 맞아요. 지금 나 그냥 뭐하고 있다 그냥 라이브 틀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자, 문장 내볼게요. 게시물이 마음에 들면 나는 댓글을 달아. I leave comments if I like a post. 아이고 아이고. 어렵지 않죠? 아, 댓글 마음에 들면 if I like a post. 아까 게시물 명사를 이렇게 처리했어요. 게시물 마음에 들면 나 좋아요 누르지. 혹은 내가 댓글 달지. 이런 거. I leave comments if I leave a post. If I like a post. 오케이. Leave 자체가 남기다 여감이기 때문에 댓글 단다 할 때 이동사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들어보세요.
1: I leave comments if I like a post. I leave comments if I like a post.
0: 자,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게시물을 부른 명사 형태의 단어가 post일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먼저부터 여러분이 오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ost 혹은 posting 들어볼게요.
1: Post, posting, post, posting.
0: 자, 그 다음 사람만 팔로우하는 게 아니라 follow hashtags도 가능하죠? 들어볼게요.
1: Follow hashtags. Follow hashtags.
0: 남기다니까 leave comments가 되겠죠. Leave 이 동사 기억하세요. 들어볼게요.
1: Leave comments. Leave comments.
0: 좋습니다. 자,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방송 놓치신 분들은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들어가셔서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today, everyon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중고거래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이 뭔가 살려고 했을 때 아, 저 사람이 뭔가 팔려고 하는 사람 같다. 혹은 여러분이 팔고 있는 입장이라면 아, 저 사람 눈빛이 뭔가 내 물건을 살려고 오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분명해 라고 그렇게 속으로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확실해 틀림없어 라고 확신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맞죠? 라고 그렇게 확신을 할 때는요. You must be 대상, You must be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만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소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 메이슨 씨 같아. 혹시 메이슨 씨 맞으시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확신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얘기를 할 때는 You must be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은 그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쵸? 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You must be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틀림없어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must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그거를 꼭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지만 must be가 되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동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ou are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신은 어떠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무엇 자리에 직업을 넣으셔도 되고 혹은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 혹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 역할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신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혹은 당신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비동사를 must be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you must be 무엇, you must be 이름, you must be 어떠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떠한 직업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그쵸. 당신은 그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당신은 그 사람이 틀림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 그거 맞죠 라고 그렇게 확신을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you must be 어떠한 무엇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쓸 때 must be를 또 쓸 수가 있는 거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당신 그 사람 맞죠?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저기 혹시 excuse me? 혹시 메이슨 씨 맞으시죠? You must be Mason.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은 그쵸? 메이슨 씨 맞으시죠?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You must be Mason. 한 번만 더. 시작! You must be Mason. 이렇게 얘기를 해서 You must be Mas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메이슨 씨 맞으신가요?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You must be Mason, right?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메이슨 씨 맞으시죠? 그쵸?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메이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꼭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must be였지만 그쵸? 지금 제가 어떻게 발음했죠? You must be, must be 이런 식으로 ST, B 사이에 있는 T 소리를 살짝 날려서 You must be Mason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정리드리고 싶은 거는요. Excuse me, you must be 이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그분 맞으시죠? 어떠한 이름 넣어가지고 그분 맞으시죠?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You must be 이름이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자, 여러분이 이제 물건을 팔고 살 때 아, 저 사람일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때 Excuse me 하고 나서 물건 파시는 분 맞으시죠? 라고 얘기를 할 때 파는 사람을 바로 그쵸? Seller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You must be the seller, right?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혹시 판매자분 맞으시죠? 그쵸? 이렇게 여러분이 확신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You must be the seller. 한 번만 더. 시작! You must be the selle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판매자분 맞으시죠? 라는 질문이 되고 사는 사람은 그쵸? 구매자는 그쵸? seller 대신에 buyer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혹시 사시는 분 맞으시죠? 라는 질문까지도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세 번째 표현도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한다든지 혹은 미팅을 할 때 여러분이 그쵸? 뭐 회의를 이제 잠깐 외부에서 할 때 아, 그 제가 승인 씨한테 소개받았는데 그 승인 씨 친구분 맞으시죠?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서 누구의 친구분 맞으시죠?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쵸? 어떤 대상의 친구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You must be Singin's friend, right?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은 이제 그 대상의 친구분 혹시 맞으시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대상's friend로 얘기를 해서 apostrophe를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must be Singin's friend. 한 번만 더. 시작! You must be Singin's friend.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대상의 친구라는 표현도 연습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요. 펭수 팬이신가 봐요. 라고 얘기를 해서 누구의 팬이신가 봐요. 누구의 팬이 틀림없으시죠?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팬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약간 친구랑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 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서요. fan of 대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팬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you must be a fan of 펭수.

0: 오케이라면 펭수 펜이신가 봐요. 그쵸? 그렇게 여러분이 확신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You must be a fan of 펭수. 한 번만 더. 시작. You must be a fan of 펭수. 라고 얘기를 해서 펭수 팬이신가 봐요. 그쵸?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거의 확신할 때 그때 그쵸?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질문이 되고 어떻게 보면 확신이 될 수 있는 표현 You must be what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You must be Mason. You must be Mason. You must be the seller. You must be the seller. You must be Sungin's friend. You must be Sungin's friend. You must be a fan of Pengsu. You must be a fan of Pengsu.
0: 당신 물건 파시는 분 맞으시죠? 라는 거를 You must be the seller 라고 얘기를 했다면 저 사람이 그 물건 파는 사람이 틀림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You 대신에 다양한 대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That person 혹은 He, Sh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다양한 대상 넣으실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at person must be the selle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That person, She, She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응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승희 씨 친구분 마시죠? 라는 거를 You must be Singin's friend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요. 죄송한데 저를 다른 사람이랑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혼동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mistake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You must be mistaking me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저를 다른 사람이랑 조금 혼용하시는 것 같은데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는 이제 답변이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You must be mistaking me for someone els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를 다른 사람이랑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네요 라는 답변이 됩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must be mistaking me for someone else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mistake를 쓴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그분 맞으시죠?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You must be 무엇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great and wonderful that you are joining the program. 자, 매일매일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한 문장으로, 그렇죠, 여러분, 자신감을 키워볼 수 있는 네, 그러한 시간이겠죠. 바로 try again, 다시 도전해보는 시간. 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도전을 통해서 내가 긴장감도 느끼고 동시에 그렇죠, 멋진 결과도 더 한번 예, 얻어볼 수 있잖아요. 자, 오늘의 예, challenging time is your challenge, right? Your challenge is waiting for you right now, which i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해보셨나요? 보자마자 눈이 퉁퉁 붓도록 우는 건 뭐지? 이거 뭐지? 이렇게 겁을 내지 마시고요. 거기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난 알아요. 이제 알아요. 이거잖아요. 그죠? 난 이제 왜 그녀가 그렇게 눈이 붓도록 퉁퉁 붓도록 울었는지 알아. 라고 해서 주인공은 샘이었고 나는 이제 알아. 영어로 뭘까요? 그렇죠. Now I know why. 왜인지 알아. 그래서 이유를 밝혀줄 때 쓰는 표현이겠죠. 자,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알았다는 얘기인지 Let's go and try it out more. 스텝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그렇죠, 먼저 연습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We're going to build up your confidence first. 그렇죠? With these simple examples.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I know why잖아요. 물론 now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녀가 왜 울었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왜 돌아왔는지, 나를 두고 떠났는지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왜 울었는지 알아. 그러면 I know라는 얘기죠. 그러면 why까지 쓰면 이유가 나오는 거고요. 그녀가 울다는 뭐예요? She cried죠. 그래서 I know why she cried. I know why she cried. 이렇게 리듬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now를 붙이시면 이제는 알아요. 이거고요. 그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 라고 할 때는요. Now I know. 그렇죠? Why he 하고 뒤에 지나간 일이니까 lied. 그래서 now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I know why he lied. 그 다음에 나한테 거짓말했다 그러면 lied to me 라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돌아왔는지 나 알아. 돌아오다는 물론 came back, 돌아왔다고요. come back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건 한 단어로 한번 써볼까요? return, return. 그래서 now I know, 그렇죠? I know why you returned.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returned, 됐고요. 그들이 왜 나를 두고 떠났는지 이제 알아. 그래서 그들은 they고요. 나를 두고 떠나다, 나를 두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leave someone이라고 하시면 돼요. I know why they left me. I know why they left me. L-E-F-T. 그래서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똑같은 L-E-F-T. Leave의 지난 일을 표시할 때 과거형 left입니다. 네 가지 나온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는지요? 보고 읽으시면 전혀 의미 없고요. 자, 저를 보시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I'm gonna give you some kind of cue, right? 자, cue를 드릴 테니까 바로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자가 왜 울었는지 내가 알아. 자, your turn. 자, 가겠습니다. Now I know, 아니면 I know why she cried. 이렇게 해보세요. 그가 나한테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래서 거짓말하다 부분만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Your turn. 맞습니다. I know why she lied. 거기다 to me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내가 왜 돌아왔는지라는 얘기니까 came back 써도 되고요. Your turn. 그렇죠. Now I know why you returned. 아니면 I know why you returned. 다 좋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들이 날 두고 떠나갔다고요. 이거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Left me 쓰겠죠. 자, 전체 문장 Your turn. 동작과 함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바로 Now I know why they left me. Now 빼고 I know why they left me. 간단하죠? 자, 이걸 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왜 샘이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는지 이제 알겠어. 나왔잖아요, 아까. I know why. 자, 그래서 Now I know Why she cried 까지는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she 자리에 Sam만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Sam은 Samantha. 예, 우리 사만다. Samantha를 줄여서 Sam. 여기선 Samuel. Samuel 할 때 그 Samuel을 줄여서 Sam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선 여자예요. 그래서 Now I know why she 아니면 Now I know why Sam cried. 눈이 퉁퉁 부으려면 사실 울고 나면 눈이 좀 나오잖아요. 부었으니까 좀 더 돌출됐겠죠. 그래서 her eyes out 이라고 씁니다. cried one's eyes out 하는 표현이 바로 예, 눈이 퉁퉁 붓도록 울다. 그러니까 정말 슬프게 많이 우는 게 cry one's eyes out이에요. 이거 her eyes 대신에 her heart라고 쓰셔도 돼요. 마음이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해서 why Sam cried her heart out 이라고 해도 같은 표현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I know why가 cry one's eyes out보다 100배, 1000배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뒤에 표현 때문에 앞에 표현을 버리는 혹은 기억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그래서 what comes first, what comes next. 뭐가 우선순위가 높은가를 아셔야

떠올리시고요. 내가 오랜 잠적 끝에 돌아왔는지 내가 이제 알겠어. 그러면 잠적 끝에 이런 말은 의미가 없고요.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Now I know why you returned. 그런데 뭐로부터 돌아온 거죠? 그렇죠. From 아니면 after a long absence. 자, from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after a long absence, 오랜 공백 후에란 얘기죠. 공백으로부터 하면 from 쳐도 상관없고요. 오늘 나왔던 두 가지 표현. 다 기억하기 힘드시면 문장 하나만 하세요. 그럼 행복해진다니까요. 딱 한 문장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check out today's key expression in a dialogue like this. 자, 가볼까요? 왜 쌤이 눈이 퉁퉁 그렇게 붓도록 울었는지 내가 알겠어 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녀의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녀를 두고 떠났다니까. 자, 이거 한번 가볼까요? Now I know why Sam cried her eyes ou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운 거죠? 그랬더니 예, 그녀의 남자친구가 her boyfriend 갑자기 suddenly 그렇죠, left her. 아까 나왔던 leave라는 동사도 한번 응용해 봤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힘내서 예, 본인의 예, 남들은 you need to pick up the pieces.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주워 모아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현하신 분들이 있다면은요. 그렇죠? 자, it's time to say goodbye.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you know what to do. Visit our website here, right? 자, 여러분, 다음 뵐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주 가벼워 잘 되는 음식들로 꼭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Okay, thanks a lot.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ealth and wealth.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겁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래마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계속해서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절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는 살짝 다른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뭐가 다를지 다음 문장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이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시작. I have the key that you've been looking for. 보이세요? 여기 사용된 관계대명사절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차이가 있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과 그쵸? That 이라는 관계대명사절 다음에 곧장 동사가 나온 게 아니라 you라는 뭔가 그 주어 역할을 하는 친구가 추가되었다라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주 빠르게 아주 빠르게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형용사절이라는 거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죠. 명사 수식을 해준다는 거고요. 이 형용사 절을 만드는 접속사들을 우리가 관계대명사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대명사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만들어진 형용사절이 꾸며주는 명사에 우리가 특별한 이름을 하나 붙여준 게 있으니 그게 바로 선행사라는 거죠. 그렇죠?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포인트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절 중에서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점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혹시나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신 게 있다면 그것과 비교를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친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리는지 그 생김새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생김새 이렇게 생겼어요. 먼저 앞에 명사가 있습니다. 선행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명사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명사가 또 나와요. 즉, 주어의 역할을 해주는 무언가가 나오고, 그리고 그 주어의 서술 역할을 해주는 동사가 나온다는 거죠. 지난 시간의 주격에는 요 주어 자리에 뭐가 없었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에는 관계대명사 다음에 이렇게 동사 사이에 주어 역할을 해주는 뭔가가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관계대명사 절에 다시 한번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동사와 이 절의 수식을 받는 저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와의 관계를 보면요. 저 선행사가 여기 위치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처럼 해석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목적격, 저도 헷갈릴 뻔했어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선행사가 목적어처럼 해석이 돼서. 그래서 이 문장 보면요. 주어가 뭐뭐 하는 명사. 주어가 뭐뭐 하는 명사라고, 자, 이렇게 해석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참고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해요. 요걸 그냥 빼놓고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어떤 접속사들이 쓰일 수 있구나도 참고하면 좋겠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요. 근데 사람인 경우,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사실 훔을 써주는 게 맞다라는 거. 요런 차이만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해주세요. 뭐 사람이 아닌 경우 위치 쓸수 있고 뭐가 됐든 대신 언제나 쓸수 있고 그 대신에 비격식이라는 거죠. 참고를 해주시되 사람인 경우는 훔을 써야 된다. 근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밑줄 긋고 역시나 노트를 하나 좀더 이렇게 메모를 적어주신다면 문법적으로 엄밀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이는 경우에 선행사가 사람이며 훔을 써야 되나? 요즘 또 이제 그냥 훔을 써도 그래 그냥 뭐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조금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틀린 거라서, 야, 이럴 때는 훔을 써야지라고,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종종 그런 대사들도 나오지만, 그냥 또 훔을 써도 그냥 눈치껏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런 것까지 참고해 봐 주시면서, 자, 다음 예문들 같이 살펴볼게요. 자, 예문들 살펴보겠는데요. 시작은 첫 번째 문장이죠. 아주 간단한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읽어봅니다. The people were really nice. 사람들이 정말 나이스했다. 친절했다라는 거죠.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형용사절을 붙여볼게요. The people,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추가 설명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The people whom I met yesterday were really nice. 그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 내가 어제 만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친절했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어제 만난. 나는 만났어요, 어제. 누구를요? 그 사람들을요. 선행사가 뭔가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 절에 동사, 서술어의 목적어의 뉘앙스를 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 요렇게 주어 동사가 관계대명사 절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선행사가 어떻게 해석된다? 주어가 동사한 명사. 이렇게 내가 만난 그 사람들.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똑같은 건데 형용사 절만 바꿔보겠습니다. The people whom John invited to his party were really nice.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Johnny 초대한 사람들. 존이 초대한 거예요. 누구를요? 그 사람들을 초대한 거죠. 어디에? To his party. 그의 파티예요. 그래서 존이 그의 파티에 초대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친절했어요라는 문장이 되는 거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도 존이 초대한 그 사람들. 주어가 동사한 선행사. 요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 눈여겨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영장 연습 두 문장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잔이 그린 그 그림 보셨어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는 가볍게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Have you seen? 가볍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자, 현재 완료형을 쓴 의문문이죠. Have you seen? 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뭘 봤냐고 우리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the painting. 그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80% 완성을 한 거예요. 왜? 여기까지 말해준 다음에 그리고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관계대명사절로 추가 설명만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냥 가장 쉬운 관계대명사 that 써서 that 하고 Susan이 그린, Susan painted 말해주면 된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Have you seen the painting that Susan painted? 수잔이 그린 그 그림 보셨나요? 첫 번째 문장 완성을 해봤고요.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2주 전에 산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아우, 이 문장 자체가 스트레스 받아. 2주 전에 산 핸드폰이면 얼마나 이게 소중합니까?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네요.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I've lost my phone. 나는 내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게 어떤 핸드폰이냐면요. 여기서부터 설명 들어가 주면 됩니다. 관계대명사 that 넣고 I bought. 내가 산그 핸드폰이죠. 내가 산그 핸드폰. My phone that I bought. 근데 언제 샀어요? 2주 전에 샀대요. 2 weeks ago. 이렇게 문장 완성해 볼 수가 있겠네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ve lost my phone that I bought 2 weeks ago. 역시나 여기서도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쓰였다는 거 유념해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I have the key. 나는 그 열쇠를 갖고 있죠. 근데 그게 어떤 열쇠입니까? That you've been looking for. Look for. 찾다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여태껏 찾고 있었던 그 열쇠. 그거 내가 가지고 있어요라는 뜻이 되죠. The key. 열쇠. 어떤 key? That you've been looking for. 당신이 찾아온, 그쵸?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열쇠. 요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사용돼서 이 문장이 해석된다는 거.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 복습해 주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모두 해석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이 너무나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즐겁게 공부하도록 해요.

0: Hey guys, we're halfway done on working out our bodies so hard that it burns a lot of calories, right?
1: 네, 안녕하세요. 우리 거의 다 반이 왔죠. 고강도 트레이닝, 많은 많은 칼로리를 탈 수 있는 운동 우리 역시나 오늘 같이 해보고요. 영어 표현 먼저 배우고 가실게요. Let's go.
2: You're still studying? I spent the whole weekend watching TV. So, I bet you can catch up in no time. That is so not true.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요. To catch up 이런 표현인데요. 두 가지의 의미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의미는 일단 우리 보고 얘기를 할게요. You're still studying? 이러죠. 너 아직도 공부하고 있어? 이래요. 그랬더니 I spent the whole weekend watching TV. 이러죠. 정말 주말 내내 TV만 봤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so, 야 그래서 뭐?
2: I bet you can catch up in no time.
1: 난 분명 너가 catch up. 따라잡을 거야. 따라잡을 거라는 걸 확신해. In no time.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는 거 나는 확신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to catch up. 첫 번째 의미는요. 따라잡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 앞으로 이렇게 뛰어갈 때 막 뛰어가서 따라잡는 거 그거를 to catch up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뭐 공부가 뒤쳐졌을 때 무언가가 뒤쳐졌을 때 다시 따라잡는 거를 catch u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that is so not tru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건 완전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to catch up 따라잡다라는 표현 먼저 살피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의미 볼게요.
2: How have you been? I've been okay. What about you? We should catch up. Do you have time for coffee right now?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How have you been? 이러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How are you? 그동안 어떻게 지내? 이게 아니라 How have you been?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오랜만에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랬더니 I've been okay 이러죠. 아, 괜찮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What about you? 이렇게 물어보죠. 너는 어땠어? 그랬더니 네, 이러죠. M-E-H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네. 그냥 그냥 그랬어. 이런 딱 이런 의미예요. We should catch up. 이러죠. 우리 캐치업 하자. 이런 얘기를 요새 한국 분들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캐치업 하자. 우리 그동안의 근황을 조금 서로에게 업데이트 해주고 만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좀 하자. 이 많은 의미가 catch up. 이 두 단어에 쏙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Do you have time for coffee right now? 이러면 너 지금 나랑 혹시 커피 마실 시간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I've been okay. 나 그냥 괜찮았어 라고 하는 것과 me 라고 하는 거를 봐서 둘이 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catch up 하러 이제 커피숍에 가겠죠. 그렇게 해서 catch up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운동하러 가야죠. Let's go.
0: Okay. Side shuffles. Let's get right into it. Stand tall with your legs hip width apart. Yeah? Good. Look towards the front.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tand tall with your legs hip width apart. Look towards the front. Good. I'll take it slow in the beginning and then speed it up. Okay?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I'll take it slow in the beginning and then speed it up. Okay? Okay. Now step out to the side with one foot and the other foot follows as if it's trying to catch up with the other outside foot. Yeah,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tep out to the side with one foot and the other foot follows as if it's trying to catch up with the outside foot. Okay, good. Your entire body weight is now on the outside leg.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your entire weight is now on the outside leg. Good. Keep both legs slightly bent with just your inside toes touching the floor. Yeah?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keep both legs slightly bent with just your inside toes touching the floor. Good. While you're there, the outside arm lifts high and straight up. Yeah? while the inside arm is bent in front of your chest.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while you're there, the outside arm lifts high and straight up while the inside arm is bent in front of your chest. Good. Move to the opposite side, shifting your body weight to your opposite foot. Good.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move to the opposite side, shifting your body weight to your opposite foot. Good. Of course, your arms do the opposite thing as well. Yeah,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Of course, your arms do the opposite thing as well. Good. Speed it up, going side to side. Yeah, repeat it as much as you can.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peed it up, going side to side, and repeat it as much as you can. Okay? Good. If your friend calls you right now to catch up with you, tell him or her that you're busy working out. Okay?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if your friend calls you right now to catch up with you, tell him or her that you're busy working out. Okay, good. That was the side shuffle. Yay!

side shuffles, everybody. Side shuffles. It's the best. Anyways, 네, 우리 오늘 사이드 셔플 같이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아주아주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니까 많이 해주세요. 우리 영어 표현은 to catch up 이런 표현 같이 배워봤어요. 따라잡다라는 표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그 뜻은 알고 계셔도 요즘 서로의 근황을 조금 만나서 업데이트하고 서로한테 물어보는 거 to catch up 그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요. 잘 활용해 주세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Bye. Have a great day, guys.

0: 안녕하세요 여러분. D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D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번 주에는 우리가
1: technology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Exactly. technology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 주의 테마인데요. technology 하면은 기술이죠. 기술 또는 전자기기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공개할게요.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echnology is great, but sometimes unhealthy.
0: 기술, technology라는 것은 정말 좋지만 가끔은 unhealthy, 건강에 좋지 않아요 라는 내용입니다.
1: This is true.
0: 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미국에 계시는
1: 리처드 씨입니다.
0: 네, 리처드 씨이고요. 요약 문장을 먼저 만나볼까요?
1: Okay, 리처드 씨 나와주세요.
2: I love how helpful technology can be,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I love how helpful technology can be,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I love how helpful technology can be,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0: 테크놀로지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장 같이 읽어보시죠.
1: So Richard said, I love how helpful technology can be,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0: 네.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전자기기들이 how helpful it can be.
1: Yeah.
0: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어서 그걸 좋아하지만, mm-hmm. 그 점이 마음에 들지만,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Mm-hmm. Crazy는 사실은 이제 문맥을 좀 더 들여다보시면 어떤 뜻인지 파악이 될 텐데요. Yeah. 먼저 그냥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crazy는 정말로 정신 이상, 아니면 뭐 과하게 뭘 어떻게 한다 이런 뜻보다는 안절부절 못한다. Nervous, anxious.
1: Nervous.
0: 이런 의미로 okay. 쓰였습니다.
1: Because I was like, it could be so much. Maybe he wants to buy so much, so he goes crazy and 네. buys every new thing.
0: 그렇죠. It yeah. makes me a little crazy. 이 문장만 따로 떼서 봤을 때는 가능한 의미가 너무나 많아서
1: yes.
0: 번역이 불가능한데요. 여기 mm-hmm. 전체를 보고 나면 아, 안절부절 못한다는 것을 mm-hmm. 가리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 Alright.
0: 자, 그럼 이 문장을 다시 들어볼까요?
1: Okay.
2: I love how helpful technology can be,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0: too often.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때가 있죠. Mm-hmm.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 줄 한 줄 공부해 볼게요.
1: Okay.
2: Are you one of those people that has a smartphone? That may seem like a silly question, but I remember when they were introduced in Korea in 2010, which means nobody has had a smartphone for over 10 years.
1: Are you one of those people that has a smartphone?
0: Are you one of those people that has a smartphone? 여러분은 스마트폰 갖고 다니는 그런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Mm-hmm. 실제로 리차드 씨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는 뭔가 어색하긴 해요. Mm-hmm. 그래서 바로 다음 줄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one of those people 한번 볼게요. One of those people 하면 those people이면 여러 명이잖아요. Mm-hmm.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one of those people that have a smartphone, mm-hmm. have를 쓰기도 하고요. 또 mm-hmm.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주어가 one of those people,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말하는 거니까 yeah. has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yeah. 이거는 둘 다 맞아요.
1: They're both right. It yeah. just depends on if you want to put emphasis on the people having the phones or the one having the thing.
0: 네,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가요? Mm-hmm. 라고 생각할 때는 have가 맞지만
1: yes.
0: one of those people,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 그런데 누구?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1: yes.
0: 결과적으로 번역은 동일합니다.
1: They mean exactly the same thing. 네. It's a very, very small difference.
0: 그래서
1: But 왜, it's important still.
0: 네, 어떨 때는 have가 나오고 어떨 때는 has가 나올 텐데 그 배경이 되는 mm-hmm. 원인 아니면 이유? Mm-hmm. 이유는 아는 건 중요하겠죠. 아무튼 뜻은 똑같아요. 바로 다음 문장 볼까요?
1: Okay. That may seem like a silly question, but I remember when they were introduced in Korea in 2010.
0: 방금 했던 그 질문이 silly question,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말 사람들이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1: Yeah.
0: 아, 스마트폰 쓰시는 그런 유형이신가 봐요, 뭐 이런 거.
1: Yeah.
0: But I remember when they, 여기서 they는?
1: The smartphones.
0: 네, smartphones. 스마트폰이 introduced, 소개되었을 때라고 일단 번역을 해봤는데 소개도 맞고요. 그 다음에
1: yeah.
0: 어떤 제도나 어떤 문물 같은 경우에 도입도 됩니다. 도입.
1: Yeah.
0: 가져와서.
1: It's first introduced. Yeah. Something that people are first starting to do or see or implement.
0: Exactly. 그래서 in Korea in 2010. 2010년 그 조금 전부터도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리차드 씨의 기억으로는 2010년에 한국에서 스마트폰이 처음 이제 쓰이기 시작했을 때가 기억이 난대요. Okay.
1: And he says, which means nobody has had a smartphone for over 10 years.
0: 이 문장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좀 헷갈렸었어요. 무슨 말인가 보니까 which means 그 말은 2010년에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이제 소개 도입이 됐다는 말은 nobody 사실은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nobody had
1: yeah.
0: 그 시점에서 휴대전화라는 거를 개인들이 갖고 다니기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 스마트폰은 아니었단 말이죠.
1: Yes.
0: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nobody had a smartphone for over 10 years.
1: Mm-hmm.
0: 10년 넘게 휴대전화가 쓰이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스마트폰은 안 갖고 있었다는 거를 mm-hmm. 뜻합니다. 이런
1: yes.
0: 의미로 썼고요.
1: Mm-hmm.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That is practically unfathomable. I love technology and I love how it assists our lives and makes things easier in some ways, but it also makes me crazy. I check my email way too often, too many times a day.
1: That is practically unfathomable.
0: 먼저 사실상 거의
1: practically
0: 사실 practical까지만 형용사로 쓰게 되면 이게 실용적인이란 뜻으로 좀 다른
1: something
0: 의미가 되죠.
1: Something easy to use.
0: Something that
1: or something
0: is
1: you do.
0: Useful
1: yeah.
0: in your life.
1: In your life or practical. It could be a practical exam like yeah. actually implementing the skills on your test.
0: 실기 시험. 네, practical.
1: practical.
0: 그 practical하고 이 practically 하고는 조금 거리 의미 거리가 있는데요. 의미 차이가
1: yes.
0: 있는데. 그래서 practically 하면 여기서는 이제 뭐 사실상 actually 아니면
1: yes.
0: almost고요.
1: Yes, almost.
0: 네.
1: Yeah. We're practically friends.
0: We're friends.
1: Not quite.
0: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다음 단어.
1: Unfathomable.
0: 네.
1: Unfathomable.
0: Unfathomable.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사실상 이게 어떻게 그때 아무도 스마트폰이 없었지라는 것 자체가
1: right?
0: 잘 it's not easy to understand or imagine.
1: Imagine, right? And that's true.

0: even though we haven't had smartphones for that long, it's such a part of our life. 네. I can't fathom what it was like without it.
1: 그렇죠. Yeah, 그때 어땠는지
0: unfathomable.
1: 네, 생각하기 힘들어요.
0: Yeah.
1: 그리고
0: He says, I love technology and I love how it assists our lives and make things easier in some ways, but it also makes me crazy.
1: I love technology. 저는 테크놀로지 기술을 좋아하고 I love how it assists. Mm-hmm. 돕다, 도움이 되다.
0: To assist. Assist.
1: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고 and makes things easier in some ways. Mm-hmm. 일부 측면에서 makes things easier. 생활을 더 쉽게 편리하게 해주는 거 mm-hmm. 좋아하지만 But it also makes me crazy. Mm-hmm. 여기까지도 사실은 crazy가 정확하게 어떤 뜻이었는지는 yeah. 파악하기 힘들지만 다음 줄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일단 mm-hmm. 동시에 이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게 돼요라는 의미고요.
0: Mm-hmm. He says next, I check my email way too often, too many times a day.
1: 저는 이메일을 way too often, 너무 자주, 그냥 too often 자체도 너무 자주지만 way 강조합니다.
0: Way too often.
1: 너무 자주, too many times a day. 하루에 너무 많은 횟수로 확인합니다.
0: And so what kind of effects does that have? Let's find out.
2: And I feel like it's making my heart race a little bit, checking it so often, like reaching for my smartphone every 5 minutes. I don't know how to stop it. I have a lot of communication going on, so I must check regularly.
0: And I feel like it's making my heart race a little bit.
1: 네,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제 앞에 나왔던 crazy의 mm-hmm. 의미를 알 수가 있죠. Mm-hmm. And I feel like it's making it라는 것은 the fact that he's
0: checking his smartphone so often 네. or wants to check his smartphone
1: 네,
0: so often.
1: 계속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making my heart race. Heart race 하면은 my heart is racing, bouncing heavily.
0: It's really, it's pumping very quickly.
1: 네, 빠르게 해서 심장을 약간 a little bit 뒤에 붙었으니까 약간 두근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Mm-hmm.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Mm-hmm. 어떻게 하면서?
0: Mm-hmm. Checking it so often, like reaching for my smartphone every 5 minutes.
1: 네, checking it so often, 그렇게 자주, 정말 mm-hmm. 자주 확인하고 또 뭐 하냐면 reach for.
0: Reaching for his smartphone, 네. to reach for.
1: Reach for는 사실은 잡으려고 하는 거지 아직 yeah. 잡은 상태까지는 말하지 않아요.
0: Yeah, you didn't get it. You're just reaching. Oh, I'm reaching for that. You can't yeah. see it because it's not on the screen, but I'm reaching for it.
1: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항상 휴대폰을 두는 장소가 있어요. Mm-hmm. 그러면 거기 뭐 확인하지 않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거기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reach for 했는데 I couldn't touch it. It wasn't there. 그런 느낌 그게 reach for예요. 그래서 uh-huh. 잡으려고 손을 뻗다. 그래서 every 5 minutes, 5분에 한 번씩. 스마트폰 쪽으로 손이 간다는 말입니다. Mm-hmm. 다음 줄.
0: He says, I don't know how to stop it. I have a lot of communication going on, so I must check regularly.
1: 어떻게 멈춰야 할지, I don't know how to stop it. Mm-hmm. I have a lot of communication going on. 진행되고 있는, 오고 가는 communication, 연락이 많아요. Mm-hmm. So I must, 일 때문에 연락이 많다는 이야기를 mm-hmm. 전에 한 적 있죠. Mm-hmm. So I must check regularly. Mm-hmm. 규칙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0: Mm-hmm. Let's find out more.
2: But I think some of you can relate. Just using your smartphone too much is not healthy. I don't see how it can be, but it's also so helpful. It's just extremely difficult to put down.
0: But I think some of you can relate.
1: 그런데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0: Of course.
1: Some of you can mm-hmm. relate,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0: Mm-hmm. He says, just using your smartphone too much is not healthy. I don't see how it can be.
1: 네,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는 건 is not healthy.
0: Healthy.
1: 건강에 좋지 못해요. Mm-hmm. 그 바로 다음에 이 나왔던 I don't see how it can be. 리차드 씨는 이제 can을 강조해 줬는데 mm-hmm. 이 문장이 이제 직역하자면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 생략된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죠. I don't see or I don't know how it can be
0: healthy.
1: 좋을 수가 없죠. Mm-hmm. 앞에 이제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한 다음에 I don't see how it can be. It's not a good idea. I don't see how it can be a good idea.
0: Yeah. I don't see it either.
1: 네, 그래서 좋을 수가 없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Uh-huh. 강조하고 있습니다.

0: And lastly, he says, but it's also so helpful, it's just extremely difficult to put down.
1: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it라는 것은 그런 technology devices, 전자기기들을 가리키면서 정말 건강에 안 좋지만 it's also so helpful, 정말 유용하기 때문에 it's just
0: extremely difficult, extremely.
1: 극히, 네, 극히 극도로 정말 difficult to put down, 내려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Put down이라는 것은 내려놓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동작을 가리키는 건데 이런 쓰던 것을 내려놓는 것도 있고 put it down, don't touch it 이런 의미로도
0: oh, yeah, yeah.
1: 만지지 마, 그거 내려놔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0: Uh-huh. Alright, perfect. Let's review and have a look at his clip once again.
2: Are you one of those people that has a smartphone? That may seem like a silly question, but I remember when they were introduced in Korea in 2010, which means nobody has had a smartphone for over 10 years. That is practically unfathomable. I love technology and I love how it assists our lives and makes things easier in some ways, but it also makes me crazy. I check my email way too often, too many times a day, and I feel like it's making my heart race a little bit, checking it so often, like reaching for my smartphone every 5 minutes. I don't know how to stop it. I have a lot of communication going on, so I must check regularly. But I think some of you can relate, just using your smartphone too much is not healthy. I don't see how it can be, but it's also so helpful, it's just extremely difficult to put down.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간단하게 해볼게요. 먼저 be one of those people that 이렇게 하면 뭐뭐 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다. 그런 사람에 속한다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I do not see how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I don't see how it can be 라고 해서 앞에 나왔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라는 의미였는데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I don't see how, I do not see how 하면은 어떻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내 눈에는 안 보인다. 이걸 표현할 수 있거든요. 문장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말 번역 먼저 보고 오시죠.

0: 네, 테크놀로지, 스마트폰, 전자기기 등의 안 좋은 점에 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와 봤습니다.
1: Let's take a look. Technology is great, but it's too intrusive. There are too many scams going on and hackers taking advantage of people. Technology is great, but we shouldn't let our kids or ourselves become enslaved to it. It's heartbreaking seeing a family glued to their phones or their tablets while out at dinner.
0: 네, 먼저
1: Denise says,
0: Technology is great. 테크놀로지는 좋지만 but is too intrusive라고 mm-hmm.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테크놀로지는 물론 이제 스마트폰 유형의 기기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too intrusive라는 것은 침입성이 높다, 너무 높다, mm-hmm. 너무 이렇게 침입성이 심하다. 무슨 말이냐면 there are too many scams, mm-hmm. 사기죠, 사기, mm-hmm. scam going on. 그리고 hackers taking advantage of people, mm-hmm. 사기도 너무 많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해커들도 많다. Mm. 네, 그런
1: All
0: 이야기고요.
1: Right. The next one is. From Dwayne.
0: Technology is great. 테크놀로지 좋죠. But we shouldn't let our kids or ourselves become enslaved to it. 테크놀로지는 좋지만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그것에 노예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Mm-hmm. It's heartbreaking. 가슴이 아프대요. Seeing a family, 어떤 가족을 보는 것을. 근데 어떤 모습이냐면 glued to 하면은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To their phones or tablets mm-hmm. while out at dinner. 그러니까 그 외식하러 나와가지고 mm-hmm. 휴대폰이나 태블릿만 보고 있는 가족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는 mm-hmm. 문장입니다.
1: All righ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he 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here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Yeah,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and welcome to 영어 Storytime. I'm Kristen Cho.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반갑습니다. 자, Is There Really Buried Treasure? We are going to continue reading our book. Oh, 정말 지난번에 그 로마 은화, 뭐 금화를 찾고 어마어마한 그런 보물을 찾았죠.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요. All right, so we are going to continue reading our book. But before we do that, we have to look at our three vocabulary words for today. So let's take a look. So the first one is pirate. Pirate. 해적이에요. Pirate. Okay? And the second word is to excavate. To excavate. 뭔가 이렇게 파는 거야. 네. 발굴하다. Alright? And the third word is looter. 좀 새롭죠? Looter. 약탈자. 네. 그러니까 훔치는 거죠. Right? Okay, 도둑인데 I'll tell you a little bit more about that later. Okay, so we are going to look at these three words. So, let's start. Okay, so let's read more about treasure. Let's begin reading. Is there really pirate treasure? There are many legends of lost pirate treasure, like the treasure of Lima, stolen in 1820 by a dishonest ship's captain on the journey from Peru to Mexico. Legend says the treasure lies buried on Cocos Island in the Pacific, but no one has found it yet. The Weda was a pirate ship which sank off the coast of Cape Cod, USA in 1717. On board was treasure stolen from more than 50 other ships, including over 15,000 gold and silver coins, African jewelry, and belt buckles. The treasure on the Weda was found in 1984. 네, 친구들, pirate, pirate, 해적이에요, 해적. 보물. 네. 아직도 정말 그런 보물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거는 찾았고 어떤 거는 못 찾았지만 여기서 보면 1820년에 아주 정직하지 못한 선장이 어떤 보물을 훔쳤어요. 이 Peru to Mexico. 자, 좀 거리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가는 동안 네. He stole the treasure. 네, 이 보물들을 다 해서 어디다 숨겨놨어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걸 못 찾았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은 웨다, 여 그림 보이죠? 여기 웨다 그 박물관이 있는데 이 웨다도 굉장히 유명한 해적선인데 자, 이 해적선에서도 어마어마한 보물을 찾았어요. 15,000! 금화, 은화, 네, 이거를 발견했고 African jewelry and belt buckles.

0: 1984년도에 이게 발견됐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죠. 와, 아직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Are there really tomb robbers? Some ancient tombs and graves contain lots of treasure. Important and rich people often had precious coins, jewelry, and objects buried with them. In ancient Egypt, tomb robbers often worked in gangs. Experts believe the tomb of King Tutankhamun was robbed twice before it was opened in 1922. The young king's tomb was raided soon after his funeral, but the tomb robbers didn't take all the treasure. 네. 자, 무덤 강도 이게 뭘까요? 네. 도굴꾼이죠. 네. 그래서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이런 데만 이렇게 훔치는 거예요. 이런 보물들을. 자, ancient tombs and graves contain lots of treasure. 네, 친구들, 역사책을 보면은 이렇게 옛날 무덤에 뭐 왕이나 아니면 이런 pharaoh, Egyptian pharaoh들이 죽었을 때 많은 보물을 갖고 같이 묻었잖아요. 이거를 알고 훔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많은 tomb robbers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자, to raid는 뭐 쳐들어간다, 네, 침입하다 이런 뜻이라서 거의 이제 훔쳐가려고 쳐들어간 거예요. Alright, so tomb robbers 있습니다. Okay, let's read about the next one. Tomb robbers are still active today. In Guatemala, archaeologists excavating an important Maya site discovered over 100 tunnels dug into the sides of stone temples by looters. Maya temple called the Great Jaguar in Guatemala. 네, 친구들 이게 여기 보면은 이 마야 템플인데요. 여기에서도 이 archaeologist 고고학자 우리 배웠죠? Excavating, they excavated. To excavate는 발굴하다 이런 뜻인데 이 고고학자들이 뭐를 발견을 했냐면요. They discovered 100 tunnels dug into the sides of stone temples by looters. 자, 이 looters는 약탈자. 네, 그래서 이 looters는 어떻게 보면 도둑이에요. 그렇지만 친구들, 뭐 무슨 차이냐면은 robbers들과 도둑 차이가 뭐냐. 이게 looters는 특히 뭐 전쟁이나 아니면은 뭐 폭동이 있을 때 그때 훔치는 거예요. 그 기회를 타고. 네, 그게 바로 looters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들이, 이 looters들이 100개 이상의 터널을 만든 거예요. 막 저 밑에 터널 해가지고 훔치려고. Oh, bad, bad. Okay, let's continue reading. What other kinds of treasure are there? Finding treasure isn't just about what it's worth. Often, objects have important cultural value. For Native Americans, belts and headdresses decorated with prized natural materials, like eagle feathers and cowrie or wampum shells, are treasure. In many cultures, helmets, shields, and swords are treasured for their age, precious materials, and craftsmanship. Native American headdress from the 19th century. The Battersea Shield. This Iron Age shield is over 2,000 years old. A replica of an Anglo-Saxon helmet from Sutton Hoo in Suffolk, UK. 자, 여기에서 보면은 Native Americans들은 북미 원주민이죠. 이 원주민한테는 이런 헤드드레스나 벨트가 굉장히 귀중품이었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아니면 문화적인 이런 가치 있는 물건도 다 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kay, so we're gonna stop reading here for today. 우리 해적 보물도 대해서 읽었고 그리고 춤 robbers, 이 무덤을 이렇게 아주 그냥 도둑들 대해서도 읽었고 그리고 그냥 은화, 뭐 금화뿐만 아니라 이런 headdress, 뭐 helmet, shield 이런 것도 다 보물이죠.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please join me next time. Bye!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What? Whoa, what is this? Is it laundry day? Just one second.

are my little babies.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미있는 책 속에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도 느끼고 긴장감도 느끼고 스토리에 빠지면 영어 실력은 저절로 올라간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Lion and the Mouse의 바로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책을 미리 읽어봤는데요. 손에 땀이 살짝 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 긴장감에 젖어서 또내 손에 땀이 살짝 나도록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지 아주 특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두 개를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So one day, the mouse decided to visit the lion's cave. He knew the lion was on the plains, so he crept through the jungle until he arrived at the mouth of the cave. Dare he go any further? Rawr! A giant paw trapped the mouse. It was the lion.
2: Please! Let me go, begged the mouse. I wasn't causing trouble.
1: Well, you are in trouble, growled the lion. What are you doing in my cave?
2: Just being curious, sir. But if you let me go, I promise one day to do you a good turn.
1: The lion laughed. As if you could help me, king of the beasts. But you are so small, and I suppose quite brave. Be gone, and never come back here again.
3: The mouse scampered away.
0: 사자와 생쥐,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전 이야기까지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죠? 바로 생쥐 가족이 정글에 살고 있는데 나무에 있는 어떤 구멍에 집을 만들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중에 어린 아이들이 나가서 먹이를 구해오는 그런 가정이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있었죠. 작은 쥐가 있었는데 그 쥐는 뭐가 좀 셌어요. 뭔가 좀 높다 그랬잖아요. 뭐가 높았다? 바로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그런데 사자가 저기 동굴로 쉬러 낮에 너무 더울 때는 초원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정글 안에 있는 이 그림자가 있는 좀 시원한 그런 동굴로 들어가서 잠을 자곤 했잖아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누가? 쥐가. 뭐가 궁금하다고요? 사자가 자는 그 동굴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So one day, 그래서 어느 날, the mouse decided to visit the lion's cave. 쥐는 결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Visit 뭐하기로? 한번 가보기로, 방문하기로. 똑똑똑, 사장님 저 왔어요. 이게 아니죠. 잡아먹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방문은 한번 가보는 거죠. 한번 가보기로, 사자의 동굴에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He knew the lion was on the plains. 그렇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쥐가 계산을 하는 거죠. 사자가 보통은 1시에서 3시 사이에 동굴에 오니까, 제가 지어내는 시간입니다. 낮에 오니까 지금 이 시간쯤이면 아, 그 동굴에는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사자는 없을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he knew, 그 쥐는 알고 있었습니다. The lion was on the plains. 그 대초원이나 평원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So he crept through the jungle. 그래서 그는 정글을 통해서 살금살금 갔고요. Until he arrived at the mouth of the cave. 뭐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는 어디까지? He arrived at the mouth. 그가 도착할 때까지. 어디에 도착했냐면 입에 도착했대. 입. 아, 입에 도착했답니다. Of the cave. 동굴의 입에 도착할 때까지 정글을 살금살금 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입은 뭘까요? 정글에, 혹은 여기에 동굴 있잖아요. 동굴의 입이라고 했잖아요. 동굴이, 이렇게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우리 입은 뭔가 음식물을 먹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씹는. 자, 그런데 동굴은 그런 입이 없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 몸이, 맞죠? 지금 제가 입이 여기 있고요. 제 몸이 동굴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몸 속에 굴이 있잖아요. 이 소화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입이, 이 입이 뭡니까? 이 제 소화기관, 즉, 제 소화 동굴의 입구 아닙니까? 그 시작 지점이잖아요.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outh라는 것은 입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입구, 들어가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답니다. 어떤 의미로? 제가 이제 방금 보여드렸죠. 제 몸이 동굴이라면 이 입은 입구의 역할을 하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동굴의 입구에 도착할 때까지 정글을 살금살금 갔습니다. 이제 이 쥐가 가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 동굴 안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 Dare he go any further? 그가, 즉 이 작은 기가, 작은 쥐가 더 안으로, 더 깊숙이 감히 들어갈까라는 것이죠. Dare이라는 것은 감히 뭐뭐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도 있었어? 라는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동사가 있거든요. 근데 잘 알려지지 않는 조동사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게 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고요.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dare과 need라는 게 있습니다. 이 dare과 need는 기본적으로는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그래서 dare 다음에 dare to do something 혹은 need to do something 이렇게 dare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동사로서 쓰이는데 일정한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게 조동사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dare과 need가 조동사처럼 쓰인다라고 하면은 보통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dare이나 nee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일반 동사로 쓸 때는 dare이나 need 다음에 to가 나오고요. 됐죠? 자, 그래서 조동사이니까 조동사 dare이다, 조동사 need이다. 그러면 진짜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사를 도와주는 게 조동사잖아요. 그래서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dare과 need가 조동사처럼 쓰이냐 하면 바로 부정문과 의문문입니다. 일부 예시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다수가 의문문 혹은 부정문에서 dare과 need가 나오면은 이게 조동사처럼 쓰이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Dare she go into the dark cave alone? 자, she라는 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동굴이 저기 있네요. 동굴 안에 dare she go into the dark cave alone? 혼자서 그 어두운 동굴 안에 감히 그녀가 가도 될까? 안에 뭐 박쥐가 있다거나 곰 살고 있는 거 아니가? 누구랑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감히 혼자 가도 되나? 이런 거 의문문에 이렇게 dare이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은요. Need. I need to do this.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동사로 쓰인 것인데요. Need가 조동사일 때는 좀 특이하게 쓰입니다. 어떻게 쓰이냐면 You needn't worry about the test. 자, 여기 worry가 이 문장의 본 동사입니다. 원래 동사입니다. 걱정하다. 테스트, 시험에 대해서 걱정하다. 근데 need가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에 not이 있잖아. 아, 부정문에서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You need not worry about the test인데 줄여서 you needn't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0: 시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need가 있잖아요. need 다음에 worry라는 여기에 본 동사,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need는 조동사의 역할을 하는 need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특이하죠. 그 다음은요. 자, 그래서 이 need는 내가 이런 거 되나? 혹은 이게 어떤 또 다른 조동사와 비슷하지?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조동사를 하나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가 되죠. You shouldn't worry about the test. 너는 테스트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should, 뭐 의미는 살짝씩 다르겠지만 should not worry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shouldn't라고 했고 need not worry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worry가 이두 문장에서는 원래 본 동사의 일반적인 동사이고 저기 앞에 있는 need나 should는 맞죠? 마치 should처럼 need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동사이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다른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조동사가 쓰인 문장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there와 need가 조동사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동사구나라는 거를 좀더 확장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roar, 으르렁 거리는 거죠. roar. 쥐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자의 소리입니다. A giant paw trapped the mouse. A giant paw. paw라는 것은 발인데요. 제 발은 아니고 이렇게 날카롭고 이렇게 큰 발톱이 달려있는 동물의 발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큰 발이 trapped the mouse. 쥐를 trap이라는 것은 가두다 혹은 덫으로 잡다인데 여기서는 이 발이 되잖아요. 이 발이 쥐를 이렇게 뭐 잡던가 한 손으로 잡던가 쥐는 작으니까요. 그래서 쥐를 잡았습니다. 혹은 가뒀습니다. It was the lion. 사자였습니다. Please let me go, beg the mouse. 저좀 풀어주세요. 저 가게 해주세요. Beg the mouse. 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좀 가게 해도.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겠죠. 저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겠죠. 그래서 beg라는 것은 간청하다. 간청이라는 것이 간절하게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빌었습니다. I wasn't causing trouble. 저는 문제를 일으키려는 게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I wasn't causing. cause라는 것은 뭔가 문제를 일으키다, 야기하다, 초래하다라는 말이고요. trouble이라는 것은 문제, 골칫거리. 제가 골칫거리나 문제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뒤에 아직 안 나왔지만 저는 궁금해서 왔다고요. 이 말을 하고 싶었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So one day, the mouse decided to visit the lion's cave. He knew the lion was on the plains, so he crept through the jungle until he arrived at the mouth of the cave. Dare he go any further? Rah! A giant paw trapped the mouse. It was the lion. Please, let me go, begged the mouse. I wasn't causing trouble.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읽으니까 재밌어서요. Well, you are in trouble, growled the lion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you are in trouble. 자, 이렇게 문장을 쭉 보다 보니까 중간에 대문자를 쓰면 안 되는 곳에 전부 다 대문자로 적힌 곳이 있어요. 가끔씩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강조를 위해서 일부러 대문자로 표시해 두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쥐가 저는 문제의 골칫거리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Well, you are in trouble.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다. 처해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너 공경에 처해 있네. 라고 하는 것이죠. Growled the lion.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말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in my cave? 너는 즉 쥐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지금 나의 동굴에서 뭐 하는 거야? Just been curious, sir. 사장님, 여기서 sir. 아주 깍듯하고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장님. Just been curious. 저는 단지 호기심이 있었을 뿐이에요. But if you let me go, 그런데 당신이 나를 놓아준다면, 나를 그냥 가게 해준다면, I promise one day. 저는 어느 날 약속을 드릴게요. 저는 어느 날 to do you a good turn. 너에게, 당신에게, 즉 사장님 너에게 뭔가를 해주겠다고. A good turn. good이라는 것은 좋은이고, turn이라는 것이 뭔가 돌다, 혹은 나의 차례, 이런 것도 있지만, 행동, 행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오늘 저를 진짜 한 번만 딱 풀어주시면, 제가 다음에, 어느 날, 좋은 행위를 할게요. 좋은 행위라는 게,

0: 보답이 되겠죠. 보답. 그래서 보답을 해드릴게요 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바로 볼게요. The lion laughed. 아, 생쥐가 말이야. 나에게 보답을 하겠다고. 내가 제일 센데.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웃었습니다. 사자가 웃었습니다. As if you could help me, king of the beast. 그렇죠. 사자, 이 짐승이죠. beast라고 하면은 짐승입니다. 짐승들의 왕이 나를 마치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네가 이야기하는구나. 쥐야, 과연 나를 도울 수 있겠다고? 나에게 보답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간 얕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But you are so small.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넌 너무 작아. And I suppose quite brave.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suppose라는 게 생각하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꽤 용감하기도 하네. 좀 용감하네. 이 사자 동굴에도 한번 찾아보고. Be gone. Be gone이라는 것은 사라져라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왜 사라져라 라는 의미가 되었냐면 gone이라는 게 사라진 상태죠. 사라진 상태가 be,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진 상태가 되어라. 이 말은 내 앞에서 썩 가거라. 사라져라. 이 말이 되겠죠. And never come back here again. 그리고 다시는 여기에 돌아오지 말거라. 그러니까 이제 보내준 거죠. The mouse scampered away. 그래서 쥐는 이때다 싶어서 scamper이라는 것은 날쌔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Well, you are in trouble, growled the lion. What are you doing in my cave?
2: Just being curious, sir. But if you let me go, I promise one day to do you a good turn.
1: The lion laughed.
3: As if you could help me, king of the beasts. But you are so small, and I suppose quite brave. Be gone, and never come back here again.
1: The mouse scampered away.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4: Mouth. Mouth. He crept through the jungle until he arrived at the mouth of the cave. Beg. Beg. Please let me go, begged the mouse. Trouble. Trouble. I wasn't causing trouble. Cause. Cause. Loud noise can cause headaches. Suppose. Suppose. But you are so small, and I suppose quite brave. Trap. Trap. A giant paw trapped the mous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Just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Just 첫 번째 시간 했고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Just 두 번째 시간, 바로 예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teacher was just to every student. 오늘의 Just는 바로 모두 다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땠다고요? 그냥 했다? 이게 아니고 선생님은 just 했다. just라는 것은 바로 공평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공평했다. 모든 학생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두 번째. A just hero always helps weak people. just라는 것은 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영웅은 항상 돕는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다. 이렇게 정의로운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은 that is a just reason to say no. 그것은 그냥 이유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just라는 것은 아, 타당한, 맞죠? 타당한, 정당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that is a just reason to say no. 당신이 아니라고 거절하는, 어떻다고요? 내가 거절하는 아주 타당한 이유이다 라는 것이죠. 맞죠? 정당한, 괜찮은 이유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just가 부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이 말하기라거나 쓰기라거나 혹은 시험에 나오거나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